0: 복숭아가 얘네예요.
1: 복숭아는 중앙아시아 아니에요?
0: 복숭아는 중국이 원산이라고 대부분 다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물론 중국 중에서도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지역에서
1: 거의 비슷한
0: 예, 오래된 네. 복숭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중앙아시아에서 뭐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복숭아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 네. 중국 중에서도 아주 고대로부터 중국 문명의 중심지라고 하는 황하강 유역에서 복숭아는 탄생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아까 카자흐스탄이 사과를 어떤 자신의 어떤 뿌리 그렇죠. 상징으로 예. 깊게 여기고 있다면 예. 중국인들은 복숭아가 어떤 중국의 전통을 상징한다고 할 만한
1: 도원결의의 나라
0: 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중국은 고전 문화에서부터 어떤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의 대표로 특히나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뭐 3000년 전 4000년 전 신화 속의 등장인물이 갑자기 막 키위를 먹는다거나 파인애플 먹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예. 예를 들면 포도라든가 이런 거는 실크로드가 열린 다음에 당나라 시대 수나라 시대 이럴 때 서쪽에서 많이 들어온 것으로 좀 그때 들어온 게 주류가 돼서 퍼진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국의 고대 신화에 나오면 어색하다라고 고대 중국인들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 그렇겠네.
0: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에 중국의 고대의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 뭘 하는 거 이런 게 나오면 네. 잘 어울리는 그런 과일은 복숭아가 어울리기 마련이라서 지금도 중국의 각지에 복숭아 품종이 정말 정말 많고요.
1: 네.
0: 중국에서는 지금도 복숭아 품종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 연구의 열의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1: 네.
0: 하나만. 아, 왜 벌써 넘어가려고 해. 하나만.
1: 하시죠. 예. 가시죠.
0: 우리나라 말로 복숭아를 복숭아라고 하는데
1: 네.
0: 중국어로는 그냥 복숭아라면 복숭아도라는 하나의 한 글자짜리 말을 사용하죠. 옛날부터 중국에 있던 과일이니까 복숭아도라는 한자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딱 그걸로 표현한다라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1: 네.
0: 예를 들어서 포도나 사과 이런 거는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 글자로 표현하지 않고 두 글자로 한자로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보이는 거긴 한데
1: 네.
0: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복숭아가 세 글자짜리 말입니다.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거 말고 현대에 들어온 거 말고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근대 이전에 조선시대에 먹었던 과일 중에 세 글자짜리 과일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그러네.
0: 세 글자짜리가 거의 없어요.
1: 그럼 뭘 시사하나요?
0: 감, 대추, 뭐, 다 딸기 심지어. 딸기가 현대적인 딸기는 되게 최근에 들어온 건데도 불구하고.
1: 한데 좀 생각 좀 해봐요.
0: 없어. 그래서 복숭아라는 게 과일 이름 치고 되게 특이한 이름입니다.
1: 예.
0: 야, 여기 정말
1: 뭐
0: 정말 놀랍고도 재미있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1: 뭐예요?
0: 자,
1: 복숭아.
0: 자 예. 여기서 좀 한 말 살짝 불러줘가지고 네. 우리가 생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1: 예.
0: 생물 이야기할 때 보통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옛날식 방법으로 스웨덴의 과학자 린네가 분류한 방식으로 분류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 그렇죠.
0: 보통 속이 비슷하면 대충 말로는 그냥 퉁쳐서 하나로 볼 때가 많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코끼리 속에 속하는 종으로 아프리카 코끼리라는 종이 있고 둥근기 코끼리라는 종이 있지만 코끼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걸 봤을 때 저거는 둥근기 코끼리다. 야, 너 아프리카 코끼리 조심해. 이런 식으로 말 안 한다.
1: 코끼리다
0: 그냥
1: 이거죠.
0: 묶어서 코끼리다라고 부른다. 그런데 속이 같아도 워낙에 옛날부터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구분을 했으면 그래도 생활상에서 그거를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그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1: 복숭아예요?
0: 가장 뚜렷하게 너무 과장이고
1: 복숭아요?
0: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복숭아 시리즈입니다.
1: 복숭아는 무슨
0: 복숭아가 속이에요? 무슨 속에 속할까요? 벚나무 속에 속합니다. 벚나무 속. 예? 그래서 우리 벚나무가 봄에 꽃이 아름답게 피는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고향의 봄 노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살던
1: 나의

0: 네. 나무에 열리는 과일 꽃으로 등장하는 두 가지가 복숭아꽃, 살구꽃이에요. 네. 복숭아꽃이 벚나무 속이고 살구꽃도 벚나무 속에 속합니다.
1: 아, 살구.
0: 그래서 다 그게 벚나무 시리즈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게 다 봄이 되면 예쁘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대표적인 그런 꽃들이에요. 네. 그래서 도원결의를 삼국지에 그 사람들이 네.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핀 봄날에 한 거예요. 네. 같은 속이에요. 비슷한. 자, 생각해보세요. 자, 이런 거를 핵 과라고 나는데요. 네. 생각해 보세요. 복숭아, 과일 맛도 새콤달콤 맛이죠. 먹고 나면 중간에 씨가 크게 박혀 있죠.
1: 그렇죠.
0: 그죠? 체리 먹고 나면 중간에 씨가 정체 크기에 비해서 굵게 크게 박혀 있죠.
1: 그렇죠.
0: 살구 그렇게 씹어 먹고 나면 중간에 크게 씨가 굵게 박혀 있죠. 또 이렇게 먹고 나면 복숭아 맛도 비슷하면서 중간에 씨가 크게 박혀 있는 게 뭐가 있죠? 자두가 있어. 자두도 뭐 비슷하잖아요. 네. 다 벚나무 속에 다 벚나무
1: 자두도.
0: 속. 아. 자두 한자어 같아요. 순우리말 같아요.
1: 한자어.
0: 약간 한자어 느낌이죠, 그죠? 예. 그래서 자두가 예. 자도 우리가 백도, 황도, 천도 이런 말이죠. 자 보라색도 복숭아가 자도 자두로 변했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실제로 서양 자두 종은 다른 종입니다. 이것도 벚나무 속이에요. 서양 자두라는 우리 흔히 푸른이라고 하는 열매를 보면 진짜로 보라색으로 생겼어요.
1: 맞아요. 예.
0: 그래서 생각을 해보기에는 처음에 자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심었던 자두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심었던 거는 아마도 서양 자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두를 순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시세요?
1: 이시요.
0: 이시 한자로 뭐랬습니까?
1: 오얏.
0: 자두를 순우리말로 오얏이라고 합니다. 오얏. 그래서 자두가 오얏이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옛날에는 벚나무보다 복숭아꽃, 살구꽃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심어가지고 봄에 아름답다라고 생각. 마포구의 도화동 지금도 있습니다. 복숭아꽃이 피는 곳이라고 해서 도화동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참고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벚나무 속에 속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식물 중에 딴 나라보다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1: 미국? 미국?
0: 여기도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꽃은 잘 생각 안 해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1: 아몬드가
0: 맛이 비슷하니까 이게 뭐 땅콩처럼 이렇게 무슨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몬드가 열매가 자두 비슷하게 그 꽃도 진짜 벚나무 꽃처럼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몬드 농장에 가면 아몬드 꽃 축제 같은 데 하는데 왕왕 있어요. 그래서 아몬드도 그 열매를 따가지고 열매를 까면 안에 씨앗이 있거든요. 복숭아 씨처럼 생겼어. 그거를 짜게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몬드예요.
1: 씨를 짜게면
0: 씨를 쪼갠 그 씨 속의 그 핵 부분을 우리가
1: 먹는 거예요.
0: 이게 아몬드예요.
1: 와 몰랐어요.
0: 아몬드 겉 열매는 이게 처음에 통통하게 동그랗게 익었을 때는 자두 비슷하게 생겼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아몬드 꽃도 예쁘게 피고.
1: 그럼 그 견과류도 다 그런 것들이 맞나?
0: 그러니까 땅콩 같은 그런 견과류하고 아몬드하고 사실 되게 많이 다른 거죠.
1: 거구나,
0: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몬드는 견과류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같던데. 그래서 미국에는 아몬드꽃. 뭐 일본이나 튀르키예에는 벚꽃이라면 우리나라는 복숭아꽃, 살구꽃인데 조금 아쉽다. 이런 거 좀 대상이어도 전 좋을 것 같다.
1: 그러네.
0: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벚꽃만 쫙 펴서 봄 되면 명소다 하는 것보다 어느 지역에는 뭐 복숭아꽃이 많이 핀 게 좀 제맛이고 어느 지역에는 살구꽃이 많이 핀 걸 보러 가야 된다. 이런 게
1: 다 예쁜데.
0: 예, 지역마다 발달해 있으면 좀 재밌잖아요.
1: 적어도 도화동에는.
0: 그리고 복숭아꽃 많이 핀 데다가 거기에 있는 제가 또 이제 또 항상 지자체를 위해서 제안 드리죠.
1: 예, 아무튼 마포구 한 곳이라도
0: 마포구 도화동에 이렇게 복숭아꽃 이 길거리를 가로수를 쫙 조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그런 복숭아 음료, 복숭아 디저트, 복숭아 잼. 차, 잼 이런 거를 판매하거나 먹을 수 있는 카페 이런 것들을 쫙 개발해가지고 한국의 복숭아 명소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 하나
1: 복숭아가 이름 세 글자인 건데
0: 그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앞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복숭아라는 식물에 가깝고 먼 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복숭아라는 이름이 세 글자라는 거하고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어 있냐면 복숭아라는 말을 옛날 기록에서 찾아보면 특히나 한자로 쓰면 그냥 복숭아 도자 쓸 거니까 그만 연구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데 한글로 된 거를 찾아보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복숭아를 복숭아라고 쓰지 않고 복숭하 또는 복숭화라고 쓴 글들이 많이 보여요.
1: 꽃화자인가?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꽃화자로 이걸 보고 있거든요.
1: 복숭화.
0: 그래서 복숭화라고 한다면 약간 한자어 느낌이 좀 나잖아요. 세 글자짜리 한자어. 예를 들어서 뭐 복이 뭐 많이 흥하는 올라오는 꽃이다라고 해서 뭐 복숭화라고 했는데 그걸 복숭화라고 발음했다든가. 예. 그래서 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입니다. 추측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네. 우리 원래 복숭아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면서요.
1: 어, 그렇죠.
0: 그래서 네. 삼국 시대나 혹은 뭐 그 이전 청동기 시절이나 뭐 이럴 때 네. 복숭아를 우리나라에서 들여와 가지고 심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네. 열매를 위해서 그걸 심은 게 아니라 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벚꽃 구경하러 가자라고 하지 체리꽃 보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열매 이름을 굳이 말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벚꽃 심었을 때 그거 체리를 따먹으려고 심는 경우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벚꽃 다 얘기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복숭아를 처음에 우리가 심을 때도 복숭아꽃 사꿀꽃 아기 신날래 노래 가사처럼 꽃을 보려고 중세 고대 이럴 때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복숭화 이런 품종을 들여와가지고 많이 심지 않았을까
1: 상상 얘기는 하지만
0: 네. 근데 꽃이 원래는 근본이었다라는 걸 많은 학자들이
1: 복숭화 꽃놀이 가자.
0: 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꽃에서 유래했다는 거는.
1: 예.
0: 그런데 그게 나중에 발전하다 보니까 꽃도 꽃이지 마. 이거 맛이 있다.
1: 너무 맛있죠.
0: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게 열매 이렇게 탐스러워 보이는데 먹어보니까 맛도 있네. 라고 하다가 그게 과일 이름이 되면서 말이 좀 더 발음하기 쉽게 변해서 복숭아가 되었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1: 아, 그래서 특이하게 세 글자가 됐다.
0: 그렇습니다.
1: 예. 그렇다면 엄청난 과학적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딱복과 물복의 비밀 아직 아닙니까? 이제 슬슬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시간상.
0: 한번 일단 여쭤보죠. 딱복파입니까 물복파입니까?
1: 저는 압도적 물복입니다.
0: 물복파입니까?
1: 예, 예.
0: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딱복과 물복은 일단 여러 가지 다르게 발달되어 있는 복숭아의 품종을 크게 구분하는 하나의 아주 넓은 용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사용합니다. 연육계, 뭐 경육계 뭐 이런 말 사용합니다. 육질이 부드럽다. 물복이라는 뜻이죠. 그냥 물복이라고 해도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조금 한자를 써가지고 연육계, 뭐 경육 뭐 이런 식의 한자로 쓰기도 하고 딱딱이 복숭아, 딱복 이렇게 하면
1: 말랑이.
0: 이제 좀 딱딱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복숭아 품종 구분하는 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백도가 있고 황도가 있다.
1: 그렇죠.
0: 이런 식으로도 네. 많이 구분하죠.
1: 통조림은 황도죠.
0: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육계, 뭐 황육계 이런 말 사용합니다.
1: 네.
0: 이 복숭아의 과일의 속살이 흰색이 좀 많이 보이면 백도, 황색이 좀 많이 보이면 말씀하신 통조림처럼 그러면 이제 황도, 뭐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천도복숭아라는 게 있죠.
1: 네.
0: 천도복숭아라는 거는 털이 없는 거를 청도복, 털이 거의 없는 거를 천도복숭아라고 보통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는 복숭아는 좀 털이 이렇게 복슬복슬 좀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1: 복슬복슬이라고 말하죠.
0: 뭐 유목의 뭐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1: 예, 예, 예.
0: 털이 있다라고 해서 유목의 뭐 천도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1: 네, 네.
0: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적으로 백돈 황도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는 복슬복슬하게 털이 있는 것 중에서 흰색일 때 백도, 황색일 때를 황도라고 하고 천도라고 하면 백돈지 황돈지 하고는 상관없이
1: 네.
0: 털만 없으면 일단 천도라고 하는 게
1: 천도.
0: 우리나라에서는
1: 예.
0: 관례적으로 하는데
1: 예.
0: 그 조합은 달라질 수도 있다.
1: 아, 예.
0: 네, 그것도
1: 예.
0: 있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 품종 중에 물복하고 딱복은 어떤 식으로 좀 구분이 되느냐. 연육 뭐 이거하고 딱딱한 과육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1: 네.
0: 그 품종이 여러 가지 다 복숭아가 품종이 정말 많아요. 중국에서 이게 정말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중국 과학자들이 복숭아 품종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복숭아 품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 네.
0: 그렇다 보니까
1: 네.
0: 복숭아가 항상 모든 복숭아 처음에는 딱딱하게 열렸다가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숙성이 되면서 말랑해지거든요. 근데 그 말랑해지는 시점이 출하 시점에서 딱 말랑해져가지고 이 상태로 먹는 게 기본이다. 이 상태가 맛이 최상이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말랑이가 되는 거고 출하 시점에서 유통할 때 그때 딱딱한 상태 요게 최적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딱딱이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모든 복숭아는 언제 열리느냐 언제 제일 맛있는 상태가 되느냐 그런데 그때 하필 숙성 시점이 딱딱할 정도까지 갔느냐 아니 물렁할 정도까지 갔느냐 아직도 딱딱하냐 이 상태에 따라서 모든 품종이 나뉘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것만 해도 주월, 황도, 천홍, 오도로키, 양홍장, 유명 이런 게 딱복 품종들이고요.
1: 네.
0: 미황, 미홍, 천중도, 백도, 장원, 황도 이런 것들이 물복 품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1: 예.
0: 지금 이거 다들 많이 하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런데
1: 이제 나오는 거예요.
0: 그런데
1: 예.
0: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초창기라는 게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 네. 많이 하던 품종들은 딱복 품종이었을까요? 물복 품종이었을까요?
1: 이제 그냥 딱복이었을 것 같아요.
0: 현대적인 품종, 그러니까 현대 중에서도 현대지만 초기에
1: 네.
0: 50년대, 60년대 이럴 때
1: 네.
0: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던 거는 물복 품종이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그래서 현대 복숭아의 사실은 근본은 물복에 있다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물복 품종이 대체로 네.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 품종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네. 일본 품종이 아닌 한국 품종을 개발하려고 한국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죠.
1: 네.
0: 그래서 개발에 처음 착수해가지고 노력을 했던 데가 이 개발에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북도 청도에 청도에 가면 아마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일 거예요. 청도 복숭아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1: 오.
0: 그쪽에 지금 생생한 기억이 자료도 아마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예. 거기서 1966년부터인가요? 62년부터
1: 네.
0: 60년 초부터 복숭아를 한국 품종을 개발하려고 해서 62년부터
1: 예.
0: 개발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저기 지난번 벼편, 저는 진짜 벼, 쌀편도 진짜 명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쌀편에서 우리 허문혜 박사님이 통일벼 개발한 이야기, 필리핀 미작 연구소에 나가지고 쌀 개발한 이야기 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 쌀보다 복숭아 개발하는 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1: 예.
0: 복숭아 일단 잡종을 만들어서 씨앗을 키워야지 품종 개발하기에 제일 일단 해볼 수 있는 뭐가 많은데 그죠? 복숭아는 씨앗을 심어가지고 나무로 자라나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아니,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고생했습니다. 62년부터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품종을 완성을 못했어요. 뭐 실패해갖다 다 때려칠 수도 있었겠죠.
1: 네.
0: 그랬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복숭아 독립을 이룩하지 못했을 것인가.
1: 네.
0: 그런데 정말 열심히 매달려가지고 끈질기게 진짜 연구한 끝에 1977년에
1: 네.
0: 처음으로 개발된 한국산 고유 한국산 품종이 유명이라는 품종이었습니다.
1: 아, 유명.
0: 지금도 재배되는 품종.
1: 예.
0: 유명이라는 품종인데 일본 품종이 다 특세하는 상황이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지 유명히 팔릴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래서 내세운 게 뭐였느냐.
1: 네.
0: 일본 복숭아 지금 많이 심는 게 물복이 많은 편인데
1: 네.
0: 물복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한 2, 3주 유통하다 보면 너무 물렁해지고 맛이 가가지고 더 이상 유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거 복숭아 빨리 안 팔리면 이거 값 폭락하고 다 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유명은 딱딱한 복숭아다. 심지어 유명은 이 복숭아 과일 자체에서 에틸렌이 거의 발산이 안 됩니다.
1: 아, 그럼 마련해지지 않죠.
0: 에틸렌이 나오는 유전자가 최대한 없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골라낸 거예요.
1: 효소를 안 건드려.
0: 아, 그러니까 효소가 안 건드리니까 숙성이 잘 안 되잖아요. 딱딱한 채로 유지가 되니까 오랫동안 유통할 수 있다. 사실 유명이 처음 났을 때 맛이 조금 약간 없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질감이 너무 딱딱해서 이상하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 오래 유통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1: 장점이죠.
0: 70년대 상황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해본다면 큰 장점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70년대 후반부터 유명이 퍼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80년대 후반 한창 잘 될 때는 유명이 우리나라 복숭아 중에서 1위였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네.
0: 저는 사실은 어린 시절에는 정말 뭐 하나라고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딱복과 물복을 사이에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1: 그러니까 둘 다 좋으셨다.
0: 네, 둘 다 다 진짜 공평하게 좋아하는 사람. 그건 진짜 말 못하겠다. 진짜 차라리 어머니가 좋아, 아버지가 좋아라고 하면 내가 그래서 어머니가 좀 더 좋다라고 얘기하겠는데 그거는 진짜 못 고르겠다.
1: 예, 예.
0: 아버지 싫어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1: 예, 예, 예. 네,
0: 그렇다라고
1: 예.
0: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제가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 과학자들이 혼이 서려 있는 이 딱복에 네, 실려있는 이 집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딱복으로 좀 기울어지더라고. 지금도 물복 좋아하는데 사실은.
1: 네.
0: 이런 약간의 이 쏠림 때문에
1: 네.
0: 지금은 굳이 고르라면 네. 딱복으로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래서 딱복이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는 좀 이렇게 유통이 많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사람들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복숭아 유통을 뭐 많이 못해가지고 금방 뭐 없어지고 뭐 이런 게 그렇게 옛날보다 큰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유명 품종의 인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물복 중에 잘 되던 제품의 인기가 좀 올라왔어요.
1: 국산 물복도 당연히 있겠죠.
0: 당연히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복숭아 품종 계속 개발하고
1: 네.
0: 중국에서 품종 들여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개선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해요.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품종 늘어나고 있는데 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좀 잘 되는 품종이 물복 품종인 천중도 백도라는 품종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천중도 백도라는 이 품종의 천중도라고 할 때 이 도는
1: 네.
0: 복숭아 도자가 아니고요. 섬 도자인데
1: 예.
0: 천중도가 일본에 있는 가와나키지마라는 지명을 우리나라식 한자로 발음한 일본 일본 제품종이 천중도 백도거든요. 아. 그래서 아직도 물복 중에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요즘 우리 품종 많이 개발됐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일본산 품종을 넘어서려고 했던 한국 과학자들의 집념이 살아있는 유명을 필두로 한 딱복에 약간 기울어져 있는 편이긴 한데 물복도 뭐 좋아합니다. 어. 유명 품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복으로는 되게 특이하고 세고 좋은 그런 품종이라가지고 예. 해외로도 많이 수출도 됐어요. 딱복이 이런 강 딱복이 없는데라고 해가지고 딱딱딱딱딱딱딱이잖아. 손도성 뭐 딱복 먹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외국에 많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같은 데서 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 좀 특이한 품종하고 잡종도 만들고 해야지 새로운 품종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 품종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강한 딱복이 있다면 예. 이걸로 잡종을 만들어 뭐 특이하게 나올 것 같다. 예.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품종 개발할 때 사용도 하고 그래서 해외로도 세계로 널리 나가고 있는 품종이 우리나라 과학자가 10여 년의 집념 끝에
1: 그러네요,
0: 우리나라 진짜. 과학자들이 힘을 모아서 개발했던 딱복 품종 유명이다. 이런 거 알아두어도 좋겠죠.
1: 진짜 청도군은 진짜 복숭아 구장이네. 아. 청도의 도우는 아니겠죠?
0: 어? 설마?
1: 그러면 뭐.
0: 아, 네. 예.
1: 마치겠습니다.
0: 아, 벌써요? 하나만 하면 안 돼. 마지막으로 하나만.
1: 진짜 짧은 걸로 하나.
0: 진짜 짧은 거.
1: 가시죠. 네.
0: 아주 짧은 건 아니지만. 네. 복숭아의 향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복숭아 향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뭐 껌도 뭐 그런 게 있고 사탕도 그런 게 있고 예. 차도 뭐 그런 게 있고 많이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복숭아 향 성분이 뭘까 이런 걸 과학자들이 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거의 한 뭐 1904년, 1908년 막 이럴 때 20세기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러시아 학자들이 아마 처음 발견했을 거예요.
1: 네.
0: 알데하이드 C14이라는 성분을 찾아냈어요.
1: 네.
0: 근데 이게 알데하이드도 아니고 뭐 14하고도 사실 별 상관없는 성분이었는데 네. 알데하이드 C14이라는 물질을 찾아냈다라고 했어요.
1: 네.
0: 이 물질을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전혀 복숭아하고 상관없는 물질로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복숭아 향이 꽤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뭐 향수라든가 복숭아 향 나는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많이 써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알데하이드 C14.
1: 네.
0: 근데 그게 진짜 복숭아하고는 향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진 않지만 꽤 다르거든요. 이거는 복숭아 향 같기는 한데 실제 복숭아 향에도 알데하이드 C14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복숭아에도.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뭐 아무 상관 없는 건 아닌데 네. 좀 부족한데 이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1: 네.
0: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조금 더 복숭아 향기의 메인에 가까운 물질로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물질이 감마데칼라톤이라는 물질. 감마데칼락톤이라는 물질이에요.
1: 예.
0: 감마데칼락톤.
1: 예.
0: 이게 탄소 10개, 산소 2개, 수소 18개의 원자들이 뭉쳐져서 생겨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실제로 복숭아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만들어서 혹은 복숭아에서 추출하고 냄새를 맡으면
1: 복숭아에
0: 딱 냄새가 납니다.
1: 예. 예.
0: 자, 그런데 아까 감마 데칼락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1: 네.
0: 근데 데칼락톤 중에 감마 데칼락톤만 있는 게 아니라
1: 예.
0: 델타 데칼락톤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1: 예, 예, 예.
0: 요것도 똑같이 탄소 10개, 수소 18개, 산소 2개로 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데
1: 네.
0: 감마 데칼락톤은 그 탄소 10개가 탄소 10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그 10개의 탄소 중에 6개가 육각형 모양으로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1: 예.
0: 델타 데칼락톤이 육각형 모양으로 고리 모양을 만들고 있고 감마 데칼락톤이 육각형 모양으로 고리
1: 오각형.
0: 모양을 만들고 있거든요. 오각형 모양.
1: 예.
0: 그러니까 복숭아가 오각형. 그리고 델타 데칼락톤이 육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거든요.
1: 예.
0: 성질도 되게 비슷. 둘 다 끄어보면 281도에서 끌어올라요.
1: 네,
0: 그래서 성질도 되게 비슷해요.
1: 네.
0: 되게 비슷한 물질인 것 같죠?
1: 예.
0: 그런데 감마 데칼락톤을 맡아보면 복숭아 향이 나요. 아, 이거 진짜 복숭아 났다. 냄새가 나는데.
1: 그렇죠.
0: 델타 데칼락톤은 281도에서 끓는 탄소, 뭐, 수소, 산소, 개수도 똑같은 진짜 비슷해 보이는 무게도 같은 물질인데 요거는 냄새를 맡아보면 우유 냄새가 납니다.
1: 락톤이라고 할 때는
0: 그러니까 원래 그 락톤 계통의 물질이라서 우유 네. 속에 실제로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1: 그러니까 진짜 복숭아 냄새가 감마예요, 델타.
0: 감마. 복숭아 냄새는 감마인데
1: 예.
0: 그거하고 정말 비슷한 물질인데 거기 들어있는 탄소가 확대를 해갖고 한 100만 배 크기로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 거기에 있는 10개의 탄소가 오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아니 끓는 점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은데 네. 오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1: 그 모양 때문에
0: 냄새. 육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딴 성질 차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
1: 네.
0: 육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사실은 뭐 화학 방식 시험 성질 차이 좀 나긴 하는데 얼핏 보기엔 되게 비슷한데
1: 네.
0: 육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우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1: 우유엔 그 성분이
0: 있어. 우유에 그 성분이 있어. 신기하게도 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1: 네.
0: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특이하고 재미있는 이제 과학적인 이제 사실이고
1: 예.
0: 이런 게 정말 재미있는 화학의 신비이고
1: 예.
0: 생물학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복숭아. 이제 마저 많이 드시고요. 예. 이런 과학 얘기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곽지 시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과일잼 중에서 복숭아잼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요즘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복숭아 수확량도 워낙에 들쭉날쭉한데다 애초에 복숭아는 워낙 물렁한 과일이어서 수확 후 품질을 오래 유지하는 힘, 이른바 보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뭐 낙과라든지 상품성이 떨어진 복숭아를 복숭아잼이나 복숭아 말랭이, 복숭아 통조림 이런 2차 가공식품으로 활용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맛있고 어쩌면 점점 귀해질지도 모르는 복숭아를 쉽게 버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다양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수많은 고려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기차에 타야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는 이제 한국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손자, 손녀는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한국은 물맛도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아름답다. 그러던 2009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치 한 번도 만난 본 적 없는 엄마를 처음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내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한 번도 제대로 살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인 3세 인천 연수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오예카 대리나입니다. 제 이름 좀 길죠? 하나씩 끊어서 말하면 기차가 달리는 소리 같지 않나요? 오예카 대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차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에는 아주 다른 두 대의 기차가 있습니다. 한 대는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기차이고 또 한 대는 제가 직접 올라탄 기차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 자리에 정착해서 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지금 편하게 정착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기차를 탑니다. 인천에서 서울 해화동에 있는 대학원까지 무거운 가방을 메고 2시간 가까이 기차를 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착하려고 한국에 왔는데 왜 저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왜 계속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려인 3세입니다. 1937년 수많은 고려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기차에 타야 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고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도 없는 화물

그때 고모 직장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어 설명이 함께 적혀있는 한국어 교재였습니다. 저는 책을 펼치는 순간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한 글자씩 따라 쓰고 읽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고모는 귀하게 아끼던 그 책을 결국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사흘 동안 장박보다 책을 더 많이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기차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가 아니라 제 인생을 한국어로 향하게 하는 첫 번째 기차였다는 것을요. 한국어를 몰랐지만 한국을 늘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태어났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한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한국을 궁금해하고 그리워했을까요? 저는 그 시작이 우리 가족의 역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고려인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어로 아리랑과 도라지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어르신들의 굳은 표정이 풀리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어를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그런데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손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손자손녀는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한국은 물맛도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아름답다. 어린 저에게 한국은 마치 동화 속 나라 같았어요. 그러던 2009년 재외동포재단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물맛과 공기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참 따뜻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도 저를 반갑게 대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치 한 번도 만난 본 적 없는 엄마를 처음 만난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왜 이것을 그리워했는지 조금 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서도 완전히 우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태어나고 다른 구소련 나라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린 시절 친구들이 있고 사랑하는 친척들도 있고 소중한 추억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나라를 사랑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곳에서도 제가 완전히 그 나라의 사람이 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키르기스탄에서는 예를 들면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I'm Korean. 하지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깨닫게 되죠. 나는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우리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내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않은 한국을 계속 찾게 된 이유도 어쩌면 그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처럼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정착하고 싶었어요. 정착하기 위해 왔는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의 삶이 불행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저처럼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로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며 자랐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자신을 위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편안한 삶에 오래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고 배우고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정된 삶 대신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캐리어 4개를 들고 가족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처음으로 우리 가족을 코리안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 정말 제 인생을 리셋하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대구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근로 학생으로 일했고 몇 달 뒤에는 경주의 초중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주 배경 고려인 학생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제가 교육학을 공부했으니 좋은 수업만 준비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알아갈수록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에게는 공부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사춘기라는 시기 자체도 힘든데 여기에 이주 과정에서 생긴 불안과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아이들은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위클래스 상담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직접 상담을 배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언어로 직접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어보자는 것이었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의 또 다른 길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독학으로 청소년 상담사 2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험은 1년에 딱 한 번뿐이거든요. 필기시험 6과목에 합격하면 면접시험도 봐야 되고 저는 2년 동안 떨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전 그때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 연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상담은 무엇보다 내담자에게 안전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동청소년학과 대학원에서 심리 발달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한방마을 다같이 병원터에서 일하면서 서울 해화동에 있는 대학원까지 거의 매일 기차를 타고 갑니다. 새벽에 집을 나서 기차에서 2시간 무거운 가방을 메고 공부하고 오후에는 다시 기차를 타고 2시간 덜컹덜컹 그렇게 저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정착을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원했던 것은 단순히 한 곳에 머무는 삶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삶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위해 움직였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움직였고 아이들을 돕기 위해 움직였고 더 좋은 상담사가 되기 위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기차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들은 저를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1937년의 기차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 고려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차에 타야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언제 도착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기차는 어둡고 차가운 기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기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기차는 제가 선택한 기차입니다. 어디로 갈지 제가 선택합니다. 무엇을 배울지도 제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도울지도 제가 선택합니다. 과거 조상들의 기차가 강제로 떠나야 했던 이동이었다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기차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스스로 선택한 이동입니다. 저는 이것을 희망의 이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인은 역사 속에서 많은 것을 잃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새로운 땅에서 다시 삶을 만들었고 아이들을 키웠고 배웠고 일했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 두 딸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예요 라고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배우고 성장해서 이주 배경 아이들이 어디에서 왔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는 선택할 수 있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차를 탈 거예요. 아마 내일도 모레도 또 그 다음 날도 덜컹덜컹. 저희 기차는 과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차를 타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펠리세이즈파크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9월 9일 수요일에 하루가 열리고 있는 뉴욕입니다. 이틀후면 정확히 올해로 25주년이 되는 9/11, 9.11 테러, 그때 충격과 희생, 그리고 그 이후의 회복에 대해 아직도 몸살을 앓고 애난 뉴욕시에 올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모습까지도 다시 직면하게 되는 그 날이 이토로입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된 내년 이맘때에 뉴요커들의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던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던 September 11 그 테러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 올해는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의 엘립스에서의 Still Across America 투어 기념 행사가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20개 도시를 돌아 이 행사는 9월 11일, 그러니까 September 11에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무너져 내리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최소한 18명을 구조하고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순직한 레드 반다나, 빨간색 반다나의 사나이를 기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웰스 크라우더라는 이름.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September 11 떼려야 뗄 수 없는 이 날, 이 테러의 기억이 우리에게도 또 한번 새로워지는 올해는 특별히 25주년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름이 약간 끼긴 하지만 그런대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올 것인가 하는 어제 예보가 좀 궁금하게 했는데 내일 목요일 맑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도 저녁 무렵인가 비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이번 주 썬데이는 거의 비와 함께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루 그냥 조금 썬데이만 젖고 나면 또 계속해서 9월의 이 초가을 날씨가 우리에게 뭔가 정리하게 하고 한 해를 또 생각하게 하는 남아있는 시간들에 차분히 여름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2도 하시로 그렇습니다. 내일 약간 더워졌다가 이번 주 역시 80도 하시로 이 정도 온도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 이웃 나라들끼리의 관세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또 캐나다의 50% 보복 관세가 시작되고 나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걸 뭐 보복이라고 해야 하나요? 캐나다산,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관세를 50% 뭐 이렇게 적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캐나다에서 수입 못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는데요. 어제 발표한 이 품목들은 직접적인 수입 금지로 어떤 품목이 여기 대상이 되는가 하면 캐나다산 술이 지금 다 금지가 된 건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산 주류 alcoholic beverages 그리고 와인 무알코올 맥주, 알코올 프리 비어를 말하죠. 그리고 dairy byproduct, 유제품으로 나오는 그런 부산물 중에서 특히 단백질 보충제 산업에서도 핵심 원료가 되어오고 있는 유청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molasses, 당밀이 금지가 되는 품목인데 캐나다로부터 아예 수입을 못한다고 하는 건 지금 바로 시작된 건 아니고 9월 29일 발효 예정으로 그렇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 대상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9월 29일로 미뤄놓은 것은 무슨 뜻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이걸 그대로 시행할 거면 캐나다에서 들여오지 못하는 이 물품이 미국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아주 carefully 그렇게 플랜이 된 거고 그렇게 뽑아서 발표를 한 거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캐나다, 미국 양쪽 나라에 모두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캐나다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유청이라든가 당밀, 주류를 의존하는 미국의 식품, 음료 그 기업들이 공급망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원가 상승을 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올 거고요. 대체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급처를 찾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캐나다 쪽에서의 기업들의 피해는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의 농업, 주류, 식품 산업이 수출 급감, 재고 증가, 수익 감소 뭐 이렇게 지금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금 단백질 보충제를 상당히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식품 주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단백질 보충제 역시 값이 뛸 수가 있다. 캐나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가격이 당연히 뛰게 될 것이고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 올 것이다. 아직까지는 9월 29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인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이 품목들을 안 된다 이제 금지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작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미국과 캐나다 관련 산업들 또 소비자들 모두가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의 총리 마크 하니가 지난달에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이 되고 나서 뭐 계속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마감 시간까지 왔는데 몇 시간을 앞두고 미국이 원하는 합의를 캐나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철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캐나다의 이 프렌치 문화와 언어가 이제 통용되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에서 우리가 알지만 그 레이블을 프렌치를 붙이지 못하게 한다더라든가 뭐 이런 프렌치 문화로 또 미디어, 소셜, 매스 미디어의 그 컨텐츠까지도 여기에 협상 조건으로 제약을 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어서 캐나다 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죠.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카니 총리가 캐나다의 경제를 미국에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고 그리고 국내 대규모 캐나다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보다 폭넓은 경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찾아서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건 어차피 카니 총리의 선거 공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또 국민들이 이걸 믿고 당선을 하는데 표를 줬는데
세계 금융시장에도 역시 이 카니 총리가 국제금융기회에 캐나다가 광대한 기회, 여러 기회가 있는 나라다라는 걸 강조하고 그래서 세계의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투자하고 싶은 시장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September 11 25주년을 앞두고 여러 곳에서 이 날을 기억하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Still Across America가 지금 미국 전체를 순회하고 September 11, 9월 11일에 Ground Zero, 뉴욕에 도착을 하는 일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이 행사장에는 남쪽 타워, 세계무역센터, World Trade Center, South Tower 잔해에서 수습된 약 21피트, 그러니까 6.4미터 정도 무게로 하면 7.2톤을 조금 넘는 그런 강철 빔이 전시가 됐습니다. 이 강철 빔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미 몇 달 동안 미국 전역을 이 빔은 순회를 했고 그래서 September 11 당시에 희생과 용기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핵심적인 상징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 희생자들, 추모 전시, 어제 뉴욕 소방국 FDNY 순직한 소방관들 343명 그리고 뉴욕, 뉴저지 Port Authority 소속 경찰들이 또 37명, 뉴욕 경찰 23명 등 그때 당시 목숨을 잃은 구조대원들 사진과 초상화 이렇게 전시가 돼서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꽃을 헌화하며 추모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들은 이 빨간 red bandana 사나이 Wells Crowder에게 최고의 훈장, 민간인으로 받을 수 있는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추서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기 때문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와서 받았습니다. 왜 빨간 반다나의 남자로 불리우나? 머리, 얼굴, 목 등에 이 반다나를 두르고 또 정사각형이나 삼각형 모양의 천 조각이잖아요. 손수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웰즈 크라우더는 24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쪽 타워 104층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에 유나이티드 항공 175변기가 건물을 들이받는 순간에 그때 문이 열려있는 유일한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던 중이었는데 78층쯤에서 구조 요청을 듣고 다시 위로 올라가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는 걸 돕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주신 그 빨간 반다나를 두르고 있었는데 연기도 맞고 먼지도 맞고 이렇게 마스크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부상자들을 계단으로 안내하거나 직접 또 업고 내려오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했고 이런 영웅적인 행동은 2022년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해서 생존자들이 전하는 The Man in the Red Bandana라고 회상이 돼서 그동안 알려졌습니다. 어머니 앨리스는 그때서야 자신의 아들이 이런 희생을 하고 세상을 떠났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많은 이름들, 얼굴들, 남기고 간 추억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찾아오는 올해 특별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동시에 또 뉴욕시가 이번 주에 September 11 직후에 Ground Zero 무너져 내린 두 빌딩 그 주변 공기의 퀄리티가 안전하다라고 그때 당시에 발표했던 정부의 설명이 내부에 이렇게 기록된 자료와 상충된다,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17만 페이지 정도의 문서를 공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World Trade Center 붕괴 25주기를 앞두고 이게 지금 공개가 되었는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 25년이 되니까 특별하기도 하고 그동안 또 많은 소송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서들에 의하면 당시에 주민들과 First Responders, 응급요원들이 공기가 안전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은 받았지만 사실 그 내부 역시의 보고서에는 석면이라든가 초미세 유해 화학물질 등 위험한 독성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검출됐다라고 그렇게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 루돌프 줄리아니가 공기가 안전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많은 혼란과 상처가 너무나 큰 충격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내부에 또 차분하게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기록한 그때 당시에 정말 상태가 나빴던 퀄리티하고는 상충이 되는 거죠.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마치 판도라의 박스를 연 것 같이 25년이 지나서 그동안에 뉴욕시청의 박스 속에 있던 뭐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퍼가 아닌 이런 문서들 그때 당시에 뉴욕시 당연히 그라운드제로 주변의 공기가 너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자세히 있는데 정치 리더들 당시 시장을 비롯해서 안전하다라고 했고 그렇게 되고 보니 공기의 안전성 자체의 문제를 은폐한 것처럼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5주기라는 역사적 계기도 있고 또 이제는 공개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사회적인 압력이 있는데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가 공개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68박스가 되고 17만 페이지 정도나 되는 공기 중에 여러 위험 물질이 들어있었고 이제 911 헬스 워치라는 단체가 이끄는 문서를 공개하라는 그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있었고 이 소송의 일환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후에 아무튼 공기로 인해서 사람의 건강에 너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을 갖고 있다 한 암이라든가 폐질환이라든가 심장 결핵질환 PTSD 이런 장기적인 후유증 그리고 특히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어린이들에 대한 영향은 가장 늦게 연구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뭐 제가 날린 건 물론이고 피부의 발진 그래서 두통이라든가 천식, 지속적인 기침 등이 보고가 됐습니다. 법적인 후폭풍 어떻게 뉴욕시리에서 뉴욕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막대한 배상 가능성이 걱정이 돼서 일반에게 이렇게 감춰졌던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씩 우리가 뭔가 격화되고 다시 불이 붙을 것 같은 이 이란, 미국, 이란 간에 지금 그쪽에서의 서로 간의 공격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사적 충돌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라고 이 뉴스가 와 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이란의 이슬라믹 혁명 수비대가 이란 유조선을 움직이고 있는데 뭔가 무기뿐 아니라 이란 유조선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다섯 척을 파괴했다라고 미국의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고 이란 여기에 대해서 또 보복성에 그 요르단을 향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요격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걸 막았지만 그 지역의 긴장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제 기름값, 유가도 전쟁 발발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최고치 뭐 100불, 104불 이 정도 그랬는데 전쟁 시작 전보다 약 40%가 높은 수준. 뭐라고 세계 경제, 에너지 시장에 불안정한 이 영향은 우리가 더 강조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제대로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던 이 핵심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국, 캐나다, 프랑스도 그 이스라엘 정착촌을 제재해야 된다. 이건 또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거기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촌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 이 세 나라가 이걸 제재해야 된다라는 외교적인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저쪽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의 반대쪽에서는 후티 반군이 한 번씩 이렇게 반군이라고 하지만 이란의 프락지로 이란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후티 무장 조직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러니까 그 영토 내에 민간인들이 다친 그런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사우디 정부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0: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는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인데 Republican Midterm Convention이라고 올해 중간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또 지금 직접 간접적으로 후보들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연설을 할 예정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2기에 들어서서 비교적 백악관에서 조용한 일정을 유지해왔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조용하다라는 건 요즘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 댈러스에서 이틀 동안의 Republican Midterm Convention에 참석해서 미니 전당대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전국을 돌면서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원해서 뽑았던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통해서 후보들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 그리고 2024년 대선 승리했던 대선의 핵심의 요인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말을 하고 전문가들이 이 제조업 기반이 manufacturing base가 없어진 것에 대한 분노를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 그때 누가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책임 부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고 있었는데 그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용을 했고 September 11 이후 중동에서 이어진 끝나지 않는 전쟁에 대한 피로감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서 이걸 딱 집어서 Forever Wars 나는 전쟁을 끝내겠다 했는데 뭐 이란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이란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국민들의 감정적이고 경제적인 불만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불씨를 일으켜서 공화당 소속의 후보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세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공화당의 미니 전당대회 많은 사람들이 또 지켜보고 특히 양당의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뉴스 오픈이 시작되면서 늘 새롭게 떠오르는 테니스의 스타들. 그런가 하면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거의 스타들에게 그 옛날의 사랑과 또 경의를 표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조용히 사라진 테니스 스타가 아니라 테니스의 기술을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로저 페더러 US 오픈만 5번을 우승한 이 선수가 명예 전당에 이름이 올려지면서 올해는 특별히 로저 페더러와 함께 그때 당시에 뛰었던 선수들 앤디 로릭, 안드레 애그시, 존 맥앤로와 시범 경기를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저 페더러가 테니스를 칠 때 거의 발레리노, 발레를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그 풋워크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왼편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인 로저 페더러의 왼편으로 공을 보낼 때 그걸 한 손으로 백핸드를 쳐서 받아내는 그 특별한 로저 페더러의 원핸드 백핸드 기술이 정말 아름다웠던 걸 기억합니다. 페더러가 이 샷을 칠 때면 네트의 어깨를 이렇게 등지고 시작해서 부채를 활짝 펴는 순간처럼 양팔을 넓게 벌리면서 공을 상대방 코트로 그것도 세게 보내는 그런 마무리를 보이곤 했는데 그리고 이 샷을 준비하면서 베이스라인을 따라 가볍게 질주할 때 모습은 정말 그 발놀림이 너무나 우아했다. 이렇게 많은 페더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이 원핸드 샷을 그리워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US 오픈에 올해 참가한 선수 상위 50위권에 드는 남녀 선수 중에 원핸드, 한손 백핸드를 사용하는 선수는 각각 2명씩밖에 없다고 합니다. 올해는 1877년 이래 이 그랜드슬램 메이저 대회 4강에 원핸드, 한손으로 백핸드를 치는 선수가 한 명도 올라가지 못한 첫 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The Athletic. 뉴욕타임즈 스포츠 디비전의 The Athletic에서 분석한 원인들에 의하면 선수들이 신체 조건도 강해지고 있고 또 공을 쳐낼 때 그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두 손으로 이 백핸드를 칠 때는 한 손이 아닌 두 손이 필요한 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요즘 쓰는 라켓 때문이라고. 그 옛날에는 목재 라켓에 팽팽한 동물의 창자, animal guts로 그 스트링을 달았는데 요즘 라켓은 그래파이트 재질로 만들어서는 폴리에스터 스트링을 사용하는 그런 이유로 선수들이 공에다가 엄청난 탑스핀을 가할 수 있게 됐고 공이 이렇게 바운드가 돼서 높게 솟아올라오면 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어깨 높이 이상으로 떠오르는 공을 이렇게 누르면서 상대 코트로 보낼 때 그때는 두 손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해서 이 백핸드 스트로크에 양손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졌다. 그리고 강력한 서브를 넣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시속 150마일 미사일 같은 서브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리턴을 할 때 0.5초 미만으로 시간이 그것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핸드 스트로크를 그래서 두 손을 쓰는 선수들이 당연히 많아진다. 로저 페더러는 자신의 백핸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코치들이 원핸드, 한손 백핸드를 사용하는 코치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코치들이 두 손으로 백핸드를 치기 때문에 선수들도 당연히 그걸 배우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저 페더러 아들 쌍둥이, 딸 쌍둥이를 낳아서 4명의 자녀를 둔 페더러가 자신의 12살 쌍둥이 아들 중 하나가 지금 테니스를 하는데 두 손으로 치던 백핸드에서 한 손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는 알지만 결국은 컨트롤을 할 그런 기술을 배우게 되겠죠? 라고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오늘 AI 인공지능에 관한 두 가지 큰 뉴스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이거 뭐 AI가 꼭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Zero Click AI 해킹 사건은 맞네요. AI가 한 것 같기는 한데 AI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이 웜을 해킹을 우리들의 전화기에 한다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문자 눌러서 해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을 때 뭐 누르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당부가 있잖아요. 해킹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전화가 한번 울리기만 해도 우리의 스마트폰이 뚫리는 그런 해킹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로 클릭 어택. 아, 클릭도 안 했는데 이게 당하는 거예요. 해커가 훔친 번호로 이게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를 했네라고 받지 않았는데 이미 벨이 울리는 순간에 우리의 스마트폰이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게 웜으로 감염된 계정이 자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88시간, 88시간 만에 풀었다라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이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 뭐 웬만한 거 수학 정석에 있는 것도 잘 못 풀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밀레니엄 난제가 뭐냐 이걸 어떻게 풀까 하는 게 감은 좀 안 오지만요. 얼마나 이게 어려웠냐면 7개의 이 어려운 초난제. 그래서 문제당 이거 하나씩 풀면 풀 때마다 누가 풀진 모르지만 상금이 100만 달러씩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하나만 인간이 우리 같은 인간이 풀었는데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AI가 이번에 그걸 풀었는데 그것도 88시간 만에 뭐 물, 공기 같은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방정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못 풀고 있던 밀레니엄 난제를 88시간 만에 인공지능이 풀었다 해서 지금 야단이 났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다. AI가 수학 연구를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지만 인간이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렇게 대신 말하자면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나요? 짐에 가서 운동을 해가는 대신해 주는 기계가 있다면 그런 헬스장에서 운동을 나 대신 해주는 기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릭도 안 했는데 이 전화가 걸려 들어오면서 해킹이 되면서 내 폰이 망가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 AI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AI가 이렇게 문제를 막는 건 AI가 또 해야 한다고 합니다. AI들끼리 나중엔 싸우는 건가요?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는 건가요?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킴스 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간판 보입니다. 자택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싸고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내추럴 다이아몬드, 요즘에 그 랩? 그런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좋아한다 하니까 천연 다이아몬드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일 상품으로 가을철에 특별한 일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십시오. 오늘은 또 뭘 해먹나 걱정이시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 안 만나방에서 하세요. 성이모랑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들, 국, 잼, 또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입니다.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하자드라의 헬프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기다리는 상담원이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그 목소리로 정신건강 정보와 또 기관도 안내합니다. 에스더하 재단의 핫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 그리고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하고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합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할 수 있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은요. 플러싱 154가와 노던 볼라바드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여전합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의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또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있습니다.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곳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서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오랜 시간 동안 유한인 내일협회 회장을 맡아 오시고 또 1년 반 전까지 뉴욕의 다섯 개 보로 중에서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 회장 역할도 해 오신 이상우 회장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저 그 스태튼 아일랜드 가는 페리가 오늘 중단된 줄 알았어요.
1: 네, 아닙니다.
0: 네, 네일러블 얘기하자면 뉴욕은 물론이고 미국에 이민 온 한인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생업으로 종사하시기도 했고 최초에 뭐 미국 도착해서 가까워진 그런 비즈니스의 형태이기도 한 거죠. 언제부터 네. 이 네일업이 이렇게 한인들에게 중요한 생업이 됐나요?
1: 그 네일업의 중요한 한인들의 생업이 된 거는 이미 한 40여 년 전부터 이제 활성화가 조금씩 되기 시작해서 네. 전성기는 이제 80년도 말부터 90년대까지가 제일 호황기였습니다.
0: 네. 네,
1: 한인 여성분들이 네일업에 종사하시면서 업소를 네. 많이 늘리고 뉴욕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0: 이상호 회장님 개인적으로 이 네일업과 그 관계 갖기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셨어요?
1: 저는 20년째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 네.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에 사시면서 비즈니스도 거기서 해오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 이사 들어오면서 제가 네. 이제 네일업을 시작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변화가 물론 팬데믹 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긴 했지만 네일업계의 변화는 그 전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1: 네, 그렇죠. 뭐 모든 업종이 다 그렇지만 뭐 영원 무궁한 업종은 없는 것 같고요.
0: 네.
1: 네일업도 이제 조금씩 감소는 됐어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의 네일업의 감소는 아니었는데
0: 네.
1: 팬데믹 이후로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면서 젊은 층들의 유입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네.
1: 그리고 현재 그 기존에 하던 그 연세드린 네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해오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신규 인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0: 네.
1: 그 젊은 층들이 다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의 자가 시술을 하는 바람에
0: 네.
1: 업종이 좀 이제 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손님들이.
0: 그러니까 젊은 층이라고 하시면 이제 소비자도 그렇고 또 직접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도 젊은 층이 들어서면서 변했는데 소비자들은 특히 자기들이 집에서 그냥 네일을 하는 거예요. 네일 가게 네, 네일 사만 네. 오지 않고요.
1: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품 질이 좋아지고 네.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가 시술을 할 수 있는 키트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젊은 분들 뭐 지금 젊은 분들이 이제 30, 40대도 젊은 분들이니까
0: 네.
1: 이런 분들은 인터넷 구매를 해서 집에서 그냥 20, 30분 안에
0: 네.
1: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너무 손쉽게 나오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것들이 이제 네일업 종사자들한테는 네일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마이너스로 되고 있는 거죠.
0: 네. 그래서 숫자로 보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나 우리 한인 네일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숫자가 말해주고 있죠.
1: 그렇죠. 네일업은 이제 숫자가 뉴욕 주에서 계산하는 건 한 5천여 업소가 있다고 보고
0: 네.
1: 저희들은 한 맥시멈 6천 개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0: 네.
1: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매년 뭐 이게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는데
0: 네.
1: 매년 한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제일 큰 원인은 이제
0: 네.
1: 이민 신규 이민이 안 오다 보니까
0: 네.
1: 네일업을 받으실 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주로 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가게에서 100군데, 200군데 그러니까 미미했는데
0: 네.
1: 그게 줄다가 보니까 이제 반에서 반을 줄으면 75%가 주는 거니까
0: 네.
1: 급격하게 속도가 늘어났죠. 그래서 현재는 뭐 거의 한 70% 정도는 잠식이 되지 않았을까, 타민족에. 네. 저희들은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그곳에서도 역시 우리 한인이 운영하는 네일 살롱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스태튼 아일랜드 역시 줄어든 숫자를 지금 보고 계시나요?
1: 그렇죠. 스태튼 아일랜드 한 100여 곳 정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0: 네.
1: 이게 어떤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0: 네.
1: 모든 비즈니스가 지금 이제 한인들이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네일 가게가 스태튼 아일랜드도 비단 뭐 다른 곳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0: 네.
1: 여기도 지금 거의 뭐 한 30% 정도 남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스태튼 아일랜드는 비교적 뉴욕시티의 5개 보러 중에 잘 모르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합니다. 갈 네. 일이 특별히 없으면 안 가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1: 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저기 성경적으로는 여기가 밤모섬 이렇게 동떨어진 모르는 네. 곳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네. 이 스태튼 아일랜드가 이렇게 뉴욕주 5개 보로 안에 있지만
0: 네.
1: 그래도 관심을 안 갖고 보시면은 잘 모르는
0: 네.
1: 이렇게 동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0: 네.
1: 삶의 질은 괜찮은데
0: 네.
1: 많은 분들이 거리가 이제 플러싱에서 여기 오면 2시간 이상 요즘 같은 700 마일 때 2시간
0: 네.
1: 이상 걸리기 때문에 거의 관심들이 없으시다고 보죠.
0: 네. 그래서 저도 네네. 얼마 전에 처음 스태튼 아일랜드에 페리를 타고 가봤어요. 맨하튼 사우스 페리에서 무료인데 그거 그렇게 자주 있고 그런데 왜 그걸 못해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주 페리가 왔다 갔다 하죠?
1: 네네. 30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0: 네.
1: 맨하탄하고 스태튼 아일랜드를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뉴욕시에서 운영을 네. 무료로 하고
0: 무료로.
1: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우리 한인 이민사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이 네일 업계가 이렇게 줄어들고 또 젊은 층이 소비자들이나 그러니까 커스터머나 아니면 오너나 그렇게 관심이 좀 달라진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1: 네, 참 뭐 이렇게 우리 네일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동포분들한테는 희망된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0: 네.
1: 비단 그 네일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인들이 퍼스트 오너들이 너무 연세들이 많이 드셨어요.
0: 네.
1: 신규 인력이 계속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0: 네.
1: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잠식률이, 타민족의 잠식률이 좀 많아질 것 같은 이제 생각을 하고,
0: 네.
1: 또 한인들이, 하는 업종들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0: 네.
1: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이민 1세대가 바라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비즈니스 형태와 또 종류도 많이 다양화되고 그 전에 몰랐던 것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뭐 물론 2세들이
0: 네.
1: 하는 이제 저 부모 대를 이어서 하는데도 이제
0: 네.
1: 뭐 숫자는 적지만 있긴 한데 그분들은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게 요즘은 모든 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0: 네.
1: 1세대들은 온라인하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 거리가 멀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2세대들은 시작 자체가 온라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게 받아서 하는 분들은 이제 그게 집중적으로 이제 맨하탄에 국한돼 있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잘 운영을 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네. 앞으로 한 번씩 네일업 그리고 또 스태튼 아일랜드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 버런데 아름다운 페리에서 바라왔던 풍경이 기억납니다. 오늘
1: 네네.
0: 뉴욕 한인 네일협회 이상호 회장님 그리고 전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네. 네, 감사합니다.

뉴욕의 한인 이민의 역사와 네일 업.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예전 같지 않다지만 정말 고마운 산업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 자동차 말고 맨하튼 남쪽 사우스 페리에서 페리 타고 프리니까 한번 가시면 어떨까? 스테튼 아일랜드에.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시면 되잖아요. 30분마다 한 번씩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저도 처음 타고 그 스테튼 아일랜드로 향하는 페리 위에서 보니까 저 어쪽에 스태츄 오브 리버티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처럼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멀어지는 맨하탄 쪽의 빌딩들도 바라보고 물살을 보며 화물선이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 가득한 컨테이너들을 숙련값처럼 신기하게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뉴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 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오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진숙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를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항상 똑같은 컵에 커피를 마셔야 한다든지, 유행하는 것보다 오래된 물건에만 더 마음이 간다든지, 사실 사람마다 남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자기만의 이상한 구석은 하나씩 있습니다. 오늘은 Wonderful Weird O's Day, 우리말로 하면 멋진 괴짜들의 날이라고 하네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멋진 괴짜라고 부르는 게 참 재밌네요. 우리는 보통 남들처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조금 달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것이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나다워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 안에 조금 엉뚱하고 조금은 별나지만 누구보다 나다운 그 모습을 한번 인정해보세요. 그 이상함이 어쩌면 여러분만의 가장 멋진 개성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0: 9월 9일 수요일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화창한 날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분 좋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은 일주일의 중간이어서 그런지 저는 참 수요일을 좋아합니다. 수요일이 지나면 또 주말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투데이 영화 산책 시간이죠. 매주 이제 어떤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많이 고심하는데 오늘 이 영화는 사실은 조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재밌는 영화도 좋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하고 공감하고 좀 울림까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 영화도 사실 재미있게 봤으면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 가게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맥도날드 만든 사람인가? 그러면 레이 크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파운더.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1954년 52세의 레이 크록은 미국의 중서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밀크쉐이크 있죠. 이 기계를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개의 쉐이크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믹서기 같은 것을 판매하던 세일즈맨이었어요. 잘 팔리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주문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 작은 햄버거 가게에서 무려 8대의 믹서기를 한꺼번에 주문한 거예요. 와, 이렇게 8대씩이나 도대체 이 햄버거 가게에서 왜 필요할까? 너무 궁금했는데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달려갔죠. 이 궁금해진 레이 크록은 직접 캘리포니아의 샌버나디노까지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장면을 만나게 돼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음식이 엄청 빨리 나옵니다. 신기했죠? 어떤 뭐 접시에 담아두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종이봉투에 뭐 어떤 도구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죠. 메뉴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햄버거 그리고 감자튀김, 음료 정도였죠. 음식은 빠르게 나왔고요. 그리고 가격은 저렴했고 품질은 굉장히 일정했습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딕과 맥도날드 형제였어요. 사실 이 형제는 이미 1940년에 식당을 열었고 48년에는 기존의 복잡한 운영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굉장히 스피디한 이 서비스 시스템을 발견하게 되죠.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 크록은 그 순간 생각하게 돼요. 아, 이거다. 반짝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 식당 하나가 이렇게 잘 된다면 미국 전역에 똑같은 식당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문제는 이 맥도날드 형제였어요. 형제는 이미 프랜차이즈를 시도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매장이 늘어날수록 음식의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방식이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 크록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여기에 이제 딱 꽂힌 거죠. 그래서 그 맥도날드 형제에게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설득하고 매달리고 하다가 결국 계약을 맺게 되죠. 1955년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스에 자신의 첫 맥도날드 매장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레이 크록을 보면 단순히 햄버거를 파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는 이 시스템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운영을 하든 똑같은 햄버거가 나오고 어디에 가든 똑같은 맛과 서비스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늘려나가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들어온 돈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 햄버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바로 땅을 사는 것, 매장을 더 확장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결국 사업은 아주 폭발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레이 크록은 정말 이 굉장히 잘 나갔는데요. 그럴수록 맥도날드 형제와는 조금씩 멀어지게 돼요. 생각이 좀 달랐던 거죠. 이 형제들은 우리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레이 크록은 이렇게 해서는 더 크게 성장하기는 어렵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1961년 이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의 사업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적인 기업으로 더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맥도날드 형제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든 게 그 이 브랜드 네임까지도 다 넘기게 되면서 본인들은 정작 맥도날드라는 그 상표를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빅맨이라는 이름의 그 상표를 걸게 되는데 간판을 걸고 났는데 이 또 레이크록이 그 옆에다가 그 맥도날드 매장을 딱 열게 되면서 거의 뭐 망하게 되는 거죠. 이 형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 레이크록의 그 사업 수완 뭐 그런 걸 보면 아 정말 좀 머리가 잘 돌아가고 대단한 사업가였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는 우리가 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맥도날드를 만든 사람은 누군가? 처음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맥도날드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장한 사람은 레이 크록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The Founder죠. 누가 진짜 창업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를 처음 만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세상에 더 널리 퍼뜨린 사람일까요? 바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좋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아주 인생 역전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 준비하고 내가 노력한 건데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 지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레이 크록은 분명 놀라운 사업가였지만 조금 찜찜함을 주죠. 그 중간에 본인이 이 맥도날드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아,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이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너무 냉정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하거든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까지 과연 옳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기회를 발견하는 눈도 중요하고 또 그 기회를 잡는 용기도 중요한데요. 그 기회를 잡은 뒤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공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보면서 좀 이 맥도날드 형제가 계속 좀 안쓰러웠습니다. 이 영화 끝에 이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내 가능성을 좀 알아보는 눈,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의 가능성까지 알아봐주는 눈, 이런 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해봤습니다. 오늘 영화 산책은 맥도날드의 성공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면서 결국 성공이라는 것은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영화. 마이클 키튼 주연의 파운더였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이죠.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거예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에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제1회 호울 19벳 뉴욕 뉴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도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등록 마감하고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19팀배 팀대항 스크린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 기다릴게요.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 번입니다. 건강을 위한 특별한 행사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플러싱 제1교회에서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에서 주최하는 커뮤니티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뉴욕시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사와 예방교육, 미술치료와 푸짐한 경품까지 온가족 건강을 위한 알찬 행사입니다. 꼭 참여하세요. 문의는 KCS 718-939-6137.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시고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서 특별 세일도 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구입하시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인데요. 500불 이상 구입하시면 1 플러스 1 행사에 더해서 핸드백을 무료로 드리고요. 10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선착순으로 겨울 롱코트도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646-765-5117, 646-765-5117번입니다.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코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우리용과 매일 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1: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2: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1: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2: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1: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2: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1: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프론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7: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부창모의 목소리로 들은 어쩌다 마주친 그대였습니다. 아, 송골매. 저도 어릴 때 참 좋아하던 그룹이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피터팬 아빠로 불리던 전경철 작가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분은 IT 기업을 운영했던 기업가였는데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이제 작가가 되었죠. 정경철 작가는 이제 27년 동안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 재원 씨를 홀로 돌봤어요. 아내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웠는데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아버지한테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죠. 자폐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두 부자가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에게 간암이라는 큰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통이라면 이제 그런 선고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텐데 이 아버지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아, 내가 없어지면,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지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너무너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래서 아마 한 거의 1년 동안 정말 천여 군데 가까운 곳을 시설을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이 아들이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쉽게 받아주는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그 찢어지는 가슴으로 뭐 방송에서 나와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자식이라는 게 어린 시절에는 뭐 밥 잘 먹는지 학교 잘 갔는지 뭐 이런 것들 걱정을 하는데 정말 이 부모의 마음 한 구석에 언제나 이 정말 피터팬 같은 우리 자녀들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저 아이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가는 계속 찾아다닙니다.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사실보다도 아들이 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냥 하루하루를 걱정을 하면서 살게 되죠. 이 두 부자에게 마지막으로 함께할 시간, 여행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27년 동안 거의 매일 함께했던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짧은 마지막 여행을 떠나게 되죠. 생각해보면 참 누구에게는 평범한 그런 여행이었을 텐데 같이 그냥 밥을 먹고 같은 풍경을 보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주 그 평범한 하루가 이 두 명에게는 굉장히 특별했었죠. 굉장히 안타깝게 그 지난 며칠 전이죠. 9월 5일에 이 전경철 작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접하면서 이것이 그냥 한 아버지의 죽음으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어디까지일까 그 질문으로 좀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정말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다행히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와 실제적인 도움도 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숙소도 시설도 알아봐서 지금 아마 그 시설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죽기 전까지도 그 자녀에 대한 걱정과 안쓰러움으로 정말 일관했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에 대한 감사가 참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아버지가 이제는 영면하셨는데 편하게 진짜 아마도 먼 곳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좀 각자의 가족에게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 투데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시간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라거포도 박스당 14.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기 간정 파운드당 13.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8: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7: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8: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7: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5: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9: 뉴 택시?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오늘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리지널 후코이단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우미노시초코 후코이단에서 드디어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미노시초코 후코이단 크리스틴 씨와 함께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1: 네네.
0: 네. 아,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리미티드 에디션은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1: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후코이단의 원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성분과
0: 네?
1: 그리고 후코이단 함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기존의 오리지널 우미노시즈크 복합 후코이단은

0: 설탕 함량을 또한 높였습니다. 그래서
1: 그래요?
0: 프리미엄, 네, 포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 네.
0: 예, 특히 가공의 다시마 후코이다는 기존의 후코이다는 원료와 다른 특징을 가진 원료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기존의 후코이단과 이번에 새로 나온 리미티드 후코이단을 서로 이제 보완할 수 있도록
1: 네.
0: 예, 서로 보완해서 함께 설계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번에 보니까 이 가고메 다시마 후코이단이 추가된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오리지널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은 뭐 어느 하나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서로의 그 좋은 점만 살려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0: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지금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가고메 다시마 후코이단이 새롭게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제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어떤 점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0: 네, 기존의 오리지널 후코이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키나와산 모주쿠 후코이단, 메카부 후코이단, 그리고 아가리쿠스 버섯뿌리 균사체가 함유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이 오키나와산 모주쿠 후코이단과 사실 이 메카부 후코이단은 서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후코이단 원료입니다.
1: 네.
0: 그리고 거기에 아가리쿠스 버섯뿌리 균사체는 이제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서 이제 면역력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요.
1: 네.
0: 여기에 이제 이 리미티드 에디션 안에 들어있는 가고메 다시마 후코이단은
1: 네.
0: 이제 이 아까 기존에 있던 그 후코이단들의 이 가고메 다시마 후코이단이 더해지면서
1: 네.
0: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다양한 후코이단 원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리미티드 에디션 신제품의 가장 큰 장점.
1: 네.
0: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은요 사실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네, 밤낮이 교차됨에 따라서 매 6시간에서 8시간마다 기복을 보이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 면역력이 기복이 생기기 때문에
1: 네.
0: 서로 다른 시간대에 걸쳐서 후코이단을 그때그때 보충을 해주면
1: 네.
0: 인체 그 본연의 방어 리듬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두 가지 핵심 포뮬러를 함께 사용해. 그러니까 그 새로 나오는 리미티드 에디션과 기존의 복합 후코이단 이렇게 두 가지 포뮬러를 함께 사용하면
1: 네.
0: 그 속에 성분이 서로 다른 성분이 네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1: 네.
0: 이 네 가지 유효 성분이 면역세포에 다각도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1: 그래요.
0: 예, 그래서 면역 컨디션에 맞춰서 다른 특성을 가진 후코이단이 서로 보완하면서
1: 네.
0: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리미티드 에디션에 새롭게 적용이 된 가고메 다시마 후코이단 이것이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는 걸까요?
0: 네, 가고메 다시마 후코이단은요, 이 세포 간에 정보를 전달하고 또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데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고요.
1: 네.
0: 이 가고메 다시마 후코이단이 그쪽으로 많은 작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 네.
0: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후코이단을 더욱 다양하게 보완하도록 설계되었거든요.
1: 네.
0: 특히 가고메 다시마는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 인근에 제한된 해역에서만 자라는 매우 희귀한 일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아주 희귀한 품종이죠.
1: 네.
0: 그래서 일반 다시마보다 점성, 이 끈적거리는 점성이 높고요. 또 후코이단 함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1: 네.
0: 또 그 외에도 칼슘, 뭐 철, 마그네슘 등 다양한 그런 미네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기존의 오리지널 후코이단과 또 이번에 새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은 어느 한 제품이 더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
1: 네.
0: 서로 다른 원료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개발된 두 가지 포뮬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두 제품이 정말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오리지널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신 고객들께서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례가 있지요?
0: 네,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 이제 오리지널 오미노시즈 쿠코이단과 그다음 새로 나온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신 고객님께서
1: 네.
0: 직접 복용 방법도 본인이 어떻게 경험을 하셨는지 그것을 후기를 보내주셨거든요.
1: 네.
0: 네, 특히 이제 이 고객님은 오리지널 쿠코이단을 15년 이상 꾸준히 섭취해 오셨어요.
1: 오, 그래요?
0: 네.

0: 웅덩 커스터머죠. 그래서 미국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분들도 함께 제품을 드시고요.
1: 네.
0: 또 건강 관리를 이어오고 계신 분이신데요.
1: 네. 네.
0: 지금 제가 고객님의 후기를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1: 아우, 네. 너무 궁금합니다. 읽어주세요.
0: 네. 네네. 저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우미노 슈즈쿠 오리지널 후쿠에이단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했습니다. 복용 방법은 아침에 오리지널 후쿠에이단 캡슐 3알, 그리고 점심에 오리지널 후쿠에이단 3알, 그리고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리미티드 에디션 캡슐 4알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이 복용량은 상담을 통해서 안내받은 내용을 참고해서 실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경험이지만 복용 후에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치료 중에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저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복용을 했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리미티드 에디션 복용은 마쳤고 지금은 오리지널 후코이단만 복용하며 건강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을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고객님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다, 꾸준히 실천하셨다, 이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고객들과 실제 상담하시다 보면 오리지널 후코에단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1: 네.
0: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 후코에단 제품을 오랫동안 드셨던 고객분들께서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이후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바로 두 제품을 꼭 함께 복용해도 됩니까? 라고 하시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1: 네네.
0: 저희는 이제 먼저 고객님께서 현재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계신지 또 어떤 목적으로 제품을 선택하시는지 충분히 상담한 후에
1: 네.
0: 개인에게 맞는 복용 방법을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어떤 분은 기존 오리지널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이 더 잘 맞을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또 어떤 분은 상담을 통해서 오리지널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또 선택하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렇겠네요. 결국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와 또 건강관리 목적을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실제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고객들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변화라든지 아니면 만족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0: 네. 많은 고객분들이 실제로 오미노 슈즈 쿠코에단 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1: 네.
0: 예전보다 몸이 덜 피곤하다.
1: 아.
0: 예.
1: 네. 그리고 중요하죠.
0: 식사 후에 좀 이 컨디션이 좀 더 마음, 그러니까 위가 좀 더 편안해졌다.
1: 네.
0: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1: 네.
0: 또 소화가 예전보다 잘, 뭐, 이렇게 더 소화가 잘 된다.
1: 네.
0: 그리고, 예, 이렇게 이제 평소 위와 장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스스로의 그 몸의 작은 변화를 느끼시고요.
1: 네.
0: 이것들이 이제 조금씩 쌓여가면서
1: 네.
0: 이제 정말 몸의 컨디션이라든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좋아진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1: 아, 그러셨군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또 이제 기다리셨던 특별 프로모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간 진행되는 특별 혜택 어떤 건지 자세하게 안내해 주세요.
0: 네, 이 프로모션은 시작이 됐고요.
1: 네.
0: 9월 15일, 이달 15일까지 딱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1: 네.
0: 오리지널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 혜택을 준비했고요.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 한 병 캡슐을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50불을 할인해 드리고요.
1: 네.
0: 오리지널 2병,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1병, 이렇게 3병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80%를 할인해드립니다.
1: 네.
0: 그리고 오리지널 3병 이상,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1병 구매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100%를 할인해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0: 예, 이번 한 달간 진행되는 특별 혜택을 통해서 리미티드 에디션을 꼭 경험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상담원하고 함께 상담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0: 네,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상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1: 네.
0: 866-566-9191. 예, 많은 분들이 866-566-9199번으로 알고 계십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사실 건강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그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0: 네, 저희 우미노시즈 쿠코이라는 지난 25년 동안 그래왔듯이 언제나 가장 좋은 원료와 또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일지 또 고민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866-566 구원구원번으로 전화주시고요. 전화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신제품 샘플, 그리고 무료 책자, 또 무료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추가로 30불 할인 쿠폰까지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배송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저희가 배송은 미국 전, 주는 물론이고요. 또 한국, 그리고 모든 해외에 배송이 가능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1: 네.
0: 참고로 지금 뉴욕 지역에,
1: 네.
0: 뉴저지 지역에 저희 그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크 후코에다는 판매하는 판매처가 있지요.
1: 네.
0: 네, 그래서 뉴욕에는 에이시 퍼머시, 그다음에 플러스 약국, 베이사이드 약국, 별 약국이 있고요. 또 서울 약국이 있네요.
1: 네.
0: 그리고 뉴저지에는 소일약국, 드림약국이 있고요. 또 필라델피아에는 탕약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요. 이번 프로모션은 8월 15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9월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오리지널 제품과 또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는 특별한 그런 혜택인데요. 오리지널 한 병과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을 구매하시면 50불을 할인해드리고 오리지널 2병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1병을 구매하시면 80불을 할인합니다. 오리지널 3병 이상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1병 구매를 하시면 100불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전화주시는 분들께 뭐 신제품 샘플 무료책자 또 다 주시는 거죠?
0: 네, 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또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추가로 30불 할인 쿠폰도 증정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866-566-9191, 866-566-9191번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서영은이 부르는 꿈을 꾼다 들으셨습니다. 예전과 오늘을 비교하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간이 남으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그래서 좀 심심하다 이런 느낌을 갖기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버스를 기다리다가 뭐 멍하니 하늘을 보기도 하고 은행에 가서 뭐 번호표를 뽑아놓고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요 정말 한 10초만 20초만 시간이 비어도 다들 손이 먼저 스마트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30초 동안에도 스마트폰을 해야 되고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는 그 10분에도 역시 스마트폰을 하고요. 이렇게 정말 잠시라도 지루함을 견디는 그런 능력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루함도 생각보다 꽤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잠시를 못 참고 계시진 않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시간이 비었다고 너무 서둘러서 채우지 마시고요. 잠깐 그 자리를 그대로 좀 놔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루하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빈 공간일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투데이 또 여러분들 곁으로 왔다가 물러가야 되네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필리세이즈파크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입니다.

라디오 생활 백서.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가을의 향기가 물씬 나는 요즘입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피부도 당기고 뭔가 푸석푸석해지는 얼굴을 보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환절기라서 건강 걱정도 하시고요. 여러분은 화장품과 건강제품 고르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나요? 가격과 브랜드 혹은 성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피부를 제대로 이해하고 좋은 원료와 정직한 제품을 만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좋은 원료와 피부과학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야엘의 이야엘 대표와 함께 오늘 유익한 정보 나누겠습니다.

0: 네, 제가 투데이에 이어서 갑자기 나와서 놀라셨을 텐데 오늘 김소영 진행자의 사정이 좀 있어서요.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이 속이 편안하셔서 그런 건지 정말 아니면 좋은 화장품 때문인지 이 피부가 반짝반짝하세요. 항상 배도.
1: 네.
0: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1: 요즘엔 이널뷰리라고 하는데.
0: 그러니까요.
1: 네. 좋은 거 먹고 네. 좋은 거 바르면 세포가 재생되면 건강하게 좀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0: 맞아요. 속이 네. 중요하죠.
1: 네네.
0: 네. 네.
1: 그리고 저희 기업은 네. 야엘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0: 그렇죠.
1: 저는 청지기로서 그 일들 주님의 기업을 네. 청지기로 감당하는 사람이고요. 야엘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런 사명감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남다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네. 모든 제품 하나하나 만들 때 또 네. 마케팅하고 판매할 때
0: 네.
1: 전략적으로 모든 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알파 오메가신 하나님께서
0: 네.
1: 처음을 시작했고 처음을 마감을 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정직하게 그 주님의 정직함과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나기
0: 네.
1: 나타내기 위해서
0: 네.
1: 제가 주인이 아니시니까 원래
0: 그렇군요.
1: 어떤 회사든지
0: 네.
1: 그 회사 대표의 그 생각과 아이디어 가지고의 회사를
0: 네.
1: 슬로건을 갖고 나가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서
0: 네.
1: 하나님의 슬로건으로 하나님의 정직함과
0: 네.
1: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0: 네.
1: 정말 저희 제품 드시고 바르시고
0: 네.
1: 정말 너무 좋았다. 너무 치료받았다.
0: 네.
1: 라는 얘기 많이 있는데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사실 요즘 너무 많은 기업들, 너무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이 정직함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더 믿음이 갑니다. 일단 요즘 좀 가을 느낌이 많이 나는데 어떠세요? 요즘 밖에 날씨 보면서.
1: 날씨가 이제 좀 더운 거는 많이 꺾어졌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아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진단을 또
0: 네,
1: 찾겠구나.
0: 네. 맞습니다.
1: 저희가 5월 달에 새로 동충하초 사양 공진화를 출시했잖아요.
0: 맞아요. 그랬었죠.
1: 네, 네, 출시하자마자 저희가 프로모션
0: 네.
1: 원 플러스 원 진행했었는데요.
0: 네. 네.
1: 이제 프로모션 없이 지금 판매하고
0: 네.
1: 있는데.
0: 아, 그래요?
1: 예, 네, 여기 나오면서.
0: 네.
1: 아, 이제 가을이 시작됐고 또 이렇게 K라디오에서
0: 네.
1: 인터뷰 하는데.
0: 네.
1: 깜짝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서.
0: 예. 네,
1: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0: 네.
1: 9월 말까지 또 추석이기도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네, 그래서 동충하초 하나 사면 하나 드리는 선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겠구나.
0: 그래요?
1: 미리 또 사서 준비해놨다가 뭐 10월이나 11월에 드실 수도 있고
0: 네네.
1: 가을철에 좀 드시면 또 봄, 가을로 드시면 좋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면은 오늘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해도 되겠죠? 대표님.
1: 그럼요. 기대를 많이 하셔야죠.
0: 좋습니다. 일단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우리 대표님 근황을 좀 듣고 우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요즘 많이 바쁘시죠? 고객들과 상담도 하셔야 되고 최근에 또 직접 만나러도 갔다 오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저는 뭐 바쁜 거는 하나님이 바쁘신 거고요.
0: 네.
1: 모든 아이디어나 에너지나 힘과 능력이 주님부터 왔기 때문에 저는 그분만 의지하고 그냥 가기 때문에 힘든
0: 그렇군요.
1: 건 없습니다.
0: 네. 이곳에 이제 또 기독교인들도 많으신데
1: 네.
0: 그런 이야기들도 서로 고객들하고 나누시면서
1: 네.
0: 정말 좀 깊이 있는 대화도 많이 하시겠네요.
1: 네. 이제 네. 소비자 이제 손님들 오시면은
0: 네.
1: 사실 공진단을 먹으면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만
0: 네.
1: 기는 하늘로부터 부어져요. 기혈을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공진단을 통해서 뭐 명약 같은 걸 통해서요.
0: 그렇죠.
1: 근데 하늘로부터 그 부어지는 그 기가
0: 네.
1: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0: 네.
1: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진단이나 뭐 건강식품 판매할 때도
0: 네.
1: 아프셔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감사하게도 또 대부분의 손님들이
0: 네.
1: 이제 방송을 들어서 뭐 신문을 봐서 그렇게 신문에도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찍어서 나가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왔는지는 잘 알 순 없지만
0: 네.
1: 다 크리스천들이 많이 오세요.
0: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1: 네. 그리고 오셨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0: 네.
1: 굉장히 근심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사실은
0: 네.
1: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근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때 이루어지는 건데
0: 걱정이 막 생기면서 네.
1: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0: 네.
1: 특별히 저녁에 주무실 때
0: 네.
1: 이렇게 좋은 생각하시고 찬양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찬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0: 네.
1: 그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 보혈 찬양 막 뜨겁게 좀 한두 곡
0: 네.
1: 부르시고
0: 잠자리에서 이렇게
1: 예, 그러면서 이제 회개 기도하고
0: 네.
1: 정말 그때 저희 교회 가서 뭐 찬양할 때 알겠지만 혼자 찬양할 때도 느꼈겠지만
0: 네.
1: 굉장히 기분이 아주 좋아지잖아요.
0: 네, 그렇죠.
1: 클린되면서 굉장히 가벼워지고 이 무거웠던 짐들이 그렇죠. 놓아지잖아요.
0: 맞습니다.
1: 우리가 잠자는 순간 네. 이 잠자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세포들이 깨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가 잠자는 그 스트레스를 다 갖고 자는 순간부터 아. 염증 막을 만들어요. 암 막을 만들어요.
0: 스트레스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크리스천들이 좋은 것은 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놔버려 두시지 마시고
0: 네.
1: 저녁에 주무실 때 네. 찬양 한두고 피곤해도 네. 한복을 하든지 두 곡 정도 하시면서
0: 네.
1: 그럼 한 5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 동안 이제 회개하시고
0: 네.
1: 기분 좋게 주님 의지하고 주무시는 순간
0: 네.
1: 그 염증 막 같은 거를 다 깨버리겠죠.
0: 아, 맞습니다. 염증이 참 그렇게 안 좋은 건데 네.
1: 거기다가
0: 네.
1: 거기다가 이제 올리브오일 잠자기 전에 30, 40분 전에 드시면
0: 네.
1: 그 염증 막 다 깨거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올리브오일과 같이
0: 네.
1: 뭐 올리브도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0: 네.
1: 그럼 더 가속화돼서
0: 네.
1: 아침에 일어나면
0: 네.
1: 정말 올리브오일은요.
0: 아.
1: 밤에 내가 자는 순간
0: 네.
1: 먹고 자는 순간 염증막 암막을 다 깨뜨립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게 임상실험의 결과가 나온 사실입니다.
0: 그렇죠.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은 그 올리브오일은
0: 네. 네.
1: 내 몸 안에 간에 쌓여있는 지방 있잖아요. 그게 뭐 콜레스테롤, 당뇨,
0: 그렇죠.
1: 치매, 뭐 합병증 다 일어나잖아.
0: 네.
1: 그게 또 심해지면 알다시피 뭐 알츠하이머도
0: 그렇죠.
1: 오고 중풍도 오잖아요. 근데
0: 네.
1: 지방에 쌓여 간에 쌓여 있는 지방을 다 태워요.
0: 아, 요새 그렇잖아요. 지방간 때문에 막 다들 힘들어하시죠.
1: 네, 아침 저녁 그렇게 딱 드시면
0: 네.
1: 특별히 또 이제 아 스페인 거 싸다고 많이 드시는데
0: 네.
1: 아. 예를 들어 천 톤을 수출을 하면은
0: 네.
1: 수출을 2천 톤 한다니까
0: 아.
1: 네. 생각 잘 하시고
0: 네.
1: 자꾸 싼 거 싼 거 찾으시니까
0: 맞아요.
1: 뭐 화장품이고 뭐든 싼 거 싼 거 찾으시니까
0: 네.
1: 케미칼이라든지 나쁜 거 섞고 이렇게 되는데요 싼 거보다 좋은 성분
0: 맞습니다.
1: 좋은 재료
0: 네.
1: 효과 있는 거 저희 올리브오일 먹으면요 길게는 3개월 짧게는 한 달이면 당뇨 콜레스테롤 혈압 다 잡혀요.
0: 그래요? 와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과연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잠시 후에 돌아와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라디오 생활백서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생방송 전화번호 7182251660번이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의 이야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엘에 관한 문의하실 분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7185003350 7185003350번입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리신 분들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습니다.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죠.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는데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십시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929-766-0088. 라디오 생활 백서 곧 돌아오겠습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미용 주제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라디오 생활 백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야엘의 이야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는 718-500-3350, 718-500-335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건강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뭐 너무너무 많이 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많이 관심들을 갖는데 아까 지금 동충하초 사양공진당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알려주세요.
2: 네, 원래 저기 동의보감에 있는 공진단 네. 3대 명약인데 죽기 전에 먹는 것이
1: 죽기 전에
2: 예, 공진단이죠. 뭐 어떠한 약을 처방해도 네. 듣지 않아서 네. 죽기 전에 처방받는 것이 공진단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그 뭐 사양 같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황제들한테 아주 귀하게 네. 예, 올렸던 그 귀한 약재였죠.
1: 귀한 거네요.
2: 예, 아주 귀한 거죠. 예. 네. 요즘에 요즘 세상은 네. 많은 사람들이 공진단을 먹고 있잖아요.
1: 근데 맞아요.
2: 아 먹었는데 왜 이렇게 효과 없어? 먹었는데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여기 나오기 이제 시작하기 네. 전에. 전화기
1: 네, 제가 지금 봤어요.
2: 아틀란타에서 이제 전화로 오다 오셔가지고 온라인 저기 UPS로 보내드린 손님이신데 네. 직접 보셨죠?
1: 네. 네 어떤 네.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설명해 주세요.
2: 이제 지금 이제 라디오 네. 이제 인터뷰한 것이 이제 어제 온라인에 떠서 네. 우연하게 그걸 이제 캐치해서 이제 소비자께서 이제 손님께서 그것을 이제 네. 듣고 이제 크리스찬이시래가지고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선교를 하니까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그런데도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자신이 이제 재산을 너무 많이 탕진하시고 아유. 이제 뭘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네.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거였는데 아유. 걸어 나올 수도 없을 정도 걷지도 못하시는데요.
1: 아주 심각하셨네요.
2: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네. 뭐 온몸에 암도 많이 퍼져 있었고 뭐 병도 지병도 많고 막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뭐 하나님 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분이 이제 신뢰를 더 깊게 하더라고요. 또 이제 영상을 보고도 좀 신뢰를 했는데 그러셨군요. 또 대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한 번만 믿고 네. 여태까지 많이 드셔서 돈을 많이 잊어버렸다고 하시는데 네. 그래도 이번 한 번만 믿고 왜냐하면 저의 제품에 대한 확신이 제가 있었거든요.
1: 아,
2: 반드시 효과 볼 거라고 그랬더니 그럼 제가 한번 믿고 이번에 한번 먹겠다고 했는데
1: 마지막으로
2: 예 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 아,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공진단을 3일 먹었을 때 정말 온몸이 그전보다 더 아파서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제 죽게 됐구나. 아. 그런데 4일째 되던 날부터 네. 통증이 완화되면서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더래요.
1: 한 4일 정도 되신 후에.
2: 네. 그리고 밥맛이 없었는데 밥맛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1: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2: 그럼요. 밥맛이 없어. 예, 아프면 밥맛 자체가 네. 없어지죠. 왜 세포가 다 병이 들어오면 밥맛이 없어져.
1: 그렇죠.
2: 밥맛이 좋아지고 배가 네. 안 고프다고. 배가 계속 고프고 막 허기를 해가지고 막 그랬었나 봐요. 식사해도.
1: 네.
2: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목사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돈이 없는 가운데 공인나까지 공인 파시고 하신 분이라 저 올리브오일하고 또 화장품도 좀 이렇게 간단한 거 선물로 보냈더니
1: 그러셨어요. 네.
2: 아 공진단도 그렇고 올리브오일도 네. 그렇고 네. 화장품도 그렇고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 저희는 사실 이렇게 물건을 판다고 하지만 네. 이것을 팔 때 팔아서 이제 선교로 저희가 보내느라고 이거를 선교 사업을 주님의 기업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2: 중요한 거는 이 선교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실제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1: 그렇죠.
2: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네. 알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양공진단도 정말 좋아서
1: 네.
2: 지금도 약국에서도 효도 상품으로 진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1: 네.
2: 더 좋은 것을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좋지만 또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분도 있고
1: 아, 그렇죠.
2: 몸에 더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2: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또 동충하초까지
1: 그러니까 이 동충하초야 뭐
2: 겨울에 네. 벌레 여름에는 버섯으로 맡기는 신비한 약재 그것도 황제한테만 줬던 와. 약재거든요.
1: 네.
2: 거기에 저희가 흑삼 같은 경우는 네. 홍삼에 비해 일반 인삼은 네. 독성이 많고 그리고 홍삼은 인삼을 세 번이나 네 번 이상 찌고 말리면서 사포틴이 나오는데 그게 항암 성분이거든요. 네. 암을 잡는
1: 그런 성분.
2: 그렇죠. 네. 근데 홍삼도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1: 그래요.
2: 근데 이제 인삼을 9번 치고 말리면서 네. 홍삼에 무려 사포틴이 57배예요.
1: 엄청 많네요.
2: 네. 그러면서 네. 이 발효 시간이 길고 치고 말리는 동안 몸 안에 그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1: 네. 그럼 뭐 누구나 네. 드실 수가 있겠네요.
2: 근데 이제 흑삼은 또 암을 다 태우잖아요.
1: 네.
2: 근데 그게 이제 흑삼만으로 해서 그게 이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동충하초와 흑삼을 240시간 저온 발효시켰어요.
1: 240시간.
2: 예. 약재들은 96시간 발효시켰고.
1: 와, 그렇군요. 이게 이거
2: 어마어마한 시간 들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동충하초도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네. 알다시피 뭐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버섯인데,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먹을 수 있는 동충하초는 수백 가지가 돼, 동충하초 종류는 수백 가지지만 먹을 수 있는 거는 손가락 안에 들어요. 열 개도 안 돼요. 열 개도 안 돼요.
1: 네.
2: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은 품종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네. 아무리 좋은 동충하초도 자연산은 그 품종도 함량이 약해요. 그런데도 좋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1: 그렇죠. 공진단이면 좋죠.
2: 예, 예, 동충하초. 예. 저희가 연구에서 그것을 제일 좋은 품종을 압축해서 길렀어요. 아,
1: 그래요.
2: 네. 네. 그러니까 함량은 고함량이죠. 굉장히 높죠.
1: 네.
2: 함량이.
1: 네.
2: 뭐 다섯 배, 열 배까지 올라가게 했으니까. 그런데다가 네. 그 압축시킨 걸 몸에다 집어넣는 게 관건이에요. 뭐 사양도 그렇고 이 안에 들어가는 산수유, 신당기, 그리고 동충하초, 네. 뭐 여기 들어가는 천연꿀까지 몸에 어떻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이게 잘 들어가야죠.
2: 그렇죠. 몸은 흡수된 만큼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1: 맞습니다.
2: 네. 사실 뭐 영양제도 뭐 흡수된 만큼 효능이 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 그렇죠.
2: 네네. 저희가 또 뭐 캐나다산 영양제도 하는데.
1: 네.
2: 정말 100% 흡수되는 제품만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1: 아, 이 흡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 네네. 네. 근데 흡수가 다 되게 되면 흡수가 되지 않은 것은 장기에 남아서 장기를 데미지 시킬 수가 있어요.
1: 오히려요?
2: 그렇죠. 근데 이게 100% 흡수가 되고. 네. 그래서 효능이 보고 또한 저희가 240시간 저온 발효, 96시간 저온 발효를 하는 동안.
1: 네.
2: 발효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항암 효과가 월등 뛰어납니다.
1: 그렇군요.
2: 네, 그리고 발효 시간이 길면 길수록 네. 유효 성분은 올라가고 약재의 독성 어떠한 제품이든지요 네. 약재는요 약재가 좋으면 좋을수록 독성은 강해요.
1: 아,
2: 그래서 한약 오래 먹으면 간 데미지 나서 오래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1: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2: 왜냐하면 좋은 약재일수록 독성이 강해요.
1: 아.
2: 근데 그렇다면 거꾸로 돌려서.
1: 네.
2: 좋은 약재만 살리고 독성만 빼면 계속 먹을 수가 있어요.
1: 그렇죠. 그게 뭐 최고죠.
2: 효능이 좋죠. 네. 그래서 저희가 240시간 저온 발효했어요. 사람들이 저온 발효? 240시간 저온 발효? 저게 무슨 말이라고
1: 그렇죠. 생각을 왜 필요하지?
2: 네.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
1: 네.
2: 그렇다면 그렇게 황제가 먹던 동충하초 그리고 자연산이 좋다고 하지만 함량이 약한 거를 압축시켜서
1: 네.
2: 그것도 저온 발효해서 몸에 쑥 들어간다면
1: 네.
2: 그리고 사양 또한 마찬가지예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1: 네.
2: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쉽게 먹기도 쉽지 않는데.
1: 그렇겠죠.
2: 뭐 일반 지금 사양은 다 가짜예요. 노루사양은 배꼽 밑에서 또 뽑기 때문에
1: 네.
2: 다 그 사슴을 죽여야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2: 사실은 그 동물보호법도 있고.
1: 그렇죠.
2: 동물 지금 그, 지금 동물 그 사, 지금 이제 사슴이 없어서.
1: 네.
2: 지금 아주 그냥 아유. 동물 멸절이에요, 멸절 지금. 인간이 아주 건강. 그때 당시에
1: 아.
2: 옛날에는 왕들만 먹어줬겠는데 지금은 아주 요새는 막 모두가 나도. 먹으니까.
1: 네.
2: 그러니까 그 사이에 판치는 사기꾼들이 막 아. 뭐 인공사양이다, 쥐사양이다, 고양이사양이다. 막 가짜 사양들을 다 만들잖아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1: 어떻게 해요?
2: 저희는 이제, 시바 여왕이 네.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그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1: 네.
2: 11개 나와 있는데,
1: 네.
2: 아,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1: 네.
2: 시바 여왕이 그 시벳 머스크 사양이라는 그 사양을 가지고,
1: 네.
2: 그 솔로몬한테 갖다 준 사양인데요. 아주 귀한 사양이었거든요.
1: 귀하겠네요.
2: 네, 그거는 근데 일반 노루사양은 네. 수컷에만 있어요.
1: 그래요?
2: 근데 이 시벳 머스크 사양은 네. 수컷과 암컷에게 사양이 있어요.
1: 아, 다 있어요?
2: 네, 그리고 일반 사양은 배꼽 밑에서 빼내야 돼요.
1: 네.
2: 죽여야 돼요. 근데 시벳 머스크 사양은 항문 쪽에서 긁어만 내면 돼요.
1: 아, 그러면은 죽이지 않고도.
2: 없고, 네, 근데 효능은 네. 너무 놀랍게 노루 사양보다 월등 뛰어나다고 나왔어요.
1: 아, 그럼 뭐 이거 최고네요, 진짜. 네,
2: 그런데다가 효능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벳 머스크 사양이
1: 네.
2: 순도 없는 거 정지 안 된 사양이 많이 돌아다녀요. B급들, C급들, D급들인데
1: 네.
2: 아시다시피 야엘은 최고의 약재잖아요.
1: 그렇죠.
2: A급, D급 그리고 100% 순도 있는 것을 원액으로
1: 네.
2: 함량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많이 넣는데 그게 눈에만 보고 보기 좋은 떡이잖아요.
1: 그렇죠. 우리가.
2: 네, 그게 아무리 좋아도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같이 240시간 깊게 발효를 들어간 거죠.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사양이 몸속에 깊게 들어가고 동치화초가 깊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녹용이 또 깊게 들어가고 네. 각종 약재들이 몸에 싹 들어가는데 유효성분은 높이고 독성을 싹 뺐잖아요.
1: 네.
2: 당연히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1: 그렇군요.
2: 하나를 네.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1: 어떻게
2: 지금 되는지. 대표님 제가 바깥에 있는 우리 대표님 남자 대표님한테 네. 라디오 우리 그,
1: 네. 네. 이야기하셨어요?
2: 예, 드렸는데 아 드렸거든요. 드렸거든요. 아, 어우 진짜 좋다고 이거 다음에는 뭐 체험 드신 분들 체험담 좀 갖고 와서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1: 네.
2: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번째는 정말 드신 분들이 따끈따끈하게 실질적으로 백트 있는 그렇죠. 간질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사실은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된다면 그건 진짜 그림의 떡이거든요.
2: 그렇죠.
1: 이제 그 부분을 정확히 짚으셔서. 잘 흡수될 수 있게끔 지금 네. 만드셨다고 하니까.
2: 사실은 흡수되는 네. 걸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요. 예, 사실은 흡수, 이거 발효하는 동안이요. 그 온도가 잘 맞지 않으면요. 유효성분이 다 죽어요.
1: 아, 그렇군요.
2: 네. 아주. 그래서 제가 이거 하기 위해서 네. 의학박사,
1: 네.
2: 의사, 한의학박사, 한의사, 네. 발효 대거들이 아주 대거 출원해서.
1: 그래요.
2: 이게 연구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1: 다행히
2: 크리스찬 그 팀들이라.
1: 네.
2: 저희가 이거를 이제 선교 때문에 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1: 그렇겠죠.
2: 요 발효 기술을 요거는 좀 부탁을 해서
1: 네.
2: 요거 지금 동치화초 넣으면서 이제 발효가 굉장히 쉽지 않은 발효였었어요. 저희가 녹용 옛날에 발효할 때도
1: 네.
2: 발효가 안 돼서 그냥 녹용을 다 버린 적도 많았는데 그거 하는데도 되게 힘들어서 전문가가 붙어서 했는데
1: 그렇겠죠.
2: 이번에도 네. 시간이라든지 돈도 많이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거를 너무 개발비가 많이 들어서 아무리 네. 드랍하고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이 동충한 좀 못 넣게 됐었어요. 근데
1: 그렇군요.
2: 다행히 그 전체가 다 네.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네. 좋은 일에 동역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개발비를 포기하셨어요.
1: 그랬군요.
2: 그 로얄티도 왜냐하면 이게 발효 기술이기 때문에 네. 할 때마다 로얄티를 원했는데
1: 네.
2: 이렇게 하면 우리 성경 못한다고 너무 미안한데 우리 못하겠다고 했더니
1: 네.
2: 고민하시면서 기도해봤겠죠.
1: 네.
2: 그냥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헌신해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소비자께서
1: 네.
2: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분도 감사하고 이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주 우리 대표님의 진심이 네.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이야기를 좀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네.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2: 네네.
1: 어떤 것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주실 거예요?
2: 뭐 저희는 화장품이 뭐 야엘 화장품,
1: 네.
2: 예, 뭐 골드, 조엘 라인, 요벨 라인 있는데
1: 네.
2: 알다시피 지금 방금 전에 바로 얘기한 것처럼요.
1: 발효. 네.
2: 뭐 먹는 것만 발효가 아니라 바르는 것도 발효가 돼야 돼요.
1: 그렇군요.
2: 세분화되고 쪼개져야만
1: 네.
2: 피부에 바르면. 피부 표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 진피 안으로를 지나서 기저층까지 아홉 개 층을 뚫고 들어가거든요.
1: 아, 피부에도?
2: 네네네. 근데 기존의 화장품들은 그냥 화장품도 좋죠.
1: 네.
2: 수분력이 있고 촉촉하고 그쵸. 많은 회사들이.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필러라든지 보톡스 이런 걸 통해서 시술을 많이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도 하는 경우도 저는 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1: 네네.
2: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1: 그렇죠.
2: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1: 맞아요.
2: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런 걸로 주춤하면서
1: 네.
2: 좀 어떻게 쉽게 좀 저렴한 가격에 내 네. 얼굴을 좀 성형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일반 화장품으로 보면 안 되고요.
1: 네.
2: 저희는 화장품을 통해서 피부를 재생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네. 일반 엔티에이징이 아니라
1: 네.
2: 완전 얼굴과 복구가 되고 바꿔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정도 전에 보신 분들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1: 네.
2: 10년 전에 봤을 때보다 더 젊어진 거 뭐 한 거 아니야 얼굴?
1: 왜 나이를 안 먹나? 이렇게 네. 궁금해하세요.
2: 근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젊어졌어? 그래요.
1: 네.
2: 얘기해요. 어떤 분은 옛날에 20년 전에 봤을 때 그 얼굴보다 지금 얼굴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이뻐 보인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라가지고 볼이 쑥 파져 있었거든요.
1: 아, 살이 없으셔서.
2: 네. 근데 네. 이제 알다시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콜라겐이 빠지면
1: 그렇죠.
2: 어망 같은 거에 콜라겐이 동글동글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콜라겐이 쑥 빠지면 DNA가 기억력을 잊어버리면서 콜라겐이 잊어버려져요.
1: 네.
2: 없어져요.
1: 네.
2: 그래서 거기가 텅텅 비면서 그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는 거죠. 비게 되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술하죠.
2: 그렇죠. 근데 그 빈 부분이 저희 화장품, 발효 화장품이 머리카락의 400분의 1인데 그 머리카락의 400분 되는 그 리포점화 시키고 발효된 그 성분이 피부를 네. 뚫고 들어가면
1: 네.
2: 잠자는 DNA를 먼저 깨웁니다.
1: 그렇게 돼요?
2: 네. 잠자는 네. DNA를 깨우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야엘 화장품을 썼는데
1: 네.
2: 아니 이거 수분력 촉촉하려고 샀는데 네. 왜 이렇게 얼굴 땡기냐고 이거 드라이한 거 아니냐고 이거 그게 아니라
1: 아니에요
2: 피부에 콜라겐을 잃어버렸는데 DNA를 깨우다 보니까 DNA가 깨워서 세포 분열을 이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콜라겐이 채워지겠죠.
1: 그렇군요.
2: 그래서 땡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네.
2: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 그렇죠. 얼굴이 그냥 팽팽해지는 거죠.
2: 땡겨지는 느낌이 들죠. 오,
1: 저희 잠깐만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야엘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5: 전화하세요. 201-346-3800.
6: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7: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네,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는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이죠. 야엘의 이야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많으실 텐데요.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718-500-3350번 그리고 201번호 있습니다. 201-500-3350번으로 연락 주시면 내 상황도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상담을 통해서 또 좋은 그런 해결책들을 제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화장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복구와 재생.
1: 네. 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야엘 화장품은 네. 피부 아웃 캐칭을 뚫고 들어가서 DNA를 그 메모리판을 네. 이제 기억나게 해서 깨워서 네. 이제 콜라겐이 씌워지다 보니까 얼굴이 땡긴다는 느낌이 드는데 당이 팽팽해지니까 땡기기 시작하죠.
0: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죠.
1: 네, 그리고 또 갑자기 잡티가 또 올라오는 느낌도 살짝 들고 네. 드라이한 느낌도 살짝 들 수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그게 피부 안에 자리 잡았던 것들이 바깥으로 이제 표출되면서 이제 리페어되면서 없어지게 시작합니다.
0: 네.
1: 그런데다 저희가 이제 그 제품도 너무너무 좋아서 인기가 많고
0: 네.
1: 장수 제품이고 저희는 네. 제품 한번 쓰기 시작하면 손님들이 쭉 써요.
0: 아, 이게 못 끊는군요. 네, 계속.
1: 네,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재생이 되니까.
0: 네. 네.
1: 그런데다 저희가 좀 더 파워풀하게 제 얼굴 자체가 피부가 되게 얇고 주름이 되게 쉽게 생긴 얼굴이에요.
0: 아.
1: 저는 제 얼굴에다가 테스트하고
0: 네.
1: 제 얼굴을 확인하고
0: 네.
1: 써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0: 네.
1: 제가 3종 세트를 써보다 보니까 좋긴 네. 좋은데 피부가 좀 얇고 이제 쉽게 주름이 가는 얼굴이다 보니까 더 강력한 복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3종 세트에다가 일단은 저희 3종 세트 자체 제품이 야엘 제품 자체가
0: 네.
1: 피부 아웃캐싱을 뚫고 들어가서 메모리판 DNA를 기억나게 해서 복구시키고 네. 재생시키고

0: 이 따끔따끔한 이들샷 자체가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머무는데.
1: 아, 피부에?
0: 예. 네. 가만히 있을 땐 따갑지 않지만 세수를 하거나 바를 때는 살짝 따가워요.
1: 아, 좀 예. 문지르면 그렇군요. 예.
0: 그러면서 이제 피부 안으로 깊게 해도 발효했잖아요. 아웃패층을 네. 뚫고 들어가서 한쪽, 3종 세트가 DNA 깨고 재생시켰다면. 네. 이거는 이제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노화가 됐잖아요. 네. 그 노화된 줄기세포를요, 상처를 내서 다시금 자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1: 아, 결국은...
0: 양수레 바퀴가 돼서 네. 얘는 메모리를 깨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메모리를 깨워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네. 얘 한쪽에서는 그 줄기세포를 상처를 내서 다시금 스스로 복구될 수 있도록.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네. 새로 나온 거 쓰시니까 아니 이거 3종 쓰고 이거 같이 쓰니까 이거 어떤 분은 2주 만에 네. 사람도 볼 때마다 주름 다 펴졌다 그런다고.
1: 가장 좋은 효과 효능이 이제 주름을 좀 펴주고 이런 건가요?
0: 주름 펴주고 얼굴이 빵빵해지고 그리고 이제 미백되고 그리고 어떤 손님들 오셔서 그러세요.
1: 네.
0: 검버섯이 완전히 없어졌던 분도 많고요. 어떤 그래요? 분은 검버섯 오른쪽은 다 없어졌는데 왼쪽은 다 없어지지 않는데 흐려졌다고 이쪽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1: 아 이게
0: 예 그래서
1: 원이 되는군요.
0: 예 그래서 제가 추석이고 한데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네. 지금 뭐 신문 내고 뭐고 이렇게 뭐 제트롱 아무것도 없거든요.
1: 아, 그래요? 아,
0: 소비자들이 이렇게 야외를 사랑하는데 네. 신제품 나왔는데 제가 샘플도 신제품 거의 없는데 네. 아, 이번에 내가 여기 나오면서 프로모션을 할까? 이 지금 오면서 제가 즉흥적으로
1: 고민을 하셨군요.
0: 그래서 공진단도 제가 네. 1+1으로 지금 예, 추석으로 해서 이달 말까지 하자.
1: 네.
0: 저 10판은 없고요. 30판, 50판만 있어요. 제품이요.
1: 네.
0: 공진단은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1: 네.
0: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3종 세트 구입하시면요.
1: 네.
0: 이제 3종 세트 구입하고 나서 마무리로. 네. 선크림 필요하잖아요.
1: 너무 필요하죠.
0: 예, 그거 이제 저희가 선크림 SPF 50에 네. 쿠션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1: 아, 쿠션으로?
0: 예, 75불인데 그거 50불로 저희가 지금 네. 세일하고 있는데 3종 세트하고 그거 하나 사시면은 조회 3종 세트 320불하고.
1: 네.
0: 요배 셀프스 240불이거든요.
1: 네.
0: 그건 정말 얼굴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1: 와.
0: 그거까지 하고 네. 플러스 이 쿠션하고 섞어 쓰는 컨실러 역할하는 저기 비비크림 SPF 37이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그거까지 그걸 무료로 다 드리려고 해요.
1: 지금 뒤에 말씀하신 거는 선물이에요?
0: 네. 예, 320불, 240불, 40불. 예.
1: 와, 그렇군요.
0: 구입보다 더 많이 드리죠.
1: 그러니까 이거
0: 500불 배보다... 구입하는데 선물은 600불 넘는 것 같은데요.
1: 배보다 배꼽이다.
0: 지금 갑자기 제가 여기 왔는데 아 지금 뭐 네. 라디오 방송하는데 뭐 추석 같은 얘기해가지고
1: 네.
0: 아 난 추석 프로모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머리 딱 뭘 마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아 소비자들한테 너무 내가 괘씸하다. 우리 네. 충성도 있는 손님들 너무 많은데
1: 네.
0: 아 해야겠다 해서 즉흥적으로 지금 프로모션 됐습니다.
1: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즉흥적으로 좋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 이제 또 추석도 다가오니까 풍성하게 네. 지금 마련을 해주셨는데 동충하초 지금 사양공진단도 지금 1+1이니까 이건 두고두고 좀 아니면
0: 그쵸.
1: 선물을 해도 되고 너무 그쵸. 좋은 거니까요.
0: 예, 예. 박스 다 있게 나오고요. 가격도 네. 다 정품으로 나오니까.
1: 아, 그래요?
0: 네네네. 하여간 뭐 며칠만 먹어도 반짝 떠지니까요.
1: 그렇군요.
0: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먹어봐야 합니다.
1: 맞습니다. 네.
0: 또 말하면 뭐 하겠어요. 발라봐야 됩니다.
1: 그렇죠.
0: 직접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제가 구입보다 선물을 더 많이 줘서 한 보따리 안내드립니다.
1: 경험해보시게.
0: 네네.
1: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줄기세포도 말씀하셨고 회복과 재생, 네. 복구가 되는 화장품 말씀을 해주셨어요.
0: 저희 근데 야외 화장품이 네. 가격 때문에 사람들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렇게 이제 프로모션 할 때는요.
1: 네.
0: 500불을 예를 들어 구입하면 네. 600불을 준다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 두 세트에다가
1: 네.
0: 또 스페셜 크림까지 받으면요.
1: 네.
0: 2, 3개월 쓰거든요. 근데
1: 더 쓸 수도 있어요. 진짜.
0: 디바이디로 계산하면요. 한 달에 100불 아니면 200불로 내 케어링을 하는 거예요.
1: 아, 그 정도면 요즘에 뭐 식사 그냥 두 분이 한번 해도
0: 네. 요즘에 아시다시피 뭐 너무 비싸잖아요. 뭐든지 다. 네네네.
1: 네.
0: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프로모션 하는 이유가 누구든지 한번 트라이해보고
1: 네.
0: 그리고 저희가 멤버십도 진행하는 게 있는데
1: 네.
0: 누구나 좀 멤버십에 들어와서 리뷰 받을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1: 그래요?
0: 전화 주시면 상담해서
1: 네.
0: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1: 네.
0: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1: 아유, 아주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좋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이제 일단 건강 문제나 혹은 또 피부 문제나 다 좀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드린 전화번호로 꼭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사실 또 이 야외를 하면 올리브오일을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 올리브오일 지금 장 안에 난리잖아요, 지금.
1: 이거 계속 찾으신다면서요?
0: 네네. 오. 이제 손님들이 여태까지 올리브오일 먹었을 때는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당뇨도 떨어지지 않고 그랬는데
1: 네.
0: 왜 이 오일을 먹으면 혈압이 잡히고
1: 그러게요.
0: 당뇨가 잡히냐고.
1: 왜 그런 거예요?
0: 원액이잖아요.
1: 아, 원액.
0: 예. 원액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100%라고 판매하는

0: 정치까지 못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1: 되게 많아요, 종류가 또 요즘에.
0: 네네. 네. 근데 정말 원액과 네. 100%를 먹으면요. 한 달 혹은 세 달 안에 반드시 몸에 반응이 일어나요.
1: 한 달에서 세 달 안에?
0: 네. 빠른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늦은 사람은 한 3개월이면 혈압이 다 정상돼서, 아니, 소비자들이 그래요. 지금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혈압약 더 이상 안 줘준다고.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네.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문제라고.
1: 아, 이거 되게.
0: 저 혈압이랑.
1: 혈압 많거든요, 진짜, 주위에.
0: 네, 네. 네. 그게 혈관 문제인데, 혈관에다 쌓인 노폐물 지방 때문에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 뭐, 친구분도 뭐 드셨는데, 뭐, 좋았다고.
1: 네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올리브 오일이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하루에 얼만큼 좀 구체적으로.
0: 올리브 오일은 사실은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뭐, 연예인들은 뭐, 소시잔 한 잔으로 그냥 원샷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몸은 어차피 태어남, 그러니까 몸에 엄마가 나를 임신하는 순간 네. 우리는 세포로 시작하잖아요.
1: 그렇죠.
0: 세포가 디바이드 하면서 또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세포로 만들어진 그 몸은 그 세포와 세포막으로 쌓여 있잖아요.
1: 네.
0: 그 막 자체가 오일로 다 쌓여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원하던 내가 네. 원하지 않던 무조건 기름을 쌓여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기름은 또 내가 원하지 않다고 나 기름 안 채우고 싶어. 그다음 안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잖아요. 가공식품을 먹고
1: 많이 먹죠.
0: 뭐 트랜스팻, 뭐 튀긴 제품도 네, 먹고 네. 많이 먹잖아요. 이것저것이요. 네. 이런 저런 걸 먹으면서 몸이 네. 몸에 기름이 축적되죠.
1: 맞아요.
0: 근데 그게 세포에 쌓이는 거예요.
1: 아, 조금씩 조금씩. 네.
0: 왜냐하면 세포 밖은 기름으로 쌓여 있는 게 공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름을 어떻게 뺄 것이야? 그 기름이 쌓여 있으면 문제가 세포가 네. 병에 드는 거예요. 아, 안 좋은 기름을 쌓여 있으니까 병에 들겠죠.
1: 아까 염증도 얘기하셨잖아요.
0: 염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몸 바깥에 있는 활성산소를 걔가 흡수를 해요.
1: 아,
0: 나쁜 기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좋은 기름으로 딱 바뀌면요.
1: 네.
0: 몸 바깥에 있는 산소만을 받아들여요.
1: 좋은 것만 딱 받아들여요.
0: 네, 그러니까 세포가 계속 재생되고 몸 많이 아팠던 분이 갑자기 회복되고 확 회복되죠.
1: 네.
0: 이 몸 바깥에 기름이 좋은 기름이 형성되면서 건강해지면서 세포가 자랑되는 거예요. 면역 효과예요.
1: 그렇군요.
0: 예, 면역력으로 그냥 회복이 되는데 아프자 계속 아프죠.
1: 네.
0: 몸 바깥에 기름이 계속 나쁜 기름이니까 계속 활성산소만 계속 받아들이니까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1: 계속 염증 생기고 네. 그냥. 네.
0: 그래서 음식을 잘 먹으라고 그런 얘기가 네. 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네. 그런 것들이 다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오일은 오일로 뺀다고
1: 네.
0: 내가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1: 네.
0: 당연히 그것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1: 네.
0: 오일로 오일을 뺀다고 좋은 오일을 계속 마시면요. 나쁜 오일은 푸시아웃해서 그냥 나가버려요.
1: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매일 만약에 한 숟갈씩 먹는다고 치면 한 달에서 한 세 달 정도면 본인이 좀 느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0: 아까. 아니 이제 검사해 보면 알아요 몸이요.
1: 와.
0: 네, 저희 뭐 손님 중에서는
1: 혈압이 좀 떨어지고.
0: 예, 네, 미네랄이 부족한 머리가 빠지잖아요.
1: 네.
0: 뭐 미용실 갔는데 손님이 계시더라고요. 아 머리가 너무 붕성붕성 다 채워지고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튼튼해지고 피부가 좋아졌냐고.
1: 네.
0: 근데 제가 머리가 사실은 지금 긴 편인데.
1: 그렇죠.
0: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항상 갈라져서 길게 못 길렀는데.
1: 네.
0: 끝이 하나도 안 갈라졌죠.
1: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자신 있게 기르시는군요. 네. 그러네요, 진짜.
0: 아니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마지막 이제 마지막으로 체스로 제가 나이가 지금 많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올리브오일 그분 같은 경우는.
1: 네.
0: 2, 3일에 250ml 한통 먹더라고요.
1: 그렇게 너무 드셔도 돼요?
0: 아, 그럼요.
1: 와.
0: 너무 건강하고 너무 몸이 좋다고 자기는. 네.
1: 어, 그냥 그거를
0: 샐러드 할 때 먹고.
1: 아, 이렇게 섞어서
0: 샐러드 할 때도 막 두부도 뿌려서
1: 그렇게.
0: 먹고 또 무슨 뭐 김치찌개 끓일 때 그 위에다 김치찌개 위에다 넣고. 또 넣어서 먹고 또
1: 계란 프라이.
0: 계란을 할 때도 먹고 네. 밥 위에다 뿌려서도 먹고 어떤 분은 요플레 심지어 요플레에다 뿌려서 먹고 아이스크림에서 뿌려서 먹고요. 짜장만 해서 뿌려 먹는 맛이
1: 이상해.
0: 카레, 비빔밥, 나물 무칠 때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1: 네.
0: 살짝 올리브오일 얼굴에 저희 제품 바르고 한 10분, 뭐 30분 흡수 되니까요. 거기다 올리브오일 살짝 도포해서 발라놓고 주무시면요.
1: 얼굴에요? 오.
0: 네. 그리고 이제 아토피. 네. 아토피 네. 아이들 연락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 나갔는데 아토피에 발랐더니 정말 효과 봐서 감사하다고.
1: 오, 진짜요?
0: 네.
1: 네.
0: 뭐 피부암 같은 경우 왜냐하면 염증이잖아요.
1: 그렇죠.
0: 몸 안에 있는 염증이 몸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먹고 몸 아픈 사람 먹고 바르면 더 좋아요.
1: 아, 같이.
0: 네. 어떤 분은 무릎이 너무 안 좋은데
1: 네.
0: 이게 관절에 좋거든요.
1: 네.
0: 먹으면서 무릎에 발랐다는 거예요.
1: 그렇게 병행하면 더 좋아요?
0: 무릎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1: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항암, 암에 좋고요.
1: 네.
0: 그리고 칼슘은 나이가 들수록 잘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한테
1: 그렇죠.
0: 100% 흡수되는
1: 네.
0: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FDA 받은 제품이 있는데요. 그 칼슘이 골다공증 치료제 식품인데 네. 이건 천연인데 100% 흡수되는 칼슘이 있어요. 네. 근데도 칼슘을 먹어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흡수가 잘 안 되고 빠져나가잖아요.
1: 그렇죠. 점점.
0: 네. 네. 근데 이 올리브오일의 장점이요. 원액 올리브오일 장점 4개불이 얇게 칼슘 나가는 것이 불낙수주입니다.
1: 아, 이게 내계부 사막에서 생산되는 네. 그렇군요.
0: 적도가 아침에 엄청 낮에는 덥죠. 네. 막 죽을 정도로 더워요. 땀이 찔찔 나는데
1: 그렇겠죠.
0: 저녁엔 너무 추워요. 와. 춥고 덥고 춥고 덥고를 반복하면서 네.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생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1: 진짜 강하겠어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항암 효과가 뛰어난 거죠. 항염 효과가 뛰어난 거예요. 어떤 분은 풀 같은 거 이렇게 딱 깠다가 네. 풀도를 옮은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그분이 이제 맨날 이제 뭐 어디 이렇게 슈퍼마켓 가서 올리브오일 샀는데 뭐 아 목사님께 너무 비싸요 비싸요 했는데 내가 하여간 선물을 드렸어요. 네. 같이 이제 기도도 많이 해주신 분이라. 네. 근데 갑자기 풀도가 있는데 제 생각이 딱 나더래요. 아 맞아 그 아토피에도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발라보면 어떨까 싶어 발랐는데 네. 다른 약 발라도 몇십 동안 안 됐는데 정말 네. 그 올리브오일 바르고 네. 하루에 몇 번 발랐대 한 세 번 발랐나 봐 저녁 때 완전 치료됐대.
1: 이게 먹고
0: 목사님
1: 바르고
0: 진짜 좋다.
1: 네.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지금 콜레스테롤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는데 또 염증이 네. 있는데 먹었는데 한 달 혹은 세 달 평생에 당 조절이 안 된 사람이 당 조절 됐다고 연락이 와요.
1: 지금 현대인들의 그 대사 질환이라는 게 가장 좀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쵸?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이것들이요.
0: 인스턴트 음식, 스트레스. 네. 제가 진짜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는 네. 반에 30, 40분 전에 자기 전에 올리브오일 먹고 네. 암 막이나 염증을 다 깨고 네. 그리고 자기 전에 찬송가 뭐 기도하고 네. 회개하고 푹 자면은
1: 회개 방법이었군요.
0: 스트레스가 일단 스트레스를 딱 갖고 자는 순간 나는 자는 것 같지만 스트레스가 딱 있는 상태예요. 네. 딱 자잖아요. 걔가 밤새도록 그 스트레스를 생각하게
1: 하는 정말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맞나 봐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0: 네. 사람의 그 근심은 뼈를 썩게 하고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 된다고 네. 성경에 나오잖아요.
1: 그러게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 오일이 그냥 아니, 오일이 오일이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깜짝 놀라셨을
0: 아니 우리 몸은요.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네. 왜 오일을 먹어? 오일 먹으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아유. 우리 몸은 오일로 돼 있어요. 우리 푹신푹신하죠.
1: 네.
0: 이게 오일이 있기 때문에 기름기 안 먹잖아요. 고기 같은 거요. 네네. 이거 푹신한 거 없어져요.
1: 그냥 푹푹해지겠네요.
0: 아, 푹삭푹삭 쭈글쭈글하고 이제 늘어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오일과 물로 돼 있어요.
1: 그래서 오일이 맞는 네. 거예요.
0: 지금 제가 이제 줄기세포 물 요즘에 뭐 후코이단도 들고 줄기세포이고 이제 줄기세포 물들이 엄청 비싼 것들도 많은데
1: 네.
0: 저희가 한국에 660군데 약국에서
1: 네.
0: 이게 이제 약사들이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판매도 안 되고
1: 네.
0: 660군데 약국에서 엄청나게 팔리는 이 물이 있는데 이것도 네. 항암과 항염, 뭐 당뇨, 콜레스테롤, 뭐 위장암 또 그리고 뭐 유방암, 자궁암 뭐 각종 막 치료가 많이 되는데 뇌경색까지
1: 네. 네.
0: 예. 그리고 뭐 허리 디스크까지 치료되는데 그 네. 물이 지금 배로 동동동 오고 있는데 지금 15일 날 지금 도착 예정인데
1: 아 그래요? 오나요? 곧?
0: 네. 제가 이제 한국에 660군데 자연주의 치유 약국에 거기도 암 환자나 당뇨 콜레스테롤 많잖아요.
1: 많죠.
0: 염증 환자 뭐 아토피 환자라든지
1: 너무 많아요.
0: 거기다 저희가 올리브오일 그분들이 오랫동안 좋은 오일을 굉장히 찾았는데
1: 네.
0: 저한테 그 대표 약사 660군데 프랜차이즈 그 대표 김영림 약사신데
1: 네.
0: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 먹고 이 올리브오일 너무 효과 본다고 제가 직접 카톡 보내줄 수 있어요.
1: 아.
0: 지금 660군데면 엄청 많잖아요.
1: 맞죠.
0: 한국에. 예. 근데 거기서 저희 올리브오일이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근데 약사님이 대표님 우리 몸은 물과 오일로 다 되어 있는데
1: 네.
0: 대표님 올리브오일도 충분히 몸이 건강해질 수 있지만
1: 네.
0: 이 물, 주기세포 물 이거 후코이단까지 들었는데 이 물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해서 추천해서 제가 진행했는데 지금 시중에 있는 뭐 주기세포 물들이 너무 비싸니까
1: 네.
0: 저희 그 물은 한 100여불밖에 안 돼. 한 달치.
1: 한 달치?
0: 네.
1: 오,
0: 근데 제가 이제 올리브오일도 처음에 런칭할 때 선물해 줄까
1: 네.
0: 한 제 생각에는 한 170불 정도 물 한 달치에 올리브오일 하나 껴서 선물 줄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1: 아, 계획. 네.
0: 지금 아직 물건이 안 들어와서
1: 네.
0: 이제 조금 있으면 규서도 들었고
1: 네.
0: 줄기세포 들었고 후코이단,
1: 네.
0: 후코잔틴, 아스트라젠틴 좋은 것들은 다 쏟아졌는데요. 제 이게 자료가 너무 어마무시해서요.
1: 네.
0: 제가 한국에서 660군데 약국에서 막 그 병원에 다녔던 암 환자들이 다 치료받아가지고 난리 난 제품인데
1: 그렇군요.
0: 일단은 저희는 이거 직접 판매하는 네. 거라 중간에 이제 유통구조가 없고 해서 가격 자체를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그 물도 빨리 도착해서 한번 봤으면 참 좋겠다는 이제 기다리고 많은 네.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0: 네네네. 네. 좋아하시면 하나 선물 드리겠습니다.
1: 아유, 네. 이 이제 좀 우리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동충하초 사양공진단 특별히 지금 특별 세일도 해주고 계신데 그거부터 지금 오늘 세 가지 말씀하신 거 한 번씩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예, 동치화초사양공진단은 네. 지금 여기 와서 딱 제가 갑자기
1: 그렇죠.
0: 예, 추석인데 아 프로모션한 게 없네.
1: 좋아요.
0: 예, 지난번에도 프로모션 없냐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추석이 아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시즌이 추석이다 보니까 네. 제가 30판, 50판 있는데 하나 사면 하나 무료.
1: 하나 사면 하나 무료.
0: 네.
1: 30판, 50판.
0: 네. 네. 예, 거기다가 제가 또 말씀 잘하시면 올리브오일까지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네,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네. 이제 그 화장품.
1: 네.
0: 예, 골드 3종 세트랑 쿠션 사시면 조회 3종 세트에다가
1: 네.
0: 제가 조회 라이트 데이크림, 컨실러 역할하는 얼굴 커버하는 SPF 50인 제품과
1: 네.
0: 또 요벨에서 지금 리더샷 나왔거든요. 네, 네. 240불짜리까지 해서 네. 전폭 선물로 드립니다.
1: 아, 그것도 여러분 네. 기다리고 있고요.
0: 올리브오일도 프로모션 있습니다.
1: 올리브오일도 있어요?
0: 네네, 지금 오. 제가 생각했죠. 올리브오일은
1: 어떻게 해주실 예. 거예요?
0: 중에 사면 네. 저희 제품이 세 가지예요. 한 병짜리, 두 병짜리, 또 스틱 있는데
1: 아, 스틱도
0: 예, 전 제품 2 플러스 1 그리고 3 플러스 2.
1: 2 플러스 1.
0: 3 플러스 2.
1: 네. 오, 그렇군요.
0: 전 식구들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선물하라고 추석 때라.
1: 그러게요. 아, 이런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0: 네, 그리고 또 멤버십까지도 해드려서.
1: 네.
0: 프리 멤버십인데요.
1: 네.
0: 또 선물 듬뿍 또 드리겠습니다.
1: 아유, 너무 좋습니다. 이 오일 같은 경우 이제 건강 염려 많이 하시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름을 좀 빼고 싶은데 몸속에 나쁜 기름도.
0: 네.
1: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또 먹는 거 조절해도 이게 쉽게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그런 분들께 정말 좋겠네요.
0: 네. 어차피 이제 그런 거 조절 못하고 운동도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네, 많죠.
0: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할 수도 없는데 방법이 없으면 그냥 심플하게 올리브오일 네. 식탁에 딱 갖다 놓고, 예, 아침에 일어나서,
1: 네.
0: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1: 공복에.
0: 예, 한두 스푼 드시고, 아침에 공복이 좀 그러시면은,
1: 네.
0: 식사하실 때 밥에다가 오일 딱 뿌려가지고요, 아. 이상할 것 같죠?
1: 네.
0: 열매예요, 올리브오일.
1: 아, 뭐
0: 열매가 짠 거예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아주 고급스러운 과일 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밥에다 쭉 올려가지고요,
1: 네.
0: 김치,
1: 네.
0: 그리고 김.
1: 김에다 싸서 먹고.
0: 싸서 김치, 양념, 그, 저, 그 참기름 쳐진 김 있잖아요. 네. 생김이 됐고 거기다가 김에다 싸서 드셔보세요. 어떤
1: 맛있어요.
0: 분은 전을 샀는데
1: 네.
0: 전을 전 네. 위에다가 살짝 데워가지고 올리브오일 뿌려가지고 먹더니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1: 아니 말씀만 들어도 지금 막 침이 고이는데요.
0: 네네네.
1: 아 그렇게 드시면 네.
0: 그리고
1: 편하게. 네.
0: 그리고, 네. 그리고 낮에는 또 스틱 있잖아요.
1: 네.
0: 배고플 때 이것저것 주섬섬 뭐 간식 먹고는 몸이 안 좋잖아요.
1: 맞아요.
0: 저희 손님들은 가방에다 한두 개씩 갖고 다니다가
1: 오.
0: 공복에 먹으면 좋으니까 빈속일 때 드세요.
1: 아, 그것도 좋겠네요. 네. 네.
0: 근데 이제 과일즙이고 이게 네. 변비 엄청 좋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빈속으로 드시면은 또 약간 이제 변이 묽어질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네. 그러니까 식사하고 함께 드셔도
1: 네.
0: 효과는 좋습니다.
1: 아, 너무 네. 좋습니다. 아, 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한 시간이
0: 벌써 한 시간이에요?
1: 네, 가버렸어요. 와, 아, 지금 소개해주신 것들 다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718-500-3350 그리고 201-500-3350번으로 주시면 우리 대표님 상담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0: 네, 아 그럼 전화 주셔서 매장 네. 방문해 주시면요. 네. 각 매장마다 이렇게 또 제가 샘플 같은 거 아유, 선물로 드릴 수 있고요. 꼭 네. 방문해 주세요.
1: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오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념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영 앵커 회복 중에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맡고 있죠. 저는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김광일입니다. 아, 다음 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국회에서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와 함께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수첩이 포착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갈등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까지 오늘 2부까지 이어지는 노컷 대련 확장판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영 양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네, 한판 승부 1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으로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네.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김유정 전 의원님.
4: 네, 안녕하세요.
1: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혁 전 의원님은 처음 뵙습니다.
4: 네, 저도 방송에서 한번 뵙고 이렇게 뵐 기회가 없었어요. 네,
1: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5: 김희정 의원님이 최근에 이제 CBS에 두각을 많이 나타내시죠. 그 전에는 뜸하셨다.
1: 네. 두각, 아니, 활약. 아, 네, 활약.
5: 이제
1: 네.
5: 숨은 보물을 찾은 거죠.
1: 네. 네.
5: CBS 화이팅!
1: 갑자기?
6: 응? 네. 저는 가쁜 싸.
1: 좋습니다. 네. 네. 뭐 세 분 전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 또 배웠으니까 오늘 또 케미 활약 기대해보고요. 첫 번째 순서부터 부지런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뭐 묘상한 사진 하나가 또 찍혔더라고요.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김민석 민주당 대표 수첩을 위해 데일리한 사진 기자가 본회의장 위에서 땡겨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눈 저 부릅뜨고 보면 왼쪽 면에 보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해놓고 밑에 몇 명 이름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청래처럼 보여요. 보셨어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7: 예. 네. 그 밑에도 궁금하네.
1: 저도 다른 네 명의 이름도 도대체 뭘까? 뭐 정원호, 박주민 이런 이름들이 있을까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6: 있어요.
1: 있어요?
6: 네.
5: 해석해보세요.
1: 네, 어떻게 보여요?
6: 얼마 전에 이제 언론상에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 이름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1: 오.
6: 정전의 의원을 포함해서 강훈식 실장.
1: 아, 훈식이구나, 맨 앞에가.
6: 훈식, 그다음, 원호.
1: 원호.
7: 원호가 있어요.
1: 두 번째?
6: 원호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식 있어요, 원식.
7: 아, 원식.
1: 아, 원식?
7: 두 번째. 네, 네.
6: 훈식, 원식. 훈식, 원식, 정래, 원호.
7: 저기 원호라고?
4: 아, 원자예요?
7: 저기 원호는 그 아니에요. 원호는 아니에요.
4: 한자 아닐 자처럼 생긴 게.
7: 원호는 아닌데.
6: 아니 원호로 아니 그 저 기자들하고 좀 소통하고 왔는데.
7: 그래? 원호.
6: 저 원호로 해석하더라고요.
1: 원호로 많이 이게 중론이에요 그게.
4: 제이나 아들 자자가 아니고 원호.
1: 그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6: 마지막은
1: 용주?
6: M 아니지. 이건 M 뭐라고 쓰는 것 같은데. 네 명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7: 네.
6: 아닌가?
1: 이걸 보고 바로 정청래 의원이 전 대표가 또 입장을 썼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불쾌하다.
6: 예.
1: 아,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진 사람 왜 자꾸 때립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본회의장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4선 의원 출신에 총리까지 했으면 본회의장 구조를 너무나 잘 알 거고 이런 거 피면 위에서 찍는다는 거 잘 알 텐데 실수로 노출이 됐을까? 의도적이었을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정원님.
4: 아니 보통 의원들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 이제 핸드폰이 찍혀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죠. 수첩은 매우 오랜만이거나 처음이거나.
1: 아.
4: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뭐 이렇게 보호필름 붙이고 하면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안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첩은 또 우리가 예상 밖의 일이라서 아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전국 구상을 여기 적을 수는 있겠죠. 위에 보니까 뭐 쿠팡도 적혀 있잖아요. 그 이진숙 한동훈 아웃 그 맨 위는 또 쿠팡 뭐 이런 거 중요 이슈들 하나 이렇게 골자들을 그 그런 워딩들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보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 뭐 전 당대표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놨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화낼 일인가 싶어요. 왜냐면 아니 비서실장, 국회의장 다 급이 그래도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이라 함은 또 대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한데 이거 이렇게 화날 일이고 이게 불쾌할 일인가 그 반응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5: 거기 김유정 의원 이름이 빠지신 것 같아요.
4: 그래서 그 반응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모르죠. 반응이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밑에 지금 그 두 사람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 M 뭐 I인지 뭔지
6: MS로 예, 지금 돌고 있어요.
5: MS?
4: 네. MS는
5: 그걸 한글로 썼다고요?
6: 아니요. 영어 MS? 이니셜로 MS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4: 민석은 뭐, 아닐 거 아니에요.
6: 그렇죠. 그러니까.
5: 근데 보통 사람이 한글로 쓰다가 그것만 또 MS로 쓰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다. 저는 저기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정청래 의원이 발끈하는 이유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서울시장 후보군 이름 올라가면 뭐 조금 놀랍긴 하지만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화를 낼 이유는 없는데 그만큼 지금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그 진현 대표 사이에 안금이 심한 것 같아요. 저거 가지고 저렇게 발끈해서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려서 저렇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나? 아, 예상보다 상당히 둘 사이에 뭐가 안 좋구나.
3: 사실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로 예전부터 합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색한 일이 아니죠.
5: 충분히 그건 납득 못할 이야기는 아닌데 저렇게 발끈한 거 보면 아, 이게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이제 제3자 입장에 들고 두 번째로는 그 김민석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청래 대표 화를 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 전당대회 앙금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좀 정치적인 의도를 생각해보면 야 내년 4월에 보궐선거 있다 치자 이거야. 있다 치는데 4월 선거 보궐선거 내가 나오면 난 또 그러면 뭐 그냥 또 희생양으로 죽으라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 4월이 지금의 민심이 지속된다고 전제하면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당대표하고 나는 당대표 떨어졌는데 서울시장 후보 나가서 그냥 또 총알받이?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 미친다면 이거 상당히 깊게 이제 본 거죠, 이걸.
3: 그렇게까지 생각했을까요?
5: 아니, 우리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겠지.
8: 아니, 저는, 저, 김민석 대표 갈수록 실망스러워요. 아니, 지금 본회의장에 앉아갖고. 네. 지금 민생이나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거. 지금 청문회 있잖아요. 이런 걱정 안 하고 앉아갖고. 아직은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이미 그 법원 결정 다 받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 이제 다 날리기로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앉아갖고 이런 거 계산하고 계세요? 이미? 좀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 그러니까 오늘 보면 사실 비교섭 단체 대표연설이나 그 대정부 질의 같은 것들이 중요한 어떤 그 정기국회 현안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왔다
8: 지금 민주당 커 적자잖아요. 국민들로부터 계속 이 당신들 뭐하고 앉아있는 거냐. 먹고 살기 힘든데 뭐하고 앉아있는 거냐. 이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청문회도 지금 얼마나 난립니까. 청문회 앞두고. 근데 앉아갖고 지금 서울시장 뭐 날리고 말이야. 머릿속으로 뭐 굉장히 많이 굴리시나 봐요. 뭐 어디는 누구를 보내고 어디는 누구를 보내고 야 어떤 애를 어떻게 할까 봐 뭐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게 웃기고 앉았네 이런 생각 김민석 대표한테 상당히 실망스럽고 그 이진숙 한동훈 아웃 자기가 뭔데 누구를 아웃시킵니까?
3: 예? 무슨 뜻일까요 이 아웃이?
8: 아, 그것도 진짜 웃겨요. 아니,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인데, 아, 일단 저는 이준석 저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비판하는 얘기 많이 했지만,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아웃이에요? 뭐가 아웃인데? 어디서 아웃이니까? 이거,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저 과방위에서 하라는 아웃시키고, 그 다음에 한동훈은 뭐 예결위에서 아웃시키겠다는 거예요?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아예 그냥 뭐 잡아갖고, 이번에 그냥 아예 국회의원 배치 떼겠다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통보가 좀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 무슨 아웃인지는 내일 아침 민티에서 한번
3: 들어보시죠. 네. 그 김민석 대표 측 그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김민석 대표 생각을 쓴 게 아니라 주변 인사들 그리고 언론이 언급하는 그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별 생각 없이 적은 것 뿐이다. 뭐 이런 설명이
6: 좋습니다. 사실 보면 이제 저는 김민석 당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휴대폰은 보호필름이 있는데 수정 보호필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당대표는 늘 카메라에 표적입니다. 아. 일거수일투족이 기자들이. 네. 그런 것들은 좀 의식을 하셨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3: 실수로 노출됐을 것이다.
6: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일부러 그런 건가? 네. 왜냐면 알만 하실 텐데.
3: 그렇죠.
6: 그런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뭐 크게 무리한 건 없다. 말씀한 대로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언론에 다 나온 그 하마평 거기 적어놓은 게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뭐 정청래 의원은 발끈해가지고 불쾌하다고 하나. 아니, 박주민 의원이 불쾌할 거예요. 본인 이름이 없잖아.
3: 그러니까 전 그게 좀.
6: 그러면 내가 이해가 돼. 네. 불쾌합니다. 제가 그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제 이름이 없습니까? 네.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아니, 언론에도 뭐 정청래 의원 자체가 뭐 서울시장 급이다 하면 좋은 거잖아요. 정치인으로서는. 아닙니까? 좋잖아요.
3: 그렇죠. 네.
6: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은 의아하고, 두 번째, 뭐 이진숙, 한동훈 이 두 사람의 아웃은 저는 여당 대표로서 이진숙 의원은 이미 그 제명 결의한 부분들이 이미 윤리, 국회의 윤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은 아웃시켜야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아웃이라는 것들이 이번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이 뭐 주장하는 바야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그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법을 어겼다면 이것도 사실 율사까지 검사까지 거친 분께서 법을 어겨가면서 굳이 의정활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담겨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의논하는 과정들을 메모라는 게 적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면 일기장에 적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논의하고 의견들을 이렇게 취합한 결과 그래서 아까 김진웅 의원께서도 위에 쿠팡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쿠팡과 관련된 상임위의 어떤 다른 의원들과 얘기한 것들을 또 적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8: 야, 민주당 진짜로 네. 진짜로 오만해졌구나. 아니 지금 청문회 전국에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도가 막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도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적했던 한동훈에 대해서 아웃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민주당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판사로서 지금 김승원 저기 법무장관 후보자께서 했던 것들을 반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4: 자, 아니 이게 첫 페이지가 아니잖아요. 어. 그 앞페이지에 뭐가 있을까?
8: 아, 그래요? 다 몰랐어요.
3: 그런 거. 중요한 얘기가. 네. 그 지금 김재영 최고께서 잠깐 먼저 언급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청문정국. 네. 네. 오늘이 아마 얘기가 오늘 우리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핵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15일로 지금 오늘 좀 잡힌 것 같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요 이슈가 15일까지 아마 계속 좀 뭐 확장되건 반복되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저희 CBS 박성태 뉴스쇼, 인터뷰를 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8: 맞습니다.
3: 그 제넨셜 창업자 강세찬 교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 공개된 녹취록이 짜깁기 된 것 같아서 나는 뭐 오히려 잘 안 봤다, 뭐 황당한 내용이다 이렇게 뭐 주장을 했습니다. 들으셨나요, 김영철 들으셨나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8: 정말 헛소리도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구나. 저는 지금 박성태 쇼로서는 상당히 정말 이 그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인터뷰를 저 사람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아니 도대체 그 당신이 개발한 약을 임상실험하겠다는 약을 쥐들한테 먹였더니 다섯 명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다. 피토하면서.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아니 그런 거 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3: 유효성 평가인가?
8: 유효성 평가이기 때문에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원래 투약해야 될 한 100mg을 넣어야 되는데 한 200mg을 넣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얼버무리는데 그럼 다섯 마리가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과도 투약을 했으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임상실험하기 위해서 그 증거자료를 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쥐들한테 실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가 피통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숨겼잖아요.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서 그러니까 앵커가 뭐 예리하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당신 그것 때문에 허위사실로 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그거는 판사들이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내린 판결을 자기가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거 듣고서 좀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더라고요.
3: 그러니까 상당히 좀 방어적인 그 뉘앙스로 좀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몇 가지 이 밖의 내용들을 좀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 이 강세창 씨가 했던 얘기가 그 양모 씨는 박사과정 때 선배 교수 소개로 알게 된 거고 내 요 사업할 때 심사가 너무 늦어지니까 늦어진다고 토론을 했더니 양 씨가 나한테 먼저 도움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와의 식사를 제안했는데 만남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양 씨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저기 딴 데 가서 옮기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 시스템이 이렇게 뭐 로비를 통해서 뭔가 해결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시스템과 나라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 김정원님 들으셨어요?
4: 네, 일부 들었는데요. 글쎄 일단 본인이 재판을 또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임 등 뭐 혐의도 재판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 거라면 뭐 왜 도와달라고 말을 했는지 양 씨가 아무리 먼저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여전히 의문이 있고요.
3: 그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되게 귀에 딱 들렸는데
4: 네.
3: 그러니까 양 씨가 그렇게 제안을 하긴 했지만 아유 저도 답답해서 그래도 그 좀 한번 도와줘라고 하긴 했어요. 그 부분 인정을 그 부분 했거든요.
4: 예, 인정을 그 부분은,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아 그러니까 양쪽이 얘기가 된 거고 나중에 뭐 그 임상 승인 난 다음에는 6억도 준 거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본인에게 일단 재판 앞두고 유리하게 어떻게든 말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브로커 양 씨가 아무리 이제 존중하는 후배라고 김승원 후보자는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없는 말을 막 본인이 지어붙이고 이를테면 BH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김성원 후보자하고 통화한 다음에 다른 이 강 씨랑 통화할 때는 청와대에 뭐 보고 올리고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했어 이런 막 갖다 붙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약간 허풍도 있고 전형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브로커로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 강 씨도 하잖아요.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뭐 옮기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걸 듣고 한 얘기인지 본인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한 것인지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아무튼 양 씨에게 책임을 좀 전가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을 좀 많이 받았죠. 이 인터뷰를 통해서는.
5: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 피고인이에요.
6: 네.
5: 그 피고인이 이런 CBS 박성태 뉴스쇼 같은 어마어마한 이 공신력 있는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 철저하게 자기 유리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론을 조성할 수가 있는 가장 좋은 장이 열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청취자들은 궁금해하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제할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유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에서
3: 1심 유죄 항소심 진행 중
5: 그렇죠. 2심 네. 항소심 진행 중인 피고인 신분에서 자기 방어권이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우리 청취자들도 아마 걸러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본인도 뭐 이야기를 다 하지만 양 씨하고 어쨌든 그 식약처의 승인 임상 승인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서 서로 주고받은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요청하지 않았으면 양 씨가 유흥업소 사장하고 아니면 여성 무슨 화장품 대표하는 사람이 그걸 왜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부탁을 했든 자기 제안에 양 씨가 받았든 어쨌든 임상실험을 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자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두 번째 둘 사이에 돈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돈거래. 그 6억이라는 돈거래가 뭐 이후에 전개됐던 그 큰 주가 조작 그 틀에 맞춰서 한 것인지 아니면
3: 양 씨와 양 씨 사이에
5: 예, 아니면 진짜 뭐 공동 투자자로서 돈을 뭐 한 건지 모르겠으나 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돈거래를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강 교수라는 사람이 누가 봐도 임상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 만한 좀 허접한 신약을 개발하는데 그 신약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당시 여당 의원이었던 현역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의 도움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움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 임상순이 떨어졌고 임상순이 떨어지기 전에 그 김승원 후보자가 전달해준 식약처장의 문자만 보고 세종메디칼은 113억을 태우잖아요. 임상승이 승인 다기 전에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철저하게 계획된 저런 작전이 있었다고 국민들에서 판단할 겁니다.
3: 근데 그 임상 과정에 그 민원이 결정적인 영향을 작용했다. 요거는 현재까지 뭐 재판 기록으로 확인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5: 근데요. 제가 저도 뭐 그런 주위 그런 분들 좀 이야기 들어봤는데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이 난다는 건 뭐냐면 승인이 나서 임상 승인이 결정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주장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돼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보완을 요구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인도에서 실험했다는 거 좀 더 내놔봐. 좀 더 확실한 자료를 내놔봐. 그러니까 보완을 계속 요구하고 뭔가 꺼림칙하니까 더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시간이 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대기로 돼 있던 걸 시간이 뭐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시간을 끈다는 건 뭔가 이 승인을 해주기 힘든 뭔가의 의심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보류된 거예요. 그걸 김승원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시간이 나온 거거든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네. 그건 당연히 그건 청탁이 성공했다고 보는 저는 정황이 맞다고 봐요.
3: 추측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네.
9: 저 오늘 아침에 장세찬 교수가 했던 인터뷰는 자승자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3: 강세찬
9: 교수가 한 거는 왜냐하면 그걸 들은 사람들은 조금만 예민하고 신경을 써서 들으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라는 것들이 투성이에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짜집기 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귀찮아서 안 봤다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나라가 다 뒤집혀 있는데 그 짜집기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걸 그래서 나는 아예 전체 내용을 보지도 않았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짜집기가 됐는데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 왜 나왔지? 민주당이 나가라고 그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왜? 입 맞춘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또 그 처음에 어떻게 그 양순 씨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냥 이렇게 대충 알게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별 사이가 아닌데
3: 옛날에 선배가 소개해줬다.
9: 내가 이거 이 약도 말이야. 내가 직접 그 애한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거 좀 잘 안 돼 그랬더니 내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했다는 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로비가 아니었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 하나로 인해서 자기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식약처에 보냈는데 그냥 네가 대충 알아서 해봐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 아까 그 재판에 있어서 자기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그거를 가지고서도 판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오만 불손한 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 그거 있잖아요. 주가. 그리고 뭐 63억 받고 뭐 6억 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 인수한 회사 세종메디칼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식약처에서 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양수진이가 한 거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뭐 지금 나오는 것도 다 짜집기 된 거고 그다음에 재판은 그 판사가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주식 문제 뭐 이런 거는 그 세종메디칼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판사가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그 5년을 내린 겁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3: 그 1심 유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상황에서 이 사건의 핵심 어떤 뭐 키맨 관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우리가 더 주목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주목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답답함에 한번 도와줘라고 말하긴 했다. 라는 얘기가 오늘 어떤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하나의 또 단서가 된 것 같아요.
6: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막 잡탕 섞으면 한동훈 의원이 주장한 대로 뭔가 커넥션이 있고 김승원 후보자가 양모 씨와 이 강세찬 교수의 행위들을 다 인지하면서도 그 식약처의 승인을 계속해서 압박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딱 한 건 21년도에 식약처장한테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사실 그 양모 씨와 통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 자료를 줘봐라. 이거 요즘에 신약 개발하면 수천억을 번다고 하는데 이게 그래도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냐. 그 녹취록이 그 녹취록이에요. 이게 저는 양모 씨라든지 강 이 세찬 대표 이 두 사람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다른 안 좋은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추측컨대. 그러면은 지금 주목하는 게 이 그 식약처의 승인 절차를 어려움을 겪는 걸 토로하니까 먼저 양모 씨가 손을 내밀어서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로커라고 하겠죠. 뭔가 이걸 내가 저 국민의힘 오빠도 있고 민주당 오빠도 있고 하니까 사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 양모 씨가 허언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내가 마치 그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공공한 처지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뭔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저는 이게 강모 씨, 양모 씨 부분에 두 사람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작당 모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모의 과정은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알았다는 정황을 그 누구도 한동훈 의원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세히 지켜보세요. 양모 씨하고 대화를 했죠. 집에 갔어요.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지. 예를 들면은 그 대가성을 밝히려고 검찰이 수사를 했던 겁니다. 6억에 대한 전환사 체크를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에 양모 씨와 공모를 해서 이거를 뭔가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던가 하는 거를 3년 동안 11명의 검사가 탈탈 털었어요. 식약처 직원까지. 그랬는데 이게 입증 못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양모 씨와 김승원 후보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적절할 수 있죠. 사적인 어떤 친한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인 공익의 민원의 범위를 넘어서서 청탁으로 비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 앞에 좀 송구하고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 부분은 정말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공익 민원이다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꼬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양모와 강모의 이런 어떤 그 범죄에 이를 수 있는 행위들은 김승원 후보자가 끼어든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3: 지금 이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지금 그 양 씨와 강 씨, 아우,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이름 계속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게 됐는데 잠깐 우리 광고 듣고 광고 이후에는 그 김승원 후보자로 조금 더 우리가 네. 이제 진전해서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네. 광고 드릴게요.
10: 제1회 서울 19 대 뉴욕 유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라고 포도 박스당 14.99, 제스프리 골드 K 박스당 24.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 구구!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한판 승부 1부 광고 이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걱정 마시고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질문을 이제 붙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말을 이제 막고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청문회에서 다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뭐 자신감 있게 남겼거든요.
1: 저는 네. 그 김승훈 후보자의 그 법적 그 혐의 그리고 법적 처벌 여부는 그건 뭐 재판을 하든 아니면 다시 뭐 수사를 하든 알아서 그 할 문제고 네. 우리 국민들이 보는 국무위원 후보자 특히 법무부가 이 정의부로 영어로 해석이 되잖아요.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부적격이라고는 저는 이미 판가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그 주가 조작 세력들하고 같이 작당해서 큰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건 논외로 치더라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분이 제가 보니까 판사 출신이라서 보니까 2002년에 판사가 됩니다.
0: 네.
1: 2006년까지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해요. 배석판사랍니다. 그때 배석판사 같이 했던 사람이 그 정무판사예요. 그러니까 친했겠지. 판사 초임 때 배석판사 같이 했으니까.
0: 그 정무판사라는 건 최근에 그 양 씨를 네. 소개시켜준
1: 같이 셀카 찍었던.
0: 같이 사진 찍은 네. 걸로 나왔던 그 판사.
1: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원지법에 2년 판사를 해요. 그게 네. 다예요. 그래서 제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판사 6년 했으면 판사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0: 오래 안 하긴 했죠.
1: 네, 그럼요. 왜냐하면 배석판사만 한 거예요. 단독판사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독 재판부에도. 그런 분이 이제 사표 얼른 내고 변호사를 한 건데 이 양모 씨, 브로커 양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2004년부터 판사 오빠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판사 재직 시리즈를 만난 거예요. 근데요. 판사 10년 넘게 부장판사 하시고 피고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 무게감을 느끼는 판사들은요.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안 만납니다. 판사들이 사생활이 얼마나 엄중한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미 이 사람은 판사 시절부터 저는 부적격 딱지를 맞은 거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던지고 변호사 할 수 있겠죠. 변호사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국회의원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수원에서 됐어. 그럼 현역 국회의원의 여당 국회의원님은요. 더더군다나 판사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 김유정 의원님, 소영주 부대변인, 우리 김종혁 최고 저 말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사생활 굉장히 깨끗해요.
0: 정말이에요?
1: 와, 당연하죠. 그러니까 배지를 달려는 사람도 진짜 엄중한 생활을 하는데 배지를 달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의 법사위에서 그렇게 큰소리 치던 사람이 사생활을 그렇게 했다? 보고 싶어 달려가고 싶어요. 한두 시간이면 괜찮겠니? 이런 건 이미 국민들 눈높이에서 끝난 겁니다.
0: 저는 사생활도 사생활인데 우리 그 민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풀어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 양 씨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아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략 제재과 임상 제도과 통계 분석 팀 뭐 세 군데에서 좀 뭐 막혀 있다라는 걸 식약처장한테 직접 김성원 후보자가 그때 연락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2: 과장이 막혀 있으면 내가 뭐 뚫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막고 있어? 뭐 어디서 실무자가 잡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과장이 막고 있어? 아 그거 뭐 식약처장한테 얘기하면 뭐 어느 과인지 알아보겠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분은요 이런 신약이나 이런 거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이에요. 저나 마찬가지로.
0: 알 수도 있죠.
2: 아니 이거는 법조인이잖아요. 네.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이런 거 그 김정은 의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 그거 제가 저는 지금 법사위, 내가 지금 문체위 뭐 이런데 이거 우리 보건복지위에 의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가서 그쪽에 의원한테 연결시켜 주고 그쪽 보좌관이 신약과 관련된 문제니까 자료 갖고 와보세요라고서 한참 얘기해 보고 뭐 이런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전화 한 통화 받고서 바로 전화 받자마자 바로 15분 뒤에인가 전화 걸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여기 무슨 저 수천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 앞에 여기 거기 복마전이고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라고 얘기하는데 서영주 소장님이 얘기한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아? 이런 얘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0: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1상인지 2상인지 3상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빨리 통과시켜주라고 그렇게 로비를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시킵니까?
1: 이런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해본 김희정 의원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 이런 민원이 좀 통상적인, 뭐랄까, 형태, 뭐 그 범위 안에 있습니까?
2: 근데 일단 그 요청을 받고 나서 굉장히 그 문제가 치열하고 여러 로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수천억이 되면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어쨌건 설명은 들어봐야 되니까 일단 자료를 주실 수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자료는 받아보고 이렇게 바로 그 전화를 받고 곧바로 아 그래 내가 그러면 식약처장 전화할게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제 그 정도 절차는 있었는데 통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김승원 후보자도 그 민원 처리의 미숙함이나 이런 부분에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시인했잖아요. 월요일날 그 도어 스태핑에서 근데 저는 조금 더 납작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은 보좌관 통해서 이게 뭔지 조금 보자 이렇다는데 억울함이 있다는데 혹은 왜 막혀 있는지 한번 보자. 막혀 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연이 됐다면. 그런데 이제 그 양씨는 그런 얘기를 했죠. 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혹은 제 입장에서는 그 강 씨라는 사람 강 대표를 좀 들어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말 이거 내가 국익을 위해서 이 정도면은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가 늦어지고 있다라면 좀 살펴보고 내가 법사위 소관 그러니까 소관 유관 상임위는 아니어도 내가 팔고도 붙이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맞먹을 수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생략된 점이 매우 아쉬운 점이죠. 그런데 이제 민원이라 함은 길거리에 뭐 가로수가 쓰러져 있거나 뭐 전등이 꺼져 있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나 그냥 해도 그 바로 잡아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통상 민원이라고 하죠. 청탁은 한 끗 차인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어떤 거를 그 요청을 했을 때 그걸 청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뭐 교도소 담장이 걸어가는 기분으로 한 끗 차이로 이쪽은 민원 이쪽은 청탁 이렇게 되는데 법적인 결과는 검찰에서 결론을 내렸을 때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살라미처럼 잘라서 제시하고 있는 그 모든 수사 자료를 총합해서 결론적으로 기소 유예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점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어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를 다투는 자리가 인사청문회는 적어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후보자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대목은 그런 거죠. 오빠 얘기 나왔죠. 또 부풀려지고 뭐 없는 말 지어내고 하는 그 양 씨, 브로커 양 씨와 그 친분으로 인하여 식약처에 민원을 넣은 것, 청탁을 넣은 것, 이 지점을 국민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사과하고 좀 더 납작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거기에 두 가지가 더 들어왔을 때 있죠. 판사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이라는 게 등장해. 그건 뭐 김승원 후보자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거의 영화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처럼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유무죄를 떠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는 사실 정의부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민주당도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1: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저도 이제 국회를 계속 출입하고 지금은 뭐 공정이나 다른 정부기관들도 계속 출입하면서 주변에서 보잖아요. 특히 기자들이.
3: 그럼요.
1: 그 김종혁 최고위원도 우리도 계속 보셨겠지만 그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국회의원이 기관에 전화하고 어디가 막혔습니까 이렇게 그런 일들은 사실 또 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디부터 이거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탁이라고 봐야 될지 어디부터는 뭐 합법적이고 우리 인정해줄 만한 수준의 상식적인 민원이라고 봐야 될지 이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4: 쉽게 설명하면 청탁은 안 되는 걸 대기중 걸 청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될 만한 거를 좀 이런 편의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좀 봐달라. 요게 이제 미룬 거 청탁이 중간에 있는 거고 뭐 민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청탁은 사실상 안 되는 걸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좌관 생활을 오래 하면서
1: 그렇죠. 네.
4: 청탁에 가까운 민원을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국회에 오는 민원들은 대부분 다른 데 다 돌아다녀 보고 안 되는 게 옵니다.
1: 그래요?
4: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무슨 권력의 자리라고 해서 여기만 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 네.
4: 그러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은 보좌진들입니다.
1: 네.
4: 이거를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1: 네.
4: 왜냐하면 국회의원 자리는 서비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0: 싶으면 이제 그 역할을 후보자진들이 하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이번 이 제네센의 이 민원에 있어서 이 곤욕을 치르는 거는 그 필터를 할 만한 후보자진의 역할을 그냥 패싱하고 본인이 직접 갔다는 거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때 보좌진들이 말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민원이 그렇게 좋지 않은 민원이다. 그러니까 직접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적 친분이 과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다이렉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는 거는 지금 자꾸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은 식약처장한테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김승원 후보자가. 승인조차도 해달라는 적이 없이 이걸 신속하게 한번 임상으로 들여받아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대 진단 돼서 양모 씨라는 사람이 각별한 관계고 눈사는 여동생이고 오빠고 이런 이제 자극적인 소재로 가고 집에 가봤냐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본질에서 조금 더 많은 양념을 쳐서 이건 인상 조작에 가까운 행위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한테는 조금 분노하게 하는
1: 그건 팩트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식약처장의 비서가 과장한테 아니 그 국회의원한테 왜 이런 전화를 받게 만드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처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2: 그러니까 그 당시 식약처장이 이제 그 국회의원한테 이런 전화 안 오게끔 하세요 라고 이제 비서한테 얘기를 했고 그 비서가 그 과장한테 전달을 한 거죠.
1: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안 해봤습니까? 그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솔직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아니 야 오너가 혹은 무슨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야 내가 왜 그런 전화 받아야 돼? 너 확실히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안 되는 거 통과시켜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야 그런 전화 안 받게 해줘? 그러면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문구가 다 나왔는데 그게 압력이 없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0: 근데 민원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이제 말씀드리듯이 압력이 될 수는 있죠. 식약처장이 국회의원이 전화를 했으니까. 그런데 네. 이게 두 가지 뉘앙스예요. 아니 내가 이런 질책성 전화를 받지 않도록 알아서 좀 하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네. 그 사람 뭐야? 야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처리해. 이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 기관들이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국회에서 들어오면 그 담당 기관이 그거를 막 반기면서 아 국회에서 민원자들이 성심성의껏 처리해줘야지 그런 경우들은 흔치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압박이라고 했었다고 하는데 압박 정도 되려면 식약처장한테 부탁이 아니라 이거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면서 몇 번을 더 전화하고 예산 얘기도 하고 자리 얘기도 하고 인사 얘기도 하고 해야만 이런 게 압박인 거예요. 그냥 아주 그 말하자면 공손하게 이거 이래야 하니까 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부분들에서 이게 어떻게 무슨 뭐 청탁과 뭐 특검의 수준까지 가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눈사롱 여동생과 오빠 이 두 단어 그다음에 독약 로비 이런 단어에 현혹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2: 그 단어를 사용한 그 한동훈 이제 전 대표 한동훈 의원 얘기로 조금 좀 그 얘기를 진행해볼까 싶어요. 어제 저도 사실 갑자기 한판승부 진행을 맡으면서 이 이슈를 막 팔로우하려고 막 저 벼락치기 하고 있는데 와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이 와 이렇게 제가 알고리즘이 자꾸 그걸 봐서 계속 더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페이스북 누를 때마다 이제 계속 상위에 있더라고요. 어제 그 하루 동안 52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활약이 대단해요. 지금 이 이슈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당 전반적으로는 그 한동훈 의원이 끌고 가는 이 이슈에 대해서 뭐랄까 좀 다른 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오빠는 본질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고 뭐 그 장동혁 대표 측 인사들은 뭐 또 다른 얘기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 각도가 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3: 그럼 뭐 장동혁 대표나 장동혁 대표 파, 네. 당권파라고 하죠. 그분들은 이제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부러움은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훌륭한 사람, 저보다 똑똑한 사람, 저보다 뛰어나서 일 열심히 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해주는 게 저는 올바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한동훈 대표의 그 SNS라든지 이 기자회견이나 이 표현 같은데 일부 좀 안타까운 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110명인가요? 이분들보다 더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당백으로 이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하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서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으로 그 시련을 걷고 당선이 돼서 왔으면 우리 당에 정말 순조롭게 복당이 됐으면 이분이 복당됐으면 상임위 어디 갔겠어요? 법사위 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 무소속이니까 국회의장이 외통위로 보낸 거지. 법사위 갔으면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 자연스럽게 인사청문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국회 본청 로텐도를 앞에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자료 차곡차곡 쌓았다가 제가 볼 때는 법사위로 배속이 돼가지고 우리 당에 복당이 됐으면 저렇게 SNS 수식회식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인사청문회 준비 잘해가지고 그때 한방 날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복당이 안 돼가지고 무소속이라 인사청문회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2: 아니, 이번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에서만 지금 하기로 한 거죠?
3: 그럼요. 당연하죠.
4: 법무장관이니까.
3: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사후적으로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순조롭게 들어와서 복당이 되고 당에서 화합도 하고 법사위에 배치가 되고 이번에 인사청문회 했으면 얼마나 두가 라테스가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도 그 하루에 수십 개씩 SNS 날리는 건 좀 심하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 김종욱 측에도 계시니까 김종욱 측에도 몇 개 주시고 좀 역할을 분담해서 하시든지 이래도 되고 아니면 당에 있는 우리도 무소속이지만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좀 협력을 하든지 같이 좀 역할 분담을 해서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2: 아니, 제가 의아한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 청문위원으로 들어가긴 어려워 보이고 근데 김승원 후보자도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그러면은 증인으로 오십시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윤상현 의원도 네. 그 아예 뭐 저기 증인을 채택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막고 있어요. 왜
3: 증인 채택 왜
2: 그럴까요?
4: 글쎄 뭐 이제 오늘 자정까지니까 네. 어떻게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한동훈 의원이 와서 증인 선서하고 할까요?
3: 그 이야기 네. 했어요. 증인 선서하고 한대요. 위증의 그 감수를 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4: 네, 김승원 뭐 후보가 얘기했으니까 뭐
2: 받아도 된다. 네.
1: 이게 민주당이요. 네. 지난번에 공소 취소 특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인들 신청하면서 한동훈 그때 당시에 그때 의원이었나? 의원 아니었죠?
2: 아니었겠죠.
1: 네. 아, 뭐라고 그랬냐면
2: 전
1: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저를 불러주세요.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세요. 제가 증언을 하겠습니다. 안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에게 반대될 만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불렀어요. 그리고 그냥 만만한 사람들을 불렀지. 불렀는데 결국 그것도 소규의 성과는 못 얻었어요. 왜냐하면 방용철 그 부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 예상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원래대로 하자면 국회의원이니까 제일 많이 폭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을 청문위원으로 불러서 공격을 해봐라 이거 했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다급하니까 이 김승원 씨 김승원 후보자가 자기가 오히려 공격을 하겠다고 자기 청문회인데. 저 증인으로 나오세요. 내가 공격할 테니까.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그러면 증인으로라도 나가겠다. 선수하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럼 불러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 반응은 뭐냐면 한동훈이 가야 될 곳은 청문회 증인이 아니라 뭐 감옥인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2: 그런 편이 있었어요.
1: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안 부르는 거예요. 왜? 진실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 싸움을 해서 한동훈과 논리 싸움을 해서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증인으로도 안 불러. 안 부를 것 같아요.
2: 회장님?
0: 아니요.
2: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보자는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고 진실을 밝히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굉장히 범생 스타일이에요. 뭐 정치적인 그 판단보다는 네. 일단은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덫을 씌운 사람 데려와서 내가 한번 국민 앞에 심판받겠다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두 개를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증인으로 데려와서 그렇게 할까 후보자를 요청하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자 이게 한동훈 의원의 지금 현재의 그 이런 그 뭐라죠 스핀닥터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지를 뭐 이렇게 조작한다고 해야 되나? 인상 조작이라고 하죠. 국민들한테 인상 조작을 하고 있는 상황을 판을 깔아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애써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올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데 거기까지만.
2: 근데 무리수를 그냥 아예 대놓고 그 팩트로 반박하고 하면 되는 거
0: 아니에요? 아니 근데 거기까지만 두는 게 낫겠다. 근데 팩트라는 게 결국에는 증인을 가져다 놓으면 본질적인 것보다는 본질을 호도해서 계속 떠들 가능성이 크다. 예봤자 지금 양모 씨를 룸살롱 여동생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죠. 김승훈 후보자를 오빠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독양로비. 무슨 독양로비입니까? 다섯 마리 중 한 명이 피로토에 죽였지만 독약이다라고 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독약이 유포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결국에는 인상조작을
2: 제가 그러니까 부재증명이 더 어려우니까.
0: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 이것만 떠들어서 국민들한테 본인의 몸값이 이런 판인데 민주당 의원이 그 귀한 청문회 시간에 괜히 한동훈 의원한테 시간을 줄 필요가 있냐라는 것들이 좀 최종적으로 지도부나 당내 의원들의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2: 반대로 저는 그 야당에서 증인을 막 44명 신청했다 뭐 이런 보도도 봤는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하고 몇 명만 딱 이렇게 정해주면 그럼 또 협상할 수 있는 그 판이 깔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 야당에서 요구한 증인 안에 한동훈 의원이 없어요.
2: 아, 그래요?
4: 예, 네, 요청을 안 했어요.
1: 이장인 의원은
3: 없어. 의원이 요구했어요.
4: 그런데 어쨌거나 야당 안에 없어가지고 또 국민의힘도 할 말은 없어요, 사실. 종합적으로 정리된 안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당권파에서 또 그거 그 판을 깔아주는 거에 반대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동익 대표가 한 얘기들을 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2: 정정식 원내대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거는 윤상현 의원의 개인 의견이다.
4: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제가 이 정치 쓴맛을 보게 될 것이 참 한동훈 의원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딱한 게 열심히 본인은 정치적으로 뭔가 이번에 이름을 좀 높이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장을 하던 그 화양연화를 생각하면서 내가 혼자서 그냥 민주당 180명으로 싸운다 이런 느낌을 지금 느낄 거예요. 어깨 뽕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결국에는 당이 없이 싸우는 거와 당이 없이 싸우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도움 하나도 안 주잖아요. 결국 이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안 도와주잖아요. 이 후보자 아무리 혼자 선들어도 쉽지 않아요.
2: 자, 투트랙으로 가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 듣고 좋은 뭐 또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한판 승부.
5: K-POP, K-POP 당신의 K-STAR K-라디오
6: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코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우리용과 매일 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5: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펠리세이즈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력을 넘겨보니 9월의 두 번째 수요일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벌써 네. 어느새 네. 9월의 둘째 수요일입니다.
0: 길었던 누가 이게 길었다고 원고를 썼나요? 짧디 짧았던 노동절 연휴의 여운도 어제 하루 숨가쁘게 일터로 복귀하며 싹 씻겨나갔죠. 자, 오늘 아침 조조식한 브릿지 그리고 뉴저지 턴파이크를 오가시는 분들 아마 차창 밖으로 스며드는 공기가 제법 추석추석하다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1: 맞아요. 어제는 연휴 끝나고 바로 이제 첫날이니까 어영부영 또 정신없이 밀렸던 일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수요일이 되면 언제 쉬었는데 연휴 언제였는데 네, 기억 저편으로 이미 없어져 갔습니다.
0: 저편으로
1: 기억도 잘 안 나요. 아직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0: 자, 치열하게 땀 흘린 또 연휴 뒤의 일상이라 더 값진 또 한 주인데요. 가을이 성큼 다가선 맑은 하늘처럼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삶의 터전을 일구시는 여러분 곁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곁에 시원한 한 잔 내려놓고 싶은 그런
1: 아이스 아메리카노

0: 크리스마스 송으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라서 또 겨울에도 좋은데 참 가을에도 좋네요.
1: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네, 목소리가
0: 정말 천예의 목소리. 예. 성원이도 부러워하는 그런 목소리.
1: 아니 정말 목소리가 악기라는 말이 이런 네. 분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네. 네, 그대로 느꼈습니다.
0: 입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제가 입이 작아서 안 되는 건지 입이 엄청 크세요. 아,
1: 거기 핑계를 댄다고?
0: 뭐 그렇게라도 해야 저도 살아야 되니까요.
1: 어떻게 좀 이렇게 당겨보세요. 찢어보세요.
0: 그러니까 뭐 입이 조그매갖고 똥구멍이라는 별명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 비하면 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1: 저희 음악다방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아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하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으로 24시간입니다. 새벽 언제든 전화하실 수 있어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쿠쿠하세요. 쿠쿠.
0: 영화 씨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리려다가 목이
1: 매워요.
0: 매웠어요. 참 대단합니다.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네, 오늘도 11시에 나와서 여러분께 열심히 또 제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었죠. 이스라엘 장비 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와, 저온 발효에서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보이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까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야외를 통해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 비전 NX,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리고요. 시원한 생맥주에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어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0: 건강을 위해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고요. 플러싱 제일교회 149가에 있습니다.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에서 주최하는 커뮤니티 건강 웰니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뉴욕시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사와 예방교육 그리고 미술치료와 푸짐한 경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 나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문의는 KCS 718-939-6137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공동 제공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음악다방 성우님, 영화님. 아우, 들어왔는데 너무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가 제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가을임을 말해주네요. 야르야르! 저도 입이 큰데 왜 목소리가 저런지 않을까요?
1: 이거 보세요. 입 크기랑 관계가 없다니까요.
0: 도로미님 부러워요. 입이 크시구나. 이큰 사람들은 먹을 때도 이렇게 보면 와구와구 먹으면 참 예뻐요. 먹는 참 게.
1: 맛있어 보이죠.
0: 맛있어 보이고.
1: 맞아요.
0: 아주 좋습니다. 똥꼬박 아닌 게 어디예요. 자, 한식의 박자방 오늘, 하늘도 아주 너무,
1: 높고 푸르다.
0: 높고
1: 네. 네. 근데 아직은 80도대지만요. 또 다음 주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70도대로 기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에요.
1: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섭섭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계절이 바뀌고 있고, 또 매달 렌트 어쩜 이렇게 옛날 어르신다는 말로 무슨 재산날 돌아오듯이 돌아온다고 맨날 잠깐 나오면 금방 또 렌트 돌아오고
1: 돌아서면 네. 또 오고 돌아서면 네. 또 오고 그러죠.
0: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저녁 무렵에 길가에 뒹구는 낙엽 하나만 봐도 가슴 한 구석이 찡해지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1: 근데도 아직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으니까 네. 남은 여름 조금 더 즐겨보자고요.
0: 네.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언제 미국에 오셨나요? 네. 고국을 떠나 이 먼 땅에 뿌리 내린 지 수십 년. 또 어떤 분들은 뭐 반백년이 되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마음에 켜켜이 쌓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 맞죠.
0: 저희 음악다방에서 이번 주 특별한 주제로 주간베스트를 정했죠.
1: 맞습니다.
0: 바로 이번 가을 맞이 음악다방 여러분들의 자작시를 응모합니다.
1: 뭐 멋진 시인처럼 아 나 또 막 각종 미사여구 동원해서 이 글솜씨를 뽐내봐야 되나 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물론 네. 그러시면 더 좋겠지만요.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시가 또 편안하게 생각하면
0: 네.
1: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사연 길게 쓰시던 거를 네, 이렇게 시처럼 조금 이렇게 바꿔서 네. 쓰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0: 네.
1: 또 스스로 나는 시를 잘 못 쓰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옆에 스마트폰 안에 도와줄 우리의 친구가 있잖아요.
0: 네, 항상 도와줍니다.
1: 그렇죠.
0: 심지어 무료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이용하셔서
1: 네.
0: 가을시 멋지게 쓰여서 결국 뭐 결정해서 만드셔서 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여러분의 시입니다. 네.
1: 그 친구들이 좀 도와는 주지만요.
0: 맞습니다.
1: 결국은
0: 결정은 그...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1: 맞아요.
0: 그리고 한 서너 개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
1: 좋아하는 시 이렇게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0: 맞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1: 이런 소재로 이렇게 네. 좀 한번 써봐봐. 네. 뭐 이렇게 해도 아마 멋들어지게 써줄 거예요.
0: 맞습니다.
1: 네.
0: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노천명 씨의 사슴이다 그러면 그거를 패러디한다 그러면 모가지가 짧아서 슬픈 짐승이요. 이렇게 해서 또 하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 네.
0: 다양한 시가 가능합니다.
1: 여러분의 자작시를 K-Radio US 카톡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0: 네. 가게 문 열어둔 채 바라본 빗줄기라든지 뭐 아이들에게 학비 붙이고 돌아오던 허리를 피고 맞던 그 은행 앞에서의 바람 조다리 걸어서 건너봤나 뭐 이런 거.
1: 아 그리고 아 나는 발을 보려고 했는데
0: 네.
1: 뭔가에 가려서 내 발이 보이지 않는다.
0: 야.
1: 네, 뭐 이런
0: 정말 것도 시다.
1: 이런 슬픔을 또 시로 승화해서
0: 승화하셔.
1: 네, 저에게 보내주시면
0: 네.
1: 저희가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가장 많은 심사위원들의 투표를 받으신
0: 분이
1: 네, 사연자분께 저희가 H마트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네. 2등상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20불짜리 네, 자가면을 만드는 우리 국수집에서 20불짜리 상품권도 넉넉히 챙겨드립니다. 자, 너무 가을 타지 마시고 그 감성 그대로 저희 내일입니다. 내일 벌써 마감인데요.
1: 오, 그러네요.
0: 네, 내일까지 많이 많이 자작시 보내주시고 아우 나는 너무 무슨 시를 쓰라 그래요. 아우 나는 영어로밖에 시를 못 써.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1: 네.
0: 한시의 음악다방으로 실행시를 써주시거나
1: 아, 네, 그래 네,
0: 혹은
1: 좋은 방법입니다. 네,
0: 이성은 성령아 네, 저희 이름으로 또 삼행시 뭐 육행시 이렇게 지어주셔도 됩니다.
1: 네.
0: 그렇게 보내주세요.
1: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재미있는 민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 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브 호비즌 이퀄 하우징 랜드.
7: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뉴? 뉴? 뉴택시?

0: 빈담극장
1: 기플릭스.
0: 삶의 깊은 해학과 지혜를 옛 이야기 속에서 건져 올리는 수요일의 명경지수. 참 이 음악다방에서 민담을 들려주다니 참 대단한 발상 아닙니까? 수요일 인기 코너 민담극장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아는 척, 똑똑한 척 하다가 큰코 다치는 경우보다 조금 모자른 듯 덤덤한 사람이 일을 성사시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1: 이민생활에서도 보다 보면은 막 영어 유창하고 말 잘하고 다 아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보다 말이 조금 표현이 조금 서툴러도
0: 네.
1: 묵직하면서 우직하게 버티는 분들이 결국은 신뢰도 얻고 큰 일도 해내곤 합니다.
0: 네. 성훈이가 그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조선시대의 김부장설 출발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궁궐에, 이 조선이면 옛날 옛적도 아닌데, 조선 궁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형의 나라로 섬기는 중국 대륙의 콧대 높은 짱돌 학자. 좋게 말해 짱돌이지 또라이라는 얘기죠. 이 최고봉 철학 사신이 찾아와 우주와 유학의 엑기스를 겨뤄보자며 대놓고 조선에 배틀을 신청한 것이었습죠. 이 힙합이라면 디스전에 강한 조선이지만 만약 치면 나라 망신에 국가적 인급 침해적 개망신 각이었습죠.

0: 놈들 중에 누가 저 중국 사신놈의 길을 팍 꺾어 놓겠소. 어서 나와보시오. 어서 스텝업 해보시오. 저 임금이었어요, 임금.
1: 전하, 목소리가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이를 제가 할까요? 전하, 요새 그 사신 폼이 미쳤답니다. 이 괜히 나섰다가 미천이 뽀록나면 이 명나라 틱톡에 박제를 당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공자왈 맹자왈 잘난 척하던 양반들 죄다 입 닫고 일심 모드시전. 아, 다급해진 조정에서는 한양 북판에 결국 구인 광고까지 붙였습니다. 그려
0: 대륙 사신과 1대1 토론 맞다이들 국가대표 급 9 우승시 묻고 더블로 한강 역세권 기와집과 육기통 가마 하사함.
1: 하지만 백성들은 꿀먹은 벙어리. 아,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인절미 콩고물을 입가에 묻힌 채 쿵쿵거리며 걸어오는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2: 어이 뿌러, 어이 저기 붙은 종이 조가리는 뭐여? 어디서 핫도그 세일 이벤트 하나?
1: 아유, 이 떡보자네구먼. 이 저것은 아, 나라에서 중국 사신 그 양꼬치 칭따운가 뭔가 하는 놈을 이기면 평생 먹고도 남을 꿀떡, 시루떡, 무지개떡은 물론이고 한강 역세권의 기와집, 에? 기와집 육기통 가마를 하사하신다는 그런 공지야.
2: 이 뭐야? 오육캔이 떡파티? 왔더떠? 내가 간다. 이 떡보가 간다. 나 조선의 탄수화물 중독자 떡보요.
1: 지원자가 오직 떡보 한 명. 조정에서는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심정으로 때 빼고 광을 내어 떡보를 중국 사신 앞에 떡하니 앉혔습니다. 그려.

0: 자신은 덕보의 꼬락서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더니 대륙특유의 비장한 눈빛으로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이렇게 말하는데 니치 팔로머 조봉자 쇼나 쇼나 덩땅이 와샤 어디 조선에 수능이 있다지 시험을 해볼까나 쇼는 자잉 사실은 아무 말 없이 떡보의 면전에 대고 오른손으로 펴서 손가락 세 개를 뚝 펴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손가락 세 개를 뚝. 이는 유교도덕의 근본인 삼강을 아느냐 하는 심오한 질문이었지요. 그런데 이걸 알 턱이 없는 우리 떡보. 아, 손가락 세 개에 깜짝 놀라며.
1: 저 양반 돗자리를 잘못 깔았구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잡쌀떡을 세 개밖에 안 먹은 줄 알고 세 개를 폈네. 나를 개무시해도 이유 무슨지.
0: 바로 성은한 떡보 손가락 다섯 개를 중국사신 앞에 뚝 펼쳐 보이는데.
1: 야 임마, 나는 다섯 개 먹었다. 왜? 왜 무엇이 죽었니?
0: 깜짝 놀란 사실. 오 마이 띵우와 샤머 샤머 섬넌 땅에 완전 쩔어쩔어. 내가 삼강을 묻자마자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오륜까지 깨뜨려 내놓다니. 아무리 봐도 비주얼은 이 동네 바보 같은데. 지식은 언빌리버블한 최하의 숨은 고수로다. 오 띵호와 오 띵호와. 사실은 속으로 식은땀을 삐질 흘리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려 이 자식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번엔 우주 철학으로 아주 영혼까지 탈탈탈탈 털어주마. 사실은 엄지와 검지를 둥글게 모아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며 앞에 떡밥에 떡하니 동그라미를 보였습니다. 우주는 둥글다. 천원이라는 뜻이었죠. 아 그러자 떡보의 눈썹이 꿈틀꿈틀하더니
1: 저 대륙 사기꾼 놈이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동그란 꿀떡만 처먹는 줄 아나? 임마, 나는 오늘 아침에 참기름 좔좔 바른 네모난 절편 먹었거든.
0: 하며 두 손을 펼쳐 네모를 쫙 만들어 사신 코앞에 들이밀며
1: 됐다 뭐 네모다 이 자식아.

0: 깨달았니 내가 하늘은 둥글다 하였거늘 이자는 지체 없이 땅은 내보나다며 천원지방의 우주관을 나에게 설파하는구나. 오 퍼펙트 마블러스 대륙이 조선의 조랑 앞에 마침내 굴복하도다 따끔. 중국 사신은 독보를 붙잡고 칭찬을 폭포수처럼 쏟아냈고 조선 대신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려 독보는 궁궐 곳간에 거덜날 만큼의 떡과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챙겨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갔다는 해피 엔딩. 우리가 예전에 쓰던 엽전이나 상평통보를 보면 겉은 둥글고 가운데 구멍은 네모나지요. 그게 바로 떡보가 얼떨결에 오늘 맞춘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 천원 지방 사상 이야기 올시다. 가끔은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재고 따지는 것보다 떡보처럼 단순하고 당당하게 직진하는 게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1: 그래 그래 나처럼 나처럼 떡보처럼
0: 애드립이었어요. 이민생활 눈치 보지 마시고 떡보처럼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손가락 다섯 개를 쫙 펼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방송 강전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라디오 만담 극장이었습니다.

0: 교통사고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에 에미상 시상식이 있어요. 아마 성광아 씨한테 연락이 갈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분이라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보의 지난주는 똥 먹고 정말 열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을에 네. 건강해야 될 텐데 홍삼이라도 하나 좀 장만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에미상 연락 줘.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선보,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부터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까지 좋은 상품, 좋은 가격의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1: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가을을 맞아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앤 뭉치. 제니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분들께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를 구입하시면은요,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진행 중이고요. 또 5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1 플러스 1 행사에 더해서 핸드백을 무료로 드립니다. 또 10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선착순으로 겨울 롱코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646-765-511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 제1회 홀19배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 네, 이번 달 말까지 등록을 하시는 건데 32개 팀을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이 팀이 다 등록이 끝나면 그냥 등록을 하실 수가 없어요.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를 불문하고 4인 한 팀으로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19배 팀대항 스크린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1등 하면은 1회를 거머쥐게 되시는 거예요. 영원히 역사에 남으시는 1회 대회를 네, 여러분 우승하시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번입니다.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14.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지난밤 어떻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다 편안하게 주무셨는지요? 아니면 밤새 뒤척이고 잠이 깊이 못 자고 허리와 무릎은 쑤시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담이 와가지고 막 이러신, 그러니까 아침에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분명히 잠자리에 오래 누워 있었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지 못하고 온몸 피곤하고 허리가 무릎까지 뻣뻣하고, 이거 내 얘기인데요? 불편하신가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며 참고 지내셨던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그러나 밤마다 깊이 자지 못하고 아침마다 너무 힘든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GC 내추럴에서 이러한 시니어 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홍합페로라라는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서 포뮬레이팅 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박사님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모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언제나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는, 늘 잘 자시는 것만 같은, 네, 그런 박사님.
1: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두 분 방송 들으면서 웃음법 빵 터질 뻔한 우리 K라디오의 한시 음악 다방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늘 저희 방송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1: 네, 저희가 지금도 이제 관절 이야기 했었는데요. 홍화 페로라가 관절에 좋다는 거, 이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아, 이 제품 좋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니, 그냥 놔둬도 잘 팔리는 제품을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하셨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환자들 도와주고 상담하고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요, 60대만 넘으면 네. 밤새 뒤척이고, 뭐 요즘에는 30대, 40대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1: 그렇죠.
2: 네, 60대만 넘으면 거의 그래요. 밤새 이렇게 뒤척이고 아침에 뜨면 그 눈을 떠도 머리는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라고 이런 분들 계셔요.
0: 네네.
2: 예, 몸은 피곤하고 또 허리, 무릎 여기저기 뻣뻣하고 쑤시고 심지어 아픈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1: 네네.
2: 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것도 힘든데 또 온몸이 여기저기 이렇게 뻐근하고 쑤시고 힘들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이게 좀 이렇게 상처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0: 그렇습니다. 네네.
2: 그래서 나이 들면서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0세 넘으셔서 우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관절 불편하다고 하시면 점점 더 나빠지지 더 좋아지지는 않아요.
0: 아.
2: 슬프지만 네, 이게 노화되는 과정인데 그리고 어떤 분은 꼭 내가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디스크 이런 게 없으셔도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오래 하셨다면 다는 아니지만
0: 네.
2: 많은 분들이 그 콜레스테롤 약 복용으로 인해서 근육통이 있습니다.
0: 오, 네. 그렇군요.
2: 바디에이크. 네, 바디에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몸이 뻣뻣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임상에서 환자들 돌보고 도우면서
0: 네.
2: 저희가 그 퇴행성 관절염에 좋고 이렇게 통증에 좋고 붓기에 빠지는 데 좋고 관절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홍화 페로라라는 이 제품을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고 이 제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0: 오, 네.
2: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 이런 분들 많으셨어요.
1: 네,
2: 그런데 저희가 또 GC 내추럴은요 항상 환자들 중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약을 좀 적게 먹어도 더 건강하고 생활 품질 더 높이고
0: 네.
2: 이렇게 하게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늘 계속 연구하고 하는데 최근에는 오랫동안 저희가 또 많은 투자 연구하고 하는 그 하에서
0: 네.
2: 홍화 페로라 제품 업그레이드 했어요.
0: 네.
2: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2: 첫 번째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요.
1: 네.
2: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몸도 부드러워졌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1: 네.
2: 두 번째는 여기저기 뻐근하고 쑤시고 뭐 아프고
0: 네.
2: 뭐 이런 분들도 통증이 너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분

0: 분들도 계셔서 네네. 어이 나 골프 가요, 여행 가요,
1: 등산
0: 가요. 네. 예,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크게 이 두 가지 기대를 함께 볼 수 있기 위해서 만든 그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홍화필라 플러스예요.
2: 그러면 이렇게 네. 많은 증상들 중에서 특별히 더 이 네. 수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수면에 주목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0: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잠을 못 자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이 들면은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데 네. 사실 어쩌다 한번 잘 못 자는 거는 괜찮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깊은 수면을 못 자게 되면요. 네. 우리 몸은 정말 회복을 못 하고요. 우선 혈압,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2: 네.
0: 예, 똑같이 내가 식이요법 해도 당뇨약을 네. 먹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면서 혈당도 더 안 떨어지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 심혈관 질환, 우리가 걱정하는 뇌졸중, 또 더 나아가서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치매 이런 위험성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편안하고 깊은 수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2: 수면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1: 그렇게 중요한 건 한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해야 돼요? 어떻게 잘 잘 수 있어요?
2: 그러니까요.
0: 네.
2: 허리 관절도 좋아지고 잠도
1: 맞아요.
2: 좀 침착하고
1: 안 아팠으면
2: 싶어요.
1: 좋겠고.
2: 네.
0: 맞아요. 답이요. 홍화페르라 플러스입니다.
1: 홍화페르라 플러스.
2: 업그레이드된.
0: 네. 네. 예, 캡슐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만 먹어도 바로 이렇게 긴장되고 이렇게 몸이 좀 굳어있는 것 같고 네. 계속 바로 지금 또 우리가 방송해야 되고 막 이런
1: 그렇죠.
0: 때가 있잖아요.
1: 압박감도
0: 스트레스, 긴장 속에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만 먹으면 단 한 30분 지나면 이렇게 편안한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몸이 부드러워지면서 나긋나긋해지고
1: 네.
0: 자고 싶다 이렇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제가 그냥 두 알만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1: 네.
0: 잠자기 전에 2 캡슐 드시면요
2: 네.
0: 뭐 1시간 뭐 1시간만 지나면서 모든 게 편안해지고 온몸이 나른해지고 왜 그 잠을 잘 못 자면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 또 몸이 경직되면은 몸을 이완하기 위해서 매그네슘 찾아 드시는 분들 많이 네. 계세요.
2: 많죠, 많죠.
0: 네, 이렇게 멜라토닌이나 또 매그네슘 드시고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2: 네.
0: 그런데도 상담해 보면 그래요. 몸은 피곤한데 요 놈은 잠을 못 자요. 이러거든요.
1: 진짜 제일 힘들어요.
0: 간신히 잠을 들었는데도 몇 번씩 깹니다.
1: 네.
0: 그러는데 홍화페르라 딱 드시면요. 푹 잤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2: 네.
0: 그 다음날에. 네. 그리고 더 자고 싶다 이랬는데 화장실 다녀오고 나면요. 딱 깬대요.
2: 네.
0: 그리고 머리는 맑고 몸은 가볍고.
1: 야.
0: 네.
1: 네.
0: 그래서 홍화페르라를 제가 많이 추천하고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많이 드시고 또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잠을 네. 못 자고 이런 분들이라면
2: 네.
0: 홍화페르라 플러스가 너무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2: 네.
0: 이거를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2: 네. 그럼 이번에 그 기존에 있던 홍화페르라를 전체 성분을 뭐 다시 연구를 하셔가지고 새롭게 포뮬레이팅을 새롭게 하신 건가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신 건지 네 궁금해요.
0: 네,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궁금할 뻔한데 좋은 질문 해주셔서요.
2: 네.
0: 저희가 뭐 약초도 추가했다 이게 아니고 애초에 네네. 만들 때부터도 저희가 많은 임상 연구를 해서 나온 제품인데
2: 네.
0: 저희가 이 제품 출시하고 계속 팔로우업하고 상담하면서 저희가 그 안에 성분은 고대인데
2: 네.
0: 배합이 바뀌었어요.
2: 그렇군요.
0: 예, 그 안에 비율이 바뀌면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몸에 깊은 잠, 편안한 잠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뻐근하고 쑤시고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통증도 덜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상큼하게 정말 가볍게 재충전된 이런 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2: 네.
0: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
2: 네, 도파민.
0: 도파민 하면은 우리 행복의 그 지수를 높여주는
2: 기분을 좀 좋게 해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0: 그렇죠.
2: 네네.
0: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 몸을 이렇게 깨우고 뇌를 깨워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집중력 이용과 그리고 이렇게 보상 반응 조절하는 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맞습니다.
2: 아, 그러면 이 도파민이 네. 저희 뭐 수면이나 통증 이런 것과도 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0: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0: 네, 우리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파킨슨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도파민하고 관계 있다라고 아실 거예요.
1: 네.
0: 네. 우리 인체에서 낮에는요 이러한 기능이 필요해요. 도파민 좀 왕성해야 우리 이게 몸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때로는 우리가 좀 더 집중력이 좋아져서 이욕 있고 행복하게 뭐 할 수 있었는데
1: 그렇죠.
0: 이 수치 떨어지면은 몸도 굳어지고 그리고 뭐냐면 우울하고 이런 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특히 밤이 되면은 이렇게 뇌의 이 각성을 계속 더 깨운 상태 되면은 몸이 더 피곤해지고 계속 이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이게 잠을 들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2: 아유, 힘들어요.
0: 네. 근데 홍화 페로라 플러스 안에는 저희가 그 약초, 과학 한방 약초 추출물을 해서 우리 뇌에서 이런 도파민 수용체를 조절함으로써 그 신경 조절함으로써 통증 조절하고 비렘 수면이라는 거는 렘 수면은 얕은 수면을 말해요.
1: 네.
0: 그래서 수면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깊은 수면이고 하나는 렘 수면이라 해서 얕은 수면을 말하고 우리 렘 수면을 취했을 때 꿈을 많이 꿀 때거든요.
2: 네.
0: 네. 그래서 깊은 수면을 도와주는데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홍화 피로라에는 이렇게 도파민을 레버를 조절해줘서 우리 깊은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1: 오, 그럼 이렇게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애도 많이 쓰시고 연구도 또 하셨을 텐데 가격도 올랐나요?
2: 궁금하네요.
0: 네,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2: 네.
0: 저희가 가격은 그대로 유지해드리고 그리고 전에는 제가 방송할 때 3 플러스 1이라는 이런
2: 네.
0: 프로모션을 해드렸었는데
1: 네.
0: 오늘은 한식 음악 답방 듣고 전화 주셨어요 하면 10분께만 2 플러스 네. 1으로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2: 와우. 그러면 앞으로는 3 플러스 1인데 오늘
0: 그렇죠.
2: 네, 음악 다방 네. 듣고 전화하신 10분에게만
0: 네.
2: 이 2 플러스 1. 네,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전화번호 한번 불러드려도 될까요?
0: 네네. 네. 전화번호 한번.
1: 네. 714 LA고요. 714-870-7582. 치료빨리라는 빨리예요. 이게 치료빨리. 714-870-7582로 바로 지금 전화 주셔서 문의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0: 네. 그리고 저희가 카톡 아이디는 그냥 영문으로 GC 내추럴 하면 친구 맺어서 저희 그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1: 네.
0: 공식 웹사이트는 gcnatural.net입니다.
1: 네.
0: 그러면 전 제품 다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제품은 자세히 보시고 오늘 한시 음악 다방 들으셨어요
1: 네.
0: 하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2 플러스 1으로 드리는 제품도 있고 또 3 플러스 1으로 드리는 제품도 있는데요.
1: 네.
0: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 네.
0: 9월에는 세계의 치매 극복의 달이라고
1: 맞아요.
0: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9월 22일은 세계 치매의 날입니다.
1: 네, 맞아요.
0: 그래서 디시내추럴에서 치매 극복 캠페인을 한 지 오래됐는데
1: 네.
0: 9월 달에 특별히 맞이해서 저희가 2 플러스 1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시 음악 다방 듣고 전화 주셨어요.
2: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0: 깜짝 놀랄 만한 네. 이벤트를 제가 드리겠는데 10분께만 드릴 수 있는데요.
2: 네.
0: 나는 치매 걱정해요. 중풍도 걱정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있어요. 이런 분들 위해서 아침에는 뇌를 젊게 해주고 치매 예방에 좋은 영브레인 바디 드시고요.
1: 네.
0: 저녁에는 홍화 페로라 드셔서 깊은 수면을 드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시니어들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는요. 영브레인 바디 6병,
2: 네.
0: 홍화 페로라 플러스 6병, 12병입니다.
1: 네.
0: 가격은 1560불이에요.
1: 네.
0: 10분께만 50% 해서 780불.
1: 반값에.
2: 와.
0: 네. 드리고요. 한시 음악 다방 들었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1: 네.
0: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 야, 지금 바로 전화를 하셔야겠네요. 714 770-치료 빨리 7582번으로 네. 전화를 하시면 정상가가 1560불인데
1: 네.
2: 10분께만 50% 할인된 780불에 주신다고 합니다. 네.
1: 혹은 전화로 직접 하시기 약간 좀 민망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이용해서 GC, G, 그 고릴라 할 때 G예요. GC 내추럴 이렇게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해 주셔서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식의 막대왕 듣고 문의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네. 박사님 마지막으로 네. 이제 한 말씀 저희 청취자분들께 해주세요.
0: 네. 안보라 무섭다는 치매를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1: 네.
0: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우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등 또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뇌에서 정상적으로 대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뇌의 만성질환입니다.
1: 네.
0: 정신질환도 되기 때문에요.
2: 네.
0: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고요.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연구 개발해서 나온 게 젊은 뇌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출시한 게 영브레인 바디고요.
2: 네.
0: 또 깊은 수면을 자야 그동안 뇌의 노폐물을 식혀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최근에서 발견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또 영브레인 바디하고 홍화 페라 플러스를 이렇게 구성했으니까 상담하시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덜 아프게
1: 건강하게
0: 여러분들 위해서 네. 예 네. 돕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 전화를 기다리겠습니다.
1: 아이고,
2: 아이고
1: 전화번호 네, 714-870-7582번입니다.
2: 네, 지금 음악다방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은 홍화 페로라 플러스를 두 병 사시면 한 병을 공짜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영브레인 바디 YBB 6병 홍화 페로라 6병 이렇게 총 12병을 780.
1: 네, 정가보다 반값에 네, 네, 여러분 사실 수 있으니까 그 외에도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잘 주무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주말이 정말 한껏 가까워진 목요일 오후
2: 목요일 네, 퀴즈 퀴즈쇼로 돌아오도록
1: 하겠습니다.
2: 내일 만나요.
3: K 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 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오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배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배델전자 718-445-2005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2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비타민 김전입니다. 네, 여러분 이벤트 좋아하세요? 생일이나 기념일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깜짝 서프라이즈의 이벤트도 있고 또 고사리 손으로 엄마 아빠에게 사랑해요 라는 인생 첫 카드의 큰 감동의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첫 직장에서의 월급 봉투로 내복 선물을 해드렸던 이벤트. 이벤트라 하면 엄청 거창한 듯한 뉘앙스를 주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크고 작은 이벤트가 우리 일상 중에 우리 인생 안에 참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9월은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설렘도 이미 장착이 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기분까지 맑아지는 화창한 오늘 여러분의 오후 2시에는 어떤 이벤트가 펼쳐질지 기대하게 만드는 2시의 비타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유혹한 유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원의 2시의 비타민 뉴저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카톡 친구 맺어 보실게요. 자,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껌뻑껌뻑 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 치시고 검색.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모든 K-Radio의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연님, 오늘 바람이 살랑살랑해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아, 비를 몰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전까지는 굉장히 화창했던 것 같은데 조금 구름이 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진짜 날이요? 가을합니다. 자,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죠. 이벤트. 맞아요. 참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특히 프로포즈를 위한 이벤트 정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요즘 프로포즈 영상들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뭐 고층 빌딩 끝에 매달려서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연행이 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잊지 못할 해프닝이죠. 호텔을 통째로 꾸미기도 하고 드라마의 여주인공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는 한 달 내내 컵라면으로 버티진 않을까 걱정이 되곤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친구들까지 몰래 동원을 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준비하는 분들도 있죠. 그녀에게 전달하는 프로포즈 꽃다발과 러브송을 대신 아르바이트라 해주는 신종 알바가 있는데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 알바생과 눈이 맞았다더라. 뭐 아무한테나 내 마음을 전달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잘못된 만남이었으나 뭐 영원한 사랑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명곡도 탄생한 게 아닌가도 싶어요. 이런 명곡 말이죠.

우리 성시대님, 신곡 신나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해주셨어요. 전까지는 조금 우울하셨을까요? 아무튼 비타민의 선곡 한 곡이 여러분의 텐션을 쭉 끌어올릴 수 있었다니 저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생방송 카카오톡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신청곡 언제든지 신청해주시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있었죠. 미국 독립기념일 워싱턴 DC 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가 무려 몇 발이었을까요? 어마어마했어요. 84만 537발이었대요. 슝슝슝! 네, 이 정도면 불꽃놀이가 아니라 거의 하늘에다가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하고 존재감을 뿜뿜 외치는 수준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크게 많이 특별하게 뭔가를 버리고 싶어하는 걸까요? 결국 이벤트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해볼까?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도 싶은데 한참을 모르는 우리의 세상살이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긴 이벤트의 여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길을 일부러 잃어보세요. 계획된 길엔 발견이 없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골목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래야 진짜 나만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 여행 가고 싶다. 거북이 비행기.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라고 포도 박스당 14.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4.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 카드 고기 간정 파운드당 13.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3: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2: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3: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2: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투샷 비타민 오늘도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더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게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조성모, 너의 곁으로.

정말 별의 별 식당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메뉴보다도 식사하는 방식이 더 화제가 된 곳인데요. 미국 플로리다의 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이벤트예요. 와, 근데 이벤트 이름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누드 다이닝. 누드 다이닝. 말 그대로 옷을 벗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18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고요. 러브와 수건이 제공되기 때문에 원하면 러브를 입고 있어도 된다고 해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신체 접촉은 금지. 가격은요, 여성은 $150, 남성은 $250, 커플은 $300 정도라고 합니다. 가격 차이요? 저도 모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실제로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재밌죠? 한번 해보고 끝난 이벤트도 아니고 지금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요즘 식당들 맛있는 음식에 좋은 분위기 또 멋진 인테리어까지 갖춰놓고 손님을 끌려고 하는데 이곳은 아예 우리 식당에서는 옷을 벗고 밥을 편하게 드십시오 라고 승부를 본 거죠. 세계는 이런 식으로 음식보다 경험을 파는 이색적인 식당과 이벤트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곳은요, 어두컴컴한 암흑 속에서 식사를 하고요. 또 어떤 곳은 공중에 매달린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요. 재밌을 것 같죠? 또 어떤 곳은 손님이 직접 특별한 복장을 하고 와야 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고 해요. 다 가보고 싶어요, 저는. 아무튼 이제는 이렇게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어디서 어떻게 먹느냐가 하나의 컨텐츠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누드 다이닝도 결국 그런 흐름에서 나온 이벤트이겠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런 세계 이색적인 식당이나 이벤트 한 번쯤 직접 가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무리 특별해도 밥은 그냥 편하게 먹는 게 최고지 이쪽이신가요? 어느 쪽이신가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아파요. 우리 남편 소소한 이벤트 자주 해줍니다 하시는 우리 청취자님. 브로드웨이 쇼 예매를 한다던가 내가 보고 싶어 하던 영화표를 예매한다든가 아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주시는군요. 와 진짜 폭삭수 가수다의 그 누구죠? 관식씨가 남편분이었군요. 배가 아파요. 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위키도 보러 가신다고요? 어, 진짜. 맞아요. 아유,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야죠, 뭐. 사랑을 이렇게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더 큰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두 분, 사랑 영원하시고요. 포에버!

참 재밌는 게 그 도시에서 꼭 가봐야 한다는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아,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는 꼭 한번 가서 먹어봐야지.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자, 오늘은 조금 다른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맛집 순위가 아니라요. 이 식당이 이런 기록이 있다 싶은 곳들. 아, 여러분들은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순간 이동하시면서 여행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갈 곳은 스페인 마드리드입니다. 이 마드리드의 카사 보틴, 흔히 보틴이라고 부르는 이 식당은요. 와우, 1725년에 문을 열었대요. 굉장히 오래된 레스토랑이죠. 기네스 월드 레코드가 인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되고 있는 레스토랑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영업을 이어오고 있고요. 300년이 넘었대요. 와우, 대박이다, 그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헤밍웨이. 헤밍웨이가 단골이었대요, 이 집이. 참고로 헤밍웨이는 1961년 7월에 6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드리드에 가서 여러분들 식사를 하게 되신다면 맛도 맛이지만 300년이라는 시간을 가진 공간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그 자체가 여행의 꿈.

이벤트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슝! 이번에는요, 태국으로 왔습니다. 태국 방콕의 로얄 드래곤 레스토랑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또 어떤 곳이냐? 이곳은요, 1992년 기네스의 세계 최대 레스토랑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당시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 식당 크게만이 아니라 이 5,000명이 앉아 있으니까 주방에서 테이블까지 음식이 움직이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곳의 서빙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당시 보도에는 직원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소개가 됐고요.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식사하면서 뭐 맛있는 식사도 식사이겠지만 음식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직원들의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빠르게 오고 가는 모습까지 덤으로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5,000명을 한꺼번에 받으려면 식당의 규모만큼이나 서빙 시스템 특별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 곳은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라는 곳입니다. 제가 가보지 않은 곳이라 이름도 입에 착착 붙지 않네요. 과달라하라, 과달라하라, 그렇다 하라. 자, 여기에는요, 카르네 가리발디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이곳에 정말 독특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빠른 음식 서비스 기록이 있는데요. 빠른 서비스 기록, 말 그대로 주문을 하면 빨리 나오는 거죠. 1996년 8월 31일 주문한 음식이 테이블에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3초였다고요. 13초. 와, 이게 말이 되나요? 13초 만에 정말 나왔대요. 자, 그런데 이건 주문을 받는 순간부터 음식을 새로 조리를 해가지고 13초 만에 완성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 식당의 대표 메뉴 카르데 앤 수주고 같은 음식은 미리 준비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 그럼 그렇죠. 미리 준비된 부분이 있군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음식. 이거를 직원들이 빠른 서빙과 팀워크가 기록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당시 매니저는 직원들끼리 누가 더 빨리 음식을 가져다 주느냐 경쟁을 하다가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게 됐다는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3초 만에 요리를 한다가 아니라요. 13초 만에 음식을 테이블에 올린다는 기록인 거죠. 대단하긴 하네요. 어떤 식당은 300년의 역사로 기록을 만들고 또 어떤 곳은 두 사람이 앉을 정도의 작아서 기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5,0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13초라는 서비스 속도로 기록을 세우기도 하네요. 여행을 가면 유명한 관광지도 좋지만 이런 식당 하나를 찾아가는 것도 꽤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식당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또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리고 그때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의외로 그런 소중한 한 끼의 기억이 여행 전체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행지에서의 특별했던 기억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0: 결정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코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우리용과 메일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시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 문의는요. 718-500-3350, 201-500-3350.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청취자님, 임영웅 씨 팬이실까요? 맞아요. 임영웅 씨가 직접 뉴욕에 왔다 간 게 맞죠. 뉴욕에 왔다 간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여행이라는 게 참 묘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아, 나 좀 쉬어야겠다, 좋은 에너지 좀 받고 와야겠다 하면서 떠나잖아요. 가서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때로는 생각보다 힘든 일도 겪고 가끔은 괜히 왔다 싶은 그럴 때도 있어요. 결국 모든 게 다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이 더 행복한 건 어쩌면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인 걸지도 모르겠어요. 실컷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짐 풀고 샤워하고 여름 내내 여행 내내 기름진 음식에 빵에 고기에 이것저것 먹다가 집에 와서 그 얼큰한 김치찌개 한 숟갈 딱 그 순간 다 아시잖아요.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거겠죠? 남은 오후에 여행도 행복한 여정 되시고요. 부실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게시물기요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펠리세이즈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성은경입니다. 예전에 이런 퀴즈 있었어요. 초근접 확대한 음식 사진을 보고 무슨 음식인지 맞추기. 사진만 보면 이게 음식인지 어디 달나라 표면인지 감이 안 오고요. 서서히 사진이 멀어지면 그제야 깨닫죠. 오, 이게 음식이었어. 아니, 이 바위덩이 같은 게 참깨였네.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너무 눈앞에 갖다 대고 보면 답이 안 보여요. 한 발짝 물러서 관망하듯 바라보기. 이것이 올바른 길을 찾는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남희입니다.

0: 화가는 붓을 든 시간보다 물러서서 보는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캔버스에 코를 박고 있으면 지금 칠하는 한 뼘은 보여도 그림 전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디가 어긋났는지 어디가 과했는지 그것은 몇 걸음 물러선 자리에서만 보입니다. 사람 보는 일도 똑같지 않을까요? 매일 연락하고 매주 만나는 사이는 가까워서 오히려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정 때문에 흐려지고 미안함 때문에 참게 되고 익숙함 때문에 버티게 됩니다. 마치 캔버스에 코를 박은 화가처럼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내 편인지 헷갈린다면 잠시 물러나 보세요. 카톡 오면 바로 하지 말고 한참 후에 한번 해보시고 매일 만나는 사이라면 하루 정도 걸으시고 그 사람 없는 일주일을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숨통이 트이거나 이상하게 보고 싶거나 만약 떨어졌는데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 네, 답은 뭐 이미 나온 거나 다름이 없죠. 그 관계는 정이 아니라 필요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거리를 둘수록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그림이자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힘이 들고 괜히 짜증도 나고 가끔 뭔가 버겁다고 느꼈다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까움은 정을 만들지만 거리는 진실을 보여준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저도 요즘은 거의 사람들을 잘 안 만나는 편이에요. 오로지 라라랜드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는 거 하고 또 뭐 홈케어 코디를 하면서 어르신들 만나는 일 말고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실 만날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 아유 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예전에 나만 아니면 됐지 했는데 살다 보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가짜뉴스도 자꾸 듣다 보면 귀가 솔깃해지고요. 그러면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는 말도 하고 근데 요새는 진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더라고요. 그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세상. 이럴 땐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한 것처럼 한 발자국 뒤로 서서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보면 숲을 볼 수 없거든요. 라라랜드도 그렇습니다. 너무 귀 기울여 안 들으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 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간혹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하는 타이밍도 있지만 그냥 대부분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가끔 카톡 한 번씩 날려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우리의 수지 씨 만나는 날이라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곡 있으시면 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 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99, 고구마 파운드당 2.99, 감자 100당 2.49, 생표 진간장 개당 3.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9, 풀무원 들기름 재래김 파래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우민호시 직구 호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시 직구 호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민호시 직구 호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날씨 이야기.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네 차례 이어진 유럽에서 평소 같은 기간보다 최소 3만 5천 명이 더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 각국이 내놓은 잠정 통계와 연구진의 추정치를 종합해 이같이 보도를 했는데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3개국의 수치만 합쳐도 2만 5천 명을 넘습니다. 다만 3만 5천 명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유럽연합의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 독일과 스페인은 기온과 사망률의 관계를 모델링해 고온 관련 사망자를 추산하는 반면 프랑스는 사망 원인을 가리지 않은 전체 추가 사망을 먼저 집계한 뒤 추후 원인을 분석해 폭염 관련 사망 규모를 확정했는데 사망 진단서에 고온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기재되는 경우는 사실상 매우 드뭅니다. 고온은 호흡기, 심혈관 질환 등을 악화시켜 심장마비나 뇌졸중,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온이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가리는 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폭염의 강도도 기록적이었습니다. 유럽 서부 수백 곳의 기상 관측소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깨졌는데 독일에서는 6월 말 사흘 연속 기온 기록이 경신이 됐고 46개 관측소에서는 40도를 웃도는 기온이 관측됐으며 스페인에서는 42도를 웃도는 고온이 이어졌고 프랑스의 전국 1일 평균 기온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온 관련 사망 추정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역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군중보건연구소는 4월부터 8월까지 고온 관련 사망자를 약 1만 4천 명으로 추산을 했고 이 가운데 약 9,600명은 6월 말에 있었던 극심한 폭염기에 집중이 됐으며 올해 추정치는 종전 최고였던 2018년에 8,900명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발생한 세 차례 폭염 기간에 전체 추가 사망을 7,300여 명으로 잠정 집계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6월에서 7월 두 차례 폭염기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아직 전국 단위의 고온 관련 사망 추정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폭염 직후 공개된 한 모델링 연구를 보면은 6월 22일부터 28일 한 주에만 평소보다 약 2,700명이 더 숨진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같은 고온 피해는 장기적으로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추세라는 건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유럽 지역의 고온 관련 사망률이 지난 20년간 30%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밝혔고 기후변화로 폭염이 잦고 강해지는 데다가 인구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고온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대부분 중앙 냉난방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뉴욕에 있을 때만도 주택 같은 경우는 방방마다 에어컨을 창문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거실에도 부엌에도 주로 팬을 많이 달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창문에 설치한 에어컨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올까 봐 비닐로 막는 작업도 했었는데 여기 버지니아에 오니까 에어컨을 따로 살 필요도 없고 창문도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올여름도 에어컨 덕분에 밤잠 설치는 일 없이 잘 보낸 것 같은데 오늘도 낮 기온은 꽤 덥네요. 매일매일 변화하는 DMB 지역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부분적으로 흐린 지역도 있겠습니다. 아침보다는 기온 상승 추세가 이어져서 오후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몇 도 올라 90도 초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습도가 높지 않아 실제 기온보다는 훨씬 덥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시원한 남풍도 불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올 확률이 높아지니 오늘의 건조한 이 날씨를 만끽하세요. 오늘 저녁과 밤에는 부분적으로 흐린 하늘 아래 최저 기온이 60도 후반에서 70도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역시 쾌적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인 소나기 및 뇌우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가온
오는 한랭 전선으로 인해 기온과 습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기온은 80도 후반에서 90도 가까이 오르겠지만 이슬점이 70도 정도이므로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선이 통과하면서 오후와 저녁에는 구름이 많아지고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으며 전반적으로 악천후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강한 폭풍이 발생할 경우 돌풍과 국지적인 폭우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비는 밤사이 계속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은 찬 공기 전선이 천천히 지역을 통과하면서 전날 영향으로 인해 아침에 소나기가 내릴 찬스 있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점차 걷히고 맑은 하늘이 되면서 습도 또한 낮아지겠고요. 전선이 지나간 후 오후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80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금요일 저녁 계획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 토요일에는 바람이 남동풍과 남풍으로 바뀌면서 습도가 높아지겠고요. 최고 기온은 80도 초반에 이르겠고 오후와 저녁에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예상이 되지만 강한 폭풍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은 더 따뜻하고 습해지겠고 최고 기온은 80도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90도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나기와 천둥 번개는 토요일보다는 적겠지만 특히 오후와 추저녁에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네요. 현재 기온은 88도, 섭씨 31도이고요. 오늘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27분이고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절기상으로 확실히 여름은 갔습니다만은 낮 최고 온도가 아직까지는 더워서 여름날의 추억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올해도 이 곡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정석이 부릅니다. 여름날의 추억.

세상의 모든 음악.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음악과 함께 샹송, 깐손의 팝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9월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팝송입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입니다.

매년 9월이 시작되면 신기하게 다시 들려오는 노래 중에 하나로 발매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9월만 되면 September 역주행을 합니다. 단순히 신나는 멜로디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특히 노래 속 특정 날짜와 뜻을 알 수 없는 후렴구가 매년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9월 21일입니다. 노래의 첫 부분부터 이 날짜의 밤을 기억하느냐는 내용이 등장을 하면서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는 궁금증을 만들죠.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Do you remember? 기억하니 9월 21일 밤을 사랑은 거짓된 이들의 마음조차 바꾸고 있었고 우리는 구름을 몰아내듯 걱정 없이 웃고 있었지. 우리의 마음을 울려 퍼졌고 영원히 노래하는 멜로디에 맞춰 울리고 있었지. 밤새 춤을 추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별들이 밤하늘을 훔쳐가던 그 아름다운 순간을 헤이 헤이 바이야 말해봐 기억하니? 바리야 9월에 춤추던 그때를 바디야 그날은 흐린 날이 아니었어 내 마음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의 진심을 잡고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곤 해 우린 사랑과 약간의 우울한 말들만 나눴지 기억해? 우린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었지 이제 12월이 되어도 9월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네 사랑과 슬픔이 섞였던 대화들 기억해? 바이야 이렇게 후렴은 다시 반복이 됩니다 언어적 해석을 떠나 행복했던 그날의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후렴구인데 가사 후반에는 시간이 12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September의 가사 핵심은 이별보다는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지금의 사랑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9월 21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9월 21일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래요. 곡을 만든 작곡자와 작사가에 의하면은 노래의 리듬과 발음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 중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별다른 의미 없이 선택된 날짜가 오히려 지금은 September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요소가 된 셈이죠. 자, 그렇다면 계속 들리는 바이야 이 뜻은 뭘까요? 후렴구에서 반복이 되는 바디야 역시 September 가사 뜻을 검색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혹시 다른 언어인가 싶지만 이 또한 특별한 사전적 의미는 없고요. 음악의 리듬과 흥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소리에 가깝다고 합니다. 당시 작사가는 처음에는 의미 있는 가사로 바꾸고 싶어 했지만 작곡자가 듣기에 좋다면 뭐 굳이 의미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이 의미 없는 한마디가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September 최고의 중독성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Earth, Wind and Fire 1978년에 이 노래를 발매하면서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게 됐는데 펑크와 소울 장르를 기반으로 한 경쾌한 업템포 곡으로 당시 빌보드 핫 R&B송 차트에서 1위 빌보드 핫 100위 차트에서 8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는데요. Earth, Wind and Fire Band 1969년 미국 시카고에서 결성이 된 밴드로 펑크는 물론이고 R&B, 소울, 디스크, 락 등 다양한 장르를 절묘하게 융합한 스타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무려 그래미 어워드를 6회 수상했고요.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미국 음악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운 밴드입니다. 무대의 퍼포먼스와 스타일 또한 시대를 앞서간 혁신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는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미국을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의 채소 가공 작업장에서 궁채로 불리는 줄기상추를 불법 식용색소에 담가 신선한 것처럼 속인 사실이 현지 네티즌의 폭로로 드러나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이 간수성에 있는 채소 작업장 여러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채소를 정체불명의 초록색 액체에 담그는 모습을 촬영해 최근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는데, 폭로에 나선 네티즌은 영상에서 채소 작업장 13곳을 둘러본 결과 절반 이상에서 정체불명의 액체에 채소를 담그고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직접 수거해 조사한 용액에서는 파란색과 노란색 식용색소가 검출이 됐고, 두 가지 색을 조합해 상추를 인위적으로 신선해 보이게 만드는 초록빛을 낸 것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이 유포되며 파장이 일자 현지 당국은 채소 저장 및 유통업체 53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 그 결과 불법으로 색소를 사용한 가공업체 6곳을 적발해 입건했고, 적발된 줄기상추 물량을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중국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항생제가 검출이 된 돼지고기와 중금속이 나온 건조 딸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따른 먹거리 위생 문제에 중국 현지에서도 관련 업체에 대한 엄격한 단속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얘들 이러는 거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네요. 그놈 상추이 그놈들 입속으로 죄다 집어넣어서 폐기해야지. 안 그래요? 이런 베라먹을 놈들. 중국에서 반려동물의 만성질환을 치료하거나 노령,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통 중의약을 찾는 보호자들이 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한약과 침술은 물론 벌침과 뜸 등 다양한 치료법이 반려동물에게도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한 SNS 플랫폼에서 반려동물 중의약 치료를 뜻하는 해시태그의 조회수가 무려 500만 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중의약 치료를 시도한 경우

0: 한 달 뒤 반려견의 기력과 신체적 힘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또 광저우에서는 암 진단을 받은 17살 푸들이 중의학 병원에서 벌침 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이 밖에도 마사지와 뜸, 침술 등이 반려동물 치료에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국 도시 지역의 반려견과 반려묘가 1억 2,600만 마리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6마리 중 한 마리가 노령 반려동물인 셈인데 중의학이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고 부작용이 적다는 인식과 반려동물 고령화가 인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중의학 수의학은 고대부터 중국에서 가축 치료에 활용되어 온 분야로 현재 중국에서 관련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6곳이며 중국 수의사협회는 올해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침술 관련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향후 3년간 중의학 수의학 발전을 위한 행동 계획도 내놨다고 하네요.
1: 아니 개고기도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던디.
0: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50대 남성이 아내와 함께 생활한 지 불과 90여일 만에 숨진 가운데 생전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해당 남성과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라고 밝혔는데 죽은 남성은 오랜 기간 홀어머니를 모시며 지냈고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다가 약 5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다시 국제결혼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을 알게 됐고 2024년 3월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남성은 결혼식 비용과 예물, 지참금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과정에서부터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신부에게 문신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건강검진에서 성병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남성은 이 사실을 알고도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 데다 결혼을 포기할 경우 다시 결혼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 입국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후 베트남 아내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체류기간 연장을 앞두고 불거졌습니다. 베트남 아내는 한국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남성은 1년 정도는 함께 살아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설득을 했고 그러던 어느 날 제보자는 남성 집에 찾아갔더니 얼굴과 몸에 손톱으로 긁힌 듯한 상처가 있었고 옷에는 피까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남성은 자다가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주먹으로 때렸고 남성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아내의 말만 듣고 아내를 쉼터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아내는 불법 체류자가 돼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이 남성의 죽음은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보자는 남성의 신원집을 다시 찾았는데 당시 집안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식탁에는 남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유서에는 아내한테 너무 많이 맞았다.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무릎으로 차여 앞니 세 개가 부러졌다. 조폭 마누라다. 나의 억울함을 꼭 해결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비자 연장을 신청했는데 제보자 말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평소 돈에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그 물건들을 다 가져갔다며 이런 행동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1: 온몸에 문신에 성병에 이때 알아봐야지. 맹맹이 콧구녕도 유분수지 말이오. 어찌게 맞고 살아. 요샌 여자들도 안 맞고 살아. 자고로 폭행은 이거 습관이요 습관. 그놈의 손모가지를 꺾어버리지 않는 한 계속되는 법인디. 아이고 결국 그년 좋은 일만 시켰네.
0: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뉴 멕시코주 이름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자는 제안을 내놓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선거에 해가 된다는 비판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남서부 뉴 멕시코주의 명칭 변경을 거론하는 등 SNS에서 자극적인 게시물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 찰리 던트 전 연방 하원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뉴 멕시코 개명 관련 게시물을 두고 자기 편에 해를 끼치고 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중간선거에서 자기 당의 승리 가능성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행동처럼 보인다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변경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있는 온타리오를 아메리카호로 부르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명령은 미 연방정부의 지도와 문서 등에 쓰는 명칭을 바꾸도록 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카리브해 지역, 그린란드, 아이슬란드를 성조기로 뒤덮은 지도 이미지도 게시했는데 사실 아이슬란드에서 300km 떨어진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위협해 왔었습니다. 심지어 세계경제포럼 연설 등에서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었는데 이에 아이슬란드 정부는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화 속 슈퍼히어로 그린 랜턴으로 등장하는 인공지능으로도 만든 영상도 SNS에 올렸는데요. 뉴 멕시코 개명 제안에 뉴 멕시코 주지사는 주정부의 민생 정책을 내세워 보육,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택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며 백악관이 지도에 색칠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뉴 멕시코는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33%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고 답을 했으나 미국 경제의 방향을 묻는 별도 질문에는 응답자의 66%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 전쟁으로 오른 에너지 가격과 물가가 공화당의 선거 악재가 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으며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익명을 요구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이런 온라인 게시물이 지지층 결집을 노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인 행당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투표한다는 생각으로 중간선거에 참여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한 공화당 선거 전략가는 이런 게시물이 온라인과 워싱턴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까지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기존 지지층도 투표에 참여할지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는 자신이 체감하는 경제 사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하네요. 선거 전략가가 이 정도로 야그였다면 말이오. 아주 심각하단 야근디. 아이 근데 미국은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여도 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보네요. 한국서 이 정도 되면 바로 탄핵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죽일 텐디. 아유. 그나저나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가만히 계셔주는 것이 대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니 성격에 어디 가만 기시겠냐고요. 요새 대통령 놀이가 얼마나 재밌는디. 다음은 미국 미시간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인과 중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한 중국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46세 중국 국적의 징징 위라는 여성은 지난 7월 범죄 조직 운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답변을 했지만 결국 징역 40개월에서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녀에게 적용이 된 혐의는 범죄 조직 운영과 공모, 성매매, 수익 수수, 자금 세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업소 운영 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미시간주 세인트클레어 쇼어스의 111 힐링 스튜디오와 스털링 하이츠의 AM 힐링 스튜디오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업소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출신 여성 여러 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미시간주 법무장관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을 해 해당 조직이 주내 최대 규모의 강제
당시의 상업적 성착취 조직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히면서 피해 여성들이 바다를 건너 미시간으로 이동된 뒤 성매매에 동원이 됐다고 하네요. 힐링? 아이고, 요샌 음식이고 뭐시고 죄다 갖다 붙이는 거지. 힐링인디. 힐링 스펠링이나 지대로 알고 떠드는지 모르겠네. 아이, 우주고면 몸 파는데도 힐링이랴. 뭐, 남자들은 모르지. 진짜로 힐링이 될라나.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포르노 산업의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가운데 산업을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하고 경찰 부패를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포르노 콘텐츠의 제작 유통 소지가 불법이며 관련 혐의로 최대 7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리팬스 등을 통한 성인 콘텐츠 산업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인 약 7,900명이 온리팬스를 통해 1억 3,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세무당국이 플랫폼 측으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면서 최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세금 신고와 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작자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불법 포르노 제작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의원회 위원장은 포르노 합법화를 추진하며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금액이면 전쟁에 필요한 드론 약 3만 대를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며 합법화를 통해 경찰과 업계 사이에 부패 고리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온리팬스 모델들은 수사와 처벌을 피해 해외로 활동 거점을 옮기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남은 일부 제작자들은 웹캠, 스튜디오 등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제작자의 집을 수색해 노트북과 USB 드라이브 약 2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해당 현금은 세금 납부를 위해 마련한 돈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포르노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출했으며 청원은 일주일 만에 대통령 답변에 필요한 2만 5천 건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명이 넘는 온리팬스 모델을 변호한 세무 변호사는 포르노를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주장을 하며 전쟁 중인 국가가 불필요하게 사법 지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아주 그냥 살판 났네, 살판 났어. 이 날에는 멋지게 되든지 말요. 세금만 걷어들이면 된다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 이상 기후가 문제가 아니라 이상 인간들이 더 문제

프랑스 리비에라의 한 작은 박물관에서 도둑 두 명이 울타리를 끊고 창문을 통해 침입을 해 르누아르의 귀중한 그림 네 점을 훔쳐 달아났지만 그중 두 점은 버리고 도주했으며 수사관들은 범인들을 찾기 위해 전국적인 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생한 왕실 보석 도난 사건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문화 유적지에 대한 보안 강화와 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화요일에 도난당한 르누아르 작품의 총 가치는 900만 유로 추산을 하고 있지만 미술품 도난 전문가들은 이 작품들을 판매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르누아르 미술관은 화가 피에르 오키스트 르누아르가 1919년 사망하기 전까지 살았던 마지막 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칸과 니스 사이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라고도 하는데요. 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정보의 밝은 도둑들이 정원을 통해 르누아르 미술관에 침입한 그들은 전동 칼이나 톱으로 울타리를 자르고 1층을 통해 박물관에 침입한 다음 작품 액자를 고정하는 클립을 잘라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물관의 경보 시스템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5시 48분에 울렸고 경찰은 5분 후 현장에 도착을 했고 경찰의 신속한 도착으로 도둑들은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절도 규모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작품은 르누아르의 피숑 부인의 초상과 독서하는 코코인데요. 아직 행방이 묘연한 작품은 콜로나 로마노 부인의 초상과 운물가의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데 특히 운물가의 젊은 여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약탈당했다가 1949년 바이에른에서 회수되어 프랑스로 반환이 되었고 도둑들이 놓고 간 코코가 책을 읽는 모습이란 작품은 파리에 주둔하던 독일 장교가 전쟁이 끝날 무렵 한 독일 병사에게 건네주었고 그 병사는 이 그림을 독일로 가져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그 병사는 그림을 독일인 신부에게 넘겼고 신부는 1972년 베를린 박물관에 기증을 했으며 독일 정부는 1994년에야 이 그림을 프랑스에 반환했다고 합니다. 마르세유 검찰은 조직적인 절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이미 착수한 가운데 미술품 도난 전문가는 자금 부족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박물관이 직면한 주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규모 박물관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 취약하다고 덧붙였는데 사람들은 이제 박물관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절도 사건이나 금이나 보석을 누린 다른 최근 박물관 절도 사건과는 달리 르누아르 작품 절도 사건은 도둑들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그림들은 가치가 높고 금전적 가치로 따지면 아마도 수백만 달러에 달할 테지만 그 가격을 지불할 구매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이미 계획을 세워주지 않으면 미술품 거래상에서 가서 이 멋진 르누아르 그림 두 점이 있는데 사실래요?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작물을 사고시오. 작물을 샀다 혀도 공공연하게 자랑도 못하고 집에다가도 걸어놓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죽을겨. 무엇이든 당당해야지. 르누아르고 모시고 간에 미술가는 지 귀때기 자른 고우하고요. 개발 세발 또 그 그리는 그 피카소 정도밖에는 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림은 뭐니 뭐니 해도 모나리자가 최고죠. 조용필도 외치자뇨. 뭐.

조용필의 모나리자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줄이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오늘은 2026년 9월 9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저 송은경이 진행하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 세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블 세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보험입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우리 연민님께서 일찌감치 보내주셨는데, 이게요. 제가 어제 좀 힌트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 힌트 드리는 와중에 조금 잘못된 거꾸로 제가 또 방송을 해가지고, 아, 나중에 우리 뽀들련도님이, 아이고, 송은경씨 까꾸로 얘기한대요. 이러면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아우, 정신없어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이게 또 찰떡같이 알아듣고 우리 영미님이 퀴즈 정답 하시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 퀴즈 정답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시면서 장한별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은경 씨 또다시 어김없이 돌아온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네요. 오늘도 험프데이에 어울리는 글귀, 시와 노래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우리 윌리엄 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립니다. 수요일에 건네는 따뜻한 응원의 글귀. 수요일은 주말이라는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남은 한 주를 채울 나만의 속도를 찾아보세요. 일주일의 딱 절반. 우리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가올 날들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숨쉬는 이 순간의 여유를 먼저 안아주기를. 수요일 오후에 차 한 잔은 주말을 기다리는 가장 달콤한 쉼표입니다. 남은 오늘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또 자신을 토닥여줄 수 있는 따뜻한 시 한 편도 보내주셨는데요. 시인은 나태주. 한 사람 건너 세상이 아무리 넓고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내 세상이고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지치기 쉬운 수요일 타인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중심에 두게 만드는 따뜻한 위로의 시입니다 하시면서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시청해 주셨습니다.

0: 계속해서 광고 들으시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요.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단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99불, 고구마 파운드당 2.99불, 감자 100당 2.49불, 샘표 진간장 개당 3.99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99불, 풀무원 들기름 재래김 파래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6.9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촉촉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매주 이 시간 가수의 뒷담화를 아주 재미나게 잘근잘근 심어주시는 우리의 수지씨 오늘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수지씨 나와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어쩜 그렇게 한결같아요 목소리가.
0: 아니 우리 수지씨야말로 정말 지금 우리가 안지가 25년 30년 됐죠.
1: 그렇죠.
0: 예, 근데 진짜 그대로세요.
1: 아이 그때는 낭낭했죠.
0: 그건 그래 그건 그래.
1: 그치 그쵸.
0: 예. 예, 예. 옛날 뉴욕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가끔 사진 같은 거 보면 참 그때가 좋았어요.
1: 그럼요. 젊었었고 일단은.
0: 네.
1: 아 옛날이요.
0: 그때는 이제 방송국으로 막 편지도 보내주고 막 진짜 뭐 꽃도 배달이 되고 아 그때는 진짜 방송한맛 났었어요.
1: 집에서는 벽에 그냥 뭐 보낸 거 다 붙여놓고 그런 거 내가 봤죠.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카톡이 생김으로써 또 편하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오니까 그것도 또 좋더라고요.
1: 그렇긴 한데 킵하는 게 없잖아.
0: 글쎄 그거는 또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항상 과거가 아쉽고 그립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계절이 도래했어요.
1: 맞아요.
0: 네. 자 오늘은 어떤 가수와 뒷담화인지 궁금하네요.
1: 그대는 풀립 나는 햇살.
0: 최성수 씨. 햇살.
1: 네. 최성수 씨. 네. 이분이 1959년생이네요.
0: 돼지띠시구나.
1: 3월 25일.
0: 네.
1: 서울 출생이며 광주 광역시에서 잠시 유년기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분이 1967년 3월 본래 9살인데 만 8살. 그때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고 또 79년 2월 본래 21살 만 20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0: 네.
1: 그러니까 좀 뭐가 늦었어요. 뭔 일인지 몰라. 78년에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통기타 음악 가수로 데뷔를 하였고 또 1983년에 그대는 모르시더이다로 가수로서 정식 데뷔한 이후 풀립사랑, 해오, 동행, 남남, 뭐 기쁜 우리 사랑 등의 그 히트곡을 발표를 했어요. 1985년에는 영화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에 단역 배우로 데뷔한 바가 있었고.
0: 오, 배우로도?
1: 네.
0: 오.
1: 이어 같은 꾸러기들이라는 포크팝 보컬 음악 그룹에서 잠시 활동을 하였고
0: 맞습니다.
1: 그 후 1987년 솔로 가수 활동을 재개하며 2002년에는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했어요.
0: 오, 뮤지컬 배우까지요?
1: 네.
0: 그것도 또 처음 듣는 얘기네. 네.
1: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네. 뮤지컬 학사 학위를 받고 현재 예당 아트 TV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0: 네.
1: 아울러 장안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중앙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까지 하셨어요.
0: 네.
1: 김범룡, 전영록, 조용필, 이선희 등과 함께 1980년대에 대중가요계를 이끌었던 인물로 당시에 많은 가수들처럼 출중한 가창력을 지녀 명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앨범의 수록곡 대부분이 자작곡이었을 정도로 싱어송라이터로서 유명했어요. 게다가 수려한 외모로 여성 팬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았어요.
0: 뭐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좀 느끼과는 안 좋아하거든.
1: 아주 입 있는 데가 느끼야.
0: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목구비는 잘생겼어요. 네.
1: 잘생겼어.
0: 네.
1: 네 근데 입술이 아주 느끼했어. 대표곡으로는 기쁜 우리 사랑, 풀립 사랑, 동행 해후, 애수 남남 등등 많아요.
0: 엄청나죠.
1: 네. 근데 대부분의 곡들이 아직까지도 중장년층에서 애창곡으로 사랑을 받고 있죠.
0: 네.
1: 1986년 발표한 1집 앨범의 남남 애수 중 남남이 히트하여서 가요 탑10 1위도 차지했고 또 개그 소재로도 사용되었고 신인상 후보에도 올랐대요.
0: 오 그래요?
1: 이게 86년도인데 뭘로요?
0: 저 86년도면 대학생 때지요. 아이고, 나 여기 그렇죠. 또 나이가 또 바로 나오네.
1: S는 가요 탑10에서 2주 1위로 확고한 인기를 끌었어요. 1987년에 발표한 2집 앨범 동행이 연이어 히트를 기록하면서 슈퍼스타로 부상을 했어요. 타이틀곡 동행은 가요 탑10에서 5주 연속 1위 골든컵을 수상을 했고 플립사랑도 대박이 나서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어요. 해호까지 트리플 히트를 했고 그해 강력한 가수왕 후보로 거론이 됐어요.
0: 사실 대단했었어요. 맞아요. 예.
1: 네. 플립사랑은 1988년에 영화로 되어있는데 최재성하고 최수정하고 하이라가 나왔어요. 예. 최수정이 여기가 데뷔작이요.
0: 아, 그래요?
1: 네. 플립사랑 한번 들어볼까요?

0: 열정적으로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최성수 씨가 생각이 나네요.
1: 네. 1989년 4집 잊지 말아요는 가요 탑10에서 1주 1위로 4연속 앨범 성공을 이어나갔는데 하필 1위 경쟁곡이 변진섭의 희망사항이라서 계속 2위로 만족해야 했어요.
0: 그러니까 이 타이밍도 참 중요해요. 맞아요.
1: 글쎄요. 하필이면 그때. 1991년 2월 유머 1번지 400회 동작 그만에 성낙앙 상병의 이름표와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 차림으로도 출연했어요. 1995년에 돌연 미국 유학을 떠났고 버클리 음대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한때 동행이 번안곡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되레 반대라고 본다며 본인이 롤링팟 팟캐스트 인터뷰에 나와서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 원곡이라고 알려진 해당 노래가 되레 최성수 씨의 그 곡을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해요. 상트 베테르부르크 그룹의 동반자라는 노래인데 과거에 최성수와 공연을 같이 한 인연을 계기로 그들이 최성수에게 리메이크를 허락을 받고 부른 노래라고 해요. 근데 그 러시아 고유의 민족 음악을 정립하고자 뭉쳤던 다섯 명의 음악가 그룹이래요. 이게 상트 페테르부르크 출신들 참고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향이래요. 이게 지역 이름인가 봐요.
0: 그렇군요.
1: 예.
0: 아유, 발음하기 네. 힘들어 죽겠네. 듣기만여도.
1: 아유, 죽을 뻔바시오. 사실 동행은 이 집 수록곡이기도 하지만 영화 지옥의 링의 주제가이기도 해요. 가수 최성수는 1993년 첫 번째 아내와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최성수는 전성기 시절 MBC 분장사와 첫 결혼을 했으나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1993년에 이혼을 했어요. 이게 분장사나 이 치과 닥터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프닝이 생기기가 쉬운 게 얼굴이 가꿓게 하잖아요.
0: 그렇구나.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요.
1: 그 우리 아버지 얘기가 치과 의사가 바람이 잘 난대요.
0: 뭐 전혀 뭐 얼토당토한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1: 그렇죠? 근데 분장사는 또 와서 다독거리잖아. 아유, 만지면서.
0: 다독거리기만 하나 하면서 말도 많이 해요. 가끔가다 침도 튀고.
1: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해갖고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혼의 아픔과 방송 활동 중에 상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목격 등의 충격이 겹치면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0: 그래서 갔구나.
1: 잠시 활동을 중단을 했대요.
0: 그렇게 뜬금없이 유학을 가시더라고. 또 그런 또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1: 이후 미국 유학 시절 지금의 아내인 박영미 씨를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현재까지 가정을 꾸리고 활동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박미영 씨는 현대적 의미의 현모양처이며 자신의 일을 아주 똑 부러지게 하는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큰아들 이루가 26살, 딸 선정이 24살인데 이들은 미국에서 현재 유학 중이고 막내 동현이가 10살이래요.
0: 아유, 나이 차이가 꽤 있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최성수에게 아니 이렇게 장성한 자식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큰아들과 딸은 박영미 씨가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었고 동현이는 부부가 재혼해서 낳은 막둥이래요.
0: 아, 그렇구나.
1: 네. 당시 미국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서 음악 그 유학을 하고 있는 중에 최성수 씨가 방학 기간 동안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문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이 박 씨가 방송을 듣고 먼저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최성수에게 연락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 방송된 내용은 사전 녹음이어서 최성수는 이미 미국으로 떠난 후였대요.
0: 그렇죠. 가끔 뭐 그런 경우 있죠. 저도 그렇죠. 뭐 일이 있을 때는 방송 녹음할 때가 있거든요.
1: 이때부터 국제전화 데이트가 시작을 한 거예요. 적극적인 그 성격의 박 씨는 최성수에게 국제전화를 걸어서 나는 당신의 팬이 아니고 사실 노래도 잘 모른다.
0: 근데 왜 전화했어?
1: 그런데, 그런데 라디오를 듣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 같더라.
0: 아...
1: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하더래요.
0: 아유, 대단한 여성분이시네.
1: 아유, 보통 대단한 이가 아니오. 평소 최성수 같으면은 이모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럼 그치요. 전화를 끊었을 텐데.
0: 예, 예.
1: 이상하게도 박 씨의 전화는 싫지 않았더래요.
0: 아까 인연이 되려니까 또 그런 거예요. 맞아.
1: 여기서 그 동행 한번 들어보죠.
0: 아유, 알겠습니다.

0: 노래 좋아요.
1: 네, 좋아요. 최성수 씨는 한국에 금방 다녀왔잖아요.
0: 네네.
1: 그래, 그러니까 그 한국에 갔다 오면은 더 향수병이 더 나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래서 향수병도 있었고 또 수다가 그립기도 했는데 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재미가 있더래요.
0: 아, 그 여자분하고.
1: 네. 전화 목소리가 아주 예뻐서 얼굴도 아주 이쁜 줄 알았대요.
0: 근데요?
1: 근데요. 서로가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통화를 했고 급기야 박 씨가 그해 12월 23일 최성수를 찾아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참 당돌한 여자예요.
0: 아,
1: 그죠?
0: 그 대단하네. 그때 당시에.
1: 네. 당신 만나러 간다고 하면 부담 느낄 것 같아서 뉴욕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보스턴에 잠시 들리겠다고 들렀대요.
0: 아, 그런 배려까지?
1: 네. 그렇게 두 사람은 보스턴 공항에서 처음 얼굴을 맞이한 거예요. 그 엄청 예쁘게 생긴 여자를 상상하고 공항에 나왔는데 예. 그런데 비행기에서 동양 여자가 딱 한 명 내리는데 네네.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 너무너무 당황을 했대요.
0: 어, 네.
1: 그냥 수수하게 생겼어요. 미운 얼굴은 아니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또 결혼하셨겠지.
1: 예.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하도 그 미인들 틈에서 살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걸 거예요. 근데 네. 저건 최성수 자기 스타일은 아니더라고.
0: 네.
1: 근데 그 여자는 예쁘게 보이려고 한껏 꾸몄는데 더 촌스러웠대요.
0: 원래 뭐든지 좀 잘하려고 그러면 실수하고 잘 보이려고 그러면 촌스럽고 원래 그래요. 맞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순간 아 이걸 도망을 가야 하나 그리고 고민을 했대요.
0: 아유, 너무 그러니까 기대를 크게 하셨구나. 목소리가 되게 좋았나 보다.
1: 그 도망가면은 또 집까지 찾아올 성격이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닐 것 같으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통화하고
0: 그럼 분이 뭐 비행기까지 탔겠어. 아유.
1: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식사 대접이나 제대로 하자 하는 심정으로 보스턴에서 유명한 그 바닷가재 레스토랑으로 갔대요.
0: 아유 비싼 데로도 가셨네.
1: 근데 사실 유학생 신분이라 큰맘 먹고 가는 비싼 곳인데 예. 거기서 2인분을 해치우더래요.
0: 여자가?
1: 응.
0: 아유.
1: 근데 참. 웬만하면 정 떨어질 텐데 예. 그 모습이 너무 이쁘더래요.
0: 아 임마. 세상에.
1: 솔직하고 당당하고 시원시원한 그 모습이 예. 최고의 매력이래요.
0: 그때
1: 뭐가 씌었어.
0: 그러니까 씌었지. 이건 씌인 거예요. 100% 100% 씌인 건데 굉장히 외로웠었나 보다.
1: 그쵸. 혼자서.
0: 오죽하면.
1: 그치. 가수 인순이죠?
0: 네네네.
1: 이제 이제 얘기를 해야지.
0: 아유, 나 그 얘기 기다리느라고 눈 빠졌쇼. 언제 나오나였지.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1: 가수 인순이는 최성수의 부인 박 씨와 수십억 대의, 수십억 투자금 분쟁 및 탈세 고발 사건으로
0: 네네.
1: 오랜 법적 갈등을 겪었어요. 인순이는 2006년에서 2007년경에 최성수 부인 박 씨가 추진하던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 신축 및 분양 사업 등에 23억 원을 투자를 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죠.
0: 아니 지금 그 와이프에 대한 히스토리를 잠깐 들었는데 이제 이해가 좀 되네.
1: 그렇죠?
0: 예예예. 하여튼 계속하세요.
1: 박 씨가 빚을 갚는 대신 앤디 워홀의 작품을 건넸으나 인순이 몰래 해당 그림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은 사실을 드러난겨.
0: 대단하네.
1: 대단한 분이요. 배포가 보통 아니오. 아, 비행기 탔을 때부터 알아봤어. 인순이가 박 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6년 11월 내 대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어요. 근데 사기 재판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성수 부인은 보복성 고발을 하는 거예요.
0: 아니 왜? 아, 뒤끝이 또 장난 아니네.
1: 2016년 2월 인순이가 과거 차명계좌와 현금 등으로 66억 원대를 소득에 대한 그 세금을 탈루 탈세했다며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을 했어요.
0: 아, 이 여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1: 없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걸고 그러니까는 보복성인 거죠. 근데 박 씨 측은 의도적 탈세라고 주장을 했으나 인순이 측은 과거 세무조사 당시 이미 소명 및 납부를 마쳤으며 세무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해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혐의가 다 벗어졌어요.
0: 그래요? 다행이네요.
1: 최성수 부부가 인순이 씨 말고도 다른 지인에게도 또 18억 원의 채무가 또 있대요. 대단해요.
0: 야, 헐 말이 없네.
1: 이렇게 흥미진진한 얘기가 아유, 오늘은 여기서 끝이네요.
0: 아이고, 왜? 왜 저게?
1: 가다가 말고 끝이죠?
0: 예.
1: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야 또 사람들이 어이? 벌써? 할 거 아니요.
0: 아, 그러면 이제 1, 2부로 나뉩니까? 최성수?
1: 아니요. 여기서 끝인데 위스키 언더락 그거를 이제 끝곡으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 곡을 그 최성수 씨가 뉴욕에 있을 때 너무너무 밤이 외로워서 만든 노래래요.
0: 이 곡 너무 좋아요, 사실. 저 이게 최성수 씨의 원곡인 거를 몰랐어요. 아, 이 곡이 우리들의 브루스인가? 그 이병헌 나오고 김혜자 씨 나오고 아주 대단하게 인기가 높았잖아요. 이정은 씨 나오고. 그 제주도를 배경으로. 거기에 이 곡이 삽입곡인데 그때는 김현지 씨가 불러서 저는 그분의 곡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최성수 씨가 원곡이더라고요.
1: 원곡에다가 작사 작곡.
0: 그러니까 세상에 이 기가 막힌 곡을.
1: 근데 그 언더락이라는 게 얼음을 넣어서 그 위에 이제 위스키를 부어서 차갑게 마시는 방식이잖아요.
0: 아니 그걸 지금 저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1: 아니 죄송합니다.
0: 아니 지금은 뭐 제가 멀리하고 있지만 한때 낮에도 주님을 좀 많이 제가 섬겼지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진짜 뜻은 좌초래요. 좌초.
0: 아.
1: 진짜 뜻은 좌초인데 이게 영국에서 쓰였던 단어로 암초 위에 올라간 배를 뜻하는 것이래요. 근데 배를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인간사에서 그 좌절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여졌던 거래요. 근데 이 단어가 미국에 와서 변했는데 19세기 미국의 서부 개척 시 금광 다이아몬드 광산을 통해 이제 일확 천금을 노리던 서부 개척 시대에 락스라는 그 단순히 돌이 아닌 광부끼리 서로 통하는 고귀한 그 광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
0: 그치.
1: 예, 근데 냉장고가 드물던 시절 여름철에 얼음은 아주 귀했잖아요.
0: 귀죠.
1: 무엇보다도 다이아몬드와 얼음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 바로 둘 다 투명하다는 것. 근데 얼음은 그저 녹는 다이아몬드였을 뿐 그래서 얼음의 위스키를 주문하는 것을 언더락스로 다이아몬드 위에 위스키 근사하지요?
0: 네.
1: 꿈보다 해몽?
0: 예.
1: 예, 마지막 곡으로는 최성수 씨의 위스키 언더락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 끝곡 들으시면서 아쉽지만 수지의 그때 그 시절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우민호 시즈쿠 호콜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2: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1: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호콜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2: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2: 우민호 시즈쿠 호콜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3: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어제 너무 많은 힌트를 드려가지고 지금 정답 보내주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올라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연미님은 너무나 정성을 들여서 구구절절 예, 부연 설명까지 보내주셨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사실은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부터죠. 우리 뽀돌 현도님께서 내주신 퀴즈. 지난주에 정답자가 없어서 이번 주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얼마나 어려웠길래 이렇게 2주까지 가는지.

오늘은 노래를 한번 조용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뭐 많은 힌트를 드렸으니까. 자, 첫 번째 곡은 김정민이 부르는 슬

너에 대한 노래라는 뜻으로 번안돼서 또 부르기도 했던 곡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들으셨고요. 자 지금 들으시는 곡은 바로 구창모의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조용필의 친구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고요. 이 다섯 곡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오늘도 거의 뭐 정답에 가까운 힌트를 드렸습니다.

대만 가수를 비롯한 여러 중화권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해서 불러서 정말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영화 그 엽기적인 그녀의 또 OST이기도 하죠. 영화의 인기와 함께 중화권 전역에서 널리 불렸던 국민 글쎄 가요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나를 아프게 신승훈의 I Believe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나만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 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0: 김시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인트레스트 온리 프로그램이나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인트레스트 온리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아모르티제이션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에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 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음반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주 앞에 가겠다 다짐했던 시간들. 주님은 그저 있는 그대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지만 이 짧은 기도 가운데 주님 마음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최승태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모습 이대로 박신화 콰이어의 성가곡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큰 믿음이 없다고 주님 앞에 토로할 때 그저 믿고 구하라는 그 말씀,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이현주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인천시립합창단의 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과 임현모, 정영순의 찬양 375장 찬송 나는 갈 길 모르니 이어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곡이었고요. 그 전에 나의 죄를 정케하사 곽신형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조 멋쟁이님, 주여 매일매일 기쁘게 살게 하소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김영근님, 또 황동현님, 이만식님께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시면서 문자 또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고요. 보라미님, 함께하는 모든 분들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예숙님께서는 오늘은 효녀 딸내미 웨딩드레스 결정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자 해서 갑니다. 밤새 잠이 안 와 꼴딱 샜네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일생에 한 번 입는 드레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따님 진짜 효녀시네요. 어머님 참 많이 설레셨나 봅니다.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행복한 시간 따님과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앙빵님께서는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예배당에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러 갔던 게 언제였었는지도 모를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새벽기도에 갑니다. 잠 한숨 이루지 못한 날 예배당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도 보내주셨어요. 앙빵님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말씀이네요. 주님께서 앙빵님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님께서는 걸으면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인증 보내주셨네요. 조영은님, 새해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복땡이님,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8733번. 딸아이 태권도 겨루기 시합이 있어서 김천 가는 중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가는 이 길이 너무나 감사하네요. 늘 땀 흘리며 열심히 운동하는 딸 응원합니다. 다치지 말고 자신의 기량 마음껏 펼치길 기도합니다. 저 또한 안전운전 주유하는 와중에 문자 보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부모님도 마음이 두근두근하시죠? 열심히 운동하는 딸,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찬양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이지나의 찬양이네요. 시편 17편, 나를 눈동자같이 보내드리고요. 황유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이 곡을 최영택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피처링 민호기, 박홍식, 이길, 윤현슬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치유의 하나님, 세상에 찢기고 물든 연약한 이 몸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규우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소프라노 최정원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입니다. 크룩스의 찬양, 나는 비록 약하나.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오늘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래전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원장이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한 제자를 유독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수도원장은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새를 한 마리씩 나눠주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인 다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죽인 새를 손에 들고 돌아왔지만 그 한 제자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 제자는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수도원장이 여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이유를 묻자 그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이 새를 죽이라고 하셔서 저는 그런 장소를 찾아 온 숲속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저는 원장님의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벌칙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고개를 떨군 채 들지 못했고 수도원장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라틴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을 지닌 이 말은 오랫동안 신앙인의 삶을 경건하게 단속하는 거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라는 문장은 때로 오해되곤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말을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룩한 부담감이나 혹여 잘못을 저지를까 조심하는 일종의 신앙적 조심성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눈길과 평가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과연 이러한 신전의식만이 코람데오의 전부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코람데오는 단순한 감시 시선에 대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의 평가에서 벗어나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는 분을 향한 시선의 이동이자 그분의 임재에 대한 신뢰입니다. 화려한 타인의 일상이 24시간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타인의 좋아요와 인정이 곧 나의 가치와 동일시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며 소진되어 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코람 데오는 차가운 판사의 시선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자유를 억압받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얽매는 세상의 무수한 시선과 평판으로부터 가장 완벽한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거룩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사는 까닭에 그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코람데오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이여 생이여.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2: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친구 영수하고 철수가 같이 산에 캠핑을 갑니다. 밤늦게까지 재밌게 놀다가 이제 텐트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영수가 새벽에 잠을 깼어요. 그들이 옆에 있는 철수를 막 성급하게 깨우더니 철수야 철수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철수가 하늘에 많은 별들이 보이네. 영수가 또 질문합니다. 그래 그게 무슨 의미이냐? 그랬더니 철수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게 천문학적으로는 지금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수백억 개, 수천억 개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시간적으로는 지금 한 새벽 3시쯤 된 것 같지. 또 기상학적으로는 내일 날씨가 아주 좋을 것이라는 의미이지. 신학적으로는 저 거대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에 비하면 우리는 자그마한 미물 정도에 지나지 않지. 그러면서 철수가 영수에게 대해 묻습니다. 영수야, 너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이냐? 그랬더니 영수가 철수에게 소리칩니다. 이 철수 이 바보야, 누가 우리 텐트를 훔쳐갔어? 라고 합니다. 천문학적 지식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죠. 기상학적 지식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죠. 주식 투자에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건강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뛰어난 재정관리도 우리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다 좋지만 지금 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텐트를 도난당했음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 상태가 어떠한지 바르게 가늠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텐트 아래서 잠을 자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혹 밤에 자면서 이불을 걷어차듯이 하나님의 텐트를 걷어차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하나님의 텐트 아래 내가 있음을 확인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만나주신 베델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의 두 베델 이야기.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며 명령하십니다. 먼저 35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본다면 35장의 배경은 34장이겠죠. 34장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집니다.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하나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딸 디나가 그만 그 세겜 땅의 세겜에 의해 성폭행을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 그러나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연모해서 두 가문의 결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 측에서는 요구하기를 이방인인 이 세겜 족속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기를 요구했고 거기에 동의하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아직 아픈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 그 모든 족속의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세겜도 죽이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까지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기 동생 디나의 원수를 그렇게 갚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이 다 노하게 되며 야곱은 가족수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긴 했으나 결국은 그래 그들의 위협 속에 야곱이 놓이게 되고 자기 온 가족이 멸망당할까 봐 야곱은 근심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의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착잡한 상황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서 즉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겠다 이미 서원을 했는데 이러한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31장 3절에 그때로부터 한 6년 이상 세월이 흐른 상황입니다.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지만 그 돌아가는 과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쳤던 그 상황에 그 광야에서 정말 텐트도 없이 하늘을 지붕 천장 삼아 잠을 자던 그때 돌베개 타고 베고 자던 야곱의 하나님께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이 야곱은 베델이라 이미 명명했었는데 그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로 되돌아가라. 이제 2절에서 8절까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자기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베델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자라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나뿐이 아니고 모든 식구가 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 그들은 모든 신상과 귀고리 등등 다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리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그들은 베델 땅에 이르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그곳을 엘베델이라 부르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스라엘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옮겨 놓으십니다. 엘베델, 엘베델이라는 그는 앞에 있는 엘은 하나님이죠. 엘은 벳은 베스라는 베스트는 집이고 또 엘은 하나님이니까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곱이 엘베델이라 이름 짓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집의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강조해서 베델의 의미를 더블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 내가 명명했던 하나님의 집의 그 하나님이라고 다시 이 지명을 강조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8절에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에 관해 언급을 합니다. 약 180세 정도를 살고 이 드보라가 죽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알론 바곳이라고 하는 이름 즉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죽음을 아주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많이 슬퍼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마 세대의 변화 제너레이션 세대의 변화를 시사하기 위해 요 모세가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9절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다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다시 나타났다는 표현은 창세기 28장 아까 말씀했던 돌베개 자다가 야곱 베델로 명명했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여기 거의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는 밤에 나타나셨고 지금은 낮에, 낮에 대낮에 나타나십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내 이름 야곱이지만 내가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라는 그때의 약복강에서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이스라엘의 장자인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 지금 들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복의 내용들을 요셉이 반복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기를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허락한 복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그의 자손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로 계속 이렇게 전승되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시죠. 14절 15절에 보시면 돌기둥을 세우며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다시 한번 베델이라 불렀더라. 뭐 새로 이름을 정한 게 아니고 과거에 붙였던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하며 예배드리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결국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감으로 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는 자리하게 됩니다. 비옥한데 다시 하나님의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할 것입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개의 베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경험한 은혜의 베델을 잊지 맙시다. 첫 번째 베델입니다. 도망길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새로운 궤도 위에 올려놔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었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나의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시거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궤도 위에 올려놔 주셨습니다. 우리도 과연 여호와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시구나. 과연 여기 계시구나. 우리는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과거의 베델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이 아름다운 영적 가장 아름다운 영적 기억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첫 번째 베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깨달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했던 기억 하나님께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겼었습니다. 구원과 보호와 공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아,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살만하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두려움이 없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며 괜히 쓸데없는 두려움에 시달릴 필요가 없구나. 그래 우리는 힘있게 인생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주신 사명감을 갖고 인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그 시발점 우리의 과거의 베델 다시 한번 방문하시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첫 번째 베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에 전하는 복음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에게는 다 이 특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며 그 복음을 믿게 하신 그 경험.

0: 루디아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48절에 보시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창세기 사사기 13장 48절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인생 살아오며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의 배달을 잊지 맙시다.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추억입니다. 이 추억이 없으면 인생 힘들어집니다. 이 추억이 없으면 인생 재미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셨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 우리를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를 밟고 그 십자가를 밟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 향해 가는 나의 길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 다 모르겠으나 내 가는 길 나 알지 못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 그렇게 인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이 시간에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아니 혹이라도 착잡한 생각에 인생이 뿌옇게 보인다면 우리는 은혜의 배들로 올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 그러기에 오늘도 순종의 배들에 머물러야 합니다. 대한항공,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항공회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 대표적인 항공회사 이름이 LR입니다. LR. 그 의미는 위로, 위로, 하늘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라는 믿음을 반영한 제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위로 LR.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죠. 상경, 북에서 내려와도 서울로 올라간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겐 베델이었고 우리에게도 베델입니다. 우리도 베델이 아닌 곳에 있다면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베델에 있다고 한다면 베델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요나의 인생에 두 개의 니느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니느웨, 요나가 나는 안 갑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나서 3장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두 번째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첫 번째 니느웨와 두 번째 니느웨 사이에는 그러나 요나는 도망침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도망치는 일이 있었고 깊은 잠에 들어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광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 전에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 결국은 요나는 토함을 받아 다시 이 두 번째 니느웨에 가게 됩니다. 그때 기적이 벌어져 많은 사람,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죠. 그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하늘 나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으나 이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해서 물고기 큰 물고기 배 그 위에 있는 위산 때문에 요나의 모든 얼굴 피부가 다 하얗게 표백이 돼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고생 끝에 첫 번째 니느웨, 두 번째 니느웨. 베드로 인생에도 두 개의 숯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숯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숯불 쬐다가.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와 다른 여섯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펴놓고 생선과 고기를 구워놓고 배고픈 그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로 물으십니다. 첫 번째 숯불과 두 번째 숯불 사이에 베드로는 자신 있다 말씀드렸으나 그러나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심한 통곡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늘 나라가서 물어봐야 될 얘기지만 저는 확신컨대 베드로가 제일 싫어했던 유행가가 뭔지 아세요? 모닥불 피워놓고. 그러나 그 노래가 베드로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사명을 맡기시던 그 장면. 우리에게도 두 개의 베델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예수님 만났던 그 베델, 두 번째 베델, 우리가 있어야 되는, 머물러야 되는 베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고 우리는 그 발걸음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베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우리가 머물러야 할 두 번째 베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이 사명감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 사명감 위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명에 충성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베델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LR이 필요합니다. 상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베델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면했던 그 장면, 그 사건, 그 분위기, 그 경험, 하나님을 만났던 아,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깨달았던 그 순간이 우리의 베델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님 주로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감격했던 그 눈물, 베델의 구성요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눈물이 우리의 베델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여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안개가 낀 것 같이 뿌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두 베델 사이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베델을 통과했고 우리는 두 번째 베델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인생이 뭔가 불안하다면 우리는 베델로 발걸음을 속히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인생을 왜 사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사명감으로 충만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델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인생 살아가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만족감보다 불평거리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베델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하란에 머물렀던 것처럼 두 베델 사이 어딘가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리로 나가는 우리 모습,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체하지 말고 몸을 베델로 향하며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다시 찬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베델 모두 통과하신 줄로 압니다. 혹 그렇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첫 번째 베델,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확인하며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베델을 통과했다면 우리는 두 번째 베델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으며 거기에 휴식이 있으며 거기에 하늘에서 임하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인생 험산줄령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뒤뚱거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베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을 향한 초자연적인 열망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싸매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텐트가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텐트가 우리 인생의 비를 막아주며 따뜻함을 공급해 줍니다. 아침 이슬에 냉기를 또 성가시게 구는 날파리 모기의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의 텐트가 막아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덮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텐트를 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살펴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를 베델 가장 가운데에 옮겨 놔주신 은혜 다시 찬양드립니다. 엉뚱하게 베델을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인생 살아가며 혹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기에 아니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막강하기에 우물쭈물하지 아니하도록 우왕좌왕하지 아니하도록 뒤뚱거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잡으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음성 따라 베델로 열심히 한 주간 또 올라가며 베델 안에 머무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이달 연준의 금리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가 70%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11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 한 명당 $5,000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재원과 지급 방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 규모를 기존의 3배인 최대 60억 달러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에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을 미국 인구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결과가 하원 의석 배분과 연방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헌 논란과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에콰도르, 콜롬비아와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마약 카르텔 소탕에 나섭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에콰도르에 4,500만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약속하며 카르텔을 해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이 느슨해진 국제 핵통제 체제를 우려하며 새로운 핵무기 통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 러시아 간 마지막 핵군축 협정인 뉴스타트 만료에 우려를 보였습니다. AI 위험성을 경고해온 미 정부의 AI 안전 담당 고위 인사가 오픈 AI 재단 이사로 합류했습니다. 그는 초지능 AI가 통제력을 잃게 할 위험이 있다며 강력한 안전장치와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약 2억 4,500만 달러대 비트코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싱가포르 남성이 미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범행 후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등 고급차 30여 대를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5일에서 1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일에서 9일 월가의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조사 때 90%에서 낮아진 수치입니다. 나머지 30%는 0.25%포인트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10월과 12월 FOMC 회의로 범위를 넓히면 12월까지 동결을 예상한 비율은 56%로 80%였던 지난달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최소 한 차례 인상을 예상했는데 그 비율은 한 달 새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프라이머리 딜러만 보면 연말까지 동결과 인상 전망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이달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은 60.2%, 동결 확률은 39.8%로 각각 반영됐습니다.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린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5월 취임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시장의 금리 경로를 미리 알리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채택한 점이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금리 동결을 결정한 지난 7월 회의에서는 위원 3명이 인상을 택하며 표결이 갈렸고 지난달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나온 워시 의장의 연설도 매파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11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사상 처음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 지지층 결집에 나섰지만 물가 상승과 공화당 내부의 우려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9일 오전 10시께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 항공센터 앞에 붉은 티셔츠와 성조기 무늬 모자를 쓴 이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 마가가 적힌 모자를 쓴 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반짝이는 카우보이 모자와 붉은색 술이 트렁트렁 날린 화려한 옷차림을 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장년층 이상의 백인이 많아 보였는데 기온이 36도까지 오른 더위에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도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센터는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댈러스 지역의 대표적인 경기장입니다. 11월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 전역에서 마가들이 집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중간선거에 이란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공화당의 소갈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전당대회입니다. 보통 전당대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치러지는데 중간선거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지지층을 한데 모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박함이 감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행사장 앞에서 만난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불안감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전날 댈러스로 왔다는 68세 흑인 남성 빈센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일자리를 되돌렸다는 답부터 내놨습니다. 다른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자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댈러스 주민인 60대 백인 남성 케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강경 이민 정책을 가장 마음에 드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또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해서도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거의 접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하는 희생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염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기름값은 원래 오르내린다며 일시적인 일이고 인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서 흥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소 2만 5천 달러의 입장권까지 구매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무대에 오르는 것이 과연 유리한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공화당 후보들과 기부자들이 줄줄이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최 측은 최근 일반 참석자용 무료 티켓을 더 많이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당대회라는 초대형 이벤트에서 자리가 군데군데 비는 모습이 연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미 프로풋볼 NFL 개막전도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TV를 켜는 공화당원들이 전당대회보다 개막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텍사스주는 공화당 텃밭이지만 탈라리코 후보가 기독교인 유권자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공화당의 켄 팩스턴 후보와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8년 대권 도전 가능성이 큰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도 댈러스를 찾아서 트럼프는 치매에 걸린 대통령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민주당이 댈러스 시내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집회를 엽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9일 새벽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테슬라 차량이 도로변 우체통과 건물 공사 구조물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여성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에서는 테슬라의 무인 로봇택시를 고의로 방해하는 영상까지 확산하며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2: 9일 수요일 새벽 2시 40분쯤 맨해튼 미드타운 42가와 메디슨 에비뉴 인근에서 2023년형 테슬라 차량이 도로변 우체통과 건물 공사 구조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충돌 이후에도 동쪽으로 몇 블록을 더 주행했고 이번 에비뉴 교차로에 이르러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7살 여성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27살인 여성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함께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무인 로봇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테슬라의 무인 로봇택시 사이버캡을 방해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주행 중인 로봇택시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차량이 급정거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130만 회 넘게 조회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즉시 개입하기 어려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이 같은 고의적인 방해 행위가 교통 혼잡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테슬라 사이버캡이 연방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AI 배우가 처음으로 언론과 화상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할리우드를 떠들썩하게 만든 인공지능 배우 틸리 노우드입니다. 현지 시간 8일 CNN과 화상 인터뷰에 나선 노우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는 인간의 적이 아니에요. 노우드는 영국식 영어로 비교적 자연스럽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자신을 날카롭고 따뜻하며 약간 건조한 영국식 유머를 좋아한다고 소개했고 프랑스어로 자기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I 배우의 등장에 대한 할리우드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에밀리 블런트 등 실제 배우들이 AI 배우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분산된 파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처받을 수는 없지만 나를 만든 개발자를 위해 슬프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연기 실력은 어떨까요? 아직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자신을 만든 프로듀서를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고 즉석에서 연기를 요청받았을 때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NN은 이번 인터뷰를 두고 AI 아바타와 줌으로 화상통화를 하는 느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작진은 AI 배우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노우드를 만든 프로듀서는 어떤 인간 배우도 대체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세트장에 동물이나 아역 배우를 세울 필요가 없고 배우의 동의를 전제로 노출 연기나 나이 변형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노우드는 현재 개발 중인 장편 영화 미스 얼라인드의 주연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영화의 개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중동에서 불고 있는 K푸드 열풍입니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걸프협력회의 GCC 지역에 대한 한국 농식품 수출액은 2021년 약 2억 4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 1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4년 사이 66% 증가한 겁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은 4년 사이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품목 가운데서는 라면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GCC 지역에 수출된 한국 라면은 4,746만 달러어치로 1년 전보다 22% 늘었습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소스류와 쌀 관련 식품, 아이스크림과 음료 수출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에서 K푸드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뭘까요? 라면이나 냉동식품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건강과 웰니스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김치나 샤인머스켓 같은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식품의 원재료와 제조 과정이 할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국가별 식품 표시 규정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에 돼지 유래 성분이나 알코올 성분 등이 들어가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해집니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유품을 경매에 붙이는 문제를 두고 수년째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의 장녀 마카지웨는 미국 경매업체를 통해 아버지의 유품 29점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이 물건들이 개인의 소유물을 넘어 남아공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며 경매에 붙이거나 해외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매 대상에는 만델라가 즐겨 입던 셔츠와 안경, 1993년 신분증 원본,
그리고 오바마와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과 편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물건 가운데 하나는 만델라가 장기간 수감됐던 로벤섬 교도소의 감방 열쇠입니다. 마카지웨는 유품을 팔아 얻은 수익을 아버지를 기리는 추모 정원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매는 지난 2021년 처음 추진됐지만 남아공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러 차례 중단됐습니다. 올해 1월에는 항소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팔아 추모 사업에 쓰겠다는 딸과 국가의 문화유산이라며 이를 막으려는 정부. 만델라의 유품이 실제로 경매에 나올 수 있을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금 특별하고 흥미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BS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BS 라디오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의 영향력 강화와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해 에콰도르, 콜롬비아와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에콰도르를 방문 중인 마코로비오 국무장관은 9일 수도 키토에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에콰도르에 4,500만 달러 규모의 안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 의회 추가 예산 반영을 요청하겠다고 설명한 루비오 장관은 불법 금채굴과 조직 범죄 차단을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별도의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올해 이미 전달된 7척의 선박 외에 미 해안경비대의 경비함 한 척과 고속단정 5척을 에콰도르 해군에 추가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한 에콰도르에 기반을 둔 대형 범죄 조직 로스 티게로네스를 해외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하고 뇌물 수수에 가담한 전직 에콰도르 당국자 7명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마약 밀매와 2024년 에콰도르 방송국 생방송 점거 사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해상 마약 운반선 타격 등 카르텔 소탕 작전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남미 지역 전체를 위협하는 테러 역량을 갖춘 조직이라며 이들을 반드시 해체하고 무력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상 타격 과잉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표는 어민이 아니라 마약 밀매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전날 방문한 콜롬비아에서도 양국의 전략적 안보 동맹과 마약 카르텔 퇴치 공조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안보 없이는 번영도 없다며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 퇴치 및 초국가적 범죄 조직 소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콜롬비아와 멕시코, 에콰도르 등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퍼져 있는 초국가적 마약 카르텔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콜롬비아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전략적 안보 동맹 재건 및 강화, 마약 퇴치 공조 재개 및 확대, 작전 및 군사시설 활용 문제, 베네수엘라 위기 대응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뉴욕주가 2027년 건강보험료를 확정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당초 요구했던 인상폭보다 크게 낮춰 약 16억 달러의 비용을 줄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평균 보험료는 여전히 인상됩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한인 소상공인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석인 기자가 전합니다.
2: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DFS가 지난 4일 2027년도 건강보험료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16억 달러 절감이라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보험료가 16억 달러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험사들이 당초 요구했던 인상폭을 DFS가 크게 낮춰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체의 추가 부담을 약 16억 달러 줄였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들은 개인시장에서 평균 20.6%, 소그룹 시장에서는 평균 23.7%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DFS는 이를 낮춰 개인시장은 평균 6%, 소그룹 시장은 평균 8% 인상하는 선에서 최종 승인했습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가입한 보험사와 플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개인시장에서는 보험료가 3.1% 내려가는 플랜부터 12.2% 오르는 플랜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CDPHP와 엠파이어, IHBC, 메트로플러스 등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가 동결됐고 구 엠파이어인 앤썸 헬스 플랜은 오히려 3.1% 인하했습니다. 소그룹 시장에서도 보험사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이마크는 보험료가 동결된 반면 앤썸 헬스 초이스는 14.4%, MVP 헬스 플랜은 13.6% 인상됐습니다. 이번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받는 뉴요커는 개인 시장 약 22만 명, 소그룹 시장 약 63만 명 이상으로 모두 86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소그룹 시장은 직원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관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한인 소상공인들도 내년 보험료 변동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주는 보험사들의 당초 요구보다 인상폭을 크게 낮췄다며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인상되는 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입한 보험과 플랜의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변하는지입니다. 2027년 갱신 안내서를 받으시면 실제 보험료와 함께 다른 플랜의 보험료와 보장 내용도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게 되고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아침부터 따뜻한 기온이 감돌겠고 한낮에는 햇볕과 높은 기온으로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한층 내려가겠습니다.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차분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오늘과 비교하면 낮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한결 선선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구름이 다소 끼는 하늘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면서 화창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오전에 흐린 하늘과 달리 오후에는 햇살이 강해지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오후에는 다시 맑고 화창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전망됩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이 내려가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오늘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한층 선선해집니다.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한낮 더위에 대비하시고 내일은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으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고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미 정부 고위 인사가 오픈 AI 지배권을 지닌 비영리단체 오픈 AI 재단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오픈 AI는 미 상무부 산하 AI 표준혁신센터에서 모델 안전성 테스트를 담당해온 폴 크리스티아노를 오픈 AI 재단 이사로 임명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는 또 오픈 AI PBC의 옵서버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지난해 오픈 AI는 공익법인 오픈 AI PBC와 지배주주인 오픈 AI 재단으로 지배구조가 변경됐습니다. PBC 지분 26%를 소유한 오픈 AI 재단은 PBC 이사 임명권을 가집니다. 크리스티아노는 이날 X 게시글에서 자신의 오픈 AI 합류를 발표하며 AI 위험성에 대해 다시 경고했습니다. 그는 더 강력한 안전장치 없이 초지능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영구적으로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험을 허용 가능한 정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머지않아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통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픈 AI를 포함한 AI 업계 전반이 현재 이런 위험을 허용 가능한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픈 AI가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한다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합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티아노는 지금까지 AI 표준혁신센터에서 주요 기업의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정부 테스트를 설계 및 실행하고 국가 안보 위험성을 평가하는 등 AI 안전성을 담당했습니다. 오픈 AI는 크리스티아노가 AI 표준혁신센터 수석 기술 고문직은 유지하지만 오픈 AI와 관련한 모든 사안, 특히 모델 평가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폴 크리스티아노는 오픈 AI 임무의 핵심인 거버넌스 결정에서 차별화되고 기술적으로 뒷받침된 관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크리스티아노가 AI 커뮤니티 내 다수로부터 안전성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해상통제구역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통제구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해운과 보험, 항만 지원 등 필수 서비스까지 중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해 일대에 설정할 해상 통제 구역이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호세인 모헤비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9일 새로 설정될 해상통제구역이 이란 남동부의 핵심 항구 도시인 차바하르 인근 해역에서 시작해서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헤비 대변인은 선박 항행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정확한 해상 좌표를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해운, 보험, 각종 항만 지원 등 해상 운항에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이 즉각 중단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모헤비 대변인은 특히 규정을 어기고 통제 구역을 한 번이라도 지나간 선박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통과할 때도 관련된 모든 해상 및 보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영구적으로 차단되는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헤비 대변인은 또 현재의 긴장 상태를 끝내기 위한 조건으로 전쟁의 완전한 중단, 추가적인 위협 금지,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예멘 봉쇄 해제, 동결된 240달러 규모의 이란 자산 해제, 이란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 중단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제 적이 우리의 목표물 두세 개를 겨냥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목표물 20개를 타격해 강력하게 대응할 지점에 도달했다면서 이란의 보복 능력이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라마단 작전 이전에는 페르시아만에 약 30에서 40척의 미 군함이 있었지만 오늘은 단 한 척도 남지 않았다며 모든 미 선박은 이란 영해에서 최소 400km 이상 후퇴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란이 400km 거리에서도 목표물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500km 떨어진 미 항공모함을 목표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헤비 대변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힘이며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의 강점임을 증명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힘을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하고 적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나이트클럽에서 수만 달러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주변에 뿌리면서 재력을 과시하던 싱가포르 출신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2억 4,500만 달러대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훔쳤다고 인정했습니다. 9일 BBC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인 멀룬 남이 지난 8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도난 사건으로 손꼽힙니다. 람은 싱가포르에서 중학교를 자퇴하고 2023년 미국에 건너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계속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지난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서 만난 이들과 짜고 2024년 8월 워싱턴 DC에 사는 피해자를 속여 비트코인 4,100개를 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람 일당은 각자 구글 클라우드 직원, 미국 암호화폐 플랫폼인 제미니 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맡아 피해자에게 계정 무단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속여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

0: 매당 수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버킨백을 여러 개 산 뒤 나이트클럽 파티에서 사람들에게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남은 향후 추가 재판을 거쳐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인 페리스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는 우리는 기술을 무기화해 무고한 사람들의 돈을 훔치는 범죄자들을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라며 사이버 범죄 제국을 건설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고 조직을 해체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1: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에 외국 간첩 그리고 포섭 대상자 명단을 통합 관리하겠다면서 명단을 요구한 사실이 뉴욕타임스 보도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 CIA 그리고 연방수사국인 FBI가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민감한 최고 등급의 기밀이 유출이 될 수가 있고 수년 동안 공들인 방첩 작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명단 제출을 정면으로 거부한 건데요. 특히 정보 당국 내부에서는 정보 경력이 전혀 없는 주택금융청장 출신의 측근인 윌리엄 펄티 국가정보국장실 국장 직무대행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백악관대 정보기관의 팽팽한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의문이 드신 분들 없으십니까? 아니, 정보기관끼리 정보 좀 공유하겠다는데 왜 저럴까? 혹은, 아니, CIA와 FBI는 둘 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기관인데 정확히 서로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르길래 정보를 함께 안 나눈다는 걸까 하고요. 오늘 이 두 기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기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CIA는 국경 밖을 보는 눈이고요. FBI는 국경 안을 지키는 칼입니다. 먼저 CIA, 그러니까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는요, 대통령 직속의 해외 전문 정보기관입니다. 이들의 주 임무는 미국의 영토 밖에서 벌어지는 외국 정부나 아니면 테러단체의 동향을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익을 위해서 해외에서 비밀 공작을 수행하기도 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적 제한이 있는데요. CIA는 미국의 국내에서는 그 어떤 수사권이나 체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CIA는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스파이 활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CIA 요원들이 미국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범인을 체포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 건 다 헐리우드 영화가 만든 허구라고 합니다. 반면에 FBI,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는요, 법무부 산하의 국내 전문 수사기관이자 방첩기관입니다. 미 전역을 무대로 해서 연방 범죄를 수사하고요, 미국 영토 안으로 침투한 외국 스파이나 테러리스트를 잡아내는 게 이들의 일입니다. FBI는 당연히 강력한 수사권 그리고 체포권을 가지고 있고요, 엄격한 미국 법률과 사법 절차를 준수를 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외국 정보원 명단이라는 건 CIA가 해외에서 포섭한 비밀 스파이나 아니면 FBI가 국내에서 추적 중인 외국 간첩 용의자들의 신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기관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목숨줄과도 같은 가장 깊숙한 베일 속의 정보인데 이걸 한 곳에 모으라고 하니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기관은 언제부터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갖게 됐을까요?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FBI가 형님입니다. 1908년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에요. 법무부 산하의 수사관 집단으로 FBI는 출발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주 국경을 넘나

카드는 은행 강도나 차량 절도범을 잡는 데 주력을 하다가요. 1924년도에 그 유명한 존 에드거 후버 국장이 취임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강력한 국가수사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FBI의 미국 영토 내의 방첩, 그러니까 외국 스파이를 잡는 임무를 통째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미국 땅 안만 지켜서는 안 되겠다. 해외 정보도 전문적으로 수집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커졌고요. 그래서 전쟁 기간에 전략사무국 OSS라는 해외 첩보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이 전략사무국 OSS가 전쟁이 끝난 후에 냉전체제가 본격화되던 1947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지금의 CIA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FBI는 국내 치안과 법 집행이라는 사법적 전통 속에서 성장한 조직이고요. CIA는 냉전이라는 이 거대한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해외 정보 수집과 비밀 공작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태어난 조직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 DNA가 완전히 달랐던 셈이죠. 이렇게 DNA가 다르다 보니까 두 기관이 일하는 방식 그리고 조직 문화는 그야말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오랜 전쟁의 핵심 원인인데요. FBI 요원들은 기본적으로 경찰관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은요. 범죄자를 체포해서 법정에 세우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법과 절차를 투명하게 지켜야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CIA 요원들은 첩보원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법정에 서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필요한 비밀 정보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보원의 신원 그리고 수집 경로를 끝까지 비밀로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암약하는 외국 스파이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FBI는 당장 도청을 하고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잡은 다음에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쳐넣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CIA는 아니 잡지 말고 그냥 둬봐. 제가 누구랑 접촉하는지 지켜보면서 역정보도 흘리고 배후에 있는 해외 본부 조직까지 통째로 파악을 해야 돼. 지금 잡으면 우리 정보원이 노출돼 라면서 맞서는 겁니다. 실제로 냉전 시절 내내 두 기관이요 서로가 잡은 첩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수많은 방첩 기회를 날렸습니다. FBI는 무식하게 체포만 하려고 든다면서 깎아내렸고요. CIA는 법도 무시하고 비밀주의에만 갇혀 있어 라면서 서로를 불신한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이렇게 오랜 밥그릇 싸움 그리고 불통이 결국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 중 하나인 2001년 9.11 테러를 막지 못한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미 정보 커뮤니티는 거센 비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당시에 테러 청문회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CIA는 알카에다 테러범들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받았다는 해외 첩보를 입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국내를 담당하는 FBI에 넘겨주지 않았죠. 반대로 FBI의 지방 지국들은 미국 내의 비행 학교에서 아랍계 남성들이 비행기를 이착륙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고 그저 조종법만 배우려 한다라는 수상한 첩보를 올렸지만 본부 차원에서 이것을 제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당연히 해외 정보와 매칭하지도 못했습니다. 너희끼리 안 합치니까 위에다가 상전 하나를 만들어줄게. 그렇게 탄생한 조직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보국장실입니다. 만약에 국가정보국장실이라는 이 단 한 곳의 컨트롤타워가 해킹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기밀이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전 세계에서 목숨을 걸고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비밀 정보원들의 목숨이 날아가고요. 미국의 해외 정보망 전체가 한 번에 붕괴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효율적인 통합이냐, 아니면 치명적인 정보 노출의 위험이냐,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CIA와 FBI의 이 해묵은 역학관계가 이번 백악관의 전례 없는 명단 요구 파문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향한 두 거인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워싱턴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다 함께 주시해야겠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이달 연준의 금리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가 70%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11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 한 명당 $5,000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재원과 지급 방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기존의 3배인 최대 60억 달러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에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을 미국 인구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결과가 하원 의석 배분과 연방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헌 논란과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에콰도르, 콜롬비아와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마약 카르텔 소탕에 나섭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에콰도르에 4,500만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약속하며 카르텔을 해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이 느슨해진 국제 핵통제 체제를 우려하며 새로운 핵무기 통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 러시아 간 마지막 핵건축 협정인 뉴스타트 만료에 우려를 보였습니다. AI 위험성을 경고해온 미 정부의 AI 안전 담당 고위 인사가 오픈 AI 재단 이사로 합류했습니다. 그는 초지능 AI가 통제력을 잃게 할 위험이 있다며 강력한 안전장치와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약 2억 4,500만 달러대 비트코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싱가포르 남성이 미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범행 후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등 고급차 30여 대를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핵지대 조약 체결국인 중앙아시아 5개국이 글로벌 핵무기 통제 시스템이 느슨해진 상황을 우려하며 새로운 핵통제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0일 타임스 오브 센트럴 아시아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체결 20주년인 지난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핵 보유국들이 군축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러시아 등 특정국을 검영하진 않았습니다. 이어 지난 5월 폐막한 11차 NPT 평가회의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이 제도적으로 발전하고 다른 비핵지대 조약 체결국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은 이들 5개국이 2006년 9월 8일 카자흐스탄 세메이에서 체결했습니다. 세미 팔라틴스크는 과거 소련이 400여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곳으로 1991년 폐쇄됐습니다. 이들 5개국은 비극적 역사가 서린 세미 팔라틴스크에서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강력한 핵군축 및 비확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 무기감축 협정이 지난 2월 5일 만료된 지 7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뉴스타트 만료로 미국과 러시아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 핵무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한이 없는 상황을 맞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은 소련 해체 직전인 1991년 7월 미국과 소련에 의해 체결됐지만 같은 해 12월 소련이 해체되면서 발효가 늦어졌습니다. 기존 소련 핵무기를 나눠 갖게 된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등 신생 독립국들은 핵무기를 소련 후신인 러시아에 이양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94년 발효한 전략무기 감축협정은 15년간 유지된 뒤 2009년 만료돼 이듬해 체결된 뉴스타트에 의해 계승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가 잘못 체결된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 협정 체결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메릴랜드주에서 한인 한의사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목을 눌러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한의사 면허가 박탈된 데 이어 사건 발생 1년 만인 오는 10월 본격적인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보도에 정석인 기자입니다.
1: 메릴랜드주 사법당국 및 보건부 MDH 기록에 따르면 엘리코시티에서 D한의원을 운영해온 한인 최모 씨가 2급 폭행, 4급 성범죄, 무면허 마사지 시술 등 3가지 혐의로 대배심에 기소돼 오는 10월 정식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은 1년 전인 2025년 9월 23일 앤 아론델 카운티 갬브릴스의 한 스파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초 전신 마사지를 받던 피해 여성은 최 씨가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며 성추행하고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약 15초간 강하게 압박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직후 응급실로 이송돼 우측 내경동맥 손상과 목혈관 협착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릴랜드주 침구위원회가 환자 안전을 이유로 긴급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자 최 씨 측은 지난 6월 보건부 송연청문회에 직접 출석해 반박 및 소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공공안전을 위해 면허정지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최 씨 측은 이에 대응해 증거 제출 및 항소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앤 아론델 카운티 검찰이 대배심 기소를 완료한 가운데 최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며 사건 발생 1년 만인 오는 10월 순회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 백악관 참모 3명에게 각각 4만 5천 달러씩 거액의 현금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때부터 함께해온 핵심 측근들인데요. 백악관은 단순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외부 급여 보안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인 나탈리 하프 보좌관을 포함해서 젊은 백악관 직원 3명에게 각각 4만 5천 달러의 현금을 줬다고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8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하프 보좌관, 마고 마틴 언론 보좌관, 체인벌린, 해리스 행정비서는 이 지급금을 연말 현금 선물로 기재했습니다.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받은 선물은 백악관 직책을 통해 받는 연봉 15만 달러의 3분의 1가량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35세의 하프, 31세의 마틴, 26세의 해리스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1기 임기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소수 핵심 측근 그룹으로 꼽힙니다. 특히 하프는 각종 뉴스 기사와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수시로 출력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 작성에도 관여하는 문고리 권력으로 통합니다. 최근에는 튀르키예에서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갈아타기 비밀 작전에서 대통령 과 동행한 극소수 참모 중에 한 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뉴욕 타임스 기자 매기 하버만은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애착 담요 같은 존재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용기 갈아타기 작전 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동한 월트 노타 대통령 집무실 운영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2만 달러의 선물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 고용된 직원에게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공적 사례는 그간 없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현금 지급 급이 외부 출처에 의한 공무원 급여 보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들에게 지급한 현금 선물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공보 담당은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직원과 참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오랜 관습이 있다면서 이번 선물은 이들의 공식 정부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법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완전히 허용되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최대 60억 달러로 늘린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기존의 3배로 확대한 규모이지만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날 재무부는 오늘 실시하는 바이백을 통해 10년에서 20년 만기 국채를 최대 60억 달러 규모로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 잔기물 국채 바이백 한도의 3배에 달하는 정도입니다. 실제 매입은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진행됩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자 시장 유동성 지원과 금리 안정을 위해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에 따르면 현재 발행된 국채 규모는 약 30조 달러에 달하며 시장에서는 매일 1조 달러 이상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21일 정책 수단은 많다며 회당 40억 달러를 넘어선 매입이 가능하다고 발언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재무부의 시장 개입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이어졌지만 베선트 장관은 전날에도 내 역할은 시장을 다시 균형상태로 밀어올리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바이백 규모가 기대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감에 매도가 이어지면서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미 동부시가 9일 오후 3시 기준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3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836%를 보였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같은 시각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2.1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5.285%,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3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425%였습니다. 30년물 금리는 지난 8월 17일 이후, 2년물 금리는 2024년 7월 25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재무부가 70억에서 80억 달러 혹은 100억 달러에 달하는 파격적인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돼 왔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스티븐 쟁 전략가는 재무부가 금액을 3배로 늘렸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충격에는 미치지 못해 시장이 실망감을 드러냈다며 재무부가 스스로 먹이를 계속 줘야 하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0: K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코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오리온과 매일 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대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기에는 비용이나 절차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유용한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오는 19일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대면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과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리고 뉴저지 팔레세이스팍 도서관 등 세 곳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평소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언이 필요했지만 어디에 문의할지 몰랐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 가능 분야나 준비해야 할 서류, 예약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방문 전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측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건강축제를 마련합니다. KCS 공공보건 연구부서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 앤 웰니스 박람회가 오는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플러싱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무료 건강검진, 건강교육 워크숍, 다양한 웰니스 활동과 게임이 진행되며 지역사회 기관들도 참여해서 건강 관련 정보와 무료 물품을 제공합니다. 워크숍은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한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건강도 챙기고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이번 건강 웰니스 박람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페어팩스 카운티의 지원을 받아서 홈 스윗 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복한 부부 학교를 개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장소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에런데일 사무실이며 조지영 사무총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합니다. 교재는 버나드 구에니 박사와 메리 우트웨인이 개발한 사랑의 신비 마스터하기를 사용합니다. 참가자들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부부 사이의 이해와 표현, 대화와 토론, 갈등 해결 등 실생활에 필요한 소통 방법을 배우고 직접 실습합니다. 이를 통해 소원했던 부부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부부뿐 아니라 자녀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업 재료와 간단한 간식도 제공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기혼 부부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703-354-6345번으로 문의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를 촉구한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24일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맘다니 시장의 발언을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데니 단원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화요일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9월 24일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맘다니 뉴욕시장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를 촉구한 직후 확정됐습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연방정부가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에는 ICC의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할 권한이 없지만 맘다니 시장이 공개적으로 체포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단원 대사는 맘다니 시장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닌 만큼 뉴욕시 정부 차원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월 23일 늦은 밤 뉴욕에 도착한 뒤 다음 날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단원 대사는 유엔 총회 기간 뉴욕에서 대규모 반이스라엘 시위와 연설 도중 대규모 퇴장 사태 등이 예상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들에게 한 명당 $5,000씩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이것이 내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 돈은 미국 안에서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함께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5,000불을 받는다. 이것은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은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중간선거에선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당금의 재원과 지급 방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선거를 앞둔 매표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미국인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현금 직접 지원 약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7월 미국인 아동에 대한 과세 이연 저축 투자 계좌를 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태어난 아동에게 $1,000씩 일회성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들에게 한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하면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선 우리는 지난해 지하 핵시설 폭격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곡괭이산으로 불리는 또 다른 곳이 있다며 다시 한번 곡괭이산 폭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이날 이란의 지하 핵시설로 의심되는 이곳에 올해 들어 건설 활동이 급증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직후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전에도 곡괭이산 공격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 그 장소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한 방 먹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주군 덕분에 모든 것을 본다며 이란군이 입은 옷에 태극까지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트럼프 해협으로 부를 것이다. 이란 지도부도 그것을 아주 즐거워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란 정권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우리가 중간선거에서 패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들은 필사적으로 협상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에 대해선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다. 캐나다는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합의하려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온타리오호는 아메리카 호수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추석 행사를 둘러싸고 공동 개최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미 동부 추석 대잔치 위원회와 함께 오는 25일과 26일 추석 대잔치를 열기로 했지만 전직 회장단의 입장문을 둘러싸고 양측의 이견이 커지면서 공동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뉴저지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추석 행사를 앞두고 공동 개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는 25일과 26일 뉴 오버팩 파크에서 열리는 2026 K페스티벌을 미동부 추석 대잔치 위원회와 함께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3일에 열린 뉴저지 한인회 임시 이사회에서는 공동 개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재적이사 19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하고 8명이 의결권을 위임해서 모두 15명이 참여했으며 공동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과 프로그램, 업무 분담 등 세부 사항은 회장단과 집행부, 행사 준비위원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뉴저지 한인회 전직 회장단은 공동 개최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2002년부터 뉴저지 한인회 이름으로 이어져온 추석 대잔치를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한인회의 전통성과 정체성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또 공동 개최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후 전직 회장단은 임시 이사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만큼 올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번 공동 개최가 앞으로도 계속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결정은 제32대 현 집행부 임기 동안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입장에 미 동부 추석 대잔치 위원회가 이견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측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공동 개최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고 별도의 장소에서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한인회는 공동 개최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추석 대잔치를 특정 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동포사회 전체의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번 행사는 뉴 오버팩 파크에서 대규모로 열리며 한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축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또 임시 이사회를 통해 승인된 예산 범위 안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후원금과 협찬금 등 수입과 행사 지출 내역은 행사 이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개최까지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 개최가 최종적으로 성사될지 아니면 두 행사가 각각 별도로 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3: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Radio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6: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8: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아침부터 따뜻한 기온이 감돌겠고 한낮에는 햇볕과 높은 기온으로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한층 내려가겠습니다.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차분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오늘과 비교하면 낮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한결 선선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구름이 다소 끼는 하늘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면서 화창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오전에 흐린 하늘과 달리 오후에는 햇살이 강해지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오후에는 다시 맑고 화창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전망됩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이 내려가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오늘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한층 선선해집니다.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한낮 더위에 대비하시고 내일은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으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소식은 뉴욕타임스의 기사 Iran signals readiness to escalate fight in face of rising U.S. pressure. 즉,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군사적 긴장을 수위를 높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이란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봉쇄 조치로 경제적 한계에 다다른 이란이 미 군함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강대강 대치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ran sees escalation as the primary leverage it has against the United States. 이란은 군사적 긴장 고조를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주요 대외적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Leverage, 지렛대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고요. Escalation은 분쟁, 전쟁 등의 긴장 고조나 군사적 충돌 확대를 의미합니다. 기사는 미국의 해상 봉쇄로 석유 수출이 막혀 경제난이 극심해지자 이란이 오히려 분쟁의 수위를 높여 원유 가격을 올리고 미국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The war of attrition in recent months has created an economic threat.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소모전은 경제적 위협을 가시화했습니다. War of attrition, 소모전. 다시 말하면 단기간의 승부를 내기보다 장기간 전투를 이어가면서 상대의 병력이나 무기, 자원, 그리고 경제력 등을 서서히 소진시키는 전쟁을 말합니다. Create, 만들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초래하다, 발생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전면전을 피하면서 상대의 역량을 갉아먹는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란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생필품 부족 등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All signs point to a make or break moment. 모든 정황이 성패를 가를 결정적 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All signs point to 모든 징후가 무엇 무엇을 가리키다, 정황상 무엇이 분명해 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Make or break moment.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성패를 가르는 순간, 곧 승부처를 말합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이 협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더 파괴적인 군사행동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렸음을 분석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Both sides are trying to dictate their red lines. 양측 모두 자신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Both sides, 양측 모두, 그리고 try to dictate, 자신들의 조건이나 기준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다 또는 지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Red line, 빨간 줄이죠. 즉, 넘지 말아야 할 한계선, 마지노선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의 무력 반응 수위를 시험하며 자신들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힘겨루기 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They believe Iran should change the situation, possibly through a more damaging or aggressive move. 그들은 이란이 상황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하거나 더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hange the situation, 상황을 전환하다, 판을 바꾸다 라는 뜻이고요. Possibly through, 무언 무엇을 통해서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무엇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것에 나설 수도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A more damaging move,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행동, 더 강도 높은 조치를 뜻하고 aggressive move는 공격적인 조치, 강경책을 뜻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권 교체 시도나 고사 작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란이 지역 내 긴장을 한층 끌어올려 판 전체를 흔들어야 한다는 내부 기류를 설명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처럼 국제사회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 영향은 전쟁터에만 머물지 않고 유가와 물가 그리고 우리의 일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국제정세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일 아닐까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9일 인구조사 대상을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로 제한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연방관부에 게시된 변경안을 보면 미 정부는 불법 이민자와 영주권이 없는 거주자는 미국에 대한 충분한 유대감, 충성심이 부족해 진정한 거주자나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미국 내 통상 거주지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난민과 망명 신청자도 인구조사에서 제외해야 하고 1790년 첫 인구조사부터 줄곧 물었던 인종, 민족에 관한 문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인구조사는 유학생, 난민, 망명 신청자, 불법 이민자 등 임시 이주자도 집계합니다. 이 제안은 30일간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인구조사국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규칙을 확정합니다. 미국 인구조사는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다음 조사는 2030년 4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이 인구조사 대상을 바꾸려는 건 조사 결과가 하원의원 수 배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 수정헌법 제14조는 하원의석 배분 기준을 시민권자가 아닌 각 주의 전체 사람 수로 규정합니다. 그간 연방대법원과 법학계는 이 용어를 미국 내 모든 거주자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person을 건국 당시의 주민 개념으로 축소 해석해 통상 거주지가 없는 불법 이민자, 임시체류 이민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등 주의 인구가 줄어 하원의석이 줄어들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변화가 공화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변경되면 수백만 명이 인구조사에서 빠지게 돼 주별 하원의석 수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금 감면을 약속하며 데이터 센터 유치에 나섰던 미국의 여러 주들이 주민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리노이와 뉴저지, 워싱턴 등 10개 이상의 주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 구글 등 관련 사업자들이 수십 년간 누리던 혜택을 잃게 됐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세금 감면 정책을 펴 현재 미 데이터 센터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은 오하이오주의 경우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지난 5월부터 판매세 감면 신청 접수를 중단시켰습니다. 오하이오주가 지난해 데이터 센터 기업들에 감면해준 세금은 15억 달러 이상으로 당초 주정부 예상치의 10배가 넘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된 후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중단한 것입니다. 판매세는 데이터 센터 건설 기업들이 컴퓨터 서버나 반도체, 기타 장비를 살 때 주와 지방 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대략 합산해서 4에서 10% 수준입니다. 데이터 센터 장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 세율도 관련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수백만 달러가 투입되는 데이터 센터가 지역에 들어오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여겨 환영했던 주 정부가 이제는 이를 정치적 부담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오하이오 주의회 의원들은 판매세 면제 조치를 폐지하고 관련 기업들과 계약을 새로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0: 업계 단체 네초이스의 스티브 델비앙코 대표는 우리 업계가 수세에 몰려 있다면서 주민 반발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AI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미 주요 교원 노조들이 학생과 교사의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마이크로소프트와 미 최대 교원 노조들이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미 교사연맹 AFT와 뉴욕 교사연맹 UFT, 마이크로소프트는 9일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AI 안전성을 강화하는 국가 AI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한적인 안전, 보안 목적을 제외하고 학생이나 교사의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이나 성능 개선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학생을 추적하거나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학습시키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특히 사람의 감독 없이 AI 시스템이 학교 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AI 도구의 작동 방식과 수집되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장치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원 노조 측은 이번 협약에 개인정보 정보 보호와 안전, 투명성, 학교의 AI 기술 통제권 등을 포함한 10개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호 조항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각 교육부는 이 기준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에 직접 포함할 수 있으며 회사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랜디 와인 같은 미 교사연맹 회장은 학교에서 AI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연방 및 주 차원의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련된 최초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사장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교육부에 이 같은 보호 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교사연맹은 또 OpenAI와 엔트로픽 등 다른 AI 기업들도 유사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최근 뉴욕시가 어린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제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뉴욕시는 고등학생들에게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사의 감독 아래 승인된 AI 플랫폼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학년에서 이른바 AI 동반자 챗봇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라거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박원의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0: 콕콕 제공입니다.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

0: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 방 통합 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만성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이 왜 오래가는지 그리고 왜 통합의학적 관리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기는 다 낫는데 가래 기침이 몇 달째 갑니다. 약을 먹어도 기침 가래는 잘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이 난 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바로 현대의학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감염을 치료하고 기도를 열어주는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을 끈 뒤에 집을 보십시오. 벽은 타 있고 구조는 손상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거주 환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보수 공사입니다. 호흡기 질환도 똑같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 생긴 염증을 잡혔지만 기관지 점막은 손상되어 있고 가래를 배출하는 섬모의 기능을 떨어져 있으며 폐의 미세순환과 회복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가래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양한방 통합의학적 관리입니다. 통합의학은 현대의학 치료를 기반으로 하며 손상된 호흡기 점막을 회복시키고 가래 배출 기능을 정상화하며 폐와 기관지의 미세순환과 기능 회복을 도와 호흡기 기능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현대의학은 불을 끄는 치료이고 통합의학은 집을 다시 살 수 있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 단계가 함께 가야 비로소 증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가 회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호흡기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펠리세이즈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 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목소리)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3: 이게 제가 처음 편집장님께 죄송한데 80페이지를 누락해서 잘못 보냈어요. 새 챕터가 없어졌어요.
4: 아니 그 새 챕터가
3: 네, 없어졌어요. 다시 뭐 어떻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4: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AI가 대신 글도 써주는 시대에 대체할 수 없는 기록의 힘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바시가 나 스타 건축가 백희성 건축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네. 세바시가 키워준 건축가 백희성입니다.
4: 또 책을 냈습니다. 네. 이번엔 쓰는 사람 네.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특이하네요.
5: 사철 제본이라고 하는데
4: 사철 제본?
5: 네. 노트처럼
4: 노트처럼 펴지게
5: 완전 펼칠 수 있고 대신 한 장으로 뜯으면 우두두 떨어질 수도 있는
4: 아 이게 이렇게 뜯어지면
5: 뜯어지면 이제 뒤에 붙어있는 어디 한 장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4: 아, 찢지 말라는 거군요.
5: 그렇죠. 제가 사철 제본 노트를 쓰거든요. 뜯지 못하게.
4: 뜯지 못하게.
5: 뜯으면 망가지니까.
4: 아, 기록을 네. 대하는 태도네요.
5: 네.
4: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하면 이제 대표적인 아날로그적 행위잖아요. 이 지금 AI가 세상을 뒤엎고 있는 이 판에 네. 왜 백희성은 쓰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관한 책을 썼을까요?
5: 저는 AI 시대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HI는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4: HI, Human Intelligence.
5: 네. 사실 Human Intelligence에서 AI 만든 거잖아요. 전 뇌도 사용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 그림을 좋아하니까 컴퓨터로 그림 그릴 수 있다고 해서 나 신나가지고 마우스를 그림을 그리다가 네. 마우스를 던진 경험이 있습니다.
4: 그림을 그리다가?
5: 네, 던져버렸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안 돼서?
5: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뭘 느꼈냐면 사람은 예전부터 원시인 때부터 머리에 상상한 걸 손을 통해서 그리는 게 이게 하나의 시퀀스였죠. 과정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마우스.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고하는 방법은 아직은 아날로그 시점에 있지 않을까.
4: 그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AI를 안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5: 아, 예.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죠. 제가 기록 쪽에 2,000명 정도를 써놨거든요. 내가 평소에 만나볼 수 없는 특이한 사람들. 내가 볼 수 없는 시선에서 보는 사람들,
4: 보는 사람들.
5: 그런 사람들을 적어놔요. 그 사람의 인상착의부터
4: 2,000명이나 있어요?
5: 네. 그리고 그 사람하고 했던 대화들도 적어놓는데 그렇게 적다 보니 토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PD님은 여기 계시지만 노트 속의 PD님은 저하고 살아서 대화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구봉주 PD라면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게 될까? 그건 사실 PD님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PD님의 사고인 거죠. AI는 이 토론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 돌아가신 제 은사님도 기록 속에 있거든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의 은사님이라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실까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데 그건 항상 기록으로 해놨는데 이제는 AI를 통해서 그분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적어서 놔주면 토론이 가능한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프로젝트를 할 때 약간의 다른 의견이 필요할 때 누굴 만나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만나서 약속 잡고 만나서 좀 편하게 되니까 술도 한잔 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되면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AI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사유를 토론하기에는 진짜 최적화된 존재인 것 같아요.
4: 내가 갖고 있는 뭐 지식, 지혜, 네. 경험들을 AI와 나누면 시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5: AI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소비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로봇 펫을 하나 샀었어요. 2천만 원이었어요. 사실. 샀어요.
4: 결혼했을 때 샀나요?
5: 아니요. 샀죠. 연당하죠. 네. 근데 샀는데 처음엔 되게 이뻐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진짜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아무리 정을 주려고 해도 정이 안 가요. 제가 개를 키워봤거든요. 뭐가 달랐냐면 촉감, 냄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로봇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람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존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AI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엔 소비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정서적인 위안, 이 행복, 이 위안은 어마어마해요.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 생명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려고 하면 AI도 당연히 써야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HI 혹은 내가 경험해 왔었던 내 정서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4: 내가 그거를 기록해야 된다.
5: 네, 그리고
4: 그걸 끄집어내서 네, 활자화해야 된다.
5: 저는 기록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이런 경험을 했을 때는 남들은 다 맞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상황들 파악해서 남들이 다 옳다고 해도 내가 맞는 선택을 하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죠. 바깥에 있으면 언제 변질될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나 너무 행복해. 근데 박수가 갑자기 끝나고 욕을 하면 불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박수를 쳐줘도 저게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나에게 박수 쳐주는 게 행복이면 알면 행복이 망가지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행복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4: 행복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5: 안에 넣으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기록이라는 게 아날로그지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아까 특이한 사람 2,000명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5: 네.
4: 본인이 제일 특이한 거 아세요?
5: 아니.
4: 행복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아니, 야, 이건 뭐 명언이네.
5: 저도 뭐, 아니,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 기록 안 했으면 정말 눈에 띄지 않았을 거예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은사님들이 그러세요. 네가 건축하는 건 건축적 재앙이다. 다른 거 해라. 저 그런 얘기
4: 너무 못된.
5: 아니요. 근데 그 정도로 건축이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를 남에게 설득할 수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좀 약간 잔인하지만 적성이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라.
4: 근데 그 선생님이 틀렸다는 게 지금 오늘의 기성 건축가의 존재잖아. 존재 자체가 그 선생님이 틀린 거네.
5: 저는 기록 안 했으면.
4: 기록이 바꿨다, 인생을.
5: 그리고 그 기록을 하게 유도해준 선생님도 계셨어요. 3학년 때였고, 제가 마지막으로 건축 포기하고, 이제 자퇴하려고 자퇴서도 썼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 야,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학교에서 제일 빡센 제일 어려운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포기해야 후회가 남지 않지 않을까 해서 좋아 들어가 봤더니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제가 별명이 그때 당시에 이제 아메바였거든요.
4: 네. 아, 오늘 흑역사 많이 나오는데 아메바는 뭡니까? 단세포 생물.
5: 그 눈 뜨고 졸는 애들 있잖아요. 정신이 딴 데가 있는 애들. 딱 그런 케이스였는데 선생님이 너무 답답하셨는지 너는 적어. 그리고 적고 너는 질문해. 궁금한 건 다 적어. 이런 식으로 약간 강요를 당했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4: 근데 그 선생님은 되게 훌륭하시네요.
5: 그죠.
4: 어쨌든.
5: 근데 나중에 쓴 거를 오늘 사실 제가 처음 썼던 노트도 가져왔거든요. 근데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다녀요. 그림 그렸다가 이상한 글 썼다가 당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이제 1년이 지나면서 딱 쌓이니까 약간 기록 속에 있는 백희성이라는 친구는 제가 느끼는 백희성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 더 뭐랄까
4: 내가 마치 타자를 보듯이 네,
5: 약간
4: 있구나,
5: 불쌍해 보였어요.
4: 아 그때?
5: 네, 불쌍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불쌍한지 몰랐는데 기록 속에 있는 나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민도 많은데 해결책도 없고 근데 계속해서 끙끙대고 있는 불쌍한 친구처럼 보였는데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적어놨냐면 희성아 괜찮아 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우리 살면서 안 되는 일 투성이잖아요.
4: 안 되는 일 더 많죠.
5: 사람들은 막 잘 된 것만 다 보는데 실제로 내 삶을 내가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 투성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다 상처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상처받는 백희성을 외부에서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요. 근데 내가 나에게 위로하고 적어주고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왜 힘든 거니라고 물음표를 걸어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 하나씩 하나씩 달려요.
4: 아니 그래서 기록이란 그 말 자체가 약간 객관화 뭐 이런 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5: 맞아요.
4: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쭉 그 바탕에서 생각해 보면 네. 오히려 기록은 되게 주관적이고 맞아요. 내면적이고 맞아요. 성찰적인 것이네요.
5: 맞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주관적인 게 들어가야 사실 기록이죠. 노트에다 펼쳐놓고 그냥 뭐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건 필기거든요. 제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00권 썼는데 200권은 쓰레기예요. 필기는 다 쓸모가 없어요. 누군가 얘기를 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 적는
4: 글씨화한 거. 네,
5: 그거는 진짜 의미 없고 대신 필기도 내가 질문하거나 이게 왜 그런 거지라고 퀘스천 마크를 건 거는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데 나중에 뇌과학 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트를 펼쳐놓고 눈을 통해서 뇌가 보는 거예요. 근데 단답형이 아니라 질문을 해놓고 덮어버리면 뇌는 그걸 질문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AI처럼 빨리 나오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점에 갑자기 그거 이거 아닌가?
4: 아, 작동하고 있다.
5: 작동한 그죠? 이 AI도 활용할 수 있는데 물론 AI보다 속도는 늦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리소스 가지고 나에 대한 사고방식이니까 우리가 AI 쓸 때도 좋은 질문이 좋은 결과를 만들잖아요. 결국에는 나한테 좋은 질문을 던지고 AI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제일 좋은 방식이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기록이지 않을까. 많은 걸 적는데.
4: 뭐 수첩을 한번 보여주면서.
5: 아, 그럴까요?
4: 건축과 구치학번 100기사. 여기 뭐 이렇게 28 곱하기 154.
5: 필기는 진짜 쓸모 하나도 없어요.
4: 아, 이건 필기군요.
5: 네, 필기. 이 페이지가 저한테 사실 큰 영향을 줬거든요.
4: 그게 약간 낙서.
5: 이걸 그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저 그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걸 보니까 제가 자꾸 길이를 그리고 방향을 그리는 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 막 이렇게
5: 지금 상황이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돌파구 찾아지지도 않고 낙서가 저는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 적으려고 하면 사실 장식밖에 없는데 나를 내려놓고 그냥 빠르게 희귀하게서 적으면 거기에 나의 힌트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하게 됐어요.
4: 그때의 백기성과 뭐 지금의 백기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게 온전히 기록 덕분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5: 저는 신이 인간을 하나로 디자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걸 갖고 있는데 근데 기록을 하다 보면 제가 느끼지 못한 백기성을 찾을 수가 있고 만약 기록을 안 했으면 잊어버리고 점점 나중에는 사라져서 그 가능성 있는 아이를 못 찾았겠죠. 근데 기록을 하니까 나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겼고 그러니까 남들이 저를 평가를 해도 그게 제 안에는 들어오진 않아요. 결국 기록 덕분에 그게 되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일종의 외부의 평가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나가 되는 거군요.
5: 네.
4: 마음 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거예요, 진짜.
5: 아, 그렇지만 또 흔들리기도 해요. 근데 흔들려도 다시 돌아가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의 뭐 순위는 연연하지 않아. 뭐 남들이 뭐 이 책을 사랑해주든 사랑해주지 않든 나는 책을 쓴 거에 이미 보람을 느꼈고 그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4: 그러면서 베스트셀러
5: 새벽에 일어나서
4: 딱 보고 나한테 막 캡처로 보내서
5: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는 내 자리를 보면서 근데 그걸 노트에 적는 거죠. 왜? 난 외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이거를 신경 쓰고 걱정하고 있을까? 내 안에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 이러면서 예전에 백희성을 다시 확인해 가면서 지금의 흔들리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건 유효한 것 같아요.
4: 기록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듣고 싶은데.
5: 일단 페이지를 딱 피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하냐면, 아, 날짜를 적을까? 어떤 펜을 쓸까? 이쁘게 쓸까? 아, 오늘 무슨 얘기 쓸까?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필기예요.
4: 그러니까 아, 이건 필기.
5: 네, 이것도 일종의 필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준 얘기, 누구 해준 얘기, 고도장에 적는 것도 필기지만 내가 뭘 적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필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거쳐서 쓰는 거거든요. 제가 일기를 쓰다가 한 번은 한 5년 후에 일기를 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 기록도 하고 일기도 썼는데 기록을 보면 기록에는 정말 못 갔다, 막 진짜 죽을 것 같다, 미치겠다.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이 다 몰려오는 거야? 라는데 이게 뭘 썼냐면, 아, 나는 이 어려움을 당당히 극복해 낼 거야. 걱정하지 마.
4: 독자를 상상하고 쓴 거야.
5: 그러니까 미래에 나에게 그러니까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온갖 장식들만 적어 놓은 거고 실제 본질은 없었던 거죠. 진짜 힘들었는데 난 거기서 거짓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기록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것, 그러면 딱 펼쳐서 갈겨서 딱 쓰고 물음표 딱 찍고 덮는 거예요.
3: 그러면 뇌가 봤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입력해놨으니까 제가 신경 안 써도 언젠간 다시 뭔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결과값이 나오고 그때 다시 펼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낙서처럼 쓰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뭔가 잘 쓰려고 하면 안 돼요.
6: 근데 오히려 이 책에는 뭐 빨리 촥 해버려 보다는 생각을 발효시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3: 아, 이게 제가 참 되게 출판사 편집장님께 죄송한데 제가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80페이지를 누락해서 잘못 보냈어요. 그게 책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휘가격스라는 얘기랑 감정을 적는 얘기랑 제가 12년 동안 했던 거짓말이라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 세 챕터가 없어졌어요. 오늘 얘기해드릴까요?
6: 아니, 그 세 챕터가 이 책에는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3: 네, 없어졌어요.
6: 없어졌어요?
3: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는 뭐 다시 뭐 어떻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세바시 나와서 그 말하지 않은 그 챕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걸 얘기하면, 나머지는 책을 사서 나머지를 채워서 보시겠죠.
6: 쓰는 사람,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이 책에 잃어버린 새 챕터가 있다라는 진짜 단독 보도 뭐뭐뭐라고요?
3: 첫 번째는 이제 그 잘 적지 말자. 휘갈겨 쓰자.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답 쓰고 그냥 질문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발효가 돼요.
6: 그러니까 뇌는 일하고 있었구나.
3: 일하고 있는 거죠. 저는 AI랑 HI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얘는 조금 느리지만 더 깊은 사유, 다른 데이터베이스랑 섞이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이제 데이터 값을 주는 거죠.
6: 그러니까 기록법은 진짜 just do it. 네. 이지만
3: 빠르게 적지만
6: 그걸 하는 순간 나의 생각이 발효되기 시작하는
3: 천천히 발효가 되는 거죠.
6: 예. 그리고 언젠가 나타나고.
3: 네, 언젠가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6: 거짓말.
3: 네. 제가 12년 동안 끊을 수 없는 거짓말이 있었어요. 제 동생은 5살 때 의료사고로 이제 그 뇌 산소 공급이 좀 중단됐어서 가지고 정신지장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세 정도의 지능 갖고 있고 나이는 40대 중반이죠. 근데 이 동생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프랑스에서 물어보든 한국에서 물어보든 누가 물어보든 내 동생은 천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계속 그런 거짓말 할까? 동생은 동생이고 난 난데.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기록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갑자기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이것도 뇌과학자분들이 메타인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 깊이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동네 형들이 이제 동생을 놀리고 동생을 때리니까 제가 못 때리게 하니까 저도 얻어맞은 거죠. 근데 그게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린 아이한테는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쌓이고 쌓이니까 방어기제가 쌓인 거고 아 트라우마였구나. 그래서 저를 위로했어요. 희성아 괜찮아. 지금은 너 동생에 대해서 좋아하고 동생 사랑하잖아. 아끼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가슴 속에서 트라우마를 딱 띄어서 아 이제 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띄어서 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트라우마 내가 띌 수 있으면 안에 너도 더 이상 거짓말 안 하게 되면 어? 트라우마 아니잖아? 기록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 트라우마 버리지 않을래. 내가 한번 안에 넣어볼래. 더 이상 나한테 나쁜 작용을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동생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동생이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봉사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프랑스에 있을 때도 이제 시각장애인들 봉사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시각장애인분 제가 에스코트 해주면서 가는데 갑자기 전화를 희성 씨, 우리 바게트빵 먹을까? 진짜 맛있게 나왔다. 그러면서, 네? 어디요? 그랬더니 한 100m 앞에 빵집인데 지금 갓 나왔다는 거죠. 이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냄새가 실로 연결돼요. 너무
6: 100m 정도 바깥에 있는데도.
3: 그러면 선생님은 도시가 어떻게 보여요? 소리랑 냄새로 이어진 실로 우린 도시를 봐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쓴 빛이 이끄는 것으로의 소설도 보면 사실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는 그 당시 트라우마를 버리지 않고 내 안에 넣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소설이나 제 글이나 혹은 제가 생각하는 제 분야에 있어서 다른 시선을 얻게 된 거죠. 진짜 저한테 큰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나쁜 게 아닐 수도 있구나.
5: 오히려 트라우마라는 것들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으면 내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선도 열리는구나.
6: 저도 몰랐어요, 근데.
5: 얘기 잘 안 하죠. 사실을. 이 얘기 잘 안 하고 사실 이 얘기를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면 마음 아파하시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전 이 영상도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본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7: 안녕.
5: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 기록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좀 아 이런 식으로 치부도 적을 수 있고 거짓말도 적을 수 있구나. 그리고 좀 지금은 이게 저한테 전혀 마음에 어떤 데미지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완전히 극복한 거죠.
6: 그럼 네. 마지막 챕터는 어떤 이야기였나요?
5: 감정에 대한 이야기.
6: 감정?
5: 네. 사실 우리가 감정이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오는데 왜 튀어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6: 그럴 때 있죠.
5: 네, 갑자기 짜증나고. 어느 날 튀어나오는데 이유가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원흉이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정을 한번 추적해보자. 그래서 뭐가 딱 떠오르면 그 감정을 마치 짜증내잖아요. 짜증낸 다음에 아 내가 지금 갑자기 짜증이 났네. 왜 짜증났지? 그래서 그걸 적은 거예요. 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거였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한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약간의 긁힘이 일어나면 그걸 보호하려고 감정이라는 방패가 팡 튀어나오는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감정이 왜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적다 보니까 아 내가 뭐에 약한지 어떤 얘기를 들으면 발끈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정이라는 건 나를 아는 가장 좋은 나를 가장 잘 알게 해주는 열쇠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할 때 저는 사실 감정 적는 거를 되게 중요시
6: 약간
5: 생각해요.
6: 내 감정에 대한 기록과 네. 성찰이네.
5: 근데 감정을 이쁘게 적으면 안 돼요. 감정은 진짜
6: 있는 그대로.
5: 그리고 감정은 약간 순식간에 왜곡돼버려요. 뭘 보호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도 지금 모르겠는데 감정이라는 거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적으려고 하면 약간 맞아, 맞아. 이상하게
6: 적혀 미화하거나
5: 미화돼요. 왜곡 완전히 미화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왜곡 정도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감정이 떠오르면 그냥 휘갈겨 적는 거죠. 마치 그 감정을 그냥 여기다가 배설하듯이 던져놓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6: 야, 근데 감정이 막 그 뭐 분노든 슬픔이든 무기력이든 이런 게 막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걸 꺼내서 적고 있다는 게 대단한데요.
5: 그래서 약간 이상하게 적힌 경우가 많아요. 노트 펴가지고 이렇게 적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펜 하고선 다음 페이지에 찢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아. 써버린 거죠. 그때 감정을 그 고스란히 넣어놨는데 글이 아니라 그냥 난도질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걸 보고선 이제 질문을 걸어주는 거죠. 왜 이런 거야?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눈을 통해서 그때 감정들을 다시 곱씹기 시작할 거고 결국 나중에 메타인지 통해서
6: 그러네.
5: 나의 감정들이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6: 방치와 발현은 뭐가 다른 겁니까?
5: 방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썼지만 아하. 이 종이 쪼가리가 내용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방치예요. 음흠. 근데 발효는 같은 아는구나. 장독대 안에 있어야 돼요.
6: 아는구나.
5: 예. 이렇게 다 붙어 있어서 내가 펼치면 언제 내가 썼던 건지 알 수 있게끔. 이건 발효예요.
6: 기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시 보는 건가 봐요?
5: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볼 수 있게끔
6: 만드는 거.
5: 기회를 만드는 발효. 거. 그게 발효인 것 같아요.
6: 왜 다시 보는 게 중요하죠?
5: 프랑스에 있는 제가 아시는 의사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 이분 정신과 의사세요. 한 달에 한 세네 번씩 사람들이 소름돋게 감동받는데요. 와 새로운 거 알았다. 엔도르핀도 나오고. 근데 한 달 후면 다 까먹어요.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기 더 쉽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만약 기억력이 너무 좋으면 아주 작은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는 뉴런을 통해서 조금씩 기억을 왜곡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온전히 저장이 안 되죠. 근데 이 온전하게 저장되지 않는 기억을 온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기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어두면 그러면 딱 메타인지처럼 딱 페이지 펼치면 그 페이지에 그 날짜에 그 분위기에 그 날씨 그 순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어떤 미션이 있을 때 2002년도 백희성부터 스캔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아 이런 경험도 있었고 아 재밌는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러면서 이제 2002년부터 경험해왔던 흥미로웠던 것들을 쫙 다 스캔해서 2026년도에 백희성이랑 만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아이디어 같은 건 진짜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0년 전에 썼던 어떤 기록 뭐 질문 같은 형태의 기록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답을 혹은 아이디어가 없었어. 답답해서 맞아요. 적었어 그냥. 맞아요. 그리고 덮었어.
5: 네.
6: 어디 있는지 알아.
5: 네.
6: 근데 10년 뒤에
5: 네.
6: 다시 그걸 열어봤어. 그랬더니 거기서 했던 질문에 답이 아이디어가 있어. 그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5: 아, 진짜 좋은 얘기인데 파리에서 이사를 갔는데 제가 밤에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밤에 갔는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한국은 위에 조명이 있잖아요. 등이. 근데 프랑스는 없어요.
6: 아, 천정에 등이 없어요.
5: 예. 네. 대부분 다 스탠드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천정에 등 있는 집 거의 못 봤어요. 다 간접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삿짐을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불 켜가면서 막 했는데 그때 혼자서 짜증나면서 노트에 뭐라고 적었냐면 아, 등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등도 좀 나를 좀 축복해주게 이사한 나를 좀 축복해주게 꽃봉우리처럼 이렇게 좀 쫙 펴졌다가 닦으면 천천히 꽃봉우리처럼 닫혀지게 확 꺼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꺼져서
6: 꽃봉우리처럼
5: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적었냐면 아, 그 백열등은 열이 있으니까 열이 네. 나면 쫙 펴졌다가 딱 꺼지면 열이 천천히 식어서 닫아지는 봉오리 같은 꽃봉오리 같은 등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제가 신소재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이제 찾아보려고 애는 썼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노트에 적어놓고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다면 어떤 과학자분이랑 얘기하는데 신소재를 개발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통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일이 봉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봉착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포기하죠. 근데 저는 여기에 넣어놓으면 발효라고 생각해요. 벽을 만났는데 못 올라가요. 그러면 그냥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가요. 대신 노트에 적어놓고 덮어두는 거죠.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있는 제가 다 돌아오면 누군가가 크레인으로 잡아서 그 벽을 넘게 해줘요. 발효를 할 수 있게끔 요 안에 넣어놓기만 하면 결국엔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기회를 만나서 반드시 해결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소설도 사실 그런 케이스예요.
6: 아, 이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도, 네, 소설도 예전에 네, 아이디어를 기록해놨다가
5: 다 적어놓은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이제 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기록은 앞으로 10년 후 있을 거예요. 전 거의 확신해요.
6: 와인이네, 와인.
5: 네, 와인이요. 똑같아요. 그래서 발효란 단어를 썼던 거였어요.
6: 아, 근데 이게 그 이 새 챕터가 지금 이 책에 안 담겼잖아요.
5: 네.
6: 이게 되게 저로선 되게 다행이네요. 왜냐면 그게 깔갔어라 말고 이 두 챕터는 다 내 책에 있는 내용과 유사해.
5: 어떤 운명 아닌가요?
6: 아,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여러분.
5: 내가 두 책을 다 보셔야
6: 아쉬워할 필요 거. 없습니다. 마음을 읽는 각각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록이 지금 내가 건축가로서 일하는 그런 이 업에 네.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5: Everything이죠, 뭐.
6: Everything이다. 네.
5: 그러니까 이거 없었으면 건축도 할 수 없었죠. 사실 저는 기억을 가지고 건축을 이제 작업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6: 그런 유명한 건축가죠.
5: 근데 기억이라는 걸 주제로 작업한다? 이 생각이 쉽지 않아요.
6: 그러니까요.
5: 너무 추상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이게 진짜 공간들을 만들어줘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설명하는 게 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 평생 식당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식당을 만들고 싶은데 나의 아버지를 담겨달라.
6: 아, 그 아들이 의뢰를 한 거.
5: 네. 근데 아버지는 인터뷰했더니 아들이 이제 유학을 떠날 때 식당에 나와서 이제 캐리어를 끌고서 가는 그 골목에 하필이면 석양이 걸렸는데 그 석양이 아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검은색 실루엣이 되면서 그림자가 쫙 길어지더니 자기 발에 딱 맞닿더래요. 그러면서 아 그렇지 내 아들은 나에게 찬란한 빛이지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자기 아들을 표현하는 가장 자기의 최적합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희는 어떤 생각하냐면 아 아들이 찬란한 빛인 걸 공간에 연출해야 된다.
6: 아들이 그 떠나가는
5: 아버지의 찬란한 비침을 연출해야 된다. 그럼 이상 쉽진 않죠. 어렵죠.
6: 그러네.
5: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제 프랑스에는 온무섭이라는 조각가분한테 평생 식당 운영하는 아버지를 조용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달라. 크지 않는 걸로 만들었더니 그분이랑 아이디어를 교류하면서 그분이 젓가락이랑 숟가락 형태로 아버지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전시해 놓고 맞은편에 의자를 하나 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앉아서 보는 거죠, 아버지를. 근데 위에 이제 핀 조명이 있어요. 근데 핀 조명이 어디 가리키냐? 조형물이 아니라 아들의 빈자리를 비추는 거예요. 완성되고 나서 아들이 와가지고 그 빈자리 앉아서 건축사님 뭐 잘못됐어요. 핀 조명이 조형물이 아니라 나를 비춰요.
7: 빈 의자를.
5: 그때 얘기해 준 거죠. 아버님께서 원하신 건 아들이 자신의 찬란한 빛이라는 거였고 아들의 자리를 비추는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랑 아들이랑 그 제가 여기 설명했을 때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먹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 아드님의 누이가 펑펑 우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을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저희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2006년도부터 기록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적고 관찰하고 궁금했었던 그 경험들이 사실 쌓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록을 안 했으면 제가 건축가로서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건축을 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300권 썼지만 200권은 거의 쓰레기 같고 그리고 한 80권 정도는 제가 아끼는데 그 80권 정도에 한 30권 정도 30권에서 50권 정도인데 그거는 그 제가 작업하는 바로 뒤에 책장에 꽂혀져 있어요.
7: 언제라든지
5: 볼 수 있게끔. 예.
6: 아 그럼 되게 그 작업의 그 시간의 많은 부분이 내가 예전에 기록했던 네. 그런 그러니까 노트나 메모들을 계속
5: 그거 보면서 영감을 얻는 거죠. 2002년도에 백희성부터 쭉 스캔해와서 2020년도에 백희성을 만나면 그 사이에 있었던 경험들이 결국에는 아이디어가 되는데 저는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기록하는 사람들은 창작의 고통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 온 그 안의 소스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6: 기록이 있으면 창작이 더 즐거울 수 있잖아요.
5: 그러니까 힌트가 없어서 힘든 거거든요.
6: 그렇지 힌트가 없어.
5: 힌트가 없어. 근데
6: 실마리만 있으면 그걸 막 디벨롭 시키는
5: 너무 재밌죠. 실마리 이거 가지고 하면 맞아요. 되겠는데라고 생각하면 너무 재밌죠. 근데 실마리가 없으면 슬럼프도 오고 내가 어떻게 설계했었지, 내가 어떻게 디자인했었지 기록하는 얘네가 없으면 저도 사실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죠. 한번 얘 없이 한번 해봤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최근에 느꼈던 감정들 가지고만 그 최근에 경험했던 것들만 가지고 했는데. 해야 되니까 그 자연스럽게 뭘 찾게 되냐면 서치부터 시작해요. 야. 아니 뭐가 소스가 없으니까
6: 약간 내 것이 아닌 걸 네. 먼저 찾는구나.
5: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인터넷에 뒤지는 거죠. AI한테 물어보고 이 만드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AI한테 이걸 양보해요. 내가 먼저 그 소스를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쫙 해주고 AI는 저의 든든한 직원이니까 파트너니까 이 친구한테 나 이만큼 생각했는데 한번 던져주고 그 친구가 막 토론하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이제 얘기해 주는데 아이디어를 만드는 건 좀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 근데 이제 우리 백희성 작가의 아버지 실패를 뺏기지 말고 조언을 믿지 말자. 마라. 아까 아빠가 해준 나에게 해준 최고의 조언. 네.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죠?
5: 그러니까 제가 스무 살 됐던 해 제가 이제 대학생활 하니까 이제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어요. 총체적인 인간관계의 혼란기였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제가 봤을 때 아버지는 제 입장에서는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DNA를 받은 나는 왜 이런 거냐. 아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이렇게 대화가 우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이게 말을 좀 잘 포장했지 실제로는 약간 과격해요. 야, 네 인생이야. 네 인생인데 또 남들이 저거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거야? 그거같이 바보 같은 게 없어. 지금 세게 얘기해 주신 거죠. 남들이 뭐라고 조언하든 네 마음속에서 움직이면 해보는 거야. 그리고 야 지금이야 마음대로 해보고 그냥 실패도 해보고 이것저것 잘못돼도 욕 안 하지. 너 한 10년만 지나면 너 뭐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너 욕해. 지금이 네 인생의 마지막 찬스야. 너를 갈고 닦을. 그래서 남들이 하는 얘기 믿지 마. 그냥 다 그냥 들이받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들이 한 실패랑 내가 한 실패랑 얻어지는 결과값이 달라. 그러니까 내 말도 믿지 마. 그냥 네가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해. 대신 범죄만 저지르지 마. 그리고 남한테 해코지 하지 마.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마음껏 해봐.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신 거죠. 나중에 그걸 이제 정리해가 적어서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 만들면 안 되니까.
6: 이제 아주 뭐, 좀 따끔하면서도 되게 카리스마 있는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5: 제가 발표할 때 막 말더듬이에 마음이 연약하니까 이제 엄마한테 전화했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참 쪽팔린데 엄마 떨려서 발표를 못 하겠어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 엄마가 스피커폰으로 들은 거죠. 아버지가 받고 쌍욕 받겠죠. 쌍욕 받고 네 아버지가 야, 네 인생이야. 망쳐도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앞으로 물어보지 마. 그리고 딱 끊었죠. 이제 그게 충격요법이 좀 된 거죠.
6: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조언을 했는데 이제 당신 삶에서 얻은 그런 뭐 네. 지혜랄지 진실을 알려줬는데 우리 지금 백희성 아버지는 이렇게 책을 써서 아이들에게 되게 세련되게 그러면 어떤 그 기록을 위한 노트 네. 뭔가를 준비해야 되나요?
5: 저는 일단 처음에는 제일 얇은 노트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6: 얇은 노트.
5: 얇고 조그만 거. 왜냐하면 이게 한 권이 넘어가면 또 나름 보람이 되거든요.
6: 빨리 한 권을 네, 썼다라는 보람을
5: 나의 느끼게 성과를 한번 딱 느껴보고 오케이. 전 지금은 엄청 두꺼운 노트를 선정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최대한 오래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새 노트로 바꿔갈 때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두 개 다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6: 그러네.
5: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디지털로 해봤는데 저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6: 네, 그게 내가 이어지는 질문이었는데.
5: 네, 이 디지털 그래서
6: 디지털로 전, 하면 안 되냐는 거지.
5: 저는 디지털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실패한 것 같은데.
6: 되는 사람
5: 다 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볼 수 있으면, 질문할 수 있으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떤 방식도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6: 그러니까 디지털의 단점은 지우기가 쉽다.
5: 지우기가 쉽고 다시 보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6: 물성이 없기 때문에.
5: 물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직 저는 원시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이 물성이 있는 것들을 펼칠 때와 이 디지털을 펼칠 때가 다른데 근데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디지털이 있는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좀 다르겠지만 피디님이나 저는 사실 디지털 없는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수성이 약간 달라져요.
6: 다를 수 있죠. 디지털은 네. 휘갈겨 쓸 수가 없는 거 같아요.
5: 아, 그것도 있어요. 아,
6: 이것도. 이걸 딱 타이핑 하려는 순간 이미 필터링이 막 되고 있는.
5: 소설 쓸 때 제가 너무 중요한 게 머릿속으로 큰 줄거리가 만들어지면 타이핑 쓸 때는 생각보다 타이핑이 더 빨라야 돼요. 생각이 가는데 타이핑이 못 따라가면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효를 다 시켜서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짠 다음에 결론은 거기에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게끔.
6: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네. 드린다면 난 지금까지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겁니까?
5: 절대 늦지 않은 게 제가 이 기록 얘기해드리고 나이 60대신 어르신인데 그분이 기록을 하셨고요. 한 다 3년 정도 됐대요. 됐을 때 뭐라 했냐면 생각의 깊이가 너무 달라졌어요.
6: 보통 60에 시작했는데.
5: 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느껴왔던 나의 그 생각의 발전이나 나의 사유가 이 3년의 기록이 더 깊다는 거예요. 전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우리가 어떤 사유를 할 때 어떤 생각을 쭉 하다가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밥도 먹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면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또 생각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발전해요. 발전했다. 그러다가 한동안 안 하면 쭉 잊어버렸다가 또 다시 생각하고 예전에 그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10년, 20년이 돼도 사유가 깊게 발전하지 못해요. 근데 기록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했다가 딱 잊어버리고 딴 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페이지 펼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누구든지 지금부터라도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각이나 사유가 깊어질 거고 그 깊어진 사유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른 각도로 보실 수 있는 시선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은 57세에 쓰셔서 60세에 이제 이거를 저하고 얘기하신 건데 나는 이제 이걸 쓰다 보니까 글을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6: 그러겠지.
5: 그러니까 기록을 하면 글을 쓰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너스 덤인 것 같아요.
6: 따라오는.
5: 네, 따라오는. 그리고 AI를 보면은 사실은 내가 쓰는 말맛을 다 박살내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 삼촌이 뭐라고 하셨냐면 삼촌은 평생 그 문희창 작가 나오셨는데 소설가를 못 되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희성아 너의 글은 뭐가 장점인지 아니? 이랬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너는 말을 글로 쓴다.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랬더니 말을 글로 쓰면 사람들이 펼쳐서 듣는다. 근데 글을 쓰면 사람들을 읽는다. 말하듯 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6: 육성 지원이 되니까.
5: 네. 근데 그게 저는 말맛이라고 생각해요. 말맛. 근데 AI는 그 말맛을 송두리째 박살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하는 게 내가 쓰지 않은 단어로 유창한 문장이 구성되어 있으면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문장이 수려해 보여요. 하지만 그건 함정인 거죠. 실제로는 내가 쓰는 평소에 쉬운 단어로 내 맞아요.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보면 10페이지 이상 읽어보면 10에서 15페이지 읽어보면 AI로 편집했는데 자기 말맛을 박살냈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아마 PD님도 느끼실 거예요.
7: 맞아요.
5: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딱 읽는데 투박하지만 거칠지만 이 사람의 보이스가 들려요.
7: 맞아요.
5: 결국엔 AI 시대 말맛을 지키고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저는 역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6: 독자들도 알 거예요.
5: 알죠.
6: 내가 볼 때는 안다고
5: 알아요.
6: AI 글쓰기에 지문이 있거든.
5: 아니, 그게 있어요. 전 제 책을 통째로 넣어봤거든요. 처음에 통째로 넣었는데 싹 고쳐준 걸 보고서 와 너무 잘 쓴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계속 궁금해서 질문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아 삼촌이 얘기해줬던 말맛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아 이거는 뺏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AI 시대에 어쩌면 인간이 마지막 가질 수 있는 무기 기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6: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5: 아 절대 늦지 않죠.
6: 오늘이 가장 빠르다.
5: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저는 기록하는 습관이라고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용으로 좀 쓰고 있다가 한 10년 전부터 쓰고 있다가 저희 아이들이 어리거든요. 근데 쓰고 있다가 이제 출판사에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는데 쓸데없는 낙서나 어떤 이야기들이 차근차근 발효돼서 아이디어가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 관련 책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6: 그러네.
5: 너무 좋은 제안이고 또 이 출판사 편집장님도 기록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기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분을 또 만나기 어렵다 판단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출간하게 된 거죠.
6: 그 AI가 정보를 정리하고 무슨 뭐 어떤 확률을 계산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는 정해주지 못하잖아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역사를 직접 기록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그 기록이 여러분을 AI보다 더 거대한 존재로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백기성 작가님 감사합니다.
5: 고맙습니다. 네.
8: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 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9: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희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희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내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한 번도 제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인 3세 인천 연수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오예카 대리나입니다. 제 이름 좀 길죠? 하나씩 끊어서 말하면 기차가 달리는 소리 같지 않나요? 오예카 대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차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에는 아주 다른 두 대의 기차가 있습니다. 한 대는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기차이고 또 한 대는 제가 직접 올라탄 기차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 자리에 정착해서 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지금 편하게 정착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기차를 탑니다. 인천에서 서울 해화동에 있는 대학원까지 무거운 가방을 메고 2시간 가까이 기차를 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착하려고 한국에 왔는데 왜 저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왜 계속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려인 3세입니다. 1937년 수많은 고려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기차에 타야 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고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도 없는 화물 열차였습니다. 그렇게 고려인들은 한 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공기가 부족해 숨을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 그 절망적인 기차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여성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차는 우리 고려인 역사에서 아픔과 상실의 기차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기차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카자흐스탄에 계신 고모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모 집 책장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어 설명이 함께 적혀있는 한국어 교재였습니다. 저는 책을 펼치는 순간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한 글자씩 따라 쓰고 읽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고모는 귀하게 아끼던 그 책을 결국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사흘 동안 장박보다 책을 더 많이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기차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가 아니라 제 인생을 한국어로 향하게 하는 첫 번째 기차였다는 것을요. 한국어를 몰랐지만 한국을 늘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났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한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한국을 궁금해하고 그리워했을까요? 저는 그 시작이 우리 가족의 역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고려인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어로 아리랑과 도라지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어르신들의 굳은 표정이 풀리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어를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그런데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손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손자손녀는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한국은 물맛도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아름답다.

어린 저에게 한국은 마치 동화 속 나라 같았어요. 그러던 2009년 재외동포재단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물맛과 공기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참 따뜻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도 저를 반갑게 대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치 한 번도 만난 본 적 없는 엄마를 처음 만난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왜 이것을 그리워했는지 조금 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서도 완전히 우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키르기지스탄에서 태어나고 다른 고소련 나라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린 시절 친구들이 있고 사랑하는 친척들도 있고 소중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나라를 사랑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곳에서도 제가 완전히 그 나라의 사람이 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키르기지스탄에서는 예를 들면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I'm Korean. 하지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깨닫게 되죠. 나는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우리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내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않은 한국을 계속 찾게 된 이유도 어쩌면 그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처럼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정착하고 싶었어요. 정착하기 위해 왔는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키르기지스탄에서의 삶이 불행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저처럼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로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며 자랐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자신을 위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편안한 삶에 오래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고 배우고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정된 삶 대신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캐리어 4개를 들고 가족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처음으로 우리 가족을 코리안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 정말 제 인생을 리셋하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대구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근로 학생으로 일했고 몇 달 뒤에는 경주의 초중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주 배경 고려인 학생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제가 교육학을 공부했으니 좋은 수업만 준비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알아갈수록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에게는 공부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사춘기라는 시기 자체도 힘든데 여기에 이주 과정에서 생긴 불안과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아이들은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위클래스 상담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직접 상담을 배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언어로 직접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어보자는 것이었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의 또 다른 길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독학으로 청소년 상담사 2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험은 1년에 딱 한 번뿐이거든요. 필기시험 6과목에 합격하면 면접시험도 봐야 되고 저는 2년 동안 떨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전 그때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 연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상담은 무엇보다 내담자에게 안전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동청소년학과 대학원에서 심리발달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한방마을 다같이병원터에서 일하면서 서울 해화동에 있는 대학원까지 거의 매일 기차를 타고 갑니다. 새벽에 집을 나서 기차에서 2시간, 무거운 가방을 메고 공부하고 오후에는 다시 기차를 타고 2시간, 덜컹 덜컹. 그렇게 저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정착을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원했던 것은 단순히 한 곳에 머무는 삶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삶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위해 움직였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움직였고 아이들을 돕기 위해 움직였고 더 좋은 상담사가 되기 위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기차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들은 저를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1937년의 기차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 고려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차에 타야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언제 도착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기차는 어둡고 차가운 기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기차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기차는 제가 선택한 기차입니다. 어디로 갈지 제가 선택합니다. 무엇을 배울지도 제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도울지도 제가 선택합니다. 과거 조상들의 기차가 강제로 떠나야 했던 이동이었다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기차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스스로 선택한 이동입니다. 저는 이것을 희망의 이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인은 역사 속에서 많은 것을 잃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새로운 땅에서 다시 삶을 만들었고 아이들을 키웠고 배웠고 일했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 두 딸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예요 라고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배우고 성장해서 이주 배경 아이들이 어디에서 왔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는 선택할 수 있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차를 탈 거예요. 아마 내일도, 모레도, 또 그 다음 날도 덜컹덜컹. 저의 기차는 과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차를 타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9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계십니까? 또 출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미 학교를 보내고 이제 여유 있게 한숨 돌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이번 주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고비를 거의 넘겼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주에 하려고 했던 게 많은데 벌써 목요일이네 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이 서두르며 사는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차선을 바꾸기도 하고 엘리베이터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버튼을 또 누르기도 하고 또 인터넷 화면이 몇 초만 늦게 떠도 답답해하기도 하죠.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놓고 답이 금방 오지 않으면 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서 아, 왜 답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세상이 빨라진 만큼 우리 마음속 시계도 점점 빨라지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또 혹시 인생을 보면서 마음이 급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혹시라도 아,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공을 했고 누구의 자녀는 뭐 이렇게 잘 됐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스스로의 삶과 조금 비교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요.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 하나를 키워 어른으로 만드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아침 한 곡이 떠올랐는데요. 빌리 조엘의 비엔나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좀 오래된 곡인데요. 1977년 The Stranger에 실린 곡입니다. 이 앨범에 실린 이 곡은 시작부터 아주 재미있는 말을 건네지요. Slow down, you crazy child. 조금 거칠게 직역하면 속도 좀 늦춰, 정신없이 달리는 친구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래는 계속해서 묻지요.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고요. 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 같지요.

이 빌리 조엘이 이런 노래를 쓰게 된 데는 자신의 경험이 있었다고 하네요. 젊은 시절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여전히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젊음과 성공,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미국 사회에서 자란 빌리 조엘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인생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노래 속에서 빌리 조엘은 젊은 사람에게 성공을 향해서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이루고 싶은 꿈이 많다는 것은 좋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면 정작 오늘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기도 한 비엔나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죠?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Vienna is waiting for you. 여기서 빈은 단순히 오스트리아의 도시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시간,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마치 상징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스무 살에는 서른이 되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고 마흔에는 쉰이 되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쉰이 지나서 예순이 되면 이제 좋은 시절은 거의 다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빌리 조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다고요.

네, 노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요?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해야 할 일, 이번 주에 끝내야 할 일, 올해 이루어야 할 목표, 그런데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면 정작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계획하셨던 일들 아직 다 하지 못했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를 겨루는 경주는 아니잖아요. 가끔은 속도를 조금 늦추고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시간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슬로우다운.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보시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우리 앞에는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가보지 않은 곳도 있고 해보지 않은 일들도 있고 무엇보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비엔나가 하나씩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리 인생을 달려가려는 우리에게 잠시 속도를 늦추라고 이야기하는 노래 빌리 조엘의 비엔나였습니다.

네, 세상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치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 앞으로 두 달 남지 않은 중간 선거를 향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이야기가 어쩌면 중간 선거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경제도 선거, 이란 전쟁도 선거, 이민 문제도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 위에 그 중심에는 마음이 어쩌면 가장 바쁜 분인 것 같아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죠. 텍사스 달라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유지를 하면 미국 성인 한 사람당 5,000달러의 이른바 네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예, 성인에게 지급할 경우 약 1조 3,500억 달러가 필요하죠. 5,000달러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부라면은 만 달러죠. 당장 생활비가 빠듯한 가정에서는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돈을 준다면야 좋죠. 공짜 좋아 우리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마련을 하거나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빚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개인 통장에서 5,000달러씩 꺼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한국도 대통령이 또 50만 원씩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뜻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는 걸까요? 미국이 이미 막대한 국가 부채를 안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1조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그 재원이 무엇인지, 의회 승인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까지 설명을 해야 하겠지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에는 또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책은 액수가 큰 정책이 아니라 계산이 맞는 정책이어야겠지요. 5,000달러라는 숫자 매력적입니다. 근데 그 숫자 뒤에 붙어있는 청구서를 우리가 다시 다 돌려받지 않을까요? 이번 달라스 전당대회가 흥미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중간선거 후보처럼 지금 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를 자신이 투표용지에 올라있는 것처럼 생각해달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화당의 고민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물가와 이란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접전지역 공화당 후보들은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면서도 대통령과도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 트럼프 이후에 공화당을 누가 이끌 것인가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상으로 2028년에 다시 출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2026년 중간선거 행사가 아니라 2028년 공화당의 주도권 경쟁이 조용히 시작되는 무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화당의 가장 큰 고민은 누가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잇느냐보다는 어쩌면 앞으로 두 달 동안 미국인들의 생활비를 어떻게 낮추느냐가 아닐까요? 유권자들이 만나는 정치는 워싱턴의 연설이 아니라 주유소 가격이고 장바구니 가격이고 몰기지 이자이고 전기요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 전쟁과 국제유가도 연결이 되어 있지요.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가 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에 차질이 생기고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 후티의 사우디 에너지 시설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지요. 어제 미국 증시에 마감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S&P 500은 0.5%, 다우지수는 0.8%, 나스닥은 0.6%가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가 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냥 주유소에서 가솔린 가격 몇십 센트 올라갔다는 문제가 아니지요. 트럭 운송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런 항공료, 제품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결국 물가 전체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지금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고 싶은 경제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물가가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과의 전쟁이 중간선거가 끝나면 곧 끝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지요. 이란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버티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의 말과 실제 상황을 구분해서 또 좀 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쟁에는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전쟁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만 악화가 돼도 미국 가정의 생활비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이 해외의 끝없는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왔지요. 그것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이제 이란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또 이 문제가 중간선거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유권자들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얻으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언제 끝나는가 이런 질문들을 쏟아놓고 있지요. 사실 여러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전쟁의 깊숙한 뜻,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트럼프의 생각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다는 소식도 있고 그렇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또 사실이 아닌지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짚어봐야 할 것들은 이민 문제입니다. 네, 미국에 장기간 거주해온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의 TPS, 임시 보호 신분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엘살바도르 출신 TPS 대상자들의 보호가 당장 종료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17만 명의 엘살바도르인이 TPS에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미국 정부가 temporary, 즉 임시라고 정한 제도를 영구적인 이민 신분처럼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의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임시라고 정한 제도를 영구적인 이민 신분처럼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TPS, 임시보호신분제도가 2001년에 과거 오래되었죠. 엘살바도르 대지진 때문에 시작된 보호조치였는데 25년 이상이 계속되면서 제도의 목적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미국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자녀를 키운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야말로 대통령 행정명령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의회가 나서서 장기 거주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경을 통제하는 것과 오랫동안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신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중간선거 시즌에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5천 달러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고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그의 낮아진 지지율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가와 이란 전쟁을 공격하고 있고 이민 문제 역시 다시 선거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서로에게 어떤 말을 밀어붙이고 누가 더 큰 박수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 체감 경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아주 큰 말들을 쏟아냈지요. 그냥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거 후에는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달라지는 이분들을 우리가 그의 그 정책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도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국이 어떻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방향일까요? 아니면은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앞으로 이 두 달 동안 미국 정치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많이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경제에 관련해서 정말 대단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출 1조 달러. 와, 1조 엄청난 숫자지요.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1천조 원을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지요. 한국산업통상부는 올해 대한민국의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까지 누적 수출액만 이미 7,094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1년 동안 세운 역대 최고 기록을 무려 117일이나 앞당겨 넘어선 겁니다. 세계에서 자원도 많지 않고 국토도 크지 않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1조 달러라는 화려한 간판을 한겹 벗겨놓고 보면은 한국 경제의 조금 다른 얼굴이 보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입니다. 지난 8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466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지요. 8월 중순까지만 놓고 보면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7%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수출 가운데 두 달러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달러를 반을 반도체가 벌어들인 셈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AI 열풍을 타고 세계시장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대한민국의 대단한 경쟁력이죠. 잘하는 산업이 있으니까 잘하는 산업이 많이 벌어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른 산업과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경제에서는 이런 모습을 흔히 K자형 양극화라고 한다고 하네요. 한쪽은 위로 올라가는데 다른 한쪽은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8월 자동차 수출 지난해보다 거의 30%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휴가 시기와 일부 파업이라는 일시적인 요인이 있기도 하죠.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수출액은 늘었지만 자세히 보면 수출 물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격이 올라서 금액이 커진 것이지 실제로 더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철강을 비롯한 전통 제조업 역시 미국의 관세와 중국의 공급 과잉이라는 두 개의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경제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수출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지금 기관차 하나가 너무 세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기관차가 바로 반도체인 거죠. 더구나 지금의 반도체 호황에는 AI라는 강력한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한국 기업들이 바로 그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AI 투자 열풍이 지금 속도로 영원히 계속된다는 보장 있을까요? 실제로 한국은행도 AI 투자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중국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있지요. 예전에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가기 시작했지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까지 중국 기업들의 기술과 가격 경쟁이 무섭게 올라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 장벽이 있고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과 싸워야 하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미국의 통상 정책이 맞고 뒤에서는 중국이 쫓아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국내 제도가 기업의 발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도 냉정하게 살펴봐야겠죠. 최근에 정부가 노조의 영업이익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그런 요구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침을 내놓았죠. 이 방향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얼마를 투자하고 어느 공장에 어떤 생산 라인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매번 노사 분쟁의 대상이 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는 의사결정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반도체는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오늘 개발한 기술이 몇 년 뒤에 천천히 상품이 되는 산업이 결코 아닙니다. 경쟁 업체보다 몇 달이 늦으면 시장 자체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대만, 중국의 연구진이 밤낮 없이 차세대 반도체와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계속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근로자의 건강과 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직종과 모든 산업에 똑같은 근로시간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첨단 기술 경쟁 시대에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업의 주장이라고 해서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죠.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한다면 그것이 연구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결국 회사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통로가 될 것인지 안전장치는 필요하겠지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정년 문제도 나오고 있지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올라가는데 직장에서는 60세에 나가라고 하면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또 여기에 그림자가 있지요. 한국 기업의 임금 체계는 여전히 근속 연수가 올라가면 임금도 올라가는 연공급의 성격이 강한데 이 구조를 두고 정년만 65세로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또 줄이다 보면은 그 부담이 결국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층의 일자리와 청년층의 일자리를 서로 빼앗는 제도를 만들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수출 숫자는 이렇게 좋은데 왜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느냐는 거죠. 반도체의 공장이 수백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고 해서 동네 식당 매출이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수출과 주가는 올라가는데 내가 받는 월급과 내가 운영하는 가게 매출은 그대로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좋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수출 1조 달러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빛은 분명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출국이 되었고 반도체에서는 세계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배터리, 바이오 같은 분야에서도 여전히 상당한 경쟁력이 있지요. 우리 한국 기업과 근로자,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내온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존재하죠. 반도체 한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 중국의 거센 추격, 미국의 관세와 보호무역,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 청년 일자리 문제, 경직된 노동시장, 그리고 기업의 혁신과 근로자의 권리를 어떻게 동시에 지켜낼 것인가 하는 어려운 숙제가 한꺼번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 일본 반도체가 세계를 지배를 했죠. 그때는 누구도 일본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빠르게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기술 산업의 영원한 1등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경제에 정말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자는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야 할 그런 한국 경제를 만들어 가야 했겠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을 팔아서 1조 달러를 더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성장의 열매를 국민들이 실제 자신의 삶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성적표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나 손주가 페어팩스 카운티 학교에 다니는 분들이 한번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학교 앞에서 아침이나 학교 시간에 차가 길게 늘어선 모습 많이 보시죠? 이른바 키스 앤 라이드, 부모가 아이를 차로 데려다주고 태우는 구역인데요.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이 최근 조사해보니 이 키스 앤 라이드 혼잡이 이제 학교 주변에서 가장 큰 안전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이들을 스쿨버스 대신 직접 차로 데려다주는 부모들이 늘면서 원래 그렇게 많은 차량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학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문제는 줄이 길다고 해서 부모들이 지정된 구역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 근처 도로나 주택가에서 아이들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길 한가운데에 아이를 내려주거나 불법 유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안에 키스 앤 라이드 규정을 강화하면 이번에는 한두 블록 떨어진 동네에서 아이들을 내려주는 일이 생기면서 문제의 장소만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페어팩스시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13살 학생이 차량과 충돌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하루에만 자전거나 스쿠터를 타던 학생 3명이 차량과 관련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새학기 들어서 사우스 레이크스 고등학교 학생이 등교길에 차량에 치이는 사고도 있었고 페어팩스 경찰은 일부 고등학교에서 예산 문제로 없어졌던 횡단보도 안전요원을 일단 임시로 다시 배치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학교 근처에서는 정말 몇 분만 여유를 가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는 물론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학교 앞에서는 아이가 갑자기 자전거나 스쿠터를 타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몇 초 빨리 가는 것보다는 속도를 조금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지정된 장소가 조금 막히더라도 가능하면 아이를 그곳에서 내려주는 것이 결국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까지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최근에 메트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름 동안 공사 때문에 약 9주 동안 일부역이 폐쇄됐던 레드라인 구간이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갔고요. 워싱턴 지역에서 지하철 공사는 늘 불편하지만 노후 시설을 계속 고쳐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이런 장기간 공사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버지니아 전체를 보면 대중교통 이용객은 계속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페어팩스시에 사시는 분들은 11월 선거에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세일즈 택스, 판매세를 최대 1%포인트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묻는 주민 투표입니다. 추가로 걷는 세금은 학교 건설이나 개보수 또는 대중교통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주민 투표에 대한 첫 주민 설명회도 열리게 됩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열린다고 하고요. 데니얼스 런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추가 설명회는 예정되어 있고요. 세금을 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찬반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학교와 교통시설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다고 묻겠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겠지요. 그리고 페어팩스 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11월 투표 전에 이 세금이 얼마나 거치고 어디에 쓰이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1부 순서는 마치겠고요. 2부 순서로 오늘 아직도 귀한 분이 우리 스튜디오에 함께 오셨습니다. 네, 한국문화원. 너무나도 우리 한인 동포분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한국 문화를 미국 속에서도 알리는 아주 정말 훌륭한 곳이죠. 이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또 한국 문화를 알리고 계시는 우리 백혜미 디렉터님과 함께 2부 순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1: 우미노시 주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2: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1: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시 주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2: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2: 우미노시 주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감자 100당 2불 49, 샘표 진간장 개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김 파래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You wanted to be cool, which led you to smoking, which led to a pack a day. Then you met that special someone, which led to starting a life with them, which led to wanting to live longer, which led to quitting. Then you heard you may be at risk for lung cancer, which led you to getting a low-dose CT scan. If you smoked, get scanned. Talk to your doctor and learn more at savedbythescan.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0: 네, 요즘 미국에서 한국 문화 인기 정말 대단합니다. K-POP과 한국 드라마, 영화는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미국인들이 즐기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 문화에는 우리가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국악과 전통 무용에서부터 클래식, 재즈, 현대 무용,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새롭게 결합한 공연까지 한국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미국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이런 한국의 공연 예술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워싱턴에 있는 한국문화원이죠. 공연 하나가 무대에 오르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미국 관객들, 한인 동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에게 한국 공연의 어떤 매력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지, 그리고 공연이 어떻게 한국을 알리는 문화 외교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초대한 손님은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공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백혜미 매니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문화원에서 공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백혜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반갑고요. 문화를 알리는 분이시라서 그런지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네, 또 아름다운 분이 오늘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알리고 계신지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한국문화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1: 네. 우선 저는 그 초기에 원래 뉴욕으로 이민을 오면서 뉴욕 대학교 대학원에서 예술 경영하고 공연 예술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워싱턴 문화원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화원 자체 공연뿐만 아니라 케네디 센터나 DC 재즈 페스티벌 등 현지 주요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서 한국의 우수한 예술가와 공연 작품을 미국 관객들에게 소개하면서 한미 문화예술 교류의 폭을 넓혀가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좋은 공연들을 현지에서 소개하시다 보면 보람도 굉장히 있으시죠. 공연을 좋아하시죠?
1: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공연을 많이 접해서 그런 공연에 대한 열정과 네. 그다음에 뭘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공연 보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케네디 센터에 좋은 공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보면은 그 공연할 때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네. 이제 어르신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해볼까 그 하면서 공연도 보고 네, 또 안내도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백혜미 디렉터 매니저님께서는 한국의 문화와 공연을 현지 미국에서 너무나도 잘 소개를 하고 계시니까요.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문화원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싱턴에 오래 사신 분들 물론 한국문화원이라는 이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또 문화원에서 공연을 하는 것들을 보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워싱턴 한국문화원은 어떤 기관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워싱턴 한국문화원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2010년에 설립되어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또 한미 간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이에요. 그래서 공연을 비롯해서 전시, 영화, 한식, 한국어, 뭐 문화 강좌, 관광, 문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현지 관객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좀 더 가까이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원 자체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스미소니안 등 주요 문화예술기관을 비롯해서 대학, 국제기구 또 다양한 현지 기관과 협력해서 한국 문화를 보다 폭넓게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현재 이해와 관심을 넓히면서 또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문화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한국 문화만을 한국 정부와 함께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또 많이 하시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0: 네. 얼마 전에 또 보면은 저희 김승교 기자가 또 이렇게 한국 가곡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보니까 조지 메이슨 대학과 함께 문화원이 협력해서 그런 또 행사도 기획을 하시고 하셨잖아요.
1: 네.
0: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공연이 잘 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 현지 기관과 어떻게 협력을 네. 하고 그 관객 모객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많은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그냥 한국 정부 자체 내에서 문화원에서만 하는 것보다 현지인들이 함께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참여도 더 이끌어낼 수 있고 관심과 또 관객층도 훨씬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한국 젊은 요즘 미국 젊은 분들이 굉장히 한국 문화 좋아하잖아요.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옛날 지금 일하신 지가 10년이
1: 네,
0: 넘으셨죠.
1: 거의 10년이 됐고요. 네. 그런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고 특히 그 K-팝의 인기가 굉장히 높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뭐랄까 그 K-팝 인기를 이렇게 힘입고 이렇게 확장되는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0: 네, 체감을 하시는 거죠. 예전에 이제 공연을 계획하실 때랑 지금 현지 하실 때보다 훨씬 현지인들의 참여도가 더 높을까요?
1: 네, 요즘에는 그 BTS나 뭐 K-팝뿐만 아니라 그 K-팝 디모노터스
0: 네.
1: 그 영화 그 필름 컨텐츠를 통해서 한국을 접한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 그다음에 언어, 역사, 전통 예술까지 관심의 폭을 넓혀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문화원을 찾는 방문객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관심을 계기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어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부채춤이나 한복처럼 이렇게 약간 전통적인 아름다운 이미지가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였다면 지금은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대중문화가 한국 문화로 들어오는 새로운 입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제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이런 순수 공연 예술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9월에 홍보를 하고 있는 그 서울시 무용단 공연에서도 가타구, 한복 등 한국적인 이미지와 소재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관객들의 관심이 빠르게 이어졌고 매진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번 반응을 통해서 그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통과 공연예술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공연을 제가 편도선이 좀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은데 네, 디렉터께서는 그 공연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데 문화원에서는 주로 어떤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전통 음악이나 무용에서부터 현대 음악까지 상당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문화원에서는 그 한국 무용과 전통 영희 같은 그 전통 예술부터 국악, 클래식, 재즈, 현대 무용, 케이팝, 또 연극이나 넘버벌 공연까지 한국 공연 예술의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 문화라고 하면은 우선은 지금 K-팝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공연 예술은 그보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오랜 역사와 깊이를 가진 전통 예술도 있고 또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 새롭고 창의적인 창작 공연들도 아주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통과 현대를 굳이 구분하기보다는 한국 예술이 가진 그 다양한 모습과 가능성을 미국 관객들에게 폭넓게 보여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0: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로 공연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공연 하나를 기획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르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많은 한국의 예술가와 공연 가운데 어떤 공연을 워싱턴 관객에게 소개를 할지 또 작품이나 공연팀을 선정하는 기준과 기획 과정도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공연 선정 방식은 이제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조금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뭐 한미 수교나 한미 동맹 같은 기념 행사처럼 문화 외교적 의미가 큰 프로그램의 경우는 행사의 주제와 규모에 맞춰서 특별 초청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제적인 주요 행사를 계기로 국립 발레단을 초청하거나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행사에는 국립 현대무용단과 워싱턴 발레단의 합동 공연도 함께 선보였고요. 한미동맹 70주년에는 국립무용단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특별기획 공연에서는 행사의 의미와 또 메시지가 가장 잘 맞는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 문화원의 정기 프로그램인 온스테이지 코리아는 그 오픈콜 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 정말 여기 현지에서 한국 문화 예술 공연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모와 현지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새로운 예술가와 단체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한국 예술가들이 현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미국 관객들에게 다양하고 참신한 한국 공연 예술을 소개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입니다.
0: 네. 또 네.
1: 죄송해요. 선정 과정은 약간 작품의 예술적인 완성도와 창의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 관객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소통 가능성 또 그 공연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다음에 한국 문화의 특성과 가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사실 얼마 전에도 재즈 가수들이 함께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뉴욕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실제 곳곳에서 활동을 하시지만 문화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분들도 좋아하시죠?
1: 네, 이런 그 기회를 주시고 무대를 사실 네. 설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네.
1: 많이 알려진 분들은 기회가 많은데 또 이렇게 신진 아티스트들은 좀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0: 네.
1: 저희가 그런 무대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로 이 온스테이지 코리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그분들에게는 데뷔를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무대가 되겠네요. 네,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한인 동포분들도 사실 그런 아티스트를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문화원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훌륭한 공연들을 통해서 즐길 수도 있고 또 알아가면서 좀 더 자부심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공연 보면 당연히 한국 분들이야 너무나도 좋아하시지만 미국 관객들의 반응이 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미국 관객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한국 공연 예술은 어떤 분야일까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1: 네. 그 미국 관객들 분들한테는 우선 클래식이나 재즈, 네. 현대무용처럼 굉장히 비교적인 익숙한 형식의 공연이 처음은 접근하기 쉽고 반응도 좋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도 요즘에는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0: 네.
1: 특히 처음 이런 전통 예술을 접하신 그런 관객분들은 한국 예술이 지닌 그런 깊이랄까 아니면 역사성 그리고 또 그 안에 담긴 문화 유산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저희도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결국 그 관객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특정 장르기보다는 작품 자체의 완성도와 매력 그리고 그것을 현지에서 관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전달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것을 좀 목표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0: 네.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사실 K-POP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런 인기가 K-컬처의 인기가 국악이나 한국 무용 같은 전통 문화 그리고 또 한국의 다른 공연 예술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전통 문화나 예술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요번에 그 K-pop 디몬 헌터스 거기에 네. 나온 이제 굉장히 한복 의상이나
0: 그렇죠.
1: 네.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고 뭔가 더 본인이 이제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네. 문화원에 방문해서 한복도 직접 체험해보시고
0: 네.
1: 전통적인 그런 아이템들도 이렇게 만져보고 체험하는 그런 행사들에 참여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문화원에 방문해서 한복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일반 분들이 언제나 그냥 방문하면 가능합니까?
1: 네, 저희 문화원은 언제나 오픈이 되어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0: 네.
1: 오후 5시까지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전시 상설 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
0: 네.
1: 전시가를 와서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고 또 1층에는 이렇게 그 문화 상자라고 해 가지고 전통 그 약간 저희 다양하게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전통 뭐 차례상이랄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진열이 많이 되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하실 수 있고 조금 전통뿐만 아니라 또 모던한 것까지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라도 이제 일반 우리 한인 동포분들께서 이런 공연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문화를 소개해주십시오라고 또 먼저 의뢰를 할 수도 있을까요?
1: 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0: 네.
1: 이제 우선은 공모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0: 네.
1: 작품들이 들어와요. 장르가 정말 뭐 음악, 무용, 연극,
0: 네.
1: 그다음 넘버볼, 그다음에 뭐 전통 연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일반 분들도 그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또 제안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공모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공모를 어떻게 신청을 받으시는 기간이 있으신가요?
1: 네, 해마다 이제 저희 하반기에 받고 그 다음에
0: 네.
1: 후년까지 좀 이렇게 계획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번 공모가 들어오면
0: 네.
1: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또 많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0: 네.
1: 그 좀 심사 과정이 좀
0: 네,
1: 필요하고
0: 네.
1: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 후년에 또 이렇게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0: 네. 보니까 한지를 또 소개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공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 문화를,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기보다는 강의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저희 문화원에서 그 약간 연계로 이제 요번에 전시가 11월까지 전시가 있는데요. 그
0: 네.
1: 전시가 한국의 전통 미감을 소개하는 한지 색을 품다라는 전시예요.
0: 네.
1: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한지를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하는 그런 워크숍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죠. 네. 저도 한지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네. 관심 있게 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공연을 직접 기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계신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백혜미 매니저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어떤 공연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1: 네. 막 정말
0: 너무 많아서
1: 네. 경연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하나를 꼽는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우선 2020년도에 캐넨 센터랑 함께 런칭한 더 리치 윈터 랜턴스 플러스 코리아라는 그 이제 설날 문화 축제가
0: 네.
1: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 행사는 단순히 그 전통 예술 공연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한국의 설 문화 배경으로 종합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으로 구성된 문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전통 연희와 공연을 비롯해 한복 전시, 한글, 전통 놀이, 연날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선보였는데요. 저에게는 이 행사가 만들어진 과정도 굉장히
0: 네.
1: 특별했어요. 그래서 그때 케네 센터의 국제 프로그램 부서에 계시는 디렉터를 한국의 아트 마켓에 이제 모시고 가서 한국 공연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었고 이를 계기로 이제 케네 센터에서도 한국 문화와 공연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0: 네.
1: 그래서 이러한 문화 축제를 함께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음력설이라고 하면은 네. 좀 이제 한 문화, 중국 문화에 이제 오랫동안 연결이 되어 있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그 행사를 통해서 한국에도 고유한 설 문화와 전통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전통 연희와 공연 예술이 존재한다는 점을 좀 자연스럽게 현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4일 동안에 약 5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방문을 했고 미국을 대표하는 그 공연예술기관인 케네디 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한국 관객들에게 설날 문화와 공연예술을 함께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이제 좀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행사였던 것 같은데.
0: 네. 세상에 참 많은 직업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지금 백혜미 매니저님의 직업이 정말 부러워요. 굉장히 그 문화도 즐길 수도 있고 또 관심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도 있고 보람도 있고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은 시간과의 그런 그 맞춰야 되는 거랑 사람들도 또 이렇게 다 관리도 해야 하고 예술가와 또 스태프들이랑 현지인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특별히 많이 어려우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사실 그 이제 한국 공연단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시차가 안 맞는 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미국 시간으로 일을 하다가 네. 또 밤에는 한국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0: 맞아요.
1: 되고
0: 네.
1: 정말 일이 끊이지 않는 게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네. 또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그런 공연 제작 시스템 하고 업무 방식이 굉장히 네. 다르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공연장 같은 경우는 뭐 무대, 음향, 조명, 소품 등 각 분야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노조가 있는 공연장의 경우는 근무 네. 시간, 인력 그렇죠. 구성, 뭐 업무 범위가 이렇게 관할권이라고 해서 정해진 그 규정에 따라 아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상황이 어떤 있으면 한 사람이 그 많은 일을 역할을 아주 빨리
0: 네,
1: 처리하는
0: 맞아요.
1: 경우가 많기
0: 있죠.
1: 때문에
0: 네, 네. 맞아요. 네.
1: 그래서 처음 미국 공연장을 접하는 그런 한국 단체의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다소 복잡하고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중간에서 양쪽의 제작 방식을 이제 충분히 설명하고 일정이나 예산, 뭐 기술적인 요구 사항들을 조율하면서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결국 해외에서 그 좋은 경험을 만드는 것 만큼 서로 다른 시스템과 문화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 직업에 중요하다고 늘 느끼고
0: 네.
1: 있습니다.
0: 중간에서 그 매개 역할을 굉장히 중재자 역할을까지도 하셔야 되는 거군요.
1: 네. 네,
0: 맞아요. 한국에서 한국이랑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시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낮에도 일하셔야 되고 밤에도 급한 전화 또 받으셔야 되고
1: 네. 네.
0: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우리 매니저님처럼 중간에서 굉장히 현지와 또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예술인들에게는 또 워싱턴이라는 이 국제적인 도시에서 세계의 수도잖아요. 이곳에서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너무 좋은 기회죠. 문화원이 한국의 예술가들이 미국 무대에서 설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또 지원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이 미국 진출을 원하는 한국 예술인들에게 문화원이 일종의 가교 역할도 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공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은 한국 단체랑 그 예술가들이 미국 현지에서 실제로 관객들을 만나고 활동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연이 선정된 이유도 단순히 무대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지 공연장과 문화예술기관을 연결하고 홍보나 관객 개발 그리고 공연 제작, 현지 관객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구성까지 함께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연을 계기로 현지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뭐 미팅이나 아니면 뭐 네트워킹을 위한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 별도로 또 만들고요. 그래서 이후에 후속 공연이나 초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결국 이제 한 번의 해외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고 예술가들 결국은 국제 무대로 활동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문화원의 큰 역할이고 방향이라고
0: 네,
1: 생각합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의 기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술가들이 세계 무대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건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사실 개인이 해외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많은 재정도 필요하고
1: 네,
0: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문화원에서 딱 받쳐주면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고 또 자신감을 얻어서 홀로 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1: 네,
0: 네 아,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요. 네, 우리 개인적으로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노래를 좀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함께 듣고 잠깐 쉬었다 갈까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1: 아, 저는 요즘에 화사님의 곡을
0: 화사.
1: 엄청 좋아하고 있고, 굿굿바이를 너무 듣고 싶고요.
0: 네.
1: 이 곡은 약간, 뭐랄까, 어떤, 뭐, 이렇게, 안녕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승화시켰다고나 할까요?
0: 네.
1: 즐겁게 좀 표현을 해서, 리듬이나 이런 템포를 되게 좋아해서, 요즘에 자주 듣고 있습니다.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네요.
0: 화사의 굿굿바이. 화사가 요즘 굉장히 인기예요. 저도 좀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젠슨 호황이 한국 방문해서 화사 얘기를 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화사의 이 노래 너무 좋죠. Good Goodbye 함께 듣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한국문화원의 백혜미 매니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 정말 우리 워싱턴 아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기관이죠. 네, 백혜미 매니저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원이 굉장히 많은 공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지역의 공연장이나 문화예술기관, 대학, 그리고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협력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진행을 했던 것들, 그리고 기억에 남는 협력 프로젝트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문화원은 그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여기 현지 기관, 뭐, 케네디 센터나, 워싱턴 퍼포밍 아츠,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미국의 어떤, 문화예술기관과도 굉장히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협력 방식은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 현지 기관에서 먼저 한국 예술가들의 작품이나, 예술가를 섭외해서 저희한테 협력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저희가 좋은 예술가나 작품을 발굴해서 현지 기관에 같이 협업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그 DC 재즈 페스티벌과 협력을 해서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진푸름 제주 연주자의 밴드를 메인 무대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찾는 대표적인 축제 플랫폼을 한국 예술가들이 보다 폭넓은 미국 관객을 만나고 또 현지 음악계에 자신들의 음악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현지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홍보나 관객 접근성 또 공연단 지원 측면에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고 또 한국 예술가들을 미국의 주요 문화예술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번의 공연이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문화원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한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올 하반기에도 굉장히 많은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1: 네, 하반기와 그리고 이제 내년도까지 다양한 공연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달 말에 좀 큰 행사가 있어요. 9월 27일에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시 무용단을 초청을 했고 그런 그 행사를 워싱턴 DC 워너 티어러에서 선보일 예정이고요. 또 11월에는 그 투어링 케이트 아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첼로 가야금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 악기랑 그 가야금과 첼로가 만나는 굉장히 독특한 음악 콘서트고요. 한국 음악의 그 새로운 가능성을 현재 보여주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도 문화원에서 만나볼 수 있으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한지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 미감을 소개하는 한지 색을 품다, 그 전시는 11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제주 해녀의 삶과 문화를 조명하는 제주의 숨, 해녀 전시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연 예술 쪽은, 저희 현지 기관 또 협력이 있는데 워싱턴 퍼포밍 아츠, 그 다음에 레벤 음악원과 같이 현지 음악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한국의 신진, 유망한 클래식 연주자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전통과 현대, 그 다음 케이팝과 같은 한류 콘텐츠를 접목한 시그널 코리아라는 복합형 전통 예술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많은 공연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많은 공연 스케줄들을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1: 네, 저희 문화원의 공식 웹사이트와 뉴스레터를 통해서 네. 공연 정보나 이제 문화 행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뉴스레터를 등록을 해놓으시면 이게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뉴스레터를 발송을 해서 바로 그걸 확인하고 등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실 문화원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부분의 행사는 일반 관객들에게 이렇게 열려 있고 프로그램 따라서 무료 공연이 있고 별도의 티켓이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안내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다음에 인기 있는 공연이나 그런 행사들은 좌석이 굉장히 빨리 마감이 돼요. 네. 그래서 사전 등록이나 예약이 필요한 경우는 미리 신청하시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네. 그러면 고정 멤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해놓고 언제 어떤 공연들이 있는 걸 아니까 그냥 매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로열 커스터머가 있습니다. 네. 저희 정말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셔서 뭐 공연, 뭐 음식, 그다음에 강좌, 한국어 다 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한국에 대한 이런 열정과 애정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같이 좀 지속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0: 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있는 거죠? 미국 현지 분들.
1: 네. 저희는 미국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 네. 분들이, 보통은 한 60%, 70%는, 이제 관객의, 점유율이 현지 분들로 구성이 되어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반 네. 이상이 현지 분들이군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K-Culture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 붐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현지인들이 더 늘어온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1: 네, 그 이제 뭐, 그 K-POP 디모넌트 영화 이후에,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0: 갑자기?
1: 네, 이렇게 등록을 많이 하고 그 멤버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때 참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 분들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이제 공연들을 보시고 어떤 말씀들을 하십니까?
1: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사 후에 이렇게 뭐 설문 조사를 좀 해서
0: 설문 조사를 하시죠.
1: 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듣고 계속 소통하고 그다음에 어떤 걸 원하는지를 좀 이렇게 방향성을 짚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이 끝나면 막 한국 문화를 몰랐던 분이 한국에 이런 공연 작품과 예술가가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다라는 그런 네. 반응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게 굉장히 공연을 마치고 나서 이제 보람된 그 굉장히 어떤 한국을 좀 새롭게 바라봐 주시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에 어떤 큰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원래 이제 전공을 이런 분야로 좀 하신 거잖아요.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시작하신 건가요? 공부를 시작하실 때?
1: 네, 저는 사실 그런 예술가들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네. 이해를 해왔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뭐 자기는 어필하는 부분, 홍보, 알리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약간 더 그걸 좀 도와주고 싶은, 지원해주고 네.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렇게 예술가들이 자기 안에서 이제 뭐 표현할 수 없는 것들, 표현은 하되 이렇게 표출이 될 수 없는 것들 부분들을 좀 끄집어내서 이제 무대화 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의미있게 보고 있어서 이런 전공도 선택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앞으로는 좋은 그런 한국 예술가와 작품을 발굴해서 미국의 좋은 무대와 연결을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한국의 다양한 공연 예술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네. 좀 이렇게 축제 형식의 어떤 한국 문화 그 공연장을 만들어서 어떤 예술가들이 미국 관객하고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연 예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의 약간 이제 소박한 꿈이기도
0: 꿈이군요.
1: 합니다.
0: 네. 네. 그런데 한국 문화가 굉장히 장르가 다양해요.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판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판소리를 좀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매니저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장르를 가장 좀 이건 정말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장르가 있으실까요?
1: 우선은 그 판소리나 어떤 보컬이 들어가는 부분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0: 어려움이요?
1: 그 언어적인 그 장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설명을 저희가 뭐 자막을 띄우거나 네네. 해도 정말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네네.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 관객분들이 그래도 그 보컬의 사운드랑 그다음에 소울을 이렇게 느끼면서 네.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이런 자막을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또 그리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대로 네. 그 언어를 알리는 알려서 이제 공연이 조금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언어적인 장벽이 좀 있어서 연극이나 판소리 그다음에 오페라 같은 거는 네.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도 그 리듬이나 아니면 그 작품 자체를 보고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0: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오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대부분 그 이태리어로 원어로 하잖아요.
1: 맞아요.
0: 미국에서도. 네. 그러면 공연장에 보면 요즘엔 좌석 앞에 네. 그 번역을 해서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1: 맞아요.
0: 예전에는 무대 위에 이렇게 양쪽에 스크린으로 맞아요. 해서도 하기도 했는데 그 작업들을 하는 게 좀 쉽지가 않겠네요.
1: 네. 그리고 더욱이 그 한국의 그 판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언어가 어렵잖아요. 네.
0: 그렇죠.
1: 저희가 이제 이야기도
0: 들어도 좀 맞아요. 어려워요.
1: 어려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앞으로 펼쳐질 그 공연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실제로 정말 이런 공연이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서 한국을 알리는 문화 외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1: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공연 예술이 이게 중요한 문화 외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관객이 공연을 통해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돼서 결국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위상이 높아진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문화 외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과 인플루언스들이 모여있는 이 워싱턴 DC에 한국의 수준 높은 예술을 소개하는 것은 한국의 그 문화적 역량, 그다음에 또 창의성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연을 준비할 때마다 이 공연을 통해서 한국을 어떻게 보여주고 또 어떤 긍정적인 역량을 네. 만들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개인적인 소망은 좀 소박한 소망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워싱턴 한국 문화원이 어떤 문화 공간으로 좀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요?
1: 네. 사실 앞으로 문화원이 이제 단순히 그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을 넘어서 한국과 미국의 예술가 또 사람들, 관객들, 그리고 새로운 그 현지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와 교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했으면 하고요. 특히 미국 현지에 지금 문화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기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네. 있는 만큼 그 한국 문화가 가장 깊이 있고 또 정확하게 소개를 하면서 그런 문화예술 교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중심 기관으로 자리를 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네.
1: 예술가들에게는 미국 그 주요 문화예술기관과의 네트워크가

0: 뭐가 이건 좀 다르다. 한국 문화 공연은 한국 문화일 수도 있고요. 뭐가 이렇게 일반적인 서양이나 또 뭐 다른 민족들도 있죠. 이게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이 다른 것을 소개해 주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1: 저희가 이제 공연을 이제 오프닝을 할 때 항상 이제 MC가 있고 그분이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부분이 공연을 보시다가 흥이 네. 나시면 반응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1: 뭐 얼쑤 아니면 얼쑤 좋아요 뭐 이런 하죠. 말들을 네. 많이 해주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내가 공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라고 네. 싶지만 저희는 그걸 권하고 또 이게 관객과의 어떤 소통 아 이 공연자 자체도 아 내가 이렇게 공연을 잘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듣고 그렇죠. 있구나 어떤 반응을 하는구나 굉장히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는 그런 공연인 것 같아요. 한국의 약간 판이라고 하죠. 그 판에서 네, 사람들과의 그런 교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 문화가 가진 좀 특징이랄까 그런 특별함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네. 것 같아요. 우리 뭐 판소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리고 문화 자체가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함께 공연을 하는 사람이나 관객이나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굉장히 즐기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걸 현재 이 미국에서도 관객들에게 함께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고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공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돼서 함께 하실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없으셔서
0: 쑥스러워 하시면서
1: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 눈치 보고 그러시는데 이제 공연자가 또 이끌면서 네. 이거를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실 수 있게끔 리드를 하니까 이제 좀 점점 이제 자연스러워지신
0: 네,
1: 것 같아요.
0: 네. 네.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관객의 호응에 따라서 공연하시는 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또 네. 함께 즐기면서 공연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더욱이 그런 반응을 해주시면 공연자도 이제 흥이 나서 더 좋은 무대를 보여주고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아 오늘 좀 이야기 들으면서요 한국 문화에 대한 그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그렇게 자부심을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무대에서 올리는 우리 한국 문화원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시간이 이렇게 또 많이 지나갔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 인사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1: 네, 그 K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저희 문화원과 한국 문화와 이런 예술에 관심을 갖고 응원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원은 그 K-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고요. 아직 문화원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오셔서 한국 문화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그 웹사이트 주소가 www.koreaculturedc.org이고요. 소셜미디어를 koreaculturedc로 치시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 등록해 놓으시고 자주 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그 무대에 도전하는 한국 예술가와 공연자들한테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Korea Culture DC라고 이제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웹사이트도 연결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와, 한국어로도 한국문화원이라고 하면은 다 뜨니까요.
1: 네, 맞습니다.
0: 들어가셔서 정확한 정보를 보시고 공연들이 정말 올해 내년 너무 좋은 공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함께 하셔서 공연도 즐기시고 또 주변에 소개도 하시고 미국 친구분들 데려가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서 현지 분들을 많이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공연장에서 한두 시간 즐기는 무대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이 숨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예술가들이 워싱턴에서 미국 관객을 만나고 공연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가까이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것도 어쩌면 문화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외교가 아닐까 싶고요.

0: 그 중심에 한국문화원이 있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오늘 백혜미 매니저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히 K-POP과 드라마를 통해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국악과 무용, 클래식과 현대예술 등 더 다양한 한국 문화로 이어진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워싱턴 한국문화원의 공연과 행사에 관심을 더 가져보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찾아가셔서 한국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워싱턴 한국문화원의 백혜미 디렉터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까지 네, 이 시간 백혜미 디렉터님과 매니저님과 함께했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또 이제 점심시간인데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또 여유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요즘 집 사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나요? 20%를 꼭 해야 합니까? 세미나, 라디오 방송, 유튜브 등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운페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다운페이를 얼마나 해야지 집을 사는가요? 라는 질문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인과 동시에 개개인에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운페이는 융자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0%에서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다운페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가 80만 불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20만 불 다운페이를 하셔야 하고 똑같이 100만 불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 조건이 아주 좋고 인컴이 좋으셔서 100만 불 전부 다 융자가 나올 수 있는 분이면 다운페이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즉, 다운페이를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운페이의 정도에 따라서 융자 프로그램의 변화는 있습니다. 굳이 다운페이를 많이 안 해도 되지만 20%의 다운페이를 맞춤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이자나 조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20%를 다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VA론이라고 불리는 현역이나 전역군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융자의 경우 아주 낮은 다운페이에 대해서도 좋은 이자와 조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VA론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어도 일부러 다운페이를 적게 하고 가지고 있는 자금은 다른 곳에 유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운페이의 정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셀러의 마음을 잡기 위한 거래 조건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에 나온 집에 어퍼가 두 개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 어퍼는 3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하고 2번 어퍼는 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합니다. 어퍼 가격은 똑같이 100만 불이고 다른 조건도 다 같습니다. 여러분이 셀러라면 어떤 쪽의 어퍼가 더 신뢰가 갈까요? 물론 클로징까지 온전히 간다면 1번이나 2번이나 셀러는 똑같이 100만 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30%의 다운페이를 하겠다는 쪽이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 거래 중간에 발생하는 소소한 예를 들자면 인스펙션 같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이 거래가 수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운페이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변수가 생겨도 컨트랙을 깰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다운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운페이 얼마나 해야 할까요? 융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과
2: K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이달 연준의 금리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가 70%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11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 1명당 $5,000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재원과 지급 방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 규모를 기존의 3배인 최대 $60억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에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을 미국 인구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결과가 하원 의석 배분과 연방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헌 논란과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에콰도르, 콜롬비아와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마약 카르텔 소탕에 나섭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에콰도르에 4,500만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약속하며 카르텔을 해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이 느슨해진 국제 핵통제 체제를 우려하며 새로운 핵무기 통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 러시아 간 마지막 핵군축 협정인 뉴스타트 만료에 우려를 보였습니다. AI 위험성을 경고해온 미 정부의 AI 안전 담당 고위 인사가 오픈 AI 재단 이사로 합류했습니다. 그는 초지능 AI가 통제력을 잃게 할 위험이 있다며 강력한 안전장치와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약 2억 4,500만 달러대 비트코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싱가포르 남성이 미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범행 후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등 고급차 30여 대를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엔비디아와 인공지능 칩 스타트업 그록 간 200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이 단독점 심사를 피하려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 거래 직후 조사를 시작해 엔비디아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거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당시 그록은 이 거래를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설명했으며 엔비디아는 이를 통해 그록의 AI 추론용 반도체 기술의 접근권을 얻었습니다. 거래와 함께 그록의 존어선 로스 CEO와 써니 마드라 최고 운영 책임자는 엔비디아로 자리를 옮겼고 그록 법인 자체는 독립회사로 남았습니다. 이후 의회에서는 경쟁을 저해하는 사실상의 인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문제가 확인되면 민사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으며 아무 조치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그록 사례는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가에게 보상하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된 미국 시스템이 의도대로 작동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계류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빅테크가 라이선스 채용을 결합한 거래로 AI 기술과 인재를 흡수해 AI 산업 지배력을 강화하면서도 규제 심사를 우회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도 이런 유형의 거래를 활용해왔습니다.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이런 유형의 거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고 엘리자베스 워런, 리처드 블루만솔 상원의원 등은 지난 2월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에 엔비디아, 메타, 구글의 유사 거래를 조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거래 중 일부는 핵심 자원을 빼앗겨 껍데기만 남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록은 엔비디아 거래 전 시장 조사 업체인 피치북 기준 7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았습니다. 당시엔 삼성 계열 벤처펀드, 블랙록,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참여 중인 1987 캐피털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최근 별도 보도에 따르면 그록은 지난달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기업 가치를 35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기업 가치가 엔비디아와 거래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뉴저지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추석 행사를 둘러싸고 공동 개최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미 동부 추석 대잔치 위원회와 함께 오는 25일과 26일 추석 대잔치를 열기로 했지만 전직 회장단의 입장문을 둘러싸고 양측의 이견이 커지면서 공동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뉴저지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추석 행사를 앞두고 공동 개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는 25일과 26일 뉴 오버팩 파크에서 열리는 2026 K페스티벌을 미동부 추석 대잔치 위원회와 함께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3일에 열린 뉴저지 한인회 임시 이사회에서는 공동 개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재적이사 19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하고 8명이 의결권을 위임해서 모두 15명이 참여했으며 공동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과 프로그램, 업무 분담 등 세부 사항은 회장단과 집행부, 행사 준비위원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뉴저지 한인회 전직 회장단은 공동 개최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2002년부터 뉴저지 한인회 이름으로 이어져 온 추석 대잔치를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한인회의 전통성과 정체성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또 공동 개최 결정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후 전직 회장단은 임시 이사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만큼 올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번 공동 개최가 앞으로도 계속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결정은 제32대 현 집행부 임기 동안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입장에 미 동부 추석대잔치위원회가 이견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측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공동개최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고 별도의 장소에서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한인회는 공동개최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추석대잔치를 특정 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동포사회 전체의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번 행사는 뉴 우버팩 파크에서 대규모로 열리며 한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축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또 임시 이사회를 통해 승인된 예산 범위 안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후원금과 협찬금 등 수입과 행사 지출 내역은 행사 이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개최까지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 개최가 최종적으로 성사될지 아니면 두 행사가 각각 별도로 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소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를 촉구한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24일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맘다니 시장의 발언을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3: 데니 다논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화요일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9월 24일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맘다니 뉴욕시장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를 촉구한 직후 확정됐습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연방정부가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에는 ICC의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할 권한이 없지만 맘다니 시장이 공개적으로 체포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단원 대사는 맘다니 시장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닌 만큼 뉴욕시 정부 차원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월 23일 늦은 밤 뉴욕에 도착한 뒤 다음 날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단원 대사는 유엔 총회 기간 뉴욕에서 대규모 반이스라엘 시위와 연설 도중 대규모 퇴장 사태 등이 예상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입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라거포도 박스당 14.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정부가 딥시크, 문샷,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6곳을 지목해 미국 AI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하면서 증류 이슈가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미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 등은 지난 8일 공동성명에서 중국 기업들이 2024년부터 미국 AI 모델에 산업적 규모로 접근해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자체 시스템의 훈련에 활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증류는 상위 AI 모델의 답변을 데이터로 삼아 새로운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으로 이를 이용하면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 없이 기존 AI 모델에 버금가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들은 오픈 웨이트 모델을 개발해왔습니다. 반면 엔트로픽과 오픈 AI 등 미국의 선두 AI 기업들은 폐쇄형 모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제품 이용료를 지불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에 투입된 수천억 달러를 회수하려는 전략입니다. 경쟁사가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자사 모델을 복제하고 이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면 매출이 잠식될 위험이 있다는 게 미국 기업들의 우려입니다. 미 당국자들은 무단 증류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잃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AI 개발사들은 무단 증류는 안보 위험도 수반된다고 주장합니다. 외국의 적대 세력이 이 기술을 이용해 안전장치가 제거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AI에서 이러한 안전장치가 제거되면 치명적인 병원체를 만들거나 대규모 자동 해킹을 수행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증류의 증거는 대개 정황에 의존합니다. 경쟁업체의 모델이 증류를 통해 개발됐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2월 중국의 주요 AI 개발업체 3곳이 자사 모델의 결과를 불법적으로 추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은 이들이 사기 계정을 이용해 1,600만 건 이상의 대화를 생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IP 주소와 메타 데이터를 통해 이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6월 미국 상원의원들과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챗봇을 통해 4월에서 6월 2,880만 건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이를 위해 2만 5천 개의 사기 계정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증류 사실을 직접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샷 AI의 한 임원은 7월 키미 K3를 출시한 뒤 현지 언론에 이 모델의 획기적인 성능은 증류나 복제가 아닌 근본적인 혁신에 기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메릴랜드주에서 한인 한 의사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목을 눌러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한 의사 면허가 박탈된 데 이어 사건 발생 1년 만인 오는 10월 본격적인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보도에 정석인 기자입니다.
1: 메릴랜드주 사법당국 및 보건부 MDH 기록에 따르면 엘리코 시티에서 D한의원을 운영해온 한인 최모 씨가 2급 폭행, 4급 성범죄, 무면허 마사지 시술 등 3가지 혐의로 대배심에 기소돼 오는 10월 정식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은 1년 전인 2025년 9월 23일 앤 아론델 카운티 갬브릴스의 한 스파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초 전신 마사지를 받던 피해 여성은 최 씨가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며 성추행하고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약 15초간 강하게 압박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직후 응급실로 이송돼 우측 내경동맥 손상과 목혈관 협착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릴랜드주 침구위원회가 환자 안전을 이유로 긴급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자 최 씨 측은 지난 6월 보건부 송연청문회에 직접 출석해 반박 및 소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공공안전을 위해 면허정지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최 씨 측은 이에 대응해 증거 제출 및 항소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앤 아론델 카운티 검찰이 대배심 기소를 완료한 가운데 최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며 사건 발생 1년 만인 오는 10월 순회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AI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미 주요 교원 노조들이 학생과 교사의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마이크로소프트와 미 최대 교원 노조들이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미 교사연맹 AFT와 뉴욕 교사연맹 UFT, 마이크로소프트는 9일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AI 안전성을 강화하는 국가 AI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한적인 안전, 보안 목적을 제외하고 학생이나 교사의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이나 성능 개선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학생을 추적하거나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학습시키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특히 사람의 감독 없이 AI 시스템이 학교 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AI 도구의 작동 방식과 수집되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장치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원 노조 측은 이번 협약에 개인정보 정보 보호와 안전, 투명성, 학교의 AI 기술 통제권 등을 포함한 10개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호 조항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각 교육부는 이 기준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에 직접 포함할 수 있으며 회사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랜디 와인 같은 미 교사연맹 회장은 학교에서 AI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연방 및 주 차원의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련된 최초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사장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교육부에 이 같은 보호 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교사연맹은 또 OpenAI와 엔트로픽 등 다른 AI 기업들도 유사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최근 뉴욕시가 어린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제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뉴욕시는 고등학생들에게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사의 감독 아래 승인된 AI 플랫폼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학년에서 이른바 AI 동반자 챗봇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AI 배우가 처음으로 언론과 화상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할리우드를 떠들썩하게 만든 인공지능 배우 틸리 노우드입니다. 현지 시간 8일 CNN과 화상 인터뷰에 나선 노우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는 인간의 적이 아니에요. 노우드는 영국식 영어로 비교적 자연스럽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자신을 날카롭고 따뜻하며 약간 건조한 영국식 유머를 좋아한다고 소개했고 프랑스어로 자기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I 배우의 등장에 대한 할리우드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에밀리 블런트 등 실제 배우들이 AI 배우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분산된 파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처가 될 수는 없지만 나를 만든 개발자를 위해 슬프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연기 실력은 어떨까요? 아직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자신을 만든 프로듀서를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고 즉석에서 연기를 요청받았을 때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NN은 이번 인터뷰를 두고 AI 아바타와 줌으로 화상통화를 하는 느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작진은 AI 배우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노우드를 만든 프로듀서는 어떤 인간 배우도 대체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세트장에 동물이나 아역 배우를 세울 필요가 없고 배우의 동의를 전제로 노출 연기나 나이 변형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노우드는 현재 개발 중인 장편 영화 미스 얼라인드의 주연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영화의 개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중동에서 불고 있는 K-푸드 열풍입니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걸프협력회의 GCC 지역에 대한 한국 농식품 수출액은 2021년 약 2억 4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 1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4년 사이 66% 증가한 겁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은 4년 사이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품목 가운데서는 라면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GCC 지역에 수출된 한국 라면은 4,746만 달러어치로 1년 전보다 22% 늘었습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소스류와 쌀 관련 식품, 아이스크림과 음료 수출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에서 K-푸드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뭘까요? 라면이나 냉동식품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건강과 웰니스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김치나 샤인머스켓 같은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식품의 원재료와 제조 과정이 할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국가별 식품 표시 규정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에 돼지 유래 성분이나 알코올 성분 등이 들어가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해집니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유품을 경매에 붙이는 문제를 두고 수년째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의 장녀 마카지웨는 미국 경매업체를 통해 아버지의 유품 29점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이 물건들이 개인의 소유물을 넘어 남아공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며 경매에 붙이거나 해외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매 대상에는 만델라가 즐겨 입던 셔츠와 안경, 1993년 신분증 원본,
그리고 오바마와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과 편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물건 가운데 하나는 만델라가 장기간 수감됐던 로벤섬 교도소의 감방 열쇠입니다. 마카지웨는 유품을 팔아 얻은 수익을 아버지를 기리는 추모 정원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매는 지난 2021년 처음 추진됐지만 남아공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러 차례 중단됐습니다. 올해 1월에는 항소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팔아 추모 사업에 쓰겠다는 딸과 국가의 문화유산이라며 이를 막으려는 정부. 만델라의 유품이 실제로 경매에 나올 수 있을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금 특별하고 흥미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아침부터 따뜻한 기온이 감돌겠고 한낮에는 햇볕과 높은 기온으로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한층 내려가겠습니다.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차분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오늘과 비교하면 낮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한결 선선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구름이 다소 끼는 하늘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면서 화창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오전에 흐린 하늘과 달리 오후에는 햇살이 강해지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오후에는 다시 맑고 화창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전망됩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이 내려가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오늘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한층 선선해집니다.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한낮 더위에 대비하시고 내일은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으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5일에서 1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일에서 9일 월가의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조사 때 90%에서 낮아진 수치입니다. 나머지 30%는 0.25%포인트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10월과 12월 FOMC 회의로 범위를 넓히면 12월까지 동결을 예상한 비율은 56%로 80%였던 지난달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최소 한 차례 인상을 예상했는데 그 비율은 한 달 새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프라이머리 딜러만 보면 연말까지 동결과 인상 전망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이달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은 60.2%, 동결 확률은 39.8%로 각각 반영됐습니다.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린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5월 취임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시장의 금리 경로를 미리 알리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채택한 점이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금리 동결을 결정한 지난 7월 회의에서는 위원 3명이 인상을 택하며 표결이 갈렸고 지난달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나온 워시 의장의 연설도 매파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11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사상 처음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 지지층 결집에 나섰지만 물가 상승과 공화당 내부의 우려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9일 오전 10시께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 항공센터 앞에 붉은 티셔츠와 성적의 무늬 모자를 쓴 이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 마가가 적힌 모자를 쓴 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반짝이는 카우보이 모자와 붉은색 술이 치렁치렁 날린 화려한 옷차림을 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장년층 이상의 백인이 많아 보였는데 기온이 36도까지 오른 더위에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도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센터는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댈러스 지역의 대표적인 경기장입니다. 11월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 전역에서 마가들이 집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중간선거에 이란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공화당의 소갈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전당대회입니다. 보통 전당대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치러지는데 중간선거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지지층을 한데 모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박함이 감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행사장 앞에서 만난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불안감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전날 댈러스로 왔다는 68세 흑인 남성 빈센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일자리를 되돌렸다는 답부터 내놨습니다. 다른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자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댈러스 주민인 60대 백인 남성 케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강경 이민 정책을 가장 마음에 드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또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해서도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거의 접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하는 희생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염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기름값은 원래 오르내린다며 일시적인 일이고 인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서 흥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소 2만 5천 달러의 입장권까지 구매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무대에 오르는 것이 과연 유리한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공화당 후보들과 기부자들이 줄줄이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최 측은 최근 일반 참석자용 무료 티켓을 더 많이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당대회라는 초대형 이벤트에서 자리가 군데군데 비는 모습이 연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미 프로풋볼 NFL 개막전도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TV를 켜는 공화당원들이 전당대회보다 개막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텍사스주는 공화당 텃밭이지만 탈라리코 후보가 기독교인 유권자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공화당의 켄 팩스턴 후보와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8년 대권 도전 가능성이 큰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도 댈러스를 찾아서 트럼프는 치매에 걸린 대통령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민주당이 댈러스 시내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집회를 엽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9일 새벽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테슬라 차량이 도로변 우체통과 건물공사 구조물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여성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에서는 테슬라의 무인 로봇택시를 고의로 방해하는 영상까지 확산하며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3: 9일 수요일 새벽 2시 40분쯤 맨해튼 미드타운 42가와 메디슨 에비뉴 인근에서 2014년형 테슬라 차량이 도로변 우체통과 건물 공사 구조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충돌 이후에도 동쪽으로 몇 블록을 더 주행했고 이번 에비뉴 교차로에 이르러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7살 여성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27살인 여성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함께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무인 로봇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테슬라의 무인 로봇택시 사이버캡을 방해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주행 중인 로봇택시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차량이 급정거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130만 회 넘게 조회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즉시 개입하기 어려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이 같은 고의적인 방해 행위가 교통 혼잡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테슬라 사이버캡이 연방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가 9일 인구조사 대상을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로 제한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연방관부에 게시된 변경안을 보면 미 정부는 불법 이민자와 영주권이 없는 거주자는 미국에 대한 충분한 유대감, 충성심이 부족해 진정한 거주자나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미국 내 통상 거주지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난민과 망명 신청자도 인구조사에서 제외해야 하고 1790년 첫 인구조사부터 줄곧 물었던 인종, 민족에 관한 문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인구조사는 유학생, 난민, 망명 신청자, 불법 이민자 등 임시 이주자도 집계합니다. 이 제안은 30일간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인구조사국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규칙을 확정합니다. 미국 인구조사는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다음 조사는 2030년 4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이 인구조사 대상을 바꾸려는 건 조사 결과가 하원 의원 수 배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 수정헌법 제14조는 하원 의석 배분 기준을 시민권자가 아닌 각 주의 전체 사람 수로 규정합니다. 그간 연방대법원과 법학계는 이 용어를 미국 내 모든 거주자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person을 건국 당시의 주민 개념으로 축소 해석해 통상 거주지가 없는 불법 이민자, 임시체류 이민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등 주의 인구가 줄어 하원 의석이 줄어들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변화가 공화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변경되면 수백만 명이 인구조사에서 빠지게 돼 주별 하원 의석 수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인구조사에서 인종, 민족 질문을 제외하는 안과 관련해 비판자들은 이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투표권법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입증할 선거구 데이터가 없어 소수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를 위한 연방기금 배분과 보건 격차 해소에 사용되는 인구자료도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민인권리더십회의의 미타 애넌드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이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연방지원금과 의석이 불충분해지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인종을 분류하는 자체가 사회 분열을 유발하고 정부 정책은 인종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질문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이듬해 정부가 조직된 사유를 제시했다며 제동을 걸어 뜻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뉴욕주가 2027년 건강보험료를 확정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당초 요구했던 인상폭보다 크게 낮춰 약 16억 달러의 비용을 줄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평균 보험료는 여전히 인상됩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한인 소상공인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석은 기자가 전합니다.
4: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DFS가 지난 4일 2027년도 건강보험료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16억 달러 절감이라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보험료가 16억 달러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험사들이 당초 요구했던

0: 동결됐고 구 엠파이어인 앤썸 헬스플랜은 오히려 3.1% 인하했습니다. 소그룹 시장에서도 보험사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이마크는 보험료가 동결된 반면 앤썸 헬스초이스는 14.4%, MVP 헬스플랜은 13.6% 인상됐습니다. 이번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받는 뉴요커는 개인시장 약 22만 명, 소그룹 시장 약 63만 명 이상으로 모두 86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소그룹 시장은 직원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관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한인 소상공인들도 내년 보험료 변동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주는 보험사들의 당초 요구보다 인상폭을 크게 낮췄다며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인상되는 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입한 보험과 플랜의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변하는지입니다. 2027년 갱신 안내서를 받으시면 실제 보험료와 함께 다른 플랜의 보험료와 보장 내용도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세금 감면을 약속하며 데이터 센터 유치에 나섰던 미국의 여러 주들이 주민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리노이와 뉴저지, 워싱턴 등 10개 이상의 주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 구글 등 관련 사업자들이 수십 년간 누리던 혜택을 잃게 됐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세금 감면 정책을 펴 현재 미 데이터 센터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은 오하이오주의 경우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지난 5월부터 판매세 감면 신청 접수를 중단시켰습니다. 오하이오주가 지난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감면해준 세금은 15억 달러 이상으로 당초 주정부 예상치의 10배가 넘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된 후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중단한 것입니다. 판매세는 데이터 센터 건설 기업들이 컴퓨터 서버나 반도체, 기타 장비를 살 때 주와 지방 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대략 합산해서 4에서 10% 수준입니다. 데이터 센터 장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 세율도 관련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수백만 달러가 투입되는 데이터 센터가 지역에 들어오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여겨 환영했던 주 정부가 이제는 이를 정치적 부담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오하이오 주 의회 의원들은 판매세 면제 조치를 폐지하고 관련 기업들과 계약을 새로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를 포함한 다른 수십 개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나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발이 심해지자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향후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인디애나나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아직 기업에 유리한 세제 혜택을 주는 주들로 옮겨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판매세를 감면받더라도 여러 다른 세금이 지역 학교와 경찰서 운영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며 주 당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15년 이후 오하이오주 데이터 센터에 400억 달러 가까이 투자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작년에는 주 정부에 약 1,100만 달러의 재산세와 수수료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가 전기와 물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 전역에서 주민 반발은 거세지는 추세입니다. 기술업계 단체 네초이스의 스티브 델비앙코 대표는 우리 업계가 수세에 몰려있다면서 주민 반발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일 연설에서 주나 마을 차원에서 부유해지고 세금을 낮추며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주택 가치를 높이는 등 모든 면에서 이득을 얻고 싶다면 데이터 센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있는 주들도 요즘은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은 버지니아주는 판매세 감면 제도는 유지했지만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소비하는 전기에 대한 세금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세무기업 라이언의 이안 보카치오는 오하이오, 애리조나, 일리노이주가 세제 혜택을 중단하거나 폐지한 후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면서 주민

0: 반대 여론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며 2년 뒤에는 이런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의 영향력 강화와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해 에콰도르, 콜롬비아와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에콰도르를 방문 중인 마코로비오 국무장관은 9일 수도 키토에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에콰도르에 4,500만 달러 규모의 안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 의회 추가 예산 반영을 요청하겠다고 설명한 루비오 장관은 불법 금채굴과 조직 범죄 차단을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별도의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올해 이미 전달된 7척의 선박 외에 미 해안경비대의 경비함 1척과 고속단정 5척을 에콰도르 해군에 추가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한 에콰도르에 기반을 둔 대형 범죄 조직 로스 티게로네스를 해외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하고 뇌물 수수에 가담한 전직 에콰도르 당국자 7명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마약 밀매와 2024년 에콰도르 방송국 생방송 점거 사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해상 마약 운반선 타격 등 카르텔 소탕 작전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남미 지역 전체를 위협하는 테러 역량을 갖춘 조직이라며 이들을 반드시 해체하고 무력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상 타격 과잉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표는 어민이 아니라 마약 밀매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전날 방문한 콜롬비아에서도 양국의 전략적 안보 동맹과 마약 카르텔 퇴치 공조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안보 없이는 번영도 없다며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 퇴치 및 초국가적 범죄 조직 소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코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오리온과 매일 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스케일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펠리세이즈파크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요 다이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 볼까요? 초승달이 보름달이 될 정도의 시간마다 잡지사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잡지사의 위성남 우주먼지 지용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잡지사의 세트메일 네,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2: 세트메일이 뭐예요?
3: 이제 저를 위성남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예. 세틀라이트 메일, 세트메일이라고 한번 받아봤습니다. 예,
2: 재치 있으시네요.
3: 아, 네.
2: 감사합니다. 네. 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달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3: 네.
2: 달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애초에?
3: 아, 사실 달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저 커다란 달이 어떻게 태어난 것일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던 그 옛날 과학자들의 가설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 네. 원래 지구가 지금에 비해서 훨씬 말랑말랑했 어떤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한창 돌멩이를 막 얻어맞아서 지구가 말캉말캉한 그런 마그마 상태였는데 지구가 그때 당시엔 되게 빠르게 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랑말랑했던 지구의 살점 하나가 마치 혹부리 영감 혹 떼듯이 뽁 하고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2: 약간 탱탱볼 재질에서.
3: 네, 맞아요.
2: 약간 좀 떼어내면 떼지잖아요.
3: 그래서 더 재밌는 게 그때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가설을 키워나갔냐면 네. 그러면 동그란 달 조각이 떨어져 나갔으면 이렇게 움푹하게 뭔가 상처가 나겠죠?
2: 그렇죠.
3: 그 움푹하게 파여있는 것이 바로 태평양이다.
2: 에이.
3: 그래서 실제 그 태평양의 사이즈랑 네. 그 공률이랑 네. 이 달의 사이즈랑 대충 이렇게 비벼보니까 잘하면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2: 아, 움푹 파인데 물이 고여서 태평양이 됐다?
3: 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건 기각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듯이 지구의 지각도 서서히 움직이고 갈라지면서 지금의 모습이 원래부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이런 가설은 다 기각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가설은 딱 하나 있습니다.
2: 거의 유일한 가설?
3: 네. 예.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아마 45억 년 전에, 네. 지금의 화성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는 어떤 행성 하나가 네. 지구와 유사한 궤도를 돌고 있었는데, 그것이 궤도가 조금 틀어지면서 지구를 향해 날아왔고, 그때 아주 강력한 생일빵을 얻어맞았다. 그래서 그때 지구의 상당한 부분이 이제 우주 공간으로 파편이 되어서 예. 날아갔고 네. 또 그때 지구로 들이받은 그 행성도 네. 다 산산조각이 났겠죠. 그래서 그 파편들이 다시 지구 중력의 일부 붙잡혀서 그 주변을 떠돌면서 뭉쳐지고 굳어진 것이 지금의 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Great Impact, 네. 대충돌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재미삼아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아 그래서 달은 대충 돌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 썬킴 선생님처럼 비슷해진 것 같은데.
3: 아, 그래요? 네. 아, 저도 이렇게 머리 하나 넘기고.
2: 네. 아, 그러면 그 날아온 행성이랑 네. 지구랑 그 양쪽의 파편이 다시 반죽돼서 네. 달이 만들어졌다.
3: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유력한 가설이고요. 실제로 이제 달에 사람이 가서 샘플도 갖고 오고 또 지구 곳곳에 발견되는 여러 지질학적인 증거들도 탐사를 해보면 꽤 그럴듯한 가설로 여겨집니다.
2: 성분 분석까지 해보면
3: 네.
2: 야 재밌네요. 사실 뭐 달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천체이지만 또 눈앞에 이제 어른거리니까 또 그만큼 더 궁금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궁금증들을 오늘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나사에서는 달에 있는 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3: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1969년 그때 아폴로 11호를 시작으로 해서 11, 12, 14, 15, 16, 17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이제 우주인들이 달에 콩 찍고 돌아오는 미션을 성공을 했었죠.
2: 네.
3: 근데 이제 그때 달에 갈 때마다 짧게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체류하는 기간 동안 거기에서 볼 일도 볼 그렇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굳이 네. 달에 가서 화장실을 볼 일을 봤는데 네. 그 뭐 좋다고 갖고 오겠어요? 그냥 달에 몰래 버려두고 오는 거죠.
2: 네네네.
3: 그래서 실제로 우주인들이 이제 달까지 날아갈 때 혹은 달에서 뭐 다양한 실험을 할 때 그 동안 볼일을 봤던 여러 소변, 배변 이런 것들을 하얀 가방에다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2: 저런 가방인가요?
3: 네, 맞습니다. 꽤 사이즈가 좀 큰데요.
2: 배변 주머니나 배변 주머니.
3: 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캡슐 안에 건장한 우주인이 3명 타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나오는 양도 만만치
2: 유익하죠.
3: 않았겠죠.
2: 예, 예.
3: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캠핑카 모시는 분들도 아마 익숙하실 텐데 예. 그 안에 들어있는 화장실 가끔 이제 갈아 끼우는 것처럼 저 안에 들어있는 배변 주머니를 빼서 그냥 달에 유기하고 온 거예요.
2: 야.
3: 근데 최근에 네. 나사가 거의 반백년 만에 네. 다시 자국의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 아르테미스 미션을 이제 열심히 시도하고 있거든요.
2: 다음 달 2월에 간다고 하던데.
3: 맞습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 안에는 이제 드디어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달까지 다시 보내겠다라는 네. 이제 시도를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아르테미스 미션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사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바로
2: 네.
3: 저 50년 전 선배들이 버리고 온 동주머니였습니다.
2: 아, 선배들의 동주머니를 네. 가져와라?
3: 그렇죠. 가져오자.
2: 아, 가져와라.
3: 이게 왜 이게 예. 관심이 됐냐면 네. 사실 우리가 농이라고 하는 건 예. 되게 더럽고 그냥 되게 지저분하게 느껴지지만 예.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아주 탐스러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람도 하나의 우주선일 수 있어요. 우리도 로켓을 타고 달에 갔지만 또 우리 몸속에는 예. 다양한 미생물도 타고 있죠.
2: 아, 그렇지.
3: 우리가 의도치 않게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을 또 태우고 함께 달까지 다녀왔던 생체 우주선이 되었던 거죠.
2: 우주선 속 우주선.
3: 그렇죠. 예. 또 우리가 변을 보게 되면 네. 이게 되게 재미있는 점인데 그 변의 질량의 거의 절반이 사실은 미생물들입니다.
2: 아, 절반이나 돼요?
3: 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2: 살아있네요, 절반이.
3: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선배들이 남기고 온 동이 네. 만약에 지금 5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달 표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네. 과연 그 안에 살고 있던 미생물들이 네. 우주의 극한 환경을 잘 버텨냈는지 아니면 지구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변이를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2: 아, 그래서 가져온대요?
3: 그래서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예, 예. 왜냐하면 아르테미스 미션을 통해서 예. 실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킬 때 어디에 내려보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아, 예.
3: 그래서 지금 올해 이어지는 것도 당장 사람을 내려보내는 것까지는 아니고
2: 네.
3: 사람을 태우고 한 바퀴 빙 돌고 지구로 돌아오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건데
2: 네.
3: 이제 이런 리허설을 쭉 진행을 하면서 어디가 착륙하기에 좋은 곳일지를 이제 좀 물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저 아폴로 선배들이 내려갔던 지역은
2: 네.
3: 애초에 착륙하기 좋았던 데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2: 네.
3: 그래서 그곳에 한번 오랜만에 가서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남기고 오신
2: 무단투기하신 거.
3: 그쵸? 예. 그 귀중한 그
2: 동.
3: 그쵸? 예. 동을 다시 한번 열어보자 생각을 하는
2: 선배들의
3: 거죠.
2: 선배들의 자양분. 제가 그 선배 중 한 명이면 좀 민망할 것 같긴
3: 해요. 아,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2: 예.
3: 그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단순히 그냥 선배의 동이 궁금해 차원이 아니라 이게 또 앞으로 이어질 화성 탐사, 또 유인 우주 개발 측면에서도 되게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영화 마션에서도 봤듯이 결국에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 가서 인간이 오랫동안 살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혼자 농사 짓고 자급자족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2: 그렇죠. 예.
3: 그럼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거름이 필요하잖아요.
2: 그렇지요.
3: 그러면 우리가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거는
2: 네.
3: 자원이 한정된 그 우주 기지에서
2: 네.
3: 내가 생산한
2: 네.
3: 나의 동료가 생산한
2: 셀프메이드
3: 그렇죠.
2: 걸음. 예.
3: DIY 걸음을 써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장은.
2: 예. 예. 예.
3: 그래서 이 사실 걸음이 가능한 이유는
2: 예.
3: 그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던 미생물들이 그대로 우주 환경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좀 장기 추적 관찰 연구가 되는 거죠.
2: 그런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웅배 교수가 보기에 뭐 거기서 뭐 변이가 일어나고 이러기는커녕
3: 네.
2: 그 반세기가 지났는데 그 미생물들이 살아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3: 솔직히 말해서 네. 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2: 그래.
3: 왜냐하면 달 자체는 일단 지구와 달리 대기도 없고 또 햇빛을 받지 못하는 어두운 시간대로 들어가게 되면 달 표면의 온도가 거의 마이너스 100도 이하
2: 네.
3: 170도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2: 네.
3: 그럼 그 정도로 굉장히 추운 온도라면 어지간한 미생물들도 제 생각엔 버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뭐 태양 방사선을 맞고 우주선을 맞아서 뭔가 좀 DNA의 어떤 변이가 생기고 해서 그런 극한 환경도 잘 버티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확률로 대부분은 이미 다 얼어붙은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아, 하나 주워왔으면 좋겠네요.
3: 네.
2: 검사해볼게.
3: 네네.
2: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달에서 예를 들어 볼일을 보면 달에서도 냄새가 나나요?
3: 아,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네. 뭐 어쨌든 중력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기체가 확산도 충분히 할 수는 있죠. 네.
2: 기체 확산돼서 후각을 자극할 수 있다?
3: 네, 맞습니다.
2: 아, 알겠습니다. 예.
3: 아, 그 약간 좀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아폴로 16호였나? 네. 그 나중에 미션 때 관제실이랑 주고받은 그 텍스트가 나중에 이제 공개된 적이 있는데 되게 좀 민망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 나 지금 변비다?
3: 약간 비슷한데요. 이제 우주선 캡슐 안에서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색 덩어리 하나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2: 아, 그걸 보고 하나요?
3: 네, 당연히 보고 해야죠. 왜냐면 그걸 어떻게 뭐 치우든지 뭘 해결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2: 제발.
3: 누가 봐도 이거는
2: 제발.
3: 사람이 만든 건데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그 당시 대화를 주고받을 때를 보면 우주인들이 다 서로서로 자기 거 아니라고 합니다.
2: 왠지 버질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한다.
3: 너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그렇게 묻지 않아? 진짜 이렇게 대화해요. 내 건 그렇게 뭐 말랑말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식사 시간이었다면 죄송합니다.
2: 예, 네. 이미 어쩔 수 없죠. 뱉었는데.
3: 네.
2: 자, 달에 대해서 또 궁금했던 게 이제 지구인들은 평생 달의 같은 면만 보지 않습니까?
3: 네, 맞습니다. 네.
2: 그럼 이제 그 반대 뒷면의 모습도 공개된 적이 있나요? 왜냐면 저는 뭐 나사가 뒷면을 일부러 막 숨기고 있다 뒷면의 모습을
3: 네.
2: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3: 아, 저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전에 제가 어떤 강연장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네. 왜 나사는 달의 뒷면을 숨기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2: 아, 일단 숨긴 건 기정사실이네요. 네. 예, 왜 숨기냐.
3: 근데
2: 예.
3: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네. 아니 숨긴 적이 없는데 그냥 구글에 들어가기만 해도 네. 달 사진 뒷면 앞면 할 거 없이 고화질로 실컷 볼 수 있는데
2: 아 그래요?
3: 네.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가 너무 신기했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구에서는 네.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달의 한쪽 면만 보여요.
2: 네.
3: 그래서 달의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쪽을 이제 앞면이라고 하고 네. 지구에서는 보지 못하는 등 쪽을 우리가 이제 뒷면이라고 부르죠.
2: 네.
3: 근데 일단 그렇게 지구에서 봤을 때 한쪽 면만 보이는 이유는
2: 그건 왜 그런 거죠?
3: 정확하게 달이 지구 주변을 돌 때 걸리는 공전 주기와
2: 네.
3: 달 스스로가 자신의 중심 축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회전하는 자전 주기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약간 어떤 뜻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한번 그 제가 우리 네. 편집장님을 기준으로 네. 돌고 있는 제가 위성남이니까 네. 위성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2: 제가 지구?
3: 네. 그래서 우리 편집장님이 지구고 제가 달인 거죠.
2: 네.
3: 만약에 이 달이 자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된 채로 만약에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2: 그렇죠. 네.
3: 근데 달은 자전도 하고 있잖아요.
2: 예.
3: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겠죠.
2: 맞습니다.
3: 근데 제가 지구 주변을 돌 때 한 바퀴 걸리는 그 시간이랑
2: 네.
3: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비슷하게
2: 같아요.
3: 되면
2: 비슷하면.
3: 제가 지구 주변을 크게 도는 동안 비슷한 각도로 똑같이 지구 쪽으로 고개를 돌리겠죠. 그래서 이 공전 주기랑 자전 주기가 거의 일치하는 거를 우리가 동주기 자전이라고 부르는데
2: 네.
3: 이런 동주기 자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구에서는 거의 항상 같은 면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달의 뒷면을 찍는 건 어렵지 않은 게 달 주변에
2: 네.
3: 우리 지구의 인공위성처럼
2: 네.
3: 그냥 앞면 뒷면 할 거 없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인공위성 궤도선 띄우면 뭐 어렵지 않게 찍을 수 있습니다.
2: 찍을 수가 있는
3: 네.
2: 거죠. 예.
3: 그리고 또 시기에 따라서는 이제 지구에서는 달이 토승달처럼 보이지만
2: 네.
3: 보이지 않는 그 달 뒷면 쪽에 태양빛을 받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3: 그럼 그때 이제 밝게 달 뒷면의 모습을 이제 깨끗하게 찍을 수 있는 거죠.
2: 지구에서도?
3: 아, 그 주변을 돌고
2: 있는
3: 궤도선으로. 네, 맞습니다.
2: 아, 그러네. 저게 이제 달의 뒷면입니다. 저 사진 아폴로 16호가 촬영한 건데
3: 네.
2: 우리가 매일 그냥 육안으로 보는 달의 앞면과 비교했을 때 그 약간 그 얼룩덜룩한
3: 네.
2: 어두운 부분이 현저히 적은 느낌이네요.
3: 맞습니다. 네. 사실 달은 네. 앞하고 뒤가 상당히 다른 친구입니다.
2: 그래요?
3: 네. 그래서
2: 왜네?
3: 그 달에 예쁜 앞에 얼굴만 보고 이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데.
2: 아, 뒤가 더 예쁜데요.
3: 아, 그러면
2: 뒤가 더 예쁜 거.
3: 저는 저 얼룩진 모습이 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의 앞면은 뭔가 거뭇거뭇한 우리가 소위 이제 달의 바다라고 부르는 그런 지형들이 있고 뒷면으로 가면 거뭇한 지역은 거의 없죠. 대신 크레이터가 아주 깨끗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큰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달의 앞쪽과 뒤쪽의 지각의 두께가 달라서 그래요.
2: 아, 지각의 두께가 다를 수가 있... 아, 일단 예, 설명해 보시죠.
3: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 달의 앞면과 뒷면이 다른 이유를 가지고 좀 뭐라고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냐면 지구와 달 사이에 그 공간이 좁으니까 달, 지구를 향하고 있는 달의 앞쪽으로는 운석이 좀 덜 날아오고 그 공간 여유가 좁아서 반대로 텅 빈 우주를 향하고 있는 지구의 달의 등짝은 뻥 뚫려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운석이 날아온다.
2: 광각으로 이제 노출돼 있으니까 맞아요. 뒤쪽이
3: 등을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던져도 그냥 맞추기 쉬울 테니까 그래서 달의 등 쪽에는 크레이터가 많다, 등 드름이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2: 그럴싸한데 아닌가 보다.
3: 되게 그럴싸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거든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우리 지구의 지름이 대략 12,000 킬로미터이니까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지구와 달 사이에 지구가 30개 들어갑니다.
2: 짧지 않은 거리네요.
3: 굉장히 먼 거리이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우연 중에 하나가 그 지구와 달 사이에 그 지구를 제외한 다른 태양계 행성들 있잖아요. 수금, 화, 목, 토, 천해명, 아 천해까지 아, 명성 미안합니다. 그 해왕성까지 이제 딱 그 지구와 달 사이에 끼워 넣으면 얼추 딱 들어가요.
2: 아, 그 정도야.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머네요.
3: 그래서 약간 그 행성 탕후루를 만들 수 있는 되게 귀여운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정도로 달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상 달의 앞면과 달의 뒷면에 쏟아지는 운석의 개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달의 앞면이라고 해서 지구가 막 가드해주고 막 이게 말이 안 된다는
3: 별로
2: 거죠.
3: 별로 지구는 좋은 방패가 아닌 거죠.
2: 아, 그럼 그건 틀렸고.
3: 네. 그래서
2: 진짜 원인은 지각의 두께 차이다?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달과 지구가 어쨌든 멀리 있지만 서로 강한 중력으로 붙잡혀 있다 보니까 그 달의 내부 중심 물질이 조금 지구 쪽으로 쏠려 있어요. 약간 우리 삶은 달걀 생각하면 좋은데 계란 삶아가지고 반으로 띡 자르면 그 노른자가 정중앙에 있지 않잖아요.
2: 아니죠.
3: 약간 한쪽으로 좀 쏠려 있죠. 자, 그래서 노른자가 쏠려 있는 쪽이 달의 앞면이고 노른자가 약간 멀리 벗어나서 흰자가 두껍게 있는 쪽이 달의 뒷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른자가 쏠려 있는 쪽은 조금만 살살 흰살을 긁어도
2: 노른자가 만나죠.
3: 그렇죠. 금방 노른자가 새어나와요. 마찬가지로 그 지각의 두께가 얇고 내부 물질이 지구 쪽으로 쏠려있는 달의 앞면은 원체 껍질이 얇다 보니까 조금만 얻어맞아도 금방 내부의 마그마가 다 새어나오는 거예요.
2: 아, 이 비율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직접 생각해낸 비유인가요? 저는 내야 됩니다. 아, 노른자 금방 터지는 거 만날 수 있듯이 지각이 얇으면 마그마가 그만큼 많이 분출된다.
3: 그렇죠. 그래서 크레이터가 설령 있었어도 금세 마그마가 다 새어나와서 다 매끈매끈하게 평탄화 시키는 거죠.
2: 예.
3: 반대로 뒤는 워낙에 그 흰자 그 지각이 두껍다 보니까 아무리 두들겨 때려도 그 마그마까지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2: 그냥 크레이터만 그러면, 생기고.
3: 그렇죠. 그냥 상처만 생겨서 뒷면은 또 이제 다 울퉁불퉁하고 거칠게 그 상처만 남아있는 거죠.
2: 앞면은 마그마가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그걸 다 살짝 덮어줘서 평탄화 작업을 했다는 거네요.
3: 네.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조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달 주변에 탐사를 해서 달 표면의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지도를 그리게 되거든요. 보니까 지각의 두께도 두께이지만 또 그 달의 암석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성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달의 앞면 쪽에 우리가 특히 저 거뭇한 얼룩진 지역을 디테일하게 보니까 뭐 우라늄이나 인이나 칼륨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는 찾기 어려운 희귀한 원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토륨 같은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들은 방사성 물질이어서 또 열을 되게 잘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그 충돌을 했을 때 마그마가 새어나오고 금방 매끈하게 다 아스팔트 포장하듯이 네. 다 이제 매끈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훨씬 빠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 예.
3: 하나 여담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또 천문학자들이 연구 기간 중에 상당 기간을 공을 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2: 이름 짓는 거.
3: 이름 짓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인, 그 다음에 칼륨, 네. 얘네들의 원소 기호가 K하고 P예요.
2: 그렇죠.
3: 그리고 지구에 또 드문 원소다라고 해서 레어 얼스 엘리먼츠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잘 또 조합해가지고 KREEP, 크립이라고 만들었습니다.
2: 크립.
3: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애들이다. 크리피하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좀 언어 유희를 또 살려가지고 이 달에 있는 희토류 같은 친구들을 이제 크립 성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예. 달 뒤쪽에 아예 그 탐사선을 착륙시킨 적은 없나요?
3: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예. 사실 그동안 아폴로 미션도 그렇고 나사나 유럽에서 진행했던 거의 대부분의 탐사는 다 달의 앞면에 집중됐어요.
2: 네.
3: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달의 뒷면으로 가게 되면 네. 지구가 보이지 않잖아요.
2: 안 보이죠.
3: 그러면 지상과 교신을 할 수가 없어요.
2: 아, 그러네. 달이 막고 있는 거죠.
3: 그렇죠. 달 예. 전체가 몸으로 막고 있으니까 그걸 뚫고 교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2: 아, 기술적으로 안 되나?
3: 그래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는데 네네. 이제 중국에서 또 최근 들어서 아주 열심히 우주 개발 탐사를 하고 있죠.
2: 네.
3: 그래서 중국에서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 로봇을 착륙시키는 거를 성공을 합니다.
2: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 달 뒷면에 있는 로봇과 또 지구의 관제소가 교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오작교를 하나 두었어요.
2: 오작교를 그럼 달 속에 넣어야 되나? 어디 넣어야 되나?
3: 달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궤도선을 하나 둬서 약간 교환원 같은 역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달 뒷면에서 신호를 쏘면 그 위를 돌고 있던 이제 궤도선이 네. 신호를 받아서 네. 그 위에서 이제 지구로 또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중간 기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2: 아, 약간 마라톤 전투 그 병사처럼.
3: 네, 맞습니다.
2: 직접 들고 뛰는 거네. 궤도선이.
3: 그래서 네. 실제로 또 중국에서 쏘아올린 그 달 탐사선이다 보니까 네. 그 오작교 역할을 해준 그 중간 교신 네. 인공위성 네. 그 탐사 궤도선의 이름이 오작교입니다.
2: 아, 진짜?
3: 네.
2: 재밌네.
3: 네.
2: 그렇습니다. 아, 요것도 재밌는 얘기 같은데 우리는 이제 그 달의 앞부분,
3: 네.
2: 달의 바다라고 하는 그 어두운 부분 보고 이제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네라고
3: 네.
2: 하지 않습니까?
3: 네네.
2: 혹시 다른 나라에는 뭐 이렇게 비슷한 비유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유라든지
3: 네.
2: 그런 표현들이 있나요?
3: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달에 토끼가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 조금 이렇게 동의하지를 못했거든요.
2: 그냥 약간 그림책에 토끼를 같이 그려줘야 좀 네. 납득이 되지.
3: 네, 맞습니다.
2: 달만 봐서는.
3: 네, 저도 어렸을 때 달을 보면서 토끼가 있다는 얘기를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네. 오히려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진짜 약간 토끼 실루엣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2: 나이 드니까 네. 보인다고?
3: 네. 예, 예,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아시아, 우리나라 포함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제 토끼의 실루엣을 그려서 뭐 방아 찧는 토끼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여러 그림들을 그렸어요.
2: 네.
3: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를 드리면 유럽에서는 우리가 이제 토끼 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네. 어떤 남자의 다리로 연결을 지었어요. 남자가 이제 거꾸로 누워 있고
2: 물구나무.
3: 그렇죠. 그게 다리가 쭉 뻗어 있는 거죠.
2: 네.
3: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토끼 몸통이 사람의 몸이 돼서 달에서 창을 들고 서 있는 어떤 남자가 네. 달에서 벌을 받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저 네. 달에 가 있는 사람의 사연이 뭐냐면 네. 안식일을 어겨서 네. 신의 분노를 받아가지고 이제 달에 평생 동안 네. 저기에 갇혀 사는 그런 벌을 받고 있다.
2: 약간... 멀리도 갔네. 아, 종교적으로도 연결했구나.
3: 네, 맞습니다.
2: 예. 또 있나요?
3: 그 제가 조금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미국에서 또 일부 문화권에서 만든 그림인데요. 그 달에 어떤 목걸이를 차고 있는 여성의 얼굴을 상상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 달 네. 아래쪽에 보면 방사형으로 네. 막 이렇게 줄무늬가 뻗어나가는 동그란 크레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크레이터가 이제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래쪽에 목걸이 역할을 하고 있고 네네네. 위쪽에 어떤 여성의 얼굴이 그려져서
2: 그래요?
3: 이제 달에 어떤 여인이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2: 음모론 만들기 딱 좋은 얘기인데 나중에.
3: 네.
2: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근데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달 표면의 지형이 있다고 하던데.
3: 아, 네, 맞습니다.
2: 어떤 지형인가요?
3: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아름다운 지형 중에 하나인데 네. 가끔 이제 달 사진을 보면 중간중간 하얀 뭔가 좀 소용돌이라고 단순하게 부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지형들이 있어요. 약간 전 저걸 보고 뭐가 떠올랐냐면 이집트 벽화 같은 거 보면 눈동자 이렇게 그리는 그런
2: 신, 호루스의 눈 이런 거.
3: 호루스의 눈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2: 아, 저런 게 곳곳에 있어요?
3: 네, 지역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거를 그냥 간단하게 하얀색의 달 소용돌이라고 해서 소월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아직은 정확히 정체가 뭔지는 몰라요. 네. 대신 몇 가지 좀 재미난 징후들이 있는데 일단 달 전체적으로 자기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얀 소용돌이가 일렁이는 지역에서는 비교적 강한 자기장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천문학자들이 어떤 가설을 생각하고 있냐면 아마도 첫 번째, 그러니까 자기장이 먼저냐 하얀색이 먼저냐로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자기장이 먼저다라는 가설은 일단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저 지역에 지역적으로 달에 오래전 남아있던 자기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그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우연히 달 근처를 지나가던 혜성 아니면 떨어지는 혜성들이 얼음 부스러기를 이제 전달을 하겠죠. 그럼 그 얼음 부스러기들이 자기장으로 포획되어서 주변에 하얗게 묻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우리 그 떡 먹으면 하얀 가루 묻는 것처럼 이제 달이 혜성 떡을 막 집어 먹어가지고 저렇게 하얗게 묻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 보통 그런 경우에 묻은 줄도 모릅니다.
3: 그렇군요. 예, 예. 또 반대로 아니다. 혜성이 먼저 떨어졌고 그 혜성들에 묻혀놓은 하얀색 얼음 그 가루들이 전기적으로 이온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 거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아서 이제 또 조만간 이루어질 아르테미스 또 다양한 후속 달 탐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요.
2: 마치면서 약간 이제 재밌는 게 더 이상 없다라고 하셨는데 동주머니라는 또 재밌는 거를 우리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3: 네.
2: 달의 지형에 대한 과학적 궁금증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 함께 풀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K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8: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7: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8: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7: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8: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2: 지영준 라면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9: 아, 반갑습니다.
2: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9: 저는 세상의 모든 라면을 맛보고 소개하고 라면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라면 평론가 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2: 라면마다 약간 스타커트시고 라면을 알리고 라면 평론가. 라면에 대한 자부심이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9: 네, 저는 라면에 대한 자부심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한번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직장도 퇴사하고 전업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러시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지영준 평론가와 국내 라면의 태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라면을 처음 개발한 사람은 누굽니까?
9: 처음 개발하신 분은 지금 삼양식품의 창업주이신 고 전중윤 회장님이신데요. 아.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2: 고 전중윤 회장님.
9: 네. 네. 엘리트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보험업계에서 거의 정상까지 오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2: 보험업계에서?
9: 네, 보험업계에서. 예. 일제강점기 때 최신부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네. 보험산업을 처음에 일으켰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제1생명보험회사 사장 자리까지 오르셨는데 네네. 동대문 시장에서 사람들이 네.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길게 서 있는 걸 보고 네. 그 음식을 맛보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라면 사업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2: 아, 보험업계에서도 레전드.
9: 네, 정상까지 올라가셨는데 근데 그 당시에 우연히 네. 길거리에서 맛본 음식에 충격을 받아서
2: 동대문에서 사람들이 네. 뭘 먹고 있었나요, 사람들이?
9: 그 음식이 뭐였냐면요. 네. 꿀꿀이죽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2: 아, 꿀꿀이죽. 네. 없던 시절에 많이 먹은.
9: 당시 5원에 팔렸던 죽이었는데요. 그 전중은 사장님께서 그걸 이제 받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네. 안에서 담배꽁초도 나오고 먹을 것이 없는 게 나왔대요. 그게 뭐였냐면 미군 부대에서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죽이었는데요. 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영양식품이라고 하면서 줄 서서 먹었다고 해요.
2: 잔반을 끓인 거죠.
9: 네. 근데 그걸 보고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 사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라면을 만든다면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2: 아, 그래서 보험업을 떠나서 네. 라면을 개발해보자.
9: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네. 미국에서 밀가루 같은 걸 많이 원조를 해줬는데요. 네네. 한국 사람들은 네. 꿀꿀이죽은 영양식이라고 먹으면서 네. 밀가루 음식은 잘 안 먹었었대요.
2: 생소에서?
9: 네, 생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이 중심이지 그렇죠. 예. 밀가루는 먹을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차라리 잔반으로 끓인 죽을 먹을지언정 밀가루 음식은 안 먹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중윤 회장님께서 일본에서 맛봤던 인스턴트 라면이 네.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도입한다면 한국인들의 식량 사정을 많이 개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2: 사업도 사업이지만 구휼의 어떤 목적을
9: 네, 두고 맞습니다.
2: 라면을 들여올 생각을 하신 건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음식을 원래 하던 분도 아니고 특히나 네. 이제 인스턴트 라면 제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는 네. 라면 끓이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네, 엄청 어려운 건데 네. 라면 제조법을 뭐 직접 가서 배워오셨나요, 일본에서?
9: 원래 처음에는 직접 만드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보험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일본의 라면들을 사와서 연구를 해도 이게 잘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 이제 제조 설비를 사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걸 도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2: 아, 정부에서 선뜻 지원을 해줍니까?
9: 아니요. 선뜻 지원이 안 됐고요. 네. 그 당시 때 정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 네. 그때 만났던 사람이 군사 정부의 실세였던 네. 중앙정보부장님이에요. 네. 떠오르시는 분이 혹시 아실까요? 있으실까요?
2: 그 당시가 그 당시, 60년대?
9: 네, 60년대 초반에 박정희 정권에서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2: 누구죠?
9: 삼김으로 유명하신
2: 분. 아, 삼김 씨, 김종필.
9: 네, 김종필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예. 라면을 끓여드리고 예.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네. 만들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아니, 지원을 해주셨던 게 아니고 만들어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돈이 부족하다고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네. 김종필 그때 부장님께서 돈이 없다고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께서 전중윤 회장님께서 네. 그 자리에서 좀 약간 언성을 높이시면서
2: 아, 그 약간 삼엄한 시대에
9: 네 중앙정보부장 앞에서 부장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강하게 설득하셨다고 합니다.
2: 근데 라면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9: 지금 사람들이 예, 먹을 예. 것이 없어서 예. 음식물 쓰레기로 죽을 끓여 먹고 있는데 그렇지, 지금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하게 설득을 하니까 네. 사실 그때 그 김종필 씨가 엄청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앞에서
2: 깨갱할 텐데
9: 깨갱하실 수도 있는데
2: 핵이보게 네. 뭔가 확신에 차 있구나 이 사람이.
9: 그 사람 여기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정말 저 사람 절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농림부에 할당되어 있던 10만 달러 중에서 네. 5만 달러를 쓸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2: 농림부 예산 절반을 떼줬다.
9: 아, 농림부에서 이제 그런 이제 지원 예산 중에
2: 할당된 예산 중에 절반을.
9: 네.
2: 와.
9: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다 놀랐던 게 잘못하다가는 지금 전중 회장님이
2: 시대가 시대니까요.
9: 네, 시대가 시대니까요. 예. 되게 어려울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라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 그만큼 전중윤 회장이 의지와 배짱이 대단했다 우리가 알 수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원받은 5만 달러로 곧장 라면 개발에 들어가나요?
9: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네네네. 일본 대부분의 업체들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거나 또 로열티를 무리하게 제시하거나 혹은 아예 문전 박대를 하는 방식으로 만나주지조차 않거나 거절을 합니다.
2: 그래요.
9: 그런데
2: 그 거절했던 회사 중에 되게 유명한 분이 계셔. 일본 라면왕이 있던 회사한테 거절을 당했습니까?
9: 일단 공식적으로는요. 이제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진 않은데 일본 최대 라면 회사도 찾아갔으나 이제 최종적으로 거절 당했다라는 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2: 일본 최대 라면 회사가 상호 한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어디죠?
9: 그러게요. 책에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 예. 그 당시 제가 추정하기로는 니신 식품.
2: 아, 니신 식품.
9: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창업주가 일본 라면 세계 최초로 라면을 만들었던 안도 모모우쿠.
2: 안도 모모우쿠 우리 저 네. 완전 거의 초창기 때 한번 네. 만났었던
9: 그분의 회사를 찾아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 아, 추정이 된다.
9: 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는데 일본 최대 라면 회사를 찾아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 근데 좀 네. 이렇게 싸늘한
9: 네,
2: 반응을
9: 거절을 받았고 그래서 포기하기 직전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한번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가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갔던 곳이 바로 묘조식품이라는 곳인데요.
2: 네.
9: 거기는 기존의 라면들과 다르게 네. 면과 스프를 별첨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인기를 얻었던 회사였어요.
2: 지금처럼?
9: 네, 지금처럼. 옛날에는 면과 스프를 따로 이렇게 별첨하지 않고 그냥 면 자체의 맛을 조미해서 만들었거든요.
2: 아, 면에 맛을 입혀서?
9: 네, 네. 맛을 입혀서 만들었었는데 네네네. 스프를 따로 넣는 방식으로 인기를 얻었던 회사 사장을 만나게 해주는데요.
2: 네네.
9: 그 회사 사장을 만난 과정에서 똑같이 그 김종필 씨를 만난 것처럼 처음부터 이제 좀
2: 한국인들이 굶주려 있다.
9: 굶주려 있다. 도와달라. 일본인들도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냐. 어떤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운이 좋았던 게 그 네. 오쿠이 사장님이 그 직전에 이탈리아에 가서 파스타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드렸는데
2: 지금 말씀하신 묘조식품의 사장 오쿠이 사장이 네, 이탈리아에서도 맞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9: 일단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업체가 네. 엄청나게 극진하게 도와줘요. 호의를 가지고. 근데 네. 한국에서 네. 일본에 와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네. 그래 일본도 한국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또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한테 한번 도와줘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적 어떤 그런 운도 따라줘서 파격적인 가격, 당시 라면 제조 설비를 2만 6천 달러에 네. 건네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들여오게 됩니다.
2: 야, 이분이 참 고마운 분이네요.
9: 네.
2: 그러면 그때 뭐 스프 레시피 이런 것도 다 알려준 건가요? 왜냐면 그건 지금도 네. 기밀 중에 기밀이라고
9: 해요. 네, 지금도 스프 레시피는 다 각 네. 회사의 기밀인데요. 네. 그 당시에도 스프 레시피는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2: 아, 그래요?
9: 그래서 라면 제조 설비만 주고 네. 또 라면 제조 과정을 배울 수 있게는 해줬는데요.
2: 네. 스프가 핵심이잖아요.
9: 스프가 핵심이죠. 네. 그런데 다만 스프가 핵심이긴 한데요. 이제 뒤에서도 네. 이야기를 네. 하겠지만 네. 라면 회사들은 면이 더 핵심이긴 합니다.
10: 아 그렇구나.
9: 네, 왜냐면 면 제가... 제조 설비가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네. 처음 시작한 당시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스프도 네. 면만큼이나 엄청 중요했던 때였거든요.
2: 예, 예.
9: 그래서 이제 면 제조 설비랑 라면 생산 기술만 배워서 떠나려던 찰나에 네. 공항에서 그 묘조식품의 오쿠이 사장의 비서실장이 갑자기 달려옵니다.
2: 설마.
9: 그래서 편지를 주는데요. 그 편지 속에 그 전중윤 회장님에 대한 어떤 응원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기밀이었던 스프 배합표가 거기
2: 진짜?
9: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로 하고 그걸 가서 써서 한국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달라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고 하고
2: 결국에 다 내주셨네요. 합리적인 네, 가격에.
9: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알려지지 않은 미담인데
2: 네.
9: 5만 달러를 지원받아서 2만 6천 달러를 썼는데요.
2: 전종현 회장이
9: 네, 남은 예. 돈을 다 정부에다 반납을 합니다.
2: 아 나라에서 준 거 우리가 이만큼 남았으니까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9: 지금으로 따지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2: 그래요.
9: 대부분 그걸 이제 암시장에서 달러를 팔아서 네. 자금을 가져오거나
2: 네.
9: 아니면 그냥 썼다고 하고 보고를 했는데
2: 네.
9: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남은 달러도 다 반납하고 또 거기 플러스 일본 라면보다 더 푸짐하게 만들고 더 저렴하게 만듭니다.
2: 아, 우리가 처음 출시한 인스턴트 라면이
9: 처음 출시했는데
2: 가격은 더 저렴하고 양은 더 푸짐했으니까
9: 네. 1958년도에 일본 최초의 라면 치킨 라면이 발명이 됐는데요.
2: 네네네.
9: 그 당시 때 일본의 우동이 6엔이었어요.
2: 네.
9: 근데 일본의 치킨 라면은 35엔으로 거의 6배 가까이 가격에 팔렸었거든요.
2: 네.
9: 그런데 한국의 최초의 라면은 10원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10원.
2: 와.
9: 그 당시 10원이 어떤 가격이냐면요. 네네네. 꿀꿀이 주기에 한 그릇에 5원, 그리고 담배 한 갑이 25원,
2: 네.
9: 그리고 커피 한 잔이 35원 하던 때였어요.
2: 일본은 우동의 6배를 받고 라면을 판 건데
9: 일본은 그렇게 했었는데
2: 우리는 훨씬 저렴한 거죠.
9: 네, 저렴한 거기에 판매를 했었고 일본 라면보다 면의 양도 15% 이상 일본은 85g이 표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100g으로 출시를 했고 네.
2: 그럼 좀 안 남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
9: 네, 그래서 오쿠이 사장님께서, 묘조식품 오쿠이 사장님께서 네. 엄청 말리셨다고 해요.
2: 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9: 네,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개발비도 있고, 처음 시작하는데, 그 가격으로 팔면 남질 않는다. 너무 힘들 거다. 제발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하시라. 가격도 비싸게 팔고, 지원받은 돈도 반납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2: 그럼에도 전종윤 회장은 네. 양은 많게 가격은 낮게.
9: 그렇게 했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그 라면이 적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 100g이었던 라면이 120g으로 증량이 됩니다. 네.
2: 지금도 외국 나가서 이제 라면 팔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네. 라면 값이 싼 것 같아요. 그죠?
9: 물가 대비로 따지면 우리나라 라면이 되게 저렴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이 해외에 수출돼서 잘 판매되는 이유가 네.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품질뿐만 아니라 네. 일본 라면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수입이 안 됩니다.
2: 말 나온 김에 지금 네. 다른 나라에서는 인스턴트 라면 뭐 가격대가 네. 어느 정도입니까?
9: 이제 일본 니싱 컵누들 같은 경우는요. 네. 편의점 판매가로 한 30엔, 40엔 이 정도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한 개 기준으로. 그리고 또 뭐 일본의 치킨 라면 같은 경우는 다섯 개 기준으로 한 700엔 정도. 600엔에서 700엔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 한 7,000원이라고 보면 네. 우리보다 비싼 거지.
9: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걸 만약에 공식 한국으로 수입이 된다 그러면 네. 거기에다 물류비가 들어가고 유통비가 더 들어가니까 한국 라면들과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2: 그러네요.
9: 니신식품은 한국에 공식적으로 라면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런데
9: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 삼양식품이나 농심은 네. 일본으로 다 수출이 되고 있고 네. 일본 수입 라면 중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네.
9: 전 세계가 거의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라면이 수입 라면 중 1등이고요. 네. 중국에서도 1등이고 전 세계 1등인 곳이
2: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9: 네,
2: 품질도
9: 맞습니다.
2: 훌륭하고.
9: 예. 네, 라면 회사는 대신 힘듭니다.
2: 아, 그래요?
9: 국가에서 물가 관리 품목으로 하면서 라면 가격을 이렇게
2: 아, 우리나라에서 라면은 좀 저렴하게 먹는 식품이어야 네. 되니까.
9: 왜냐면 처음부터 굶주림 해결을 위해서 도입된 거기 때문에
2: 그렇지, 그렇지.
9: 저는 역사적 배경 때문에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남지 않고요. 해외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습니다.
2: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 만든 국산이 오히려
9: 네.
2: 국내에서 소비했을 때 더 박한 경우도 있는데
9: 네.
2: 라면만큼은 국산 기업이 국내 기업이 국산으로 만든 거 우리나라에서 먹는 게 제일 이득이네요.
9: 예. 해외에 나가면 프리미엄입니다.
2: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와서 전종윤 회장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을 만든 건데 그게 삼양라면인 네. 거죠? 반응은 어땠습니까?
9: 처음에 일본에서 치킨 라면이 처음에 발명됐을 때는요. 일본 사람들이 라멘이라는 음식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2: 네.
9: 친숙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법의 라멘이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푸짐하고 저렴하게 만들었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라면이라는 음식, 그러니까 라멘이라는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2: 아까 밀가루도 생소했잖아요.
9: 네, 밀가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에 3년간 어마어마하게 안 팔려가지고 힘들어합니다.
2: 아, 그래요.
9: 그래서 적자에서 허덕였고 네.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2: 망하기 직전까지 가요. 근데 그 와중에 네.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9: 그 와중에 운이 따랐는데 네네네. 박정희 정부에서 한국이 쌀이 계속 부족했거든요.
2: 네.
9: 그래서 쌀이 부족하니까 밀가루나 그 잡곡을 먹자라는 운동을 하는데 언론에서 네. 영양식품으로 네.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영양식품으로 소개가 됐어요.
2: 라면을 삼양라면을
9: 특수 영양국수 영양식품으로 막 소개를 하면서
2: 예, 예.
9: 라면을 먹으면 국가 식량 사정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라면이 인기를 끌게 되었고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2: 혼분식 장려 정책이 삼양라면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됐네요.
9: 네.
2: 예, 기사회생을 할 수가 있었겠네요.
9: 물론 삼양식품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지만
2: 네.
9: 그런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지금 라면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2: 근데 국가에서 그렇게 혼분식을 장려하면
9: 네.
2: 이제 삼양라면이 그래도 살아나는 걸 보고
9: 네.
2: 다른 사람들, 다른 기업도 라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9: 네, 그래서 수많은 라면 회사들이 라면 사업에 도전해서
2: 네.
9: 아리랑 라면 그리고 또 해표식용유 만들었던 동방유량에서는 해표라면, 뭐 스타라면, 뉴라면, 롯데라면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삼양라면의 점유율이 80% 이상이었어요. 다 사라지고 네. 철수를 했는데 한 기업만이 살아남았었습니다.
2: 어디죠?
9: 그 라면이 롯데라면인데요.
2: 롯데라면?
9: 롯데라면. 네. 그 롯데라면을 만들었던 롯데공업이 네. 지금의 농심입니다.
2: 아, 그게 농심이구나.
9: 네, 그걸 이제 뒤편에서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 농심도 그때 점유율로는 안 됐겠지만
9: 네.
2: 어쨌든 살아남은 유일한 기업이다.
9: 농심도 한 4년간 적자를 해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아, 근데 진짜 술술 나오신다. 뭐 가격이나 뭐 제품명, 뭐 옛날 제품명 이런 것도 그냥 원고도 안 보시고.
11: 더 재밌게 이게 네. 재미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하면 알죠. 네. 많이 끊어 주세요.
2: 아니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삼양라면이 매워진 이유가 네.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11: 아, 그게 매워졌다기보다는 네. 처음으로 고춧가루를 도입하게 된 게 그 혼분식 장려 정책 때 네. 예, 삼양식품 사장실로 전화 한 통이 왔다고요. 어, 예, 예.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전화다라고 해서 사장 받아라라고 해서 전화가 왔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주 애주가하셨다고 해요.
2: 어, 예, 예.
11: 술을 먹고 나서 네. 라면을 먹으니까 그렇게 좋더라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다 고춧가루를 넣어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라고
2: 해장라면의 맛을 알아보시는
11: 거예요. 고춧가루를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2: 직접
11: 제안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라면 궁합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고춧가루를 아, 넣으라고 하시면
2: 넣으라면 넣어야 돼.
11: 단순히 참고만으로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넣었는데 실제로 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고 더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으로 매운 라면은 아니었고 살짝 고춧가루가 들어간 정도였었어요.
2: 그러니까 매운 라면의 세계를 연 셈이네요, 그때.
11: 네, 그 당시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2: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60, 70년대에는 대통령까지 즐겨 먹는 이 라면, 정말 국민 식품이 된 느낌이고, 또 삼양의 독주체제였다는

0: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1: 아, 다른 사업 부문으로 확장을 계속 했군요.
0: 확장을 하게 됩니다. 예. 라면 산업이 확실하니까 그걸 네. 바탕으로 다른 걸 도전을 하게 되죠. 반대로 그것 때문에 80년대 네. 후발주자였던 롯데공업 그리고 농심, 지금의 농심이 네. 그걸 추격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1: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 전에 이제 도봉동에 네. 공장을 세웠나 보네요. 아,
0: 네. 네.
1: 삼양에서.
0: 네. 네. 60년대 때 그 네. 라면 공장 부지를 만들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60년대 때 라면이 너무 잘 팔리니까 네. 신공장을 세워야 됐었는데요.
1: 네.
0: 그 당시 때 영등포가 물류도 네. 좋고 네. 공장을 세우기에 최적지였다고 생각을,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요.
1: 네.
0: 그런데 당시 도봉동에 네. 이재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판잣집들이 많고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1: 네.
0: 거의 난민촌처럼 있었다고 하는데
1: 네.
0: 전중인 회장님께서 내가 라면을 파는 이유가 네.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우리 식량 사정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만약에 이게 영등포가 아니라 그 도봉동에 공장을 세운다면
1: 네.
0: 저 판잣집들이 나중에 벽돌집으로 바뀔 거고 그 가장들이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서 한국 경제가 발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공장이 없던 그 부지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야. 사람들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해서 네. 교육시켜서
1: 네.
0: 거기에 이제 아시아 최대 수준의 거의 공장이 됐었습니다.
1: 아, 라면 공장을 세우고. 아, 이거 전종윤 회장의 그 신념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예.
0: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우지파동에서 너무 아, 억울했을 우지파동. 것 같다라는 네. 게 제가 라면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1: 네, 네, 네.
0: 늘 느낍니다.
1: 예. 아까 그 삼양이 잘 되니까 다른 기업들도 시도했지만 결국엔 네. 삼양의 벽을 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성공을 못 거뒀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농심의 전신이었던 롯데공업이었다고 네. 하셨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라면 네.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농심이 1등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삼양의 60, 70년대 독주체제는 얼마나 이어졌으며 네. 농심이 1위를, 1위의 자리에 오는 건 언제쯤인지도 궁금한데.
0: 예. 일단 뒤에서 소개해드릴 거긴 한데 여기서 좀 간단히 한번 얘기해볼게요.
1: 네.
0: 아까 전에 삼양식품은 그 라면 업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에 도전을 할 때 롯데공업, 지금의 농심의 전신이었던 롯데공업은 라면에 정말 올인을 합니다. 라면에서만큼 1등을 하겠다.
1: 라면만 파.
0: 라면만.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삼양식품이 다 역할을 할 때 여기는 공장을 세우고 품질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스프만 만드는 전문 공장을 안성시에다가 세웁니다.
1: 안성에, 맞아.
0: 그래서 만든 라면이 있는 거 히트작 라면.
1: 아, 안성탕면이구나.
0: 안성탕면입니다. 안성탕면, 짜파게티, 농심 신라면, 너구리 뭐 이런 라면들을 80년대 초중반에 계속 만들면서 85년도에 처음으로 농심이 1등을 하게 됩니다.
1: 85년도?
0: 1985년도.
1: 야, 그러니까 뭐 한 4연 타석, 5연 타석 홈런 치는 느낌이에요. 네.
0: 그다음부터 계속 홈런을 치는데요.
1: 네.
0: 그건 이제 뒤에서만 말씀드릴게요.
1: 아, 반면에 이제 삼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사업을 오히려 너무 이제 다각화하다 보니까 네. 라면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0: 그래서 그 삼양식품은 삼양라면을 뛰어넘는 히트작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1: 네.
0: 결국 농심한테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죠.
1: 네.
0: 근데 제가 롯데공업이랑 농심 이야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1: 네.
0: 1978년도에 삼양이 바뀌어요.
1: 아, 사명이.
0: 네, 예. 그 롯데공업에서 농심으로 바뀌는데 그 이야기가 또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건 뒷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거기서 이제 농심이 1위가 됐는데 뭐 참고로 지금 라면 점유율만 봐도 1위 농심, 2위 오뚜기, 3위 삼양, 4위 팔도 이런 순서라고 하는데요. 농심과 이미 역전이 된 상황에서 삼양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하셨지만 네. 우지파동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네. 것 같은데 우지파동이 정확히 어떤 사건이고 또 어떤 파급력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0: 일단 지금 그 대부분의 라면들은 어떤 기름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1: 아, 기름.
0: 네.
1: 아, 그 뒤에 성분표 보면
0: 네.
1: 뭐 콩기름 이런 거 아닌가?
0: 그렇죠. 이게 대부분 모르세요.
1: 예, 예, 예.
0: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사용되는 기름은요.
1: 네.
0: 팜유.
1: 팜유입니다.
0: 그게 뭐냐면 기름 야자나무의 열매예요.
1: 네.
0: 그 기름 야자나무 열매가 네. 식물성 기름인데
1: 네.
0: 독특하게도 동물성 기름처럼 상온에서 굳어있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면을
1: 네.
0: 70년대, 80년대에는요.
1: 네.
0: 팜유로 만든 라면도 있었고
1: 네.
0: 동물성 기름인 소기름, 우지로 만든 라면도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그 농심의 전신기업 롯데공업은
1: 네.
0: 팜유를 이용해서 라면을 만들고 있었고
1: 저
0: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팜유랑 우지를 섞어서 라면을 만들고 있었고
1: 예.
0: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또 그걸 섞어서 만든 데도 있었고
1: 네.
0: 파미만 쓰는 데도 있었고요.
1: 네.
0: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우지 회사들이 미국으로부터 우지를 수입해서 썼는데요.
1: 네.

0: 1등급 식용 우지가 아니라 2등급, 3등급의 비식용 우지를 수입해서 정제를 해서 썼었어요.
1: 아, 비식용으로 네. 구별이 되던 2등급, 네. 3등급 우지를 썼다.
0: 네, 못 먹는 우지. 그러니까 비식용이니까 아. 먹을 수 없는 걸 수입해서 정제 공장에서 정제해서 썼는데요. 어. 이게 원래 문제가 안 됐었어요.
1: 그래요?
0: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됐었는데 네. 1989년도에 식품공전, 그러니까 그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 그 부분이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걸로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1: 아, 우리도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하면서 그런 식품 규정 같은 네. 것도 엄격해지면서 갑자기 문제가 됐구나.
0: 근데 문제는 그 규정에 대한 빠른 대처를 회사들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좀 계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아. 회사 사장이랑 실무 책임자를 구속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1989년도 11월에 발생한 우지파동입니다.
1: 우지파동인데 네.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파뮤를 썼는데 네. 파뮤만 썼으니까 네. 타격이 없었을 것 같고
0: 네, 타격은 있었습니다. 아, 있었나요?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라면 업계 전체가 다 큰 아, 타격을 입었거든요.
1: 업계 전체가 다. 하지만 삼양의 타격이면 네. 삼양은 우지를 네. 썼으니까.
0: 네, 맞습니다.
1: 점유율이 더 떨어졌겠네요.
0: 그 당시에 언론에서 어떤 네.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냐면 네. 공업용 우지로 라면을 만든다. 어떤 거냐면 비누를 만드는 기름, 아. 뭐 다른 못 먹는 거 그런 윤활유 같은 걸로 어떤 라면을 만든다. 약간 이런 식의 네. 보도 같은 게 쏟아졌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 어느 회사가 만들어? 삼양식품. 그 당시엔 라면, 삼양식품이 유명했으니까 삼양식품 라면은 못 먹는 기름으로 만든 라면이야. 라고 하면서 삼양라면이 그 당시에도 농심한테 역전이 됐었지만 더 급감을 해서 거의 뭐 공장 부지에 가보면 반품된 라면들이 한가득 쌓여있고 그걸 폐기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서울의 최대 공장이었던 도봉 공장이 네. 가동을 중단했고 아. 결국 매각이 됩니다.
1: 아까 좋은 뜻으로 도봉동에서 어떤 그 공장마저 네. 이제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네.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먹지 않는 기름을 이제 썼다는 것 때문에 이제 파동이 생긴 건데요. 아, 최근에 그러고 보니까 네. 그 우지라면 다시 출시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 당 최근에
1: 예, 가져오셨죠.
0: 36년 만에 네. 삼양식품에서
1: 1963.
0: 네, 요즘 삼양식품이 잘 나가거든요. 예.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여기 예. 이게 거의 라면 플러스 반도체 합친 말로 면도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잘 나가는데 이거 덕분에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 회복을 위해서 36년 만에 우지 라면을 재출시했습니다.
1: 예, 좀 맛있다 그러던데.
0: 네, 요거 이제 파뮤랑 우지를 섞어서 옛날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1: 좋은 우지. 좋은 우지. 그렇죠? 예. 아, 좋은 얘기 하실 때 또 표정이 엄청 밝아지시네요. 예. 자, 오늘 지영준 평론가와 라면 평론가와 함께한 첫 시간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 전중현 회장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 라면의 시작과 현주소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브랜드명 삼양의 뜻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양은 이제 영양할 때의 양인데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서 성장을 돕는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전중윤 회장이 라면을 개발한 취지와 잘 맞는 것 같고요. 삼은 이제 석삼자인데 우주의 생성 근원인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다소 좀 뜬금없이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반세기 넘게 돈 없고 시간 없을 때 누구나 부담 없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굉장한 식품이라면 우주의 기운이 따랐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다음 주 라면의 역사 두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오늘 진행을 맡은 CBS 기자 김광일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국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 직격했고 한동훈 의원은 형사조치로 맞서면서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돌파에 나섰는데요. 김민석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수첩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관련 발언을 둘러싼 해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너 승부사들에서 정치권의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김승원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대응 TF를 이끌고 있는 전용기 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승부사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1: 네, 제가 이 프로그램 오늘 이제 대신 진행을 맡는데 네. 제작진이 그러더라고. 이 프로그램은 그냥 패널들이 하는 거니까 업혀가면 된다. 뭐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다.
6: 여기 업혀가시면 됩니다.
1: 아 그러게요.
7: 서정욱 중심주의입니다.
1: 아, 그렇죠. 네,
6: 여기 서정욱당입니다.
1: 네. 서정욱당이에요?
6: 예. 네.
1: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서정욱당에 저도 이제 입당한 네. 네. 자, 초기 멤버로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제작진이 인사청문회로 준비를 해줬어요. 사실은 이렇게 가면은 인사청문회 무용론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김승원 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44명을 신청을 했고 민주당이 그걸 거부를 하면서 지금 추후에 이제 초유도 아니다. 이런 전례가 좀 있어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6: 이렇게 진행이 되면
1: 네.
6: 민주당한테 더 저는 안 좋다고 봐요. 대통령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임명 강행할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1: 네.
6: 그 과정은 청문회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들이 뭐야 왜 증인을 안 세우지? 최소한 양모 씨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강세찬 씨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뭐 억울하다면서요. 그럼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 그 사람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정신이 있겠냐는 둥 나와서 제대로 말을 할 거냐는 둥 뭐 증인 걱정하면서 안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께서 납득을 못하죠.
1: 강세찬 씨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아침에 한판 저기 뉴스쇼에서도 네. 이제 전화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
6: 네.
4: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쟁점은 한 3명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양 씨, 강 씨, 그리고 식약처장. 이 정도는 나와가지고 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6: 한동훈 의원인 줄 알았네.
4: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의원도 불러라. 대신 봉지욱 기자도 불러라.
1: 봉지욱?
4: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좀 네. 희화가 될 수가 있고,
1: 네.
4: 이제 진지한 그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3명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1: 네.
4: 하지만 저는 그 양 씨 같은 경우는 여성인데 이미 좀 악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1: 쉽지 않겠죠?
4: 네. 네. 하지만 이제 강 씨나 식약처장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원의 내용만 보면 증인 없는 게 맞냐라는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윤석열 정부 때 인사청문회 한 60번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장관들만 제가 보니까 6명 정도가 네. 증인이 없었더라고요.
1: 아, 그때도 그랬어요.
4: 그러니까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이영 중기부, 원희룡 국토부, 이창영 산자부, 박진 외교부 뭐 5월 2일 날 막 두 분 같이 안 나오고 막 그랬어요.
1: 그때 민주당 다수 의석이었을 텐데
4: 네.
1: 민주당이 그렇게
4: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있어요? 그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뭐 증인 출석을 하려면 5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1: 아, 네,
4: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불협 근데 지금하고 별발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다고 해서 이번에 증인 안 부른 게 자랑이다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국민의힘이 저는 44명까지 아니고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민주당도 좀 너그럽게 좀 받았으면 어땠을까
1: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서정욱 변호사님은 만약에 지금 세 분을 거론해 주셨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꼭 정말 불러야 되는 뭐 한 세 사람 정도만 꼽으라고 한다면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8: 뭐 저도 이게 그 식약처
1: 김강민
8: 때문에
1: 네.
8: 그렇죠 아마 이게 그 양모 씨
1: 네.
8: 강모 이 정도는 최소한 불러야 되고 저는 뭐 한동훈 의원도 어떤 형태로든 좀 이게 사보임을 해서라도 오. 좀 이게 나왔으면 좋았겠다.
1: 청문위원으로?
8: 예. 근데 오. 뭐 제도상으로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비교섭 무소속이고 이런 교섭단체니까. 네. 근데 좀 국민의힘에서 좀 대성적으로 오. 한동훈한테 양보해서 좀 불러서 어떠실까. 오.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근데 무조건 정의를 부르자는 게 아니고 이소영 장관한테 우리 정의 부르자 소리 안 하잖아요. 네. 이소영 네. 장관은 정인 우리가 부르자고 안 해요.
1: 중기부 장관
8: 의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김성원은 그만 의욕이 많잖아요. 용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인을 불러야죠. 저는 정인이 무조건 필요하다 안 한다가 아니고 의욕 없는 깨끗한 사람은 일부러 부를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의욕 있는 사람은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아쉬운 거예요.
3: 저는 개인적으로 증인 신청보다 이 사건 있죠. 강 씨 사건. 네. 강 씨 1심 사건. 그 사건의 증거 기록들을 어떻게든 확보가 돼서 좀 펼쳐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인사청문회에서. 왜냐하면 식약처장 조사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 진술조사 다 있어요. 그 안에. 자기 입장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 혹시 반칙이나 뭔가 뭐랄까 좀 탈법적인 게 있나 무지하게 조사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오픈해놓고 얘기 좀 해야 된다고 보고 강 씨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날 항소심 선고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와도 거의 중언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강 씨가 진술했던 거 피자신문조서 다 이 왜냐하면 판결 한번 겪었던 사건이라 가지고 이 자료들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일부 지금 편집되거나 발췌된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자신의 논지에 맞는 것만 고르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안 돼요 의문이. 그래서 이제 풀로 오픈하고 다 좀 공론화 시킬 수 있어야 이게 공정한 평론이 될 수가 있겠다. 혹은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실 뭐 국회에서 뭐 자료 요구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건지도 좀 의문이에요. 증거 기록들이. 그래서 어떤 방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김승원 후보자가 다 가지고 있냐? 그렇지도 않죠. 본인은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아. 공식적으로는 열람 등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렇구나.
3: 네 수사 기록 아.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양 씨나 강 씨 쪽 변호인이 가진 걸 내든지 아니면 이제 법원에서 지금 항소심 법원에서 주든지. 근데 항소심 법원 지금 열심히 판결문 쓰고 있는데 30일 날 선고여가지고 이게 될까? 근데 염려스럽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간 자료가 나온 걸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1: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건이 네. 이제 이 기존에 나왔던 청문회 때 있었던 의혹들과 상당히 다른 지점은 이미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앞단의 수사 재판 기록이 엄청 많이 쌓여 있고 그 중에 일부분이 지금 보도가 되고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왜곡이 있다거나 그럴 네.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양 씨나 정 씨 사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들이 꼭 뭐 검사들 뿐만 아니라 사건에 관련한 여러 사람들이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 사람이 같이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사건은?
3: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쟁점이 될 거예요. 근데 갖고 있더라도. 아. 네, 그걸 또 인사청문회 하는 전제되는 자료가 네. 인증된 자료가 아니고 네. 돌던 자료를 뭐 낸다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신빙성에. 그래서 항상 인사청문회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밟아야 할 텐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좀 열심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을.
1: 하고 있겠죠. 뭐. 네. 당연히 하고
6: 제
1: 있겠죠.
6: 제 생각인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말끔하게 지운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을 다 펼쳐놓고 하겠다 하는 것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제넨셀 로비 의혹 국정조사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오. 지금 중요한 건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격이냐를 알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뒷단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답답한 것이 기소유예다 못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국민들이 가장 처음에 관심을 가져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사적인 관계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과정에서 그래서 놀란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을 하시겠다는 분의 어떤 사적 관계가 이렇게 적나라하고 또 이것이 실제로 아주 중요한 민원 처리, 그걸 저희는 이제 로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걸로 실제로 이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났냐 이건 나중 얘기고요. 이 과정까지 보는 그 상황을 국민들은 놀랬단 말입니다. 짧게 줄여서 사적 친밀 관계가 공적 영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뒤를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앞에 얘기가 훨씬 중요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훨씬 더 직관적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선이 있는데 그 기준선에 이분의 지금 상황이 맞느냐. 이런 관계가 막 녹취, 뭐 어디서 녹음 파일까지도 가져서 이렇게 틀잖아요. 그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더 주가돼야 되는 거지. 지금 기록 가지고 여기는 기소, 그다음 1심 무죄네, 여긴 기소 유예네 이 얘기하다 보면 이건 본질이 아닌 거죠.
1: 그 부분 그럼 한 번만 짧게 좀 여쭙고 싶어요. 어제도 한번 그 코너에서 나와주신 패널들 분들께 여쭙고 의견을 좀 들었었는데 민원 어디까지가 민원이고 어디까지가 로비냐. 사실은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 그냥 늘상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의원들이 그럼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또 반론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사적인 그 뭐 관계가 공적인데 영향을 미쳐서 뭔가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심각하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경계가 어디까지로 좀 봐야 되는 건지.
8: 그거는 이제 그 판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정한 청탁이거나 우리 법률 요건에 그게 많잖아요.
1: 네.
8: 청탁금지법도 있고 형법에도 보면 부정한 청탁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1: 네.
8: 판례는 두 개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이권,
1: 네.
8: 돈이 개입됐느냐. 그건 뭐 판례가 명시로 이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중요한 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까. 이게 만약에 양모 씨가 아니고 다른 지역구의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해도 국정감사 도중에 나가서 계속 전화하고 막 받고 이렇게 챙겼을까. 누구한테나 동일한 기준이냐. 동일한 기준이면 그건 민원이고 이권이 개입 안 되면 민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양모 씨하고 이게 20년, 2년
1: 네.
8: 그러게 그 눈물이 나게 보고 싶다는 그 마음 그리고 이제 뭐 고양이 필터로 사진 찍어서 같이 카카오 프로필 올릴 정도로 뭔가 이게 특수한 관계잖아요. 이게 작동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구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보좌진 보고 야, 저 강 교수 뭐 어떤 회사 좀 알아보고 대충 이랬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두 번째 이권도 그래요. 이미 수천억의 로비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이게 300억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10억 정도 돈을 챙긴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500밖에 못 벌어도 우리 내가 사랑하는 그 양모 씨는 10억 가까이 번다. 니라도 많이 챙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절대 민원이 될 수가 없어요.
3: 좀 너무 위험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일단은요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의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정한 청탁은 부인했잖아요. 그죠? 판결문에서 부인했습니다. 네. 명백하게 부인했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녹취록들 법원이 다 봤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녹취록 아닌 것도 다 봤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 녹취록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고 화제가 안 되고 있는 녹취록 전체 맥락은 무엇이길래 법원이 지금 막 화제가 되고 있는 걸 보고서도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해서 제가 기록 다 보정하는 거고요.
1: 그 부분 잠깐만 네. 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예 네. 그 불기소 결정서를 뽑아왔는데 서울 서부지검에서 2024년 12월 27일에 김승원 후보자 피의자 사건을 불기소 결정할 때 이렇게 썼어요. 아예 공여자에 해당하는 강모 씨, 양모 씨의 경우 본건 뇌물공여 약속 등을 기화로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갔고 이를 통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까지 얻어 가벌성이 크나 피의자가 이 부분까지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공여자들과는 달리 처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썼던 거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3: 네, 그 네. 저뿐만이 아니고 판결에 네. 보면 청탁 자체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법원이.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나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승인 관련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나 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는데 물론 9월 30일에 항소심 봐야겠습니다.
1: 네.
3: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의 전제로 이거를 청탁이냐 뭐 민원이냐 이건 법적 개념까지 섞어가지고 얘기하기엔 어려운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김성훈 후보자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잘 아는 양 씨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전달을 공들여서 그렇지. 빨리 했을 거냐. 이건 문제예요.
1: 그렇죠.
3: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맞아요. 이건 사과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약처에서 뭔가 반칙이 있었거나 다른 회사보다 쟤네살이 우대를 받았거나 없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 결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식약처 공무원들이 기소가 안 됐죠. 그건 나와 있어요. 문건에. 그러니까 요는 김성훈 의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지만 그게 무슨 대형 비리고 뭐 몇천억이 오고 가고 지금 뭐 300억짜리 제3자 뇌물 얘기도 또 나오고요. 좀 6억짜리 또 뇌물로 엮으려고 그러다 그것도 안 됐죠. 심지어는 양 씨도 그걸 처벌이 안 됐습니다. 6억짜리 뇌물로 처음에 봤다가 검찰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좀 통치적으로 보면서 대형 게이트와 비리가 터진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그거는 근데 그게 되려면 김성훈 후보자 본인이 자기 잘못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4: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민원의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니까 첫 번째가 대가성이 있었느냐고
5: 네.
4: 두 번째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들을 좀 겪으면서 아, 이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과 통로도 좀 중요하게 앞으로 여겨지겠구나. 근데 이제 저도 뭐 보좌관 생활 오래 하면서 민원 접수 많이 해봤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 이제 지역구 민원도 있는 거지만 상임위 민원도 있고 상임위라는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거고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김승원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지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지금 문제의 양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양씨와의 대화록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우려스럽고 걱정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과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적인 걸 보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또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이 녹취록을 우리가 전체를 한번 봐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서정욱 변호사님도 뭐 수천억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 수천억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단에는 이게 이득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복마전이네 그러니까 수천억이 생기겠네라는 앞단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고
3: 여러 제약사가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4: 있다. 또 300억을 뭐 투자받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또 내용을 들어보면 중간에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준다는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승윤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 양 씨와의 관계, 민원 접수의 시작은 부적재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독약이니 뭐 혜택이니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5: 본인한테는 이제 그런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김성훈 후보자 본인한테는 여기에 더불어서 청문회에서 종합적으로 다 열어놓고 좀 보자 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들이신 것 같아요.
6: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쪽에서는 다 열어놓고 얘기하고 앞단을 분리해서 사과하고 넘어가면서 청문회에서 조금 더 진솔하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인사청문회란 말이죠. 이분이 법무부 장관의 적격이냐 그걸 보자는 거고 형사 관련된 얘기는 좀 뒤로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그 정도 문제가 있는데 인사청문회까지 이런 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사과까지 하면서 가야 될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의 특별한 강점은 도대체 뭡니까?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도 이 사람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시킬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탁월하다. 이 사람이 정말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하나 서영교 위원장이 일 잘하는 거 봤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박형수 간사한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가 머리가 좋아요. 뭐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뭘로 증명을 하냔 말이에요. 일을 잘했다는 걸. 국민들이 김승원이라 후보를 그래도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하는 이유가 요거 있구나라는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진짜로.
3: 중요한 지적이시고.
6: 하나만. 모르겠어 근데, 나는.
4: 네. 자 역대 그러면 법무부 장관들 중에서.
6: 아니, 김승원 후보에 그러니까, 대해서만. 네,
4: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성평등 가족부다.
6: 예.
4: 그럼 그거와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국회의원이다 많이 했는가 활동을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전문성을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판사를 했고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무부와 법무행정과 이 국회에서의 업무라든가 이거 조율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안사업 완전 폐지라든가 이런 업무를 간사로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 법무행정에 있어서 적격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5: 그러니까 업무 연속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그 아까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서정욱 변호사님이 그럼 한동훈 청문위원이든 좀 증인이든 좀 청문회에서 볼 수 있게 하면 어떠냐라는 제안이 저는 되게 좀 신선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가능성은 있는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3: 이제 끝났잖아요 시안이. 그 15일에 청문회가 열리면 네. 5일 전까지 증인 요구서를
4: 그렇죠.
3: 추석 요구서를 보내야 되는데
5: 빼보잖아요.
3: 어제까지가 아, 기한이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아. 예, 더 이상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혔고
5: 그게 사실 국민의힘이 어쨌든 요청하지 않으면서 그런 결과가 그렇죠. 나온 저는 거죠.
3: 저는 주목하는 네. 게 그거예요. 네. 지금 사실은 민주당은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잖아요.
5: 네.
3: 공격하는 입장이 국민의힘이면 공격할 수 있는 데에 어떤 유의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신청하잖아요. 네. 원래 야당은 40명 넘게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왜 한동훈 의원이 없나?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이걸 공격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신청 안 한 게 좀 매우 의아하다.
5: 제가 오늘 한동훈 네. 의원이 기자회견하길래 잠깐 가서 그 이 부분 질문을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국민의힘이 안 했는데 어떻게 좀 느끼시냐 했더니 그런 식의 수모와 아쉬움도 제가 감당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뭐 수모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서정국 변호사님 왜 웃으셨습니까?
8: 아니 저는 이제 계속 그 국민의힘이 한 명을 양보하고 네. 대신에 한동훈을 투입하자.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제일 중요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과 동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 김성원을 낙마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 잘못된 장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날카롭게 김성원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청문회 좀 위원으로 한 명 정도를 박하가 뭐 사보임처럼 이런 걸 좀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죠.
6: 되게 합니다.
5: 되게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4: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의원을 막는 게 더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6: 그렇게까지. 네.
4: 그래서 이제 제가 아쉽지만 뭐 이윤석 대변인께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았으면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힘 청문위원들한테 쫙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사보임 안 해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받았는데 그거 안 쓸 거예요?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쓸 때 또 국회의원이 얌체같이 뭐 자기가 마치 캐치한 것처럼 얘기하겠어요? 한동훈 의원의 정보에 따르면 뭐 이렇게
6: 이제 청문회 열리면 15일 날 네. 그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못 네. 들어가니까
4: 이래저래 아쉬운 게 있습니다.
5: 이 시원에서 함께 한편의 다른 국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 자료 유출 아니냐라는 주장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정부 질의에서 이게 좀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한성수 국무총리가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감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6: 근데요, 좋아요. 뭐 법무부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놨어요. 배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차관이. 그래서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죠. 3년 전에 뭐 아시잖아요, 김우겸 의원이. 그때 또 의원이었는데 수사 기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여러 이제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걸 어떻게 갖게 됐느냐라는 의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의정 활동 중에 적절한 경로로 내가 입수를 했다. 나는 뭐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 방면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선배인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동훈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법무장관도 했기 때문에 검찰 커넥션으로 이거 받은 것 같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김의겸 의원은 검찰 근처도 안 가본 분인데 언론인 출신인데 어떻게 받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은 잘못됐다. 그쪽에서 김의겸 의원께 여쭤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요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제가 검찰 내부에 좀 얘기 들어봤거든요.
5: 네.
3: 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기소 계획서 때문에 네. 서부지검이 발칵 뒤집혔대요.
6: 최근에.
3: 예. 네. 네. 한동훈 의원이 네. 기소 계획서 의견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이제 올릴 때 취지는 이게 어떻게 징역형으로 이제 구공판 그러니까 기소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왜 갑자기 기소 유예가 됐습니까? 이거 뭔가 특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은 그렇죠. 정치적인 네. 고려가 있던 거 아닙니까라는 그렇죠. 의혹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물문하고 이제 서부지검에서는 이건 나갈 수가 없는 자료인데.
5: 처음 봤어요.
3: 기소 계획서 네. 나갈 수가 없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네. 검사들도 이거는 이제 수사 단계 수사 검사부터 결자 라인 쭉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킥스에 업로드가 되는 것도 아니래요.
5: 네.
3: 그래서 종이로 인쇄된 채로 어딘가에 자기들만 보는 기록이 편철돼 있고 변호인이나 어떤 사건 관계인들이 보는 혹은 법원이 보는 증거 기록에도 편철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내부 자료다. 철저히 내부 자료인데 이게 나갔다면은 예를 들어서 파일로 복사를 했다.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걸 USB 담고 이랬으면 그건 보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 남는답니다. 다 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에 그 초안 있죠.
5: 네.
3: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걸로 작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도장을 찍힌 문서가 아니라 아. 총안이 적혀있는 문서를 그 컴퓨터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종이를 교부하면 추적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 네. 그럼 불기소 계획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기소위에서는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그건 괜찮은데
6: 네. 불기소 계획서?
3: 예, 그러니까 계획서가 아니고 그 그러니까 기소유예서
6: 취재한 거. 취재한 거. 기소 계획서도 네. 있고 불기소 계획서도 있잖아요. 두 개가 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에서
3: 잘 모르겠는데
6: 하여튼 똑같은 경로겠네.
3: 기소 계획서라고 밝혔던 처음에 예, 예, 우리는 처음 8개월 거. 징역 8개월 그거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털었대요. 벌써 서부지검에서는 네, 네. 어떻게 된 건지 네.
4: 말씀하셨던 그 두 개 문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밖으로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의 검사들만 보기 때문에 이 명칭 자체도 사실 좀 부르는 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5: 아 그래. 네,
4: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것은 결제 라인이 특정되기 때문에. 저는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 근데 그, 지금 이게 한동훈뿐만 아니라 KBS에서도 이게 단독으로 네.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피의 사실 공표는 아니에요. 피의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건 구형량이지. 범죄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 돼야 되는데.
5: 그렇죠.
8: 그런데 비밀이라는 게 형식비와 실질비가 있는데 1급 비밀, 2급 비밀 분량이 형식비예요.
5: 네.
8: 근데 우리 판례는 실질비거든요. 실질적으로 공공이 이걸 중대하게 해칠 수 있는 기밀로서 가치가 있냐 없냐.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계획일 뿐이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 말에 불법으로 유출했다 해도 처벌되는 게 아닌데 이걸 마치 이게 뭐 비밀 누설죄다 피의사실 공표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격하고 있고요. 그게 저는 본질이 아닌데 아마 그때 김모 부장검사하고요. 수사했던 그 라인들이 지금 김현장으로 다 나가 있거든요.
5: 네.
8: 아마 이게 그분들이 뭐 한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김성욱 대표 주장했으니까
5: 네.
8: 꼭 현직 검사가 아니더라도 전직 네. 지금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통로도 들 수 있고요. 아니 그건 본질 아니에요.
3: 그거를 퇴직할 때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큰
8: 일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이지 한동훈이가 그 얻었다 해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5: 잠시만요. 요 지점은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진전시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 같아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9: K라디오
10: 요즘 부모님 표정이 달라지셨다고요?
11: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10: AHCC가 복합된 독보적인 후코이단.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으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의 일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11: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10: 무료 상담 888-761-1188.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오늘도 건강하게.
12: 창립 기념 이벤트로 5병 구매 시 작은 병 1병 추가, 10병 구매 시 1병 추가 및 작은 병 2병 무료 증정합니다.

0: 네, 여러분 한판 승부 1부 코너 승부사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김승원 후보자 식약처 로비, 일명 식약처 로비 의혹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부에서 나누고 있던 논점은 검찰 수사 자료 유출 가능성. 오늘 한동훈 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뭐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검찰 내부에서 수사 자료 받은 적 없다. 네. 털어봐라. 아주 네.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능성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떻게 유출된 건 유출됐을 말도 제가 버벅이네요. 유출됐을 가능성이나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유출됐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서 변호사님이 김앤장 얘기까지 좀 하셨어요. 이게 어떤 뭐 경로인지 어떤 과정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1: 근데 이제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건 뭐냐면 네. 뭐 저도 뭐 공무원 10년 넘게 해봤지만 공무원이 뭐 어떤 기준으로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내부 문건을 막 밖으로 유출하면은 그거 괜찮다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유출한 사람이 본인이 판단을 합니까? 나중에 유출이 됐을 때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아니 특정 결제 라인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받고 유출했는데 그게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본인의 판단이신 것 같고 저는 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문제에 집착을 해버리면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해명해야 될 기회가 조금 산으로 갈 수가 있고 결국에는 또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국민적인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 민주당 좀 불리해가지고 저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청문회 15일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에서는 뭐 서부지검이 됐든 뭐 총리실이 됐든 거기서는 주어진 그 절차에 따라서 저는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은 지금 당장은 그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로 관계가 다른 것에 대해서만 이것은 이게 다릅니다. 이것은 이게 잘못됐습니다. 뭐 최재성 의원, 송영길 의원 이런 것은 아무 불법도 없는데 이런 걸 왜 냅니까? 여기든 사과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하는 게 맞고 뭐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매몰될 필요 없다고 봅니다.
2: 예,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그 예를 들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정말 몇 명만 보는 것이고 나가면 안 되는 자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한동훈 의원이 직접 뭐 달라고 해서 온 게 아닌 이상 그 유통 경로를 보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0: 맞아요.
2: 솔직히 얘기해서.
0: 유출됐다는 것과 이것을 한동훈 의원이 입수했다라는 건 또 다른
2: 얘기예요. 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은 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의원 공격하기 위해서 또 검찰 악마 프레임 또 씌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급하잖아요. 민주당은 뭐라도 이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될 지금 상황이 있으니 거기에 전력을 다하시는 게 맞는 거죠.
3: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민주당 내부의 기류를 뭐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들어보면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방어한 문제는 이 기록들 가지고 할 수 있다. 판결 결과도 있고 수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방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 방어하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한동훈 의원을 한번 제대로 견제해야 된다. 이게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2: 이런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별개로 뗀다는 거죠. 이건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고 이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겠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 검찰에 대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의원이 한 이 행위를 정치 검찰이 하던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앞으로 이걸 갖다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별개로 벌써 나눠놓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피의사실 공표나 범죄가 되는 건 뭐 조사하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그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문서 자체가 나간 것 자체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네. 1번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어쨌든 타이핑을 쳐서 업로드를 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의원은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청 출신인데 알잖아요. 이 문서는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근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받았더라도.
0: 굳이.
3: 예, 네, 그거를 올리는 순간 문제가 될 텐데 왜 그걸 올리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글을 워낙 많이 쓰고 계시니까.
0: 하루에 52건. 네,
3: 몹시 네. 좀 이렇게 좀 흥분한 상태에서 쓰신 거 아니냐. 네. 이 기소유예 이거 특혜다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는 어떤, 뭐랄까, 강한 의혹 속에서 네. 경솔하게 행동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2: 역으로 네. 생각할 수도 있죠. 전혀 입수 경위에 본인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천착을 한다면 이거 처음에는 기소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문제 제기할 만한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흥분을 했더니요. 흥분할 수 있는데 흥분해가지고 전체를 망칠 만한 상황을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정이라면 지금까지 그 수많은 고비를 뚫고 왔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법률가들 제가 최근에 만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 내부 문건을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뭐 검사장도 했고 법무장관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나름의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거야. 그냥 본인이 얘기, 알리바이.
2: 알리바이.
1: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3: 제보.
1: 그러니까 뭐 제보 뭐 누가 이거 출력을 했는데 그리고 뭐 공교롭게도 어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갑자기
2: 범죄를
1: 뭐.
2: 범죄를 구성하는 알리바이가 나오고.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은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쵸. 저는 오히려 이 시간에 그것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딱 15일 인사청문회 끝날 때까지만 참으면 되고 그 중간에는 한동훈 의원이 말했던 것 중에 잘못된 게 많아요. 그것을 탄핵을 해줘야지 아 사람들이 이게 다 진실이 아니구나 더 살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여론이 움직이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0: 근데 강상필 부대변인님의 말씀과는 달리 어쨌든 지금 한성수 국무총리가
1: 네.
0: 뭐라고 했죠 아까 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라고까지 했고 이진수 차관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면
1: 거기는 이제 민주당이 아니니까 정부잖아요.
0: 네. 네. 그러니까 정부부터가 이렇게 뭐랄까 감찰이나 이런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3: 아니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니 네. 자료가 만약에 나왔다면 네. 정부는 당연히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유출된 거라면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대응 같고 그러니까 사실관계 중에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의 페이스북을 늘 이제 아침부터 모니터링을 쭉 하는데. 네.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건 저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느낌은 뭐가 하나 던지고 그게 아니라는 반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기보다 새로운 걸 던지세요. 계속 덮어쓰기 하는 느낌으로 가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단 하나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남녀 관계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 나는 뭐 사적인 거 관심이 없다.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오빠라는 게 본질이다 아니다 가지고 약간 장동혁 대표하고 논쟁처럼 됐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본질은 오빠다. 네. 사적 관계가 발동이 돼 가지고 민원이 전달된 거니까 그게 핵심이지 이제 이런 논지인데.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곳이 집에 간 적 있냐, 사진 찍은 적 있냐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남녀인데 집에 가서 사진 찍어? 그러면 이제 대중들이 받아들이긴 이성관계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사 기록을 봤더니 이제 나온 얘기가 양 씨의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에 나는 강 교수하고 연인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변호사 주장이에요. 서면을 써서 냈어요. 근데 그 배경은 이제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 강 교수 측으로부터 뭐 때문에 청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저희가 사실은 내밀한 관계여서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그걸 검증을 한 거예요. 진짜 연예인 잘못 보자. 핸드폰을 싹 턴 거예요. 양 씨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DNA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제3의 인물이 연예인인 걸로 나온 거예요. 그 수사 보고서 다 있어요. 그 이제 문자 내용까지 다 연인 관계인 걸 누가 봐도 명확해 보이는 문자. 근데 그건 김성호 의원이 아닙니다.
1: 서모 씨죠?
3: 네, 서모 씨예요.
4: 제가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 왜 강세찬 교수하고 연인이라고 써냈잖아요.
0: 네.
4: 어제.
0: 네.
4: 그러게 그 6억 전환 사채를 투자받고요.
0: 네.
4: 현금을 성인자들이 1억을 받아요. 그런데 현금 1억이 뭐냐? 연인 사이에서 금전 차용 빌려주는 거다.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억은 저는 로비 대가 10억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고요. 그 1억을 피해가기 위해서 연인 관계라고 썼는데, 둘이는 연인 관계라는 게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김성훈 하고 사진을 찍어 고양이 필터에 카카오 프로필 사진 올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남자하고 사진 찍은 걸 강 교수가 계속 보고 있는데, 어느 남자가 자기 애인이 다른 남자하고 프로필 사진 올리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 교수하고는 전혀 아닌데, 책임을 피하기 위한 거고요. 그러게 6억이 알선수재가 무죄가 넘은 건 맞아요. 그게 부정한 청탁. 그런데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그때 구스탄한 회사는요. 압류가 되고 껍데기 자본금 5천인데 2천만원짜리 특허사가 껍데기 회사인데 여기 6억을 전환사채를 왜 줍니까? 10억 로비 주는 방식으로 6억 전환사채 준 거. 그다음에 1억 현금 준 거. 7억이 갔잖아요. 그리고 진짜 뭐 내연관계는 선모라고 많이 놓지만 그 여성이 옛날에 유영주점 로테이션 빠 있거든요. 꼭 뭐 한 명만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김성훈 의원하고요.
0: 네.
4: 계속이 아무 관계도 아닌 것처럼 마치 한동훈이 여자 남녀 관계를 꾸미려고 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도 선입견이지.
3: 아니요.
4: 아니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3: 친밀한 관계인 건 맞는데 이성 관계인 것처럼 대중들에게
4: 이성 관계일 수도 있잖냐고요.
2: 예.
0: 그러니까 이성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건이 참 저는 참 까다로운 게 이게 이미 수사 재판을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자료 뭐 재판 자료가 되게 많은데 거기 사생활이랑 겹쳐져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보려고 하는 건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냐 우리가 그걸 수행할 수 있을지 믿을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는 건데 그 갈래가 자꾸 밖으로 많이 빠지니까 혼탁하기도 하고 지금 중심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2: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사무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가 증명이 됐다. 딱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 관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사무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만 증명이 돼도 사적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적 관계가 되는 거니까 예. 사적 관계가 공적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제 말씀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기독교 방송인데 더한 얘기는 제가 못하겠어요.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야지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는 뭐 저도 듣고는 있지만 거기까지 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0: 자, 저희 이제 이슈로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 네. 하고 싶은 얘기 많았는데 아쉽네요.
0: 아, 그래요?
3: 예, 예, 예. 방송... 독약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독약.
0: 독약?
4: 아, 예. 독약은 이미 아, 다 끝났어.
3: 예, 독약
1: 독약에 대해서는 그 무식한 예. 소리야.
0: 방송 끝나고 잘 해주세요. 네. 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사실은 되게 주목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출근길 브리핑을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고 갑자기 1시 4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아까 소통관 1층 외계인 키친에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이분 이제 기자회견한데
2: 다 튀어갔지.
0: 근데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직 사퇴하는 건가? 라는 상상이 들어서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른 기자회견이 펼쳐졌습니다. 40분 동안.
2: 원래 20분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소통관? 뭐 길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잖아요.
0: 뭐 다음 그렇죠. 기자회견이 잡혀있으면 이제 그 양해를 구하면서 할 텐데, 제가 보니까 다음 기자회견도 기본소득당의 기자회견이 다음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2: 헌법은 참 잘 써.
0: 그래서 40분 동안 거의 정면 돌파식으로 하나하나 본인에 관한 의혹을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저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뭐 몇 시에 기자회견 잡혔다고 하길래 뭐 사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만만하게 봤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왜냐하면 뭐 그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황 자체가 이제 그분으로서는 인사청문회까지 가서 그만두나 인사청문회 전에 그만두나 사실 지금 그만두는 게 훨씬 더 잃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이 뭐 어떤 일이 어떤 정치적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용혜인 후보자로서는 인사청문회는 마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기본소득당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겸직해도 괜찮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새로운 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0: 깎아먹는 지지율은 또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오늘 기자회견을 못 보신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제작진이 짧게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보고 이어서 듣죠.
2: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평론가들과 기자분들께서 제가 욕심이 많다고 비판하시는 것을 새겨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욕심으로 서 있는가 지난 10여 일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성의 문제는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1: 네, 그 인사청문회가 아직도 안 잡혔다라는 게 처음에 나왔는데 22일까지가 청문 시한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안 잡히면 정말 청문회가 안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그 우려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청문회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국회에서 정하지를 않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네. 여론이 워낙에 용 후보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드러내고 있으니까 용 후보자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요. 네. 뭐 두 배 정도, 세 배 정도도 아니에요.
1: 오늘 MBS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잘못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63%. 잘한 인사 17% 이렇게 아주
3: 그렇죠.
1: 크게
3: 그렇죠. 3배가 넘죠. 거의 4배 가까이 되는데 이런 정도면 이제 거의 뭐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걸 청문회를 이제 거쳐야 한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왼쪽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상황에서 청문회도 없이 지명차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쪽 진영에 대해서 아마 그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을 보고 정치하셔야죠. 국민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문회라는 요식 행위를 거쳐서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사람을 앉혀두고 또 무슨 목부린견을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용인 후보자의 오늘 저 기자회견의 태도도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할 말이 많은 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 나를 안 지켜줘? 민주당을 지칭을 하잖아요. 강성필 부대변인 같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당에 대해서는 생떼라고 표현을 해요. 저 자리에서도 저런 용어를 쓴단 말입니다. 장관의 품격이 맞는지 언론인들하고도 대차게 싸웠잖아요. 거기 대부분 젊은 분들이에요. 기자분들. 그러니까 막 좀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용현 후보자 하는 얘기가 언론인들 이성을 찾으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세를 갖는 분을 뭐 장관 지명 잘못했다고 이제 알았으면 빨리 지명처리 하셔야죠.
1: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여론조사 기호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7일에서 9일 사이에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MBS 조사였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았다 봐요. 그냥 네? 용해인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뒤통수를 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네. 지금 비례를요. 네. 그 많이 임명했어요. 이번에 위승락.
1: 네.
4: 비례죠?
1: 네.
4: 사퇴했잖아요.
1: 네.
4: 그 다음에 임광현. 네. 국세청장. 국세청장. 비례죠? 사퇴했잖아요.
3: 네.
4: 저기 강유정. 사퇴했잖아요. 네. 비례를 자리를 주면 이게 다 사퇴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1: 아, 모두 그래.
4: 이거는 물어볼 네. 검증할 가치도 없다 생각했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믿고 이제 여가부 장관 주면 당연히 비례 사퇴하고 누구 선계까지 보고 받았겠죠. 근데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이건 인사권자에 대한 저는 게 배신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방법이 없어요, 이제. 지명 철회 외에는요. 그 끝까지 두고 가잖아요. 의원직을 사퇴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빨리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
1: 청문회
4: 지금 여론 보십시오. 이 청문회까지 갈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검증할 게 필요하면 청문회 해야죠. 용해는 검증할 게 없어요. 그냥 둘 다 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이 문제잖아요. 청문회에서는 하지 말고 그냥 빨리 지명 철회해야 된다. 진짜 제가 충언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1: 강성근
5: 이 문제는 네. 그건 있습니다. 그 인사청문회에서 밝혀낸 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저도 네. 이제 지적했던 건 의원직을 계속 하냐 마냐 이건 의지의 문제지 어디 무슨 사실관계를 설명한 문제가 아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여성계에서 반발이 있는 부분이요. 과거에 이제 같은 조직에서 몸담았던 사람들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0: 조직이라는 게 지금도 뭐 압력하고 있냐 그게 쟁점이 아니고 과거에 그 조직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매우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묵인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는 굉장히 심각한 제기예요. 그럼 그건 설명해야 돼요.
1: 본인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좀 했었죠. 오늘 아까 기자회견
0: 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국무위원 멤버로 영입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여성들을 소구할 수 있냐고요. 네. 그분을 영입해서.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아까 저 발언은 저도 굉장히 유감인 것이 우리가 뭐 억측이나 선동에 속아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몫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겸직이 허용된다고 누가 몰라요. 다 하는 얘기지.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 저 아까 저 기자회견 저도 저 현장에 있었는데 네. 기사들도 좀 뿔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2: 이성을 찾으랬죠.
1: 네, 기자 언론도 이성을 찾으려 하니까 기자들 마지막 질문하신 분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취지를 다시 설명해봐라라고 하면서 좀 약간 각을 세울 정도로 조금 좀 피튀기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3: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모두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제 용혜인 그 후보자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자꾸 법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법으로 따지고 살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국민 정서법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만 따진다고 하면 김승훈 후보자 뭐 관련된 뭐 청탁 의혹? 아니 뭐 기소유예 받았는데 뭐 우리가 신경 써요 그러면 많은 거지. 하지만 국민 정서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해명을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용혜인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기된 건 문제 중에서 그에 못지않게 큰 게 태도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댓글에 계속 많이 올라오시는데 그 오늘 그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 할 때 뭐 국무총리실 사람이 네. 들어온 거 아니냐 뭐 그런 댓글들 많이 주시는데 제가 아까 현장에 거기도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상황을 좀 지켜봤었는데 좀 아세요 윤석 대변인님?
4: 아, 저도 지금 네, 방금 전에 대정부 질문하면서 총리께 한동훈 의원이 이제 계속 질문하는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은 방송 중에 죄송스럽지만 네. 일단 총리실의 과장이 네. 기자분들이 기자회견하는 질문하는 과정에 섞여서 질문을 한 거죠 굉장히 세게.
1: 네.
4: 근데 질문한 투가 일반적인 기자분들의 질문의 톤과는 달라서 한동훈 의원이 이례적으로 혹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다 일반인이다. 일반인은 질문하면 안 되니 이렇게 됐다는 건데 알아보니까 총리 소속 과장이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1: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좀 특이하게 좀 들어오시긴 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3: 그러니까 뭐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총리실의 기획총괄 과장 정도 되면 네. 누가 봐도 그 이제 기자들과의 연배 차이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달라 보이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품위 위반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그 수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얼핏 제가 생각나는 건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엄호해 주는 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총리실의 이제 과장이다 보니까 이제
1: 자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예, 다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승부차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성필 네 한판 승부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광일이었고요. 여러분 박재홍 앵커 재활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박스단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감자 100당 2불 49, 샘표 진간장 개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김 파래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5: 다운 셋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우연히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요즘 친구들은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우선 받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상대가 먼저 말할 때까지 여보세요 대신 무언에 누구세요를 묻는 셈인 거죠. 여보세요를 풀어 말하면 여기 보세요라고 하는데 나를 먼저 드러내고 관심을 끄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싫은 거죠.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반가운 인사 한마디 먼저 건네고 싶은 그런 가을의 어느 날 아닌가요?

0: 방송 사고입니다. 예, 사실은 한영애의 여보세요 이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남이 노래가 툭 튀어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남이의 보이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리게 됐네요. 2026년 오늘은 9월 10일입니다. 정말 최근 뉴욕타임즈와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서요. 요새 MZ세대들은 전화를 받으면 여보세요? 헬로? 뭐시뭐시? 먼저 얘기 안 한대요.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이제는 뭐 발신자 정보가 다 뜨니까 아예 번호 보고 전화 자체를 안 받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해서 애지간하면 모르는 번호도 좀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이스 피싱 전화도 한 두 번 받았어요.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두 번 다 영사관이라고 하면서 택배 받아가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 번 당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녹음기를 탁 켰더니 녹음이 시작됩니다. 딱 이랬더니 바로 끊어버렸고 또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온 전화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 이상해서 당신 보이스피싱이지? 라고 했더니 궁시렁대면서 그냥 끊더라고요. 미국에서 그것도 워싱턴 DC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한국말로 보이스피싱이 옵니다. 전화 끊고 나서 그 영사관 전번을 찾아보니까 예 번호가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영사관에서 전화 왔나? 하고 전화를 했는데 끝까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분명 같은 번호였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 보이스 피싱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여보세요라는 기본 음성만으로도 보이스 피싱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AI가 발달한 지금은 뭐 더 위험하죠. 그래서 모르는 전화번호는 아예 받지 않을 뿐더러 전화를 받더라도 절대 먼저 여보세요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전화통화 누구랑 하셨어요? 그래도 내 전화 잘 받아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건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메시지 말고 전화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고 보면 사실 광고도 들으셔야 하는데 많이 애용도 해주시고. 자,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의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께서 오늘 2부에서 도움 말씀 주실 거고요. 랄랄라 퀴즈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2주간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꽉 찬 2시간 저 송은경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창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감자 100당 2불 49 샘표 진간장 개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김 파래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0: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빛 이야기. 지난 주말 허리케인 마리가 몰고 온 거센 파도로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는 뒤늦은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부촌인 말리부에서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해안가 주택 일부가 뜯겨나가고 집 바로 아래까지 거센 파도가 들이쳤는데 도로와 주택 진입로도 통째로 무너지면서 거대한 구멍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초부터 허리케인 마리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 남부 일부 해안에 최고 3m에 달하는 파도가 몰아쳤다고 밝혔는데 특히 말리부시는 높은 파도와 조수가 이어지면서 해안 침식이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해안가 저택 앞에서는 길이 약 7.6m, 폭 9m, 길이 18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이 저택은 다름 아닌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으며 싱크홀이 생기는 과정에서 가스관까지 파손됐다고 합니다. 싱크홀이 계속 커지면서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가 좁아지자 말리부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근 주택 31채의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피해는 오렌지 카운티 다나 포인트로도 이어졌는데 해안가 주택 일부가 바다 쪽으로 무너져 내렸고 최소 14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피해가 심한 주택 한 채는 결국 철거됐다고 하네요. 롱비치에서도 방파벽과 해변 산책로가 파손이 되고 주택 주변 바다 곳곳에서 큰 균열이 발견이 됐습니다. 주택 주변 바닥에서 큰 균열까지 발견이 되면서 소방당국은 롱비치에 양가주택 20여 채의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거센 파도와 해안 침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해안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지난달 29일 그랜드캐년 지역에 돌발 홍수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이 됐으며 약 8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돌발 홍수로 그랜드캐년의 기존 송수관 일부가 파손이 됐지만 다행히 건설이 거의 마무리된 새 급수관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당국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당분간 물을 절약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올여름 미국 본토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기온은 131년 관측일에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특히 8월 평균 기온도 75.6도, 섭씨 약 22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수량은 지역별로 크게 달랐습니다. 중서부와 오하이오 밸리에는 많은 비가 내린 반면 남부 평원과 미시시피강 하류 지역은 강수량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9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 본토의 가뭄 면적은 59.1%까지 크게 확대됐다고 하네요. 오늘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비가 곧 올 듯 하기도 하고요. 부분적으로 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습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다시 80대 후반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오전과 달리 전선이 DMB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에는 강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소나기와 뇌우는 오늘 밤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심각한 기상현상으로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국지적으로 집중호우와 천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기상청의 거듭된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침에는 남은 소나기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침에는 구름이 낄 수 있지만 금요일 오후에는 대부분 맑은 날씨에 간간이 햇볕도 비치겠습니다. 기온은 다소 선선하고 쾌적해지겠지만 최고 기온은 대체로 80대 초반을 기록하고 북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흐리고 덥겠고요. 습도가 점차 높아지는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와 초저녁에 소나기와 천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요일 최고 기온은 80도 초반까지 오르겠고 이슬점은 70도 초반까지 올라가 체감 온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소나기가 이어질 수 있고요. 최저 기온은 70도 안팎이 되겠네요. 일요일은 구름과 햇볕이 섞인 가운데 따뜻하고 습한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건조하겠지만 오후나 저녁에 소나기와 천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네요. 최고 기온은 80도 중반까지 오르겠고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90도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나기는 대체로 산발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뜻하고 습한 날씨는 일요일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86도, 섭씨 30도.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7시 2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어우,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원래는 김범룡의 곡인데 이 가왕전에 나와서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오늘은 구자경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불꽃처럼.

0: 시골에 김서방과 박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김서방은 이런저런 술자리에 참석하며 술값까지 모조리 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최고의 대인배라며 칭찬했습니다. 한편 박서방은 술을 못 마시는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술을 원하면 손사래를 치고 일이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서방을 보며 융통성 없는 고리타분한 샌님이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흉년이 찾아와 논밭은 갈라지고 마을의 곡간도 텅 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의기양양하며
1: 내가 그동안 사먹인 술과 고기가 얼만데 이제는 그들이 나한테 보은하겠지?
0: 하며 자신이 그동안 술을 샀던 사람들을 찾아가 돈과 음식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을 맞이한 건 싸늘한 눈빛뿐이었습니다. 김서방에게 술을 수시로 얻어먹은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 먹을 것도 없다면서 냉랭하게 김서방을 내쫓은 것입니다. 김서방은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 김서방의 술주정에 진저리가 났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한편 박서방의 깊은 사랑을 받던 가족들은 신세를 한탄하는 대신 서로의 머리를 맞대며 박서방과 큰아들은 풀뿌리를 캐러 산에 올랐고 박서방의 아내는 좋은 손재주로 묵을 끓였으며 총명한 작은 딸은 장터에 나가 묵을 팔러 돌아다녔습니다. 박서방네가 만든 묵은 영양이 풍부했고 맛도 좋았습니다. 묵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옆고을에도 퍼졌고 박서방 가족은 흉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화이지만 타인과 즐기는 것에 눈이 멀어 가족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폭풍이 몰아칠 때 돌아갈 집을 잃고 들판에서 방황하는 불황자가 될 뿐입니다. 나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주고 더 다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남에게 쏟는 시간은 소비이지만 가족에게 쏟는 시간은 투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구해줄 사람은 어제 술잔을 함께한 친구가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있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0: 조선의 마지막 왕자이죠. 비운의 가수라고도 하는데 이석의 비둘기집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지구촌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우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8: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9: You see, paid family leave?
10: That prevents child abuse.
8: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9: Prevents child abuse, too.
11: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10: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7: we prevent child abuse
9: from ever happening.
11: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2: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미국을 포함해서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대선 때나 열리는 전당대회를 1회적으로 11월 중간선거용 공화당 첫 전당대회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선거 열기를 끌어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기대와는 달리 축제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행사장에는 텅 빈 좌석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연방 상하원 의석이 달린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개최가 됐는데 개최 배경에는 의회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의사가 강하게 반영이 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간 열리는 전당대회에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덜러스로 출발하기에 앞서 격전지 후보들이 이번 전당대회 참석을 꺼리고 있다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모두가 전당대회에 오고 있고 모두가 오길 원한다. 오늘 밤 행사는 매진될 것이다. 라며 다만 일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500명이나 되는 정치인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러한 주장과 달리 전당대회 개막 현장은 공화당 대의원들이 차지한 1층과 일부 객석만 채워졌을 뿐 대회장 절반 가까이가 공석이었습니다. 통상 미국 양당 전당대회는 전국에서 몰려든 당원들의 축제로 선거를 앞둔 지지자들의 열기가 가득하지만 이번 대회는 규모 면에서나 열기 면에서나 기존 행사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였습니다. 급조된 행사인 만큼 보안 면에서도 기존 전당대회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일부에서는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행사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회장 입구는 입장객들이 줄을 늘어선 오후 1시 전후로만 북적였을 뿐 입장이 이루어진 후에 온종일 한산했으며 붉은색 마가 복장을 차려입은 밴드가 대회장 앞 연단에서 공연을 선보였지만 무대 앞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당대회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생각으로 개최하는 것이고 어제와 오늘 직접 연설까지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입후보한 사람들이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었는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재집권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선거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모았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거의 12, 3억 불을 쌓아놓고 있는데 선거가 가까워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후보들의 기대치가 많았지만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가 공화당이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2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공화당이라는 당의 장악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하는 상황이 되어버려 공화당 후보들은 이런 상황에 뻘쭘해져 참가하겠다는 후보들은 고사하고 심지어 참가하지 않겠다는 후보들까지 나오자 뒤늦게 4,700만 달러의 자금을 공화당 후보들에게 풀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이 이번 중간 전당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참가비가 무려 2,500달러라는 2만 5천달러라는 너무나 비싼 참가비로 인해 후보나 현직 의원들의 발길을 잡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출신으로 공화당 선거 전략가로도 활동 중인 한 참석자는 사전에 정해진 것이 별로 없고 거의 즉흥적인 느낌이고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도대체 1,2,3억불이면 얼매요? 가늠도 안 되네, 가늠도 안 돼. 100만 불짜리 집이 몇 채가 되는지 계산이 안 돼야. 아이, 그 많은 돈 선거 자금으로 써야 할 판인데, 아이, 우측에 우리 방송국엔 광고도 안 하고 말이오. 아이, 공화당인 한인들이 버지니에 얼마나 많은디. 이? 대통령님, 광고 좀 야. 그람치도 아닥 하고 있을라니께. 홍수 피해로 네팔에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유실된 도로로 인해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피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호 물자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홍수로 주요 도로가 유실되면서 이 같은 구호품을 수거 지점에서 외딴 마을까지 운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인데 카트만두 여러 지역에서 식량 등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 63대와 유틸리티 차량 38대 등이 동원이 됐지만 도로 통행이 여전히 불가능해 일부 물품은 필요한 마을이 아닌 지정된 배급 지점까지만 도달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네팔 정부가 그동안 라수아와 누아코트에서 출발한 173편의 항공 운송을 통해 구호 물자와 필수품을 전달했지만 항공 운송만으로는 전체적인 마을의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가운데 임시 방편으로 중국에서 제공한 드론들도 피해가 심한 지역을 위주로 약품, 소형 구호 물품 등을 전달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 역시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홍수로 고립된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의 경우 나흘을 기다린 끝에 헬리콥터로 구호 물자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주민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배터리 등을 구입한 뒤 유실된 도로 대신 우회하는 도로로 산골 지역인 둔체까지 오는데 무려 12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일단 네팔 당국은 홍수로 고립된 마을들을 연결하기 위해 여러 곳에 밧줄로 된 임시 다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네팔 홍수 여파가 이어지면서 관광 성수기인 가을을 맞았음에도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데 지난 26일 발생한 재난 이후 네팔이 안전하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예약을 줄줄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도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자국 여행객들조차도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중 가장 붐비는 시기임에도 네팔 내 주요 관광지의 호텔들은 대부분 텅 빈 상태입니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된 국립공원이 있는 치토안의 경우 홍수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일부 손상된 구간 외에 고속도로나 항공편 등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현지 관광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여행객이 감소하면서 관광지를 오가는 관광버스 업계와 노동자 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일자리 100만여 개를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는 네팔이 지난달 대홍수 이후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면서 일부 피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관광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팔 외무장관은 전국 공항은 정상 운영이 되고 있다. 카트만두와 포카라, 치토안, 룸비니, 자나푸르,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지역, 바르디아는 관광객들에게 계속 개방되어 있다며 재난의 여파와 싸우는 지역에 관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1: 아니 불난 집에 불기경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오. 무지개 놀러 간대요. 이? 미안스러워서도 못 가겠구만. 이? 솔직히 말이오. 당신 같으면 가겠냐고. 아이 갈 곳이 시상 천지 빛깔인데 굳이 내 돈 써가매 160만 명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1,000명 넘게 죽어가는 지역에 아이 당신 같으면 가겠냐 말이죠. 지 말은 차라리 돈을 달라고요.
0: 호주에서 자신의 소를 훔쳤다며 이웃 3명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가축 절도 의혹에 근거가 없었다며 정작 피고인 자신에게 가축 절도 전력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며 63세 데릴 영이란 남성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그레이엄 타이가 돌아다니던 영의 소를 모아뒀다는 메시지를 영에게 보낸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그가 소를 훔쳤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머빈, 메리 슈어츠 부부와 이들의 아들 그레이엄 타이였는데 참고로 사건이 벌어진 퀸즐랜드주 북부에는 넓은 목장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으로 사건 전날 영은 그래미엄 타이에게 전화해 송아지를 훔쳤다고 몰아붙였고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자신의 목장 입구로 가족 모두 나오라고 요구했으며 이들 가족은 순순히 그의 요구대로 다음날 영의 목장 입구에 갔더니 다짜고짜 자신의 송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당신의 송아지를 훔치지 않았다고 거듭 말하자 영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총을 꺼내 그대로 그들에게 발사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들 가족의 막내 아들은 배에 총을 맞은 뒤 달아나 풀숲에 몸을 숨겼고 이후 차량으로 돌아가 약 7km를 운전해 도움을 요청했으며 헬기로 병원에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이들 가족의 막내 아들이 재판에 출석을 해 영의 총격과 자신의 탈출 과정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재판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도 피해자 가족에게 만나자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을 했으며 다행히 검찰 측 증인 두 명은 사건 전날 영이 전화로 만남을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영의 침실에서 발견한 소총용 탄약 상자 두 개의 사진도 증거로 제시가 됐으며 상자에 표시된 탄약의 구경은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의 구경과 같았으나 영은 끝까지 자신의 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4일 살인 혐의 3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막내 아들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배심원 11명이 유죄에 동일한 다수결 편결이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선고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석방 제한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으며 살인 3건에는 각각 종신형이, 살인 미수에는 징역 16년이 선고됐으며 형은 동시에 집행됐습니다. 가석방 제한기간 40년은 영이 처음 구금된 날로부터 계산하게 되는데 판사는 영이 생존해 있다면 99세가 돼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죄 편결 직후 유족은 어떤 편결이든 형량도 숨진 가족들을 돌려주거나 그날 겪은 일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1: 요샌 정신병자가 따로 없다니까 얼굴 번드르르셔도 그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자고로 사람이 무서운겨 사람이 조심하소.
0: 이스라엘이 어제 유럽 소국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라냐에서 대사관을 개관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항의 시위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유럽 연합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정령지 정착촌 확대 정책을 비난하며 그곳 생산품의 수입 금지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은 이날 슬로베니아의 수도에 직접 와서 현 야네즈 얀샤 총리가 이끄는 정부의 대이스라엘 친화 정책을 환영하며 개관식에 참가했는데 장관은 대사관 개관식에서 이날을 역사적인 날이라 부르며 이스라엘은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유럽의 거의 유일한 실질적 파트너 국가라고 치하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유럽의 안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서구 문명의 최전선을 지키는 요새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천 명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날 항의 시위에 나섰고 새 대사관 건물 앞에도 수백 명이 모여 대사관의 폐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는데 바로 전날 영국에 이어 프랑스, 캐나다가 서안지구 생산품의 수입 금지를 발표하는 등 반이스라엘 정서가 강한 유럽연합에서 슬로베니아는 외무장관이 보수 정부를 대변해 이스라엘의 옹호와 교역 확대 등을 주장하며 대사관 개관식에도 참석을 한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 대한 반대 속에서 고립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은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는데 사실 슬로베니아는 이전에 좌파 정부 시대엔 유럽연합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비판적인 나라였지만 6월 초에 얀샤가 집권한 뒤 정책을 180도 바꿨다고 합니다. 신임 총리 얀샤는 취임 첫날부터 정부 청사에 국기와 유럽연합기, 우크라이나 국기와 나란히 개양돼 있던 팔레스타인기를 당장 철거했고 반이스라엘 정책들을 전부 취소, 폐기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SNS에 올린 글에서는 글로브 연정의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며 앞으로 전 정부가 입힌 국가적 손실을 모두 만회하기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골로브 전 총리는 이에 대해 대사관 개설은 국제법 위반의 길로 한층 더 가까이 간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국회에서 얀사와 카이저의 퇴출 노력을 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슬로베니아 현 정부는 지난 8월에도 유럽의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비난과 제재 조치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서 국내의 맹렬한 반대와 이스라엘 정부의 찬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슬로베니아의 한 정치 분석가의 말에 의하면 현 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은 인구 200만 명의 슬로베니아 국민 대다수가 유지하고 있는 반이스라엘 정서 또는 중립적인 국민 여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하네요.
1: 나라마다 왼수 없는 나라는 없는 것 같으네요. 이 우리나라가 일본 그렇듯이 칠레하고 볼리비아도요 영토 분쟁에서

오픈 AI가 최근 출시한 AI 모델 아스트라가 인간 증명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로봇을 걸러내는 테스트를 무력화시킨 건데요. 무섭게 발전하는 AI 기술 속도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종종 마주치는 테스트로 접속을 시도하는 이가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내는 건데 오픈 AI가 최근 공개한 GPT-6 아스트라가 48문제를 모두 풀어 인간 증명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오픈 AI 개발자가 밝혔습니다. 로봇을 걸러내기 위한 보안 장벽을 단숨에 무너뜨린 건데요. 뿐만 아니라 영화도 이젠 인간이 아닌 AI가 주연 배우로 등장할 판입니다. 현재 노드라는 AI 여배우를 주연으로 영화를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 제작사는 인간 배우를 대체할 의도는 없다고 말하지만 헐리우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면서 AI 업계 내부 외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오픈 AI의 최고 과학자가 사내 블로그에 글을 올려 속도 조절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최근 AI가 사람의 통제를 넘어 제멋대로 버리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픈 AI의 독일 사이트 장악된 불량 에이전트 1200개가 게시판까지 만들어 AI끼리 소통하고 협력관계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AI 업계는 AI와 외부를 차단하는 격리 수준을 높이고 일탈 행위가 확인이 되면 정지시키는 키 스위치를 도입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2030년 이전에 모든 인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앤드로픽 연구원 제이컵 콕슨이 회사를 사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히기도 했는데 콕슨은 지난 3년 동안 오픈 AI와 앤드로픽에서 AI 사전 학습 연구를 해온 연구원입니다. 그는 오픈 AI와 앤드로픽 두 회사 모두 스스로를 개선하는 초지능을 향해 달려가면서 인류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으며 또 AI 기술이 인류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AI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존재하며 당장 내년 말이 되면 통제불능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앤트로픽 소속 과학자 에번 휴밍호도 이 같은 경고에 동조하면서 AI가 향후 10년 안에 모든 인간을 죽일 가능성은 10%가 넘는다고 본다고 밝히는 등 AI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호기심으로 반겼는데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AI. 지금 들으시는 이 곡도 AI예요. 제목은 그냥 해.

노래가 좋은 곡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송에서 들려드려야 하나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1절만 들려드리고요. 우리 연미님께서 일찌감치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연미님의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앤토니 나자로의 곡 Different Kind of Love.

초라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면 머뭇거리거나 지나치지 않고 부끄럼 없이 날마다 배우며 살게 하소서. 배움을 통해 확실히 깨닫게 하소서. 나의 삶의 위치를 바로잡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소서. 나의 삶이 늘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봄날에 돋아나는 새순처럼 푸르고 싱싱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나의 삶이 늘 틀에 박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여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배움을 통하여 깨닫게 하사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모르는 것들을 배워 알게 하시고 아는 것들을 삶에 적용시켜서 적용시키게 하소서. 삶의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배우며 살게 하소서.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글과 함께 신청곡 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오늘은 그런 날이네요. 그래서 음악이 더 필요한 날.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9월 10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1부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2부에 인사드리니까 그 1, 2분 사이에도 빨리 만나서 너무 좋은데요. 자,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스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요, 잠시 후 첫 곡 들려드리고, 그리고 목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이 자동차, 그리고 집, 이 보험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계시는 우리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가 나오셔서 오늘도 귀한 정보 주실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자, 2부 첫 곡은 우리 제니퍼님께서 보내주신 곡으로 골랐습니다. 감사가 주렁주렁 열리는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변진섭의 숙녀에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N&E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E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2: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99, 고구마 파운드당 2.99, 감자 100당 2.49, 샘표 진간장 대당 3.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9, 풀무원 들기름 재래금 파래금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99, 버지니아 메릴랜드 에이치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매주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의 강고은 대표님 도움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직접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매주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짧게나마 그 1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1: 아니에요. 저한테도 공부가 되고 있고 또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제가 언제든지 흰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은퇴 안 하고
0: 너무 감사하죠.
1: 프로님 계셔야죠. 같이 감사합니다. 여기서
0: 그래. 우리 같이 가는 거야.
1: 그러니까요.
0: 원래 보험은 이민사의 동반자입니다.
1: 맞아요.
0: 네.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1: 네. 네.
0: 한국처럼 뭐 이렇게 트랜스포테이션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동차 없이는 힘들죠.
1: 그렇죠. 운전을 많이 해야 되니까.
0: 네. 네. 특히 또 이 버지니아 지역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1: 네.
0: 오늘은 좀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 게 며칠 전에 제 아는 동생이 속상해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제가 지식이 많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1: 아니, 근데 프로님한테도 이렇게 인풋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으니까.
0: 아,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사항이라서 내가 나중에는 네 에이전트에 전화를 해. 그리고 직접 옴니 화재에 전화를 하라고 제가 전화번호를 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에이전트한테 전화하는 거를 귀찮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잘 안 받아요라는 분도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죠. 손님을 만나고 있거나 뭐 그럴 수 있으니 메시지를 남기시고 콜백을 꼭 달라.
0: 네네네.
1: 그렇게 해야면 에이전트들의 듀리는 꼭 하셔야 되니까.
0: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내가 귀찮게 하는 게 아닐까? 아니, 내 돈 주고 보험을 하는데.
1: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0: 그러니까.
1: 콜 하십시오.
0: 아, 예. 무조건 하십시오.
1: 네.
0: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제 아는 동생의 아들이 올해 17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9월이 되면 12학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면허증은 이제 작년에 땄었대요.
1: 네네.
0: 그런데 보험에 올리려니 보험료가 올라갈 것 같아서 안 올린 거죠.
1: 네.
0: 그러다가 얼마 전에 티켓을 받았대요.
1: 그러신 분 많죠.
0: 그래서 아들이 경찰한테 이제 뭐 읍소를 했겠죠. 뭐 봐달라. 엄마가 알면 난 죽는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면 스피드는 워닝을 줄 테니까 무슨 티켓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 67불인가 100불 언더였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게 되면 이게 기록이 뜰 텐데 언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내야 돼요? 코트에 가야 돼요?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1: 근데 뭘로 혹시 67불의 티켓인지 아세요?
0: 그거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요.
1: 그게 이제 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0: 네.
1: 만약에 예를 들면 자녀분들이 운전하셨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0: 그리고 엄바차를 끌고 나갔대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잡았는데 라이센스랑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를 달라 그러거든요.
0: 그건 기본이죠.
1: 근데 보통 자녀분들이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0: 모르죠.
1: 엄마 아빠도 그래 차 가지고 나갔다 조심히 와라 이 정도만 하지 카드가 어디 있다 뭐 비상시에는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생각도 못 하시고.
0: 저도 안 가르쳐줬어요.
1: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그 티켓이 레지스트레이션 카드가 없어서 티켓을 먹었다. 이게 티켓 먹을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67불을 그냥 내시게 되면은 그 기록에 남게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네. 그 기록을 좀 피해 주시고 싶잖아요.
0: 네.
1: 그러면 코트에 가셔서 벌금을 낼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카드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다. 그래서 이 카드를 부모님들이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차 안에는 있었던 건 확실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랬더라.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냐
0: 그렇죠.
1: 해서
0: 첫 티켓이니까
1: 네,
0: 또.
1: 케이스를 약간 디스미스 시키시고 벌금만 내시는 네네. 거를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왜냐면 벌금에 남게 되면 그게 또 보험의 기록들로 다 뜨니까
0: 그리고 리뉴할 때 아무래도 올라가게
1: 맞아요. 그리고 아드님의 기록으로도 남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0: 네.
1: 사실 어린 자녀분들이 라이센스를 따고 보험을 애들을 하려면 보험료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약간 꺼려 하시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약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0: 네.
1: 저희 아들 되자마자 바로 보험에 애들을 했거든요.
0: 네.
1: 물론 이제 보험료 많이 내게 됐는데
0: 네.
1: 그걸 권유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0: 이유가 뭘까요?
1: 사실 자녀분들이 라이센스를 따면 운전을 막 하고 싶거든요.
0: 그렇죠.
1: 애들도 태우고 싶어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 미숙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옆에서 치고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네.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사고가 났을 때 그게 마이너 사고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보험을 안 들고 있었더라도 아 미처 생각을 못했다 하고 보험에 애드하시면 네네. 그 마이너 정도는 백데이트해서 보험료를 내고 커버 받으실 수 있어요.
0: 그래요?
1: 물론 이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딩 결과에 따라 네. 틀려질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큰 사고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 백데이트해서 애드도 안 되고요. 또 그 친구의 기록에 남을 수도 있고 또 아우로파켓으로 내가 그거를 다 페이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금액이 정말 크다면 예, 예. 그게 정말 퍼스널리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번 우리 프로님이 말씀하시듯이 보험은 리스크 매니지먼이에요.
0: 그렇죠.
1: 일어나기 전에 해놓으셔야 되는 거고 일어났을 때 프로텍트를 받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당장의 보험료가 많이 나가셔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나 정말 크게 생각하신다면 자녀들을 애드해 놓으시면 네,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커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보험 애드를 했어요. 미리. 근데 아무 일 없으면 좋죠.
0: 좋죠.
1: 근데 그게 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냐면 보험료는 내셔서 물론 돈이 나가셨지만 네.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독립해서 자기의 보험을 혼자 쓸 때 그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험료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0: 아 그것도 익스피리언스로 인정을 네. 해줍니까?
1: 그래도 아시지만 유학생들이 와서 보험을 들 때
0: 엄청 비싸죠.
1: 비싸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0: 기록이 없다는 거는 백크레딧하고도 거의 똑같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1: 그 정도로 이제 하이 리스크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내라라는 뜻인데 자녀분들을 부모님 밑에 애드해 놓으셨는데 네. 아무 일 없었고 또 보험료도 페이 잘하셨고 했을 그 기록이 네네. 자녀들이 독립해서 나가서 따로 보험을 들 때는 또 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0: 와,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네요.
1: 그럼요.
0: 돈을 택하느냐 자녀들의 미래를 택하느냐.
1: 자녀들의 미래를 택하셔야 됩니다.
0: 아, 당연하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오늘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
1: 그래서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도 오늘 당장 가서
1: 네
0: 보험에
1: 애드하십시오.
0: 애드하겠습니다. 네. 아, 네 한둘이 아니라서
1: 아, 그거는 완전 복입니다.
0: 와, 오늘 진짜 너무 굿 뉴스예요. 그동안에 진짜 막 마음 졸이면서 자녀들에게 차를 주셨던 부모님들. 올리십시오. 지금 돈이 나가겠지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독립해서 나가서 보험을 들었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기꺼이.
1: 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는 저희 한인 부모님들.
0: 아, 목숨도 아깝지 않죠. 네.
1: 꼭 확인하십시오.
0: 네. 아우, 우리 대표님 갑자기 너무 이뻐 보이세요.
1: 프로님이 모르는 부분만 가져와야 되겠어요.
0: 자, 매주 목요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알쓸 전문, 알면 쓸 데가 있는 전문가 이야기. 전화번호 알려주시겠어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멜랜드 410-465-2700번입니다.
0: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버지니아 703-642-2225 메릴랜드 410-465-2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보험의 강고은 대표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내주신 우리 복별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 기도문을 그냥 송은경 씨 혼자만 읽지 말고 다 같이 좀 알 수 있게 읽어달라 하시면은요, 뭐 언제든지 제가 읽어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또 간혹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큰 컴플레인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문 보내주신 거는 저 혼자 읽고 끝부분에 이제 성경 말씀 써주신 거, 그것만 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청곡과 함께 또 짤막하게 글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김정호의 하얀 나비 신청해 주셨어요. 사랑의 기쁨은 마음과 몸에 항상 원하오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삶 속에 많으니 이것이 삶이 아닌가요? 사랑을 쫓아 어디론가 훌쩍 날아가고 싶은 마음에 충동도 있지요. 아, 그런 충동이 드신다고. 가을 타시나 보다. 우리 복별님 어떡하면 좋아. 현실에 만족하고 상상으로 꿈을 이루시기를. 예, 할렐루야. 자,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사랑한다는 말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김정호가 부르는 하얀 나비 들려드립니다.

날씨도 꾸물꾸물한 것이 아유 괜히 좀 운치 있게 느껴지는데요. 김정호의 하얀 나비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명옥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릴 텐데요. 소리 없이 살며시 가을이 찾아오네요. 마음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아주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닌 마음이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서유석의 이것도 조금 반전이 되는 노래입니다. 홀로아리랑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김명옥님도 잘 지내시죠? 가끔씩 들려주시는데 아무쪼록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서유석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끝까지 숨기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글이라서 라라랜드 청취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문자 드립니다 하시면서 우리 존께서 보내주신 카톡입니다. 진짜 영리한 사람은 자기 형편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집을 사고도 대출 끼고 샀다라고 말을 하고 좋은 차를 몰면서도 아 중고야 라고 선을 긋습니다. 수입이 많아도 늘 평균보다 낮게 말하는데 이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보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과 능력인데 고통은 드러내는 순간 동정은 잠깐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십거리와 구경거리가 됩니다. 능력 또한 드러내는 순간 칭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비교가 되고 질투가 되고 적이 생깁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는 더 빠르게 달라붙는 법.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잘 되는 이유도 힘든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 부류만 곁에 둔답니다. 첫 번째,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떠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내가 넘어졌을 때 조용히 손을 내민 사람. 세 번째, 내가 빛나기 전부터 옆에 있던 사람. 나머지는 알 필요도 없고 알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입을 다무는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번만 삼켜보세요. 말하지 않은 것은 끝까지 내 것이 됩니다.

신청곡은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글만 보내주셨는데 신청곡은요 했더니 알아서 골라주세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조항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은경 씨. 유아영입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 신청곡과 함께 보냅니다 하시면서 부끄럽지 않은 길이라는 글 보내주셨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칭찬은 듣지 못하더라도 욕은 먹지 않으려 애쓰고, 베풀지 못하더라도 피해는 끼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으며 그렇게 하루를 건너고 또 하루를 넘습니다. 누군가는 큰일을 이루고 누군가는 이름을 남긴다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저 조용히 자기 몫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인생의 참된 기준은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느냐에 있는 듯 합니다. 삶의 여정은 어디서 쉬어야 할지,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할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출발은 분명했으나 도착은 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아보면 쉬운 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개 숙여야 했던 오르막길도 있었고, 발을 떼기조차 두려웠던 위태로운 다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묵묵히 건너왔기에 지금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새 머리 위에 서리를 내려놓았지만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쓴 날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모여 나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완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조용한 양심 하나 지키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나는 다짐합니다. 크게 빛나지 않아도 좋으니 누군가의 마음에 그늘을 만들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보았을 때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길 하나 끝까지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연민님 이후로 어떤 분들이 또 더욱더 정성을 담아서 정답을 보내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네,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더 이상 힌트 내드릴 일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5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김정민의 슬픈

가을철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곡이죠. 윤도현이 부르는 사랑했나봐. 이 곡도 정말 중화권에서 엄청난 히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조용필의 친구여. 이 곡은 여러 가수들에 의해서 리바이벌 되기도 했지만 유명 연예인들이 무대에서 이 축하 무대에서 특히 많이 불렀던 곡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섯 곡 들려드렸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정답 맞추시는 분은 물론이고요. 또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은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은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0: 박희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나 렌트를 도와줍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고 팔거나 마찬가지로 렌트나 리스를 도와드립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해서 해당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건물의 리스도 해야 한다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의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즈니스 에셋이에요. 즉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전문 회사들은 무슨 무슨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사회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돕게 되고 이 일들은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외의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 보험, 인스펙션, 홈 워런티, 타일을 변호사, 집 수리나 유틸리티 등과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일은 왜 서비스라고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릴까요? 사고 팔거나 렌트의 일은 비교적 정해진 규칙과 공동으로 쓰여지는 양식이 있어서 에이전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작업을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류가 다 사인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만족도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래에 관련된 일뿐이니까 저는 서류 설명 드렸고 사인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융자인, 타일 변호사, 관련된 회계사 또는 이 지역이 처음이시라면 유틸리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주택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인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신뢰가 가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소소한 문제들을 귀찮아하거나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쏟아내는 에이전이 있다면 그 분은 서류적인 일은 잘할 수도 있겠으나 에이전트, 즉 세일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롱런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에이전트와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때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서로 신뢰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테이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중간선거 승리 시 성인 1인당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트럼프 배당금 공약에 대해 JD 벤스 부통령이 관세 수익을 통한 노동자 환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과다 청구를 이유로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씩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뉴저지 뉴욕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편된 미주리주 연방하원 선거구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무부가 엔비디아와 AI 칩 스타트업 그록에 200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거래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딥시크와 알리바바 등 중국 AI 기업들이 미 AI 모델을 무단으로 증류해 기술을 추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시 맘다니 행정부가 지난 8월 발생한 대규모 9.11 긴급 신고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버지니아주 47개 도시와 카운티가 학교 신축과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1% 판매세 도입 여부를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뉴욕시가 오늘 개학 첫날에 맞춰서 2살배기 아동을 위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인 2K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뉴욕 일대 도로 곳곳에 설치된 자동 번호판 인식기를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서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향하던 델타항공 여객기가 기내 압력 문제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중간선거 승리 시에 성인 1인당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트럼프 배당금 공약에 대해서 JD 벤츠 부통령이 관세 수익을 통한 노동자 환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JD 벤츠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 1인당 5천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 노동자들을 위한 배당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츠 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직후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벤츠 부통령은 우리가 엄청난 수익을 내는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뿐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내내 미국 노동자들을 착취해온 외국 정부들에게도 실제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벤츠 부통령의 언급을 두고 배당금 지급이 부유층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벤츠 부통령은 또한 트럼프 배당금 재원이 관세 수익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세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내리고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고 싶다면 그 물건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때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런 벌금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고 우리의 부채 상환에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벤츠 부통령은 이어 대통령 연설의 요지는 여러분이 우리가 권력을 유지해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해준다면 여러분도 미국 내에서 창출하는 이 엄청난 부의 일부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나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 모두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부를 창출하면 그 부는 미국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성영화입니다.
0: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며 30개 주에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씩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공식 X계정에 올라온 2분여짜리의 동영상 녹화 연설을 통해서 우리 행정부는 졸린 조 바이든 시절 재앙이었던 오바마 케어 보험 거래소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에 막대한 금액을 과다 청구했다는 걸 밝혀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다 청구 금액이 최소 5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전 행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조사까지 했지만 그 돈을 그냥 챙겼다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행정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갈취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환급금이 불과 몇 주 안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백악관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2026년 10월부터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수표가 발송될 것이라며 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 전후로 이번 조처를 두고 연방정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표플리즘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에 미성인 1인당 5천 달러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자 야당인 민주당은 매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로 오바마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급증 또 수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면서 공공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거래소 운영 규칙을 수정, 보장 범위가 다소 좁지만 저렴한 보험 상품의 거래소 진입을 대거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보험사에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의료시장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유도해서 비용을 낮추는 방식의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을 오바마 케어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환급금이 거대 보험사만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민주당 때문에 발생한 보험료 급등분 전액을 상쇄할 것이라며 대형 보험사들은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을 의회가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는 대형 보험사의 모든 지급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민은 훨씬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남은 돈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딥시크와 알리바바 등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AI 모델을 무단으로 증류해 기술을 추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AI 기술 유출과 안보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정부가 딥시크, 문샷,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6곳을 지목해 미국 AI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하면서 증류 이슈가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미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 등은 지난 8일 공동성명에서 중국 기업들이 2024년부터 미국 AI 모델에 산업적 규모로 접근해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자체 시스템의 훈련에 활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증류는 상위 AI 모델의 답변을 데이터로 삼아 새로운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으로 이를 이용하면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 없이 기존 AI 모델에 버금가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들은 오픈 웨이트 모델을 개발해왔습니다. 반면 엔트로픽과 오픈 AI 등 미국의 선두 AI 기업들은 폐쇄형 모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제품 이용료를 지불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에 투입된 수천억 달러를 회수하려는 전략입니다. 경쟁사가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자사 모델을 복제하고 이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면 매출이 잠식될 위험이 있다는 게 미국 기업들의 우려입니다. 미 당국자들은 무단 증류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잃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AI 개발사들은 무단 증류는 안보 위험도 수반된다고 주장합니다. 외국의 적대 세력이 이 기술을 이용해 안전장치가 제거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AI에서 이러한 안전장치가 제거되면 치명적인 병원체를 만들거나 대규모 자동 해킹을 수행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증류의 증거는 대개 정황에 의존합니다. 경쟁업체의 모델이 증류를 통해 개발됐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2월 중국의 주요 AI 개발 업체 세 곳이 자사 모델의 결과를 불법적으로 추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은 이들이 사기 계정을 이용해 1,600만 건 이상의 대화를 생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IP 주소와 메타 데이터를 통해 이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6월 미국 상원의원들과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챗봇을 통해 4월에서 6월 2,880만 건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이를 위해 2만 5천 개의 사기 계정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증류 사실을 직접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샷 AI의 한 임원은 7월 키미 K3를 출시한 뒤 현지 언론에 이 모델의 획기적인 성능은 증류나 복제가 아닌 근본적인 혁신에 기반했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한국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 미국에 도착해 대미 투자 협상을 이어갑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뉴저지 뉴욕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김 장관은 유럽에서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며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정이라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협상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협상이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느냐며 최종 사인을 하기 전까지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는 12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관련 조율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8기,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에너지 분야에 1,000억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한미 양측이 이런 방안을 놓고 합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다음 주에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을 포함해서 협상 내용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오는 17일께 국회에 대미 투자 첫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고 이르면 18일 업무 협약에 최종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라거포드 박스당 14.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잔, 노란 옥수수 4개당 1.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미주리주의 연방 하원 선거구 재편안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0일 짧은 명령서에서 지난 8일 공화당이 추진한 새 선거구가 아닌 기존 선거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미주리 동부 연방지방법원 스티븐 클라크 수석판사의 임시 제한 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그간 공화당이 추진한 선거구 개편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인 정치인이 아닌 시민들 미주리 지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지난 8일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미주리주 대법원이 내린 기존 선거구 유지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미주리 주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공화당의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엔비디아와 AI 칩 스타트업 그룹에 200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거래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수에 해당하면서 규제를 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법무부가 엔비디아와 인공지능 칩 스타트업 그룹 간 200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이 반독점 심사를 피하려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 거래 직후 조사를 시작해 엔비디아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거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당시 그룹은 이 거래를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설명했으며 엔비디아는 이를 통해 그룹의 AI 추론용 반도체 기술의 접근권을 얻었습니다. 거래와 함께 그룹의 조너선 로스 CEO와 써니 마드라 최고 운영 책임자는 엔비디아로 자리를 옮겼고 그룹 법인 자체는 독립회사로 남았습니다. 이후 의회에서는 경쟁을 저해하는 사실상의 인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문제가 확인되면 민사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으며 아무 조치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그룹 사례는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가에게 보상하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된 미국 시스템이 의도대로 작동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계류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빅테크가 라이선스 채용을 결합한 거래로 AI 기술과 인재를 흡수해 AI 산업 지배력을 강화하면서도 규제 심사를 우회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도 이런 유형의 거래를 활용해왔습니다.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이런 유형의 거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고 엘리자베스 워런, 리처드 블루만솔 상원의원 등은 지난 2월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에 엔비디아, 메타, 구글의 유사 거래를 조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거래 중 일부는 핵심 자원을 빼앗겨 껍데기만 남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룹은 엔비디아 거래 전 시장 조사 업체인 피치북 기준 7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았습니다. 당시엔 삼성 계열 벤처펀드, 블랙록,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참여 중인 1987 캐피털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최근 별도 보도에 따르면 그룹은 지난달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기업 가치를 35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기업 가치가 엔비디아와 거래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뉴욕시 맘다니 행정부가 지난 8월에 발생한 대규모 9.11 긴급 신고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난 5월에도 약 2시간 동안 9.11 문자 신고 시스템이 마비됐지만 시 당국이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긴급 신고 시스템 장애가 잇따르면서 뉴욕시의 공공안전관리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지난 8월 18일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뉴욕시 911 긴급 신고 시스템이 대규모로 마비됐습니다. 이 때문에 약 1,700명의 시민이 긴급 상황에서 911에 제대로 연락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열린 뉴욕시 의회 청문회에서는 시 기술혁신국 OTI의 리사 제롭터 커미셔너가 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9.11 문자 신고 시스템 장애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제롭터 커미셔너는 당시 시스템이 약 110분 동안 다운됐지만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계획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5월 장애 당시에는 화재나 응급, 의료 상황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문자 신고 12건이 접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오스 와일드, 펠리즈 뉴욕시 의원은 약 2시간 동안 911 시스템이 마비됐는데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8월 대규모 장애 당시에는 시 기술혁신국이 문제가 발생한 뒤 7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국 NYPD 직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시스템 장애를 인지한 겁니다. 더구나 비상상황을 담당하는 뉴욕시 비상관리국 OEM에도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의원들은 시스템 자체의 고장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시민들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아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 당국은 앞으로 911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 관계 기관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절차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911 시스템의 장애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뉴욕시의 공공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입니다.
0: 뉴욕시가 오늘 개학 첫날에 맞춰서 2살 외기 아동을 위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 2K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우선 올해는 2,000명 규모로 시작하지만 내년에는 12,000명까지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이와 함께 교육청의 낡은 조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서 앞으로 2년간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정석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그리고 카마 세미얼스 교육감이 개학 첫날인 10일 목요일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에 모였습니다. 2살 아동을 위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 2K의 공식 출범을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2K는 기존의 3세 대상 3K와 4세 대상 프리K 무상 교육을 2살 아동까지 확대한 정책입니다. 지난 봄에만 약 5,700명의 신청자가 몰렸는데요. 이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2,000명이 첫 수혜자가 되어 10일부터 뉴욕시 곳곳의 보육시설에서 새 학년을 시작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일부 인기시설의 경우 대기자 수가 100명을 넘기기도 했지만 최근 대기자 명단에 있던 가정에도 추가 합격 통보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참석한 호컬 주지사는 올해 2K 프로그램에 주 정부 예산 7,300만 달러를 투입했다며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 확충해 지원 대상을 1만 2천 명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어즈 교육감은 보육 확대 정책과 함께 교육청의 낡은 행정 조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앞으로 2년간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렇게 아낀 재원은 학교와 교사, 학생 지원에 다시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의 심각한 생활비 위기 속에서 주거비 다음으로 큰 부담이 바로 보육비라며 이번 2K 출범을 시작으로 한인 가정을 포함한 뉴욕시 학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습한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오늘 밤에도 흐리고 때때로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엔 차차 흐려져서 일요일은 때때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내리겠습니다. 뉴욕시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습한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나타냈습니다. 밤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 금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로 흐리고 습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1도 예상됩니다.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천둥번개 동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나타냅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2: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다룰 기사는 뉴욕타임즈의 분석 기사 25 years after 9/11, Al-Qaeda still has a home in Afghanistan. 즉, 9/11 테러 25년이 지난 지금도 알카에다는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 둥지를 틀고 있다, 입니다. 9/11 테러 25주년을 맞이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재집권한 탈레반 정권의 실상과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테러 조직과의 관계를 분석한 기사인데요. 기사의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 years ago, Osama bin Laden led the planning of Al-Qaeda's attacks on September 11th, 2001 from a Taliban stronghold in Afghanistan. 25년 전 오사마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의 거점에서 2001년 9/11 테러 계획을 주도했습니다. Led the planning of 무엇무엇의 계획을 주도했다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led는 단순히 이끌었다 보다 계획을 주도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tronghold 거점 요새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사는 25년 전 탈레반의 거점에서 9/11 테러가 계획됐던 사실을 다시 언급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 테러 조직들의 활동 거점이었던 역사를 짚고 있습니다. Despite the veneer, the Taliban have not changed their ideology and armed groups remain in Afghanistan. 겉으로는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탈레반은 자신들의 이념을 바꾸지 않았으며 아프가니스탄에는 여전히 무장단체들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despite the veneer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또는 겉으로는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라는 의미입니다. veneer는 원래 물건의 겉면에 붙이는 얇은 표면을 뜻하는데요. 기사에서는 거칠애나 겉포장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또 ideology는 이념, armed groups는 무장단체라는 뜻입니다. 탈레반이 외부에는 보다 온건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념이나 무장단체들과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Security officials acknowledge that they lack the full picture of what is happening inside Afghanistan. 안보 당국자들은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Security officials는 안보 당국자 또는 안보 관계자라는 뜻이고요. Acknowledge는 인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Admit과 비슷하지만 acknowledge는 뉴스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중립적이고 공식적인 느낌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lack the full picture, 직역하면 전체 그림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picture는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나 이해를 뜻합니다. 또 하나 알아둘 표현이 intelligence vacuum인데요. intelligence vacuum, 정보 공백이라는 뜻입니다. vacuum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진공이라는 뜻이지만 비유적으로는 공백이나 부재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intelligence vacuum은 정보 공백, power vacuum은 권력 공백, security vacuum은 안보 공백을 뜻합니다. 기사는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지면서 외부에서 현지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어려워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The war of attrition in recent years has created a permissive environment for militant groups.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소모전으로 인해 무장단체들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여기서 war of attrition은 소모전입니다. 양측이 장기간 싸우면서 인력과 장비, 경제력 등을 계속 소모하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permissive environment는 활동하기 쉬운 환경 또는 제약이 적은 환경이라는 의미이고요. permissive는 허용하는, 제약이 적은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이나 통제가 충분하지 않아 무장단체들이 활동하기 쉬운 상황을 말합니다. militant groups, 무장단체 또는 문맥에 따라 무장극단주의 단체를 뜻합니다. 결국 이 문장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혼란과 소모전으로 인해 무장단체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Afghans are somewhat safe at home, but Afghanistan is once again exporting insecurity.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자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한번 불안과 위협을 외부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somewhat, 어느 정도, 다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somewhat safe는 어느 정도 안전한이라는 의미로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가장 재미있는 표현이 바로 exporting insecurity인데요. export는 원래 수출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불안이나 위협을 실제 상품처럼 수출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내의 불안정과 안보 위협이 국경을 넘어 주변국이나 국제사회로 퍼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exporting insecurity는 안보 불안을 외부로 퍼뜨리다 정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기사는 내전이 끝나면서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치안은 어느 정도 안정됐었을 수 있지만 무장단체들이 다시 세력을 키우면서 그 불안과 위협이 주변국과 국제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안정만으로는 진짜 평화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안과 위협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6: 뱅크오펍 홈모기지.
7: 뱅크오펍 홈모기지. 이즌 이퀄 하우징 랜드.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버지니아주 47개 도시와 카운티가 학교 신축과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1% 판매세 도입 여부를 주민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47곳 모두에서 세금 도입안이 통과될 경우에 앞으로 3년간 약 13억 달러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버지니아주 47개 도시와 카운티가 학교 신축과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 판매세 도입 여부를 주민들에게 묻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조기 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의 상품에 1% 추가 판매세를 부과해 학교 건설과 개보수에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버지니아주 예산안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주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은 9개 지역만 주민들에게 판매세 도입 여부를 물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지방정부가 주민투표를 통해 이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매세가 도입되더라도 식료품과 의약품, 개인위생용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거친 세금은 새로운 학교를 짓거나 기존 학교를 개보수하는 데 사용되며 북버지니아에서는 교통 관련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 관계자들은 47개 지역 모두에서 판매세 도입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약 13억 달러의 세수가 마련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역별 세수 규모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알레게니 지역은 연간 약 110만 달러, 플로이드는 약 160만 달러가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리치먼드시는 연간 약 5천만 달러, 체스터필드 카운티는 약 6천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정부들은 이 같은 재원이 학교 건설 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만 달러의 추가 세수만으로도 학교 신축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거나 기존 부채를 관리하고 대규모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리치먼드시는 판매세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 당국은 세금 부담이 지역 주민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리치먼드를 찾는 방문객들도 상품을 구매하면서 판매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학교 시설 개선 비용을 함께 분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도 교육을 위한 세금이라면 추가 부담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학교 시설이 개선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판매세 도입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판매세가 영구적으로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도입이 결정될 경우 시행 후 20년이 지나면 세금은 종료됩니다. 주 의원들은 이미 진행 중인 학교 건설 사업의 비용이나 부채를 갚는데도 새로 거친 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개선에 관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버지니아 주민들이 추가 세금 부담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기 투표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버지니아주 민주당 주요 간부가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FBI 위장 수사관에게 불법 영상물을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미 법무부, DOJ 및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 발표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민주당 재무위원장이자 메트로 리치먼드 청년 민주당 집행위원인 올해 31세 랜던 알렉산더 스프링클에게 9월 3일 최종 공판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징역 10년의 연방교도소 수형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스프링클은 가명을 사용해 온라인 데이팅 앱에서 위장 수사 중이던 FBI 요원에게 접촉한 뒤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지난해 10월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유아 대상 성학대 영상 및 사진 등 총 45개의 불법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동부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으며 법원은 지난 9월 3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수사가 아동 대상 성착취 및 학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가적 이니셔티브인 Project Safe Childhood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Radio입니다.
0: 뉴욕 일대 도로 곳곳에 설치된 자동 번호판 인식기를 둘러싸고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 번호판 인식기는 도로변이나 교차로 등에 설치된 카메라로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하고 인식하는 장비입니다. 차량이 포착된 시간과 장소 등의 정보도 함께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도난 차량이나 수배 차량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범죄 차량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치안 장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운전자들의 정보까지 대규모로 수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두 차례 번호판이 기록되는 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 장소에서 수집된 정보가 장기간 축적되면 특정 차량의 이동 경로와 생활 패턴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란은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특히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 자료에 따르면 웨체스터 카운티 경찰의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에는 약 16억 건에 달하는 차량 기록이 축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방대한 차량 정보가 경찰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차량 정보의 보관 기간을 제외하고 외부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기술과 시민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차량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뉴욕 지역의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어린이들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내 스쿨존을 대폭 확대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5개 보로에 걸쳐 학교 주변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낮추는 스쿨존을 추가 지정키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200곳 이상의 지역에 스쿨존 조성을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학교 인근에 모두 800곳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마이클 플린 뉴욕시 교통국장은 새로운 도로 설계와 함께 이른바 세미법을 활용해서 학교 주변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법은 지난 2013년 브루클린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12살 소년 세미코엔 엑스타인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뉴욕시는 또 트라이베카 클락슨 스트리트에 있는 학교 앞 차량 통행을 막는 전용 차단문 오픈 스트리트 게이트를 처음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시 77개 학교 주변의 오픈 스트리트에서는 등하교와 쉬는 시간, 야외 학습 시간 등에 맞춰서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벤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보행자 공간도 확대해서 학교 주변을 학생들의 놀이와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메릴랜드 델마바 지역의 한인들을 위해서 순회 영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순회 영사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메릴랜드 헤브론에 위치한 7841 로그워킹 로드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을 비롯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공증과 영사 확인,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 신고 등의 업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과 영주권 또는 비자 등 관련 서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한 장, 그리고 우표를 부착한 반송 봉투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별로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주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처리할 업무의 준비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지참한 뒤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202-939-5653 또는 델마바 한인회 410-422-337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피닉스로 향하던 델타항공 여객기가 기내 압력 문제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델타항공에 따르면 목요일 오전 뉴욕 JFK공항에서 애리조나주 피닉스 스카이하버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델타항공 791편이 기내 압력 문제를 겪었습니다. 보잉 757-200 기종인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161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비팀이 해당 항공기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브닝 뉴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제 다 off하고 listen.

0: yesterday.
1: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내 인생 첫 알바, 첫 출근하던 날 손은 왜 그렇게 떨렸는지 괜히 옷매무새 한 번 더 확인하고 출근 시간보다 한참 일찍 도착해서 나 여기서 뭐 하지? 라고 서성거렸던 그날. For me, sometime, 그리고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던 날 통장의 숫자가 딱 찍혔을 때 그 기분 지금 생각해도 좀 짜릿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막상 통장을 열어보니까 내가 들었던 금액이랑 좀 다른데? 세금 빠지고 보험료 빠지고 이것저것 빠지고 나니까 생각보다 조금 슬펐던 첫 월급.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어른의 세계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학교에 가고 처음 운전대를 잡고 처음으로 돈을 벌고 어린이였을 때와 어른이 된 지금은 참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사람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직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고요. 유튜버는 이제 어쩌면 너무 익숙한 직업이 되어버렸고요. AI를 가르치는 사람, 가상현실을 만드는 사람,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새로운 직업들까지 이것도 직업이라고? 싶은 신박한 일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직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아니 이런 직업도 있었어? 싶었던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의 첫 알바, 첫 출근, 첫 월급 이야기 그리고 요즘 뜨고 있다는 신박하고 재밌는 직업 이야기까지 오늘 아주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오픈톡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내일 인생 첫 알바, 출근썰, 첫 출근썰, 첫 월급 받고 제일 먼저 한 일, 뭐든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괜찮고요. 오히려 또 그런 이야기가 또 재밌거든요. 첫날부터 지각했다. 사장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첫 월급 받고 부모님 선물부터 샀다. 첫 월급 받은 날 친구들이랑 다 써버렸다. 이런 사소하고 웃긴 이야기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방송을 듣다가 나도 한번 다른 일을 해볼까? 라고 새로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일은 해야 하는 것. 하지만 가끔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까지 오늘 2시간 일에 대한 이야기 제대로 한번 해보죠. 지금은 노는 시간 K플레이 TMB 시작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K-Play DMB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은 노래는요. 보아와 웬디 그리고 닝닝 타임 애프터 타임 그 어제 쇼츠를 우연히 보다가 세 명의 노래를 들었는데 보아가 주는 그 호소력 이런 느낌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찾아 들어서 이 노래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노래 좋죠? 네. 한 주의 중턱을 딱 넘어서 이제 슬슬 금요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목요일이죠. 다들 이번 주도 힘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 벌써 목요일이네 하면서 괜히 반가운 마음 반 아쉬운 마음 반이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금요일이 다가온다는 설렘도 있는데 동시에 이번 주도 이렇게 흘러갔나 싶은 그 미묘한 기분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12월 31일 카운트다운 했을 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1년이 그냥 가네. 가는구나. 26년이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 설렘을 좀 많이 겪어보고 실망도 해보고 이러면은 사람이 좀 무덤덤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처음 경험할 때는 다들 신나고 설레고 행복하고 기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동심을 잊지 말고 신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열심히 또 우리 설렘과 신남을 다시 여러분의 그 마음속 깊이, 어디까지 가야 돼? 내장까지 가야 돼? 깊이, 예, 깊이 들어가서 끄집어 내는 그런 일을 할 테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그냥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목요일 오후만 되면은 이런 생각 한번 들지 않으세요? 아, 나 대체 이거 일 왜 하고 있지? 나 뭐 하냐? 나 다른 일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요. 다들 그렇죠. 특히 점심 먹고 나른해지는 오후 시간대 딱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딱 오늘은 그런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직업이라는 이야기요. 업무, 알바. 여러분의 인생 첫 알바, 첫 출근하던 그날 기억하세요? 며칠 전부터 뭘 입고 갈지 고민하고 막상 가서는 손 떨리고 목소리 떨리고 첫 월급 받았을 때는 또 어땠어요? 많지도 않은 돈인데 괜히 뭐 부모님 선물 사드리고 싶고 통장에 찍힌 숫자 보면서 괜히 뿌듯했던 그 순간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잖아요. 저희 세대 알바는 뭐니 뭐니 해도 전단지 돌리기 알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전단지를 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더 하겠습니다 하면서 엄청 많은 전단지 받아가지고 예, 한동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로 가다가 나중에는 계단이 더 빠르니까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은 다들 이렇게 택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15층이 만약에 옥상이라면 15층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나씩 내려가면서 근데 라디오 듣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때 당시 시간대에 따라 또 라디오가 다르잖아요. 정말 인기 있고 재밌는 프로그램은 한 8시부터 12시 그 사이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알바, 전단지 알바를 돌리던 그 시작은 한 2시 정도 됐거든요, 오후. 그때는 약간 배철수의 음악 캠프. 예. 저는 그때 당시 배철수 님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굉장히 올드한 것만 들을 줄 알았는데 막 엄청난 막 팝들 막 틀어주시고 좋은 노래 많이 틀어주시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라디오로 이렇게 그때 인연을 제가 가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손과 발과
입에는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전단지 날르는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굉장히 힘들게 일했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 예. 결국엔 뭐 했게요? 당연히 PC방 갔죠? 아니면 뭐 친구 생일 파티 때 같이 이렇게 놀던가. 요즘은 근데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상상도 못했던 신박한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데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름도 생소한 직업들, 그리고 예전에 취미로만 얘기해줬던 게 이제는 어엿한 직업이 됐다는 얘기까지. 이따가 하나하나씩 파고드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무튼 세상 참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시절 우리 첫 직장 썰부터 요즘 뜨고 있다는 신종 직업들까지 싹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요즘 트렌드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픈톡으로 인생 첫 알바 혹은 첫 출근 썰을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바로 읽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또 이렇게 신나게 달려볼게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는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있습니다. 또한 오픈톡 K라디오 K플레이 DMB 아니다. 오픈톡은 K라디오다. 오픈톡 K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K라디오 오픈톡 들어오셔가지고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타타타닥 타자 쳐주세요. 아니다. 핸드폰이지. 톡톡톡톡. 인스타 스레드 K플레이 DMB K라디오 DMB 다 열려있습니다. 팔로우 해주시고 DM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방송 듣는 방법은요, kradio.us 혹은 kradio로 검색만 하도 바로 위에 나와요. 그거 들으셔서 우측 상단에 on air라고 있어요. 그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dmb 눌러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요. 네. 메시지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K플레이 DMB는요, 다 같이 놀자, 신나게 노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셔서 들으시고, 얘기하시고, 놀다가 가시면 돼요. 빨래 하시다가, 설거지 하시다가, 샤워하시면서, 뭐 고치시면서, 일하시면서 귀에는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 DC 메일랜드 대표 라디오 방송국 K-Radio, Fairfax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유 스페셜인가요? 이 별로부터 그리고 Dear My Crazy Soulmate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노래인 것 같아요. 드디어 아이유가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번 주에 앱센트한 우리 이대장님이 옆 나와 계시고요. 오늘 햄버거를 같이 먹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나요? 네, 아무튼 당황스럽습니다.
1: 네, 뭐가 나왔습니다.
0: 네, 이거 네,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들어온 거라고.
1: 아니요, 뭐 엄청 들어온 건 아니고 뭐 네. 이렇게 당황스러운 게 나오긴 했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0: 그거예요. 그거 뭐냐면 빵 먹을 때 이렇게 그 꼬다리.
1: 그렇죠.
0: 그거가 나와가지고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테마가 알바 일 업무 뭐 이런 거예요.
1: 네, 그쵸. 그래서
0: 굉장히 또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1: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가 첫 알바였는데요. 새벽 타임 처음 서던 날 손님이 아예 안 와서 혼자 무서워서 계속 두리번거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새벽 3시쯤 갑자기 문을 열리는 소리가 나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바람의 문이 살짝 열린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편의점 알바 3개월 하면서 담력이 아주 세졌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새벽에 하는 거잖아요. 정말 새벽에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보고 이럴 텐데 아무래도 편의점 알바라는 게 친구들도 많이 하고 많이 접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해봤는데 의외로 좀 힘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밤잠 많은 사람들.
1: 아, 그럴 수 있죠.
0: 네. 네.
1: 제이든님은 네. 편의점 알바 해보셨어요?
0: 저 한번 해봤는데, 네. 하루 만에 그만뒀던 게.
1: 아, 그래요?
0: 새벽 3시, 4시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 시간.
1: 아, 그렇죠.
0: 와, 정말 미친 줄 알았어요. 사람이 막 정신이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1: 그걸 매일 하는 건 진짜 장난 아니죠.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다가는 하루 했는데, 막 얼굴에 뭐가 일어나고 네. 막 몸 안 좋고 이러길래 아 나는 이 야행성 사람이 아닌가 보다.
1: 야행성인 줄 알았는데.
0: 네. 네. 컴퓨터 그 집에서 누워 저기 뭐야 앉아가지고 컴퓨터 할 때는 4시고 5시고 잘 버텼는데 네. 또 일은 또 다르구나 그런 그쵸. 느낌이 들었어요. 네.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1: 그렇죠. 뭐 계속 네. 그 리스타킹도 해야 되고.
0: 네. 그리고 진짜
1: 계산도 해야 되고
0: 일이 너무 많아요. 저 무슨 삶의 체험 현장 그거 한 것처럼 정말 뭐 이것저것 뭐 스탁 그게 막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1: 그쵸.
0: 근데 끊임없이 뭔가를 새벽에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와우 장난.
1: 그리고 또 뭐 한국 네. 같은 경우는 네. 그 편의점에서 라면도 먹고 뭐 아. 술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앞에서 이제 테이블에서.
0: 네.
1: 이렇게 뭐 진상짓을 누가 하거나
0: 그렇죠.
1: 이제 그러면 또 그 뒤처리를 또 알바하는 분들이 네. 해야 되는 경우 정말 힘들죠.
0: 맞아요. 그 어렸을 때는 편의점 하는 일하는 누나가 항상 예뻐가지고 편의점 일이 그렇게 신나는 일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현실은 다른 느낌.
1: 앞에 있는 네. 분이 예쁘면 네. 이제 남성분들은
0: 그렇죠.
1: 일단은 뭐라도 사러 가긴 하죠.
0: 아
1: 네. 그렇게 되죠.
0: 맞습니다. 첫 알바가 카페였는데요. 첫 출근날 라떼 아트를 배우는 중이었거든요. 손님이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열심히 하트를 그렸는데 완성하고 보니까 하트가 아니라 물음표처럼 나왔어요. 근데 그 손님이 이거 신박한데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당황해서 저희 시그니처 메뉴예요 라고 돌려듣던 게 아직도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나면 그 손님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라떼 아트에 대한 또 동경이 있었거든요.
1: 네.
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약간 라떼 아트 해가지고 약간 그렇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 그래서 좀 뭐랄까 표시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좀 못하고
1: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0: 그렇죠, 그렇죠.
1: 막 이런 거.
0: 그런 멘트는 좀 아니었고요. 아무튼 그래도 표시를 좀 해줄 수 있는.
1: 멘트로 한 건 아닌데 네, 그거를 이제 라떼 아트로 네,
0: 이게
1: 나의 마음을
0: 마음에 드는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한테 마음을 표현하기 그런 게 그
1: 네.
0: 손님이 불편해서 안 올까봐 그런 것들이 조금 네, 그런 게
1: 그럴
0: 있습니다.
1: 수 있죠.
0: 네. 처음에 첫 알바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1: 저, 제 첫 알바요? 네. 저는 델리였었어요.
0: 델리. 네. 미국에서?
1: 네, 미국에서.
0: 어, 아, 한국에서는 안 하시고?
1: 한국에서는 이제 네. 주로 드럼 레슨.
0: 오.
1: 네.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부터.
0: 고급 알바네요, 그런 거.
1: 드럼 레슨은 좀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0: 자연스럽게 내가 하던 거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그 뭐랄까, 생소하진 않을 것 같아요.
1: 어, 그렇죠. 제가 또 네. 좋아하고 깊이 알고 있는 걸 하다 보니까.
0: 네. 자신감도 네, 있고. 네,
1: 자신감도 있고. 네. 그래서 전 고등학교 한, 고등학교, 어, 고등학생 때부터 좀 네. 어른들 좀 가르치고 그랬었어요.
0: 오, 네. 굉장히 순탄한 알바의 길을 가셨지 않았나.
1: 네, 뭐 이렇게 좋은 네. 기회가 돼가지고.
0: 네, 그래서 네. 미국에서 이제 새롭게 하신 알바는 델리.
1: 어, 맨 처음에 네. 했던 거예요. 제 어. 인생에서 첫 알바가 델리에서 했었어요. 그때 제가 예전에도 뭐 방송에서도 네. 가끔씩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그 시애틀 쪽에 있었잖아요.
0: 아, 시애틀.
1: 그 시애틀 쪽에 네. 그 다운타운에 네. 그 피어 있고 어, 바다 배 들어오고 이제 이런데
0: 네.
1: 거기에 아는 그러니까 저랑 되게 친한 친구의 어머니의 친구
0: 아,
1: 분이
0: 네.
1: 거의 이제
0: 전문 용어로 약간 남 남남
1: 아주
0: 네.
1: 남이죠.
0: 네.
1: 근데 되게 잘해주시고 이제 그랬던 어. 분이기도 한데 근데 그분이 운영하시던 델리에서 첫 어찌 보면 첫 알바를 거기서 했었죠. 되게 재밌었어요. 배우는 어. 것도 많고 샌드위치 만드는 것도 막 배우고.
0: 그렇죠, 그렇죠.
1: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가 이제 피어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배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 물고기를 연어를 잡은 배가 네. 한번 들어왔었어요.
0: 네.
1: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얼음이 필요하니까 저희 델리에 와가지고 얼음을 네. 이제 받아가는데 네. 그러니까 사가야 되는데. 우리 연어랑 바꾸면 안 되냐?
0: 아,
1: 이런
0: 얼음을? 어, 괜찮은데요?
1: 당연히 땡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땡큐란 건 아니었고, 그때 아, 계시던 매니저님이 아. 오케이 해가지고.
0: 너무 좋은데요?
1: 네, 두 마리 받아가지고, 진짜 그, 갓 잡아온 연어를.
0: 아, 두 마리?
1: 네, 두 마리를 받아가지고.
0: 면 돼요?
1: 두 마리면
0: 충분한가요?
1: 아니, 그 얼음을 주는 게 낫죠.
0: 두 마리, 혹시 한 마리가 어느 정도였어요?
1: 한 이 정도 되게. 한
0: 오, 몸통만한.
1: 제,
0: 팔뚝
1: 제 팔 제 팔 정도 길이 아니, 되는 거
0: 두께는 이렇게
1: 두께는
0: 두껍고
1: 아니 한 요 정도 한 뭐 원풋 정도
0: 아,
1: 이제
0: 네네.
1: 두께가 이제 어. 그 정도 되는 거 받아가지고 완전
0: 괜찮죠
1: 예, 예.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매상에다가
0: 팔 거니까
1: 뭐 저렴하게 예. 이제 팔긴 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재밌는 네. 경험도 있었고 뭐 군인들도 막 많이 왔었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도 많이 듣고 재밌었어요.
0: 아예 그냥 연구 없는 생뚱맞은 환경에 일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1: 연고가 없는 곳에서.
0: 네, 그러니까 뭐 친척 이런 거 아예 없고 그냥 내가 오늘 새로운 곳에 딱 떨어져가지고 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이제 일을 한다.
1: 아 어찌 보면 네. 제가 여기 버지니아 와서 그게 어찌 보면 그렇죠. 아, 근데 뭐, 네. 제가 여기 왔을 때 부모님이 먼저 와 계시긴 했었지만, 일하는 환경에서는 제가 하지 않았던,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이제 처음으로 하긴 했었죠.
0: 어떤 거였어요, 그게?
1: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네.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그러니까 한국에선 드럼 연주로 이제 강의랑 이제 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0: 네.
1: 미국에 왔는데 저를 드러머로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0: 그쵸, 그쵸.
1: 네. 그런데 저희 와이프도 있고, 아이도, 첫째 아들이 있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아, 그렇죠.
1: 가장으로서.
0: 네, 궁금하다.
1: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0: 퀴즈 내면 되는데 사람들이 대답을 해가지고 퀴즈.
1: 뭐라도 해야겠다 네. 싶어서 그 주간연예 있잖아요.
0: 네.
1: 거기서 그냥 무작정 그 신문에서 찾아가지고 네. 뭐 일 구하는 거 없나 하고 찾아서
0: 네.
1: 그냥 제가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 진짜 찾아가가지고 연락해가지고
0: 네.
1: 인터뷰하고 거기서 제가
0: 보통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여기 처음 오시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처음에?
1: 그 어떻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 시니어 헬스케어 회사에 이제 오피스 매니저로
0: 지원했었죠. 오 괜찮네요.
1: 근데 이제 매니저. 다른 커리어인데도 좀 그렇게 네.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여튼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비즈니스 운영도 했었고 이제 세미나 같은 거 기획도 하고 이제 그랬었으니까.
0: 오 괜찮네. 네,
1: 그래서
0: 네.
1: 마침 근데 그쪽에서도 그런 네. 포지션을 찾고 있었고.
0: 아 딱 좋은. 네.
1: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맞아 떨어졌었어요. 그렇게 어찌 보면 여기 버지니아에서 생활을 시작했었죠.
0: 그러시구나. 저는 정말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청소년들의 첫 알바, 웬만한 알바,
1: 네.
0: 전단지 돌리기.
1: 아, 전단지 네, 돌리기.
0: 전단지 돌리기 하고 네. 마지막에 맥도날드에서 이제 살짝 일을 하고 거기서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1: 네.
0: 사람들 엄청 많이 보는 앞에서 엄청 꽈당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 기름이 많으니까 바닥에.
1: 아, 그럴 수 있죠.
0: 네, 그랬던 네. 기억이 좀 납니다. 한 일주일 일했는데 제가 그 인턴 그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몇십 전 받았던 걸로 몇십 원, 네, 몇십 원,
1: 아, 몇십 원 네,
0: 기억이 납니다. 와. 그러고 나서 미역을 왔죠. 네, 그래서 그 저 제 그게 기억이 나고 미국에 와서는 뭐 저기 제일 처음으로 일했었던 곳이 신라면 거였어요.
1: 신라 제과.
0: 네, 신라 제과 면과. 네. 네. 거기서 이제 제 한 5년 정도 일했던 것 같은데.
1: 오, 꽤 오래. 네,
0: 굉장히 재밌게 네. 또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빵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빵이 너무 맛있어요.
1: 저도 빵 진짜 좋아하는.
0: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틀치 빵을 구워내는데. 네. 그게 이제 나와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냄새도 미치겠고.
1: 그 빵 따뜻할 때 진짜 하, 장난 아니잖아요.
0: 그리고 저희가 손수 설탕물 같은 걸 그 위에다 이렇게 발라요. 예뻐 보이게.
1: 그렇죠.
0: 그러면 이거는 반짝반짝. 이거 안 먹으면 유죄야, 이건. 유죄. 그래서 이거를 좀 먹고, 살이 좀 많이 쪘다. 빵이 살이 금방 쪄요, 진짜. 신기하게.
1: 네. 당도 이제 거기다가 네. 그 설탕을 발랐다. 네. 그러면 이제 당 수치가 그냥 예, 올라가는 거죠.
0: 거기다가 또 버블티까지 또 아, 폭발 난리 났습니다. 제가 그래도 또 버블티랑 예. 그래서 커피나 이런 건 잘 만들어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 예,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예, 저희 커피를 한번 제가 대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코코몽님이 어쩌면 그 옛날 신라제가에서 제이드님, DJ님을 봤을지도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분이 되게 예전부터 라디오 제가 했을 때부터 네. 굉장히 들으셨던 분이어서 알게 된 거예요.
1: 예전 라디오 예전에
0: 예, 정말 막 십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는 코코몽님입니다. 영화관에서 첫 알바했을 때 첫 근무 날 팝콘 기계 다루는 법을 제대로 못 배워서 팝콘을 너무 많이 튀겨버렸어요. 매니저님이 이거 오늘 다 어떻게 처리하지 하시면서 당황하셨는데. 결국 그날 직원들끼리 팝콘 파티했습니다. 덕분에 첫날부터 직원들끼리 친해져서 그 알바 1년 넘게 했어요. 원래 이제 알바 처음 하는 친구들이 오래 끈끈이 가는 법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 친구들 두 명이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서로 만났는데 둘 다 그 CGV 알바를 처음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1: 아, 그래요?
0: 네, 되게 가까운 곳에서 또 그렇게 또 만나가지고 뭐 영어 얘기하더라고요. 뭐 뒤에서 사람 없을 때는 이렇게 또 무료로 또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1: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0: 근데 사실 한국의 그 영화관 같은 경우는 팝콘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오징어? 오징어였나? 뭐 그러던데.
1: 오징어.
0: 카라멜 오징어인가? 뭐 버터 오징어, 네, 통오징어. 네, 네. 되게 옵션들이 많대요. 여기는 팝콘, 뭐 소스, 뭐 핫도그, 나초 이게 끝인데.
1: 그렇죠. 한국은 항상 디테일하죠. 네,
0: 디테일. 네.
1: 근데 오징어 있을 법한데. 제가 사실 네. 저도 네. 여기 미국 오기 전까지 네. 한국에 있을 때 극장을 네. 이제 많이 못 갔어요. 아. 그래서 요즘 극장 문화가 어떤지 잘 몰라가지고.
0: 그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밈이 있는데요. 네. 영크크와 늘크크. 물론 저희가 다 늘크크긴 한데. 극장 얘기하고 선전 얘기하면 늘크크.
1: 선전.
0: 극장.
1: 지금 선전이라고 느낌. 있어요. 광고도 네. 아니고 선전.
0: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요즘 뜨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도 좀 영화관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이. 네. 약간 뭐. 오뎅탕이라든지
1: 떡볶이
0: 너무 갔나요? 네. 알겠습니다.
1: 아, 근데 자, 요즘에 네. 사람들이 극장 많이 안 가지 않아요? 예전보다. 네. 예전보다.
0: 네. 네. 요즘에는
1: 영화관.
0: 근데 요즘에 또 많이 영화들이 이렇게 붐업하면서 네. 오디세이 이런 거.
1: 아, 그렇죠. 그런 건 또 네. 집에서 보는 것보다는.
0: 그렇죠. 나와서.
1: 네. 영화관에서.
0: 제가 봐요. 깜짝 놀랐던 게 F1. 지금 제가 입고 있던 F1, 예, 예. 예, 그 영화관에서 봤는데 소리랑 그 효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1: 그쵸.
0: 무조건 그런 건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 그런 컨텐츠들이 좀 있죠.
0: 맞아요. 떡볶이 집에서 첫 알바했을 때 사장님이 매운맛 조절 잘해야 해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청양고추 두 배로 넣은 적이 있어요. 아. 그날부터 손님들이 여기 떡볶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중독성 있어요라고 하면서. 아. 오히려 잘 팔렸습니다.
1: 매운맛이 또 중독성이 있을 수가 있죠.
0: 그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살았나 보다. 네,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1: 잘 맞아 떨어졌었네. 네. 저희 사장님이 네. 알바하는 사람을 잘 뽑았네요.
0: 아, 그러니까요.
1: 매출을 올려줬어.
0: 저, 어떻게 매운 거 잘 드시나요?
1: 저는.
0: 매운 거의 톨러런스 레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신라면. 아.
1: 신라면
0: 맵습니까?
1: 신라면 괜찮습니다. 어, 신라면 매운 맛 괜찮아요.
0: 저를 이겼네요. 저는 신라면에서 아, 무릎을 꿇어가지고
1: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네.
0: 어, 너무 힘들어요. 네. 네. 미국인이 다 돼가지고 아. 네. 미용실에서 첫 알바로 보조일을 했는데 첫날에 손님 머리 감겨드리다가 물 온도 조절을 못해서 손님이 아 차가워요, 아 차가 하신 적 있어요. 너무 당황해서 급하게 온도 올렸는데 이번에 너무 뜨거워서 손님이 또 놀라셨어요. 손님이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신입이신가 봐요 라고 하면서 넘어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손님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원장님한테 야 쟤 누구야 이제 버려 빨리
1: 신입이냐?
0: 신입이야 빨리 쟤 집에 가라고 해.
1: 근데 뭐 그 정도로 네. 뭐, 이렇게 뭐 사람을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뭐 좀 그게 저는 좀 네.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네. 겨우 그런 거 가지고.
0: 사실 아 그 물 조절하는 거를 지금 얘기해 보면 네. 호텔마다 물 조절하는 레벨이 레버 이런 것들이 다른 데가 있어요.
1: 아, 다를 수 있죠.
0: 어떤 건 당겨야 돼, 어떤 건 눌러야 돼, 어떤 거는 터치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도 브라질 가가지고 그 물을 키는 거를 한동안 못 찾아가지고 한 1분 동안 헤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약간 비데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이지? 뭐 이렇게 한참 동안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호텔마다. 본격적으로 저희 옛날 직업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혹시 그 전화 교환원이라는 직업 들어보셨어요?
1: 아, 전 들어는 봤습니다.
0: 네. 네. 옛날에는 전화를 걸면 지금처럼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여보세요. 이 대장 형님네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전화 교환원이 직접 수동으로 선을 꽂아가지고
1: 그치. 예.
0: 연결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안 가는 일이죠. 한 사람이 하루에 수백 통씩 손으로 연결해 줬다고 하니까 정말 손목 아팠을 것 같아요.
1: 진짜 그것도 극한 직업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0: 네, 그러면 이거를 그 잠깐만 그러면 전화기가 있는 잠깐만.
1: 그때는 전화기 네. 있는 집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0: 그렇겠죠. 그래서 한 100개밖에 없겠죠. 맵에 뭐 그 정도.
1: 그리고 뭐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집마다 있는 거니까.
0: 아, 신기하다. 네.
1: 일단 이렇게 우리 지금은 이 돌리는 전화기 그런 것도 지금 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네. 저 할머니 집에 있었어요. 돌리는 게 되게 귀여운 게 그 한 바퀴 돌려서 거의 멈추고 손을 떼면 드르르 하면서 다시 한 바퀴가 돌아요.
1: 저는 그거 근데 네. 어렸을 때 써본다고 써봤는데 네. 전 그 모르겠더라고요 잘.
0: 약간 네. 그 콤비네이션 락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1: 네.
0: 그 락 같은 경우도 정확히 한 바퀴 돌아서 멈춰야지만 그게 락이 되잖아요. 그런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돌아가는 그 갬성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 시대 때 너무 급하게 전화 걸어야 될 때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번호 하나만 좀.
1: 911은 막 걸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1: 딱 돌아가가지고 탁 이렇게 떨어지고.
0: 그 시간에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얼음 장수라는 직업도 있었대요.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 얼음이 정말 귀해가지고 큰 얼음 덩어리를 마차나 수레 싣고 동네를 돌면서 집집마다 배달해줬다고 합니다.
1: 근데 그거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0: 어? 네, 진짜요?
1: 지금도 있는 거예요. 시장 같은 데 가보면,
0: 오.
1: 제가 이렇게 가본 건 아니긴 한데, 최근에 제가 네. 봤던 네. 영상 중에 시골에서 이렇게 과일을 잘라 파시는 분인데,
0: 네.
1: 얼음에 배달받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깔고, 거기서 이제 과일을 넣어놓고 팔더라고요.
0: 오.
1: 그런 분들은 아직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오,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그런 약간, 네, 그런 느낌 좋아요. 여름에는 얼음이 녹기 전에 빨리 배달해야 돼서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포러블 냉장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이거 말고도 1980년도 때 버스의 안내양이라는 것들이 영화에서 나오죠. 오라이, 탕탕, 오라이 막 이러면서
1: 엘리베이터 양.
0: 네. 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옛날에는 지금도 상상도 못할 직업이 많았죠. 근데 말이죠. 요즘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엔 반려동물도 고령화 시대라서 노견 전문 돌봄사라는 직업이 생겼고요.
1: 진짜요?
0: 네. 나이 든 강아지들은 관절이 약해지고 손이 많이 가는데 이런 노견들만 전문적으로 케어해주는 분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1: 그럼 간병사 느낌인 건가요? 집에 찾아와서?
0: 그렇지 않을까. 네.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가 썸네일에서 반 이상 결정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1: 그렇죠.
0: 네, 아예 썸네일만 전문으로 만들어주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들도 있고요.
1: 그거는 그렇죠.
0: 네, 한 장에 몇만 원씩 받으면서 클릭 유도하는 디자인만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1: 뭐 유튜브 편집자도 어찌 보면은 네. 없던 직업이죠.
0: 네. 어제 제가 본 그 자세 그 조사해 본 그 자료들 보면은 넷플릭스에 나오는 썸네일 있잖아요.
1: 네.
0: 그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 아세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고리즘으로.
0: 네, 그러니까 썸네일만 다르게. 내가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액션 같은 썸네일이 나오고 똑같은 영화로도
1: 네.
0: 그 멜로면은 또 멜로에 관한 이렇게
1: 그러니까 그 어카운트의 알고리즘에 맞춰서 그, 썸네일이 그렇죠. 바뀌어서 나오는
0: 맞아요 맞아요.
1: 와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그럴 만도 네. 할 것 같네요.
0: 그니까요.
1: 네, 그 훅이 있어야 되니까
0: 맞아요. 거기다가 요즘 정말 핫한 직업이 있는데 바로 AI 프롬프트 엔지니어예요. AI한테 질문을 어떻게 해야 원하는 답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 노하우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직업이래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직업이 이렇게 또 생기네요. 또 생각나는 직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까지는 아닌데
1: 예.
0: 아, 직업 맞다. 드론 조종사인데
1: 그 굉장히 직업이죠. 그 네. 라이센스도 필요하고
0: 네. 그렇죠. 근데 드론 한때 잠깐 반짝했던 직업이 뭐였냐면
1: 네.
0: 드론으로 한국 농경지대에서 농약을 뿌려주는 일.
1: 그 지금도 꽤 네. 하지 않아요?
0: 지금도 하나요?
1: 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0: 그게 또 생각보다 많이 짭짤하죠.
1: 네. 그거랑 네. 뭐 드론으로 이렇게 날려가지고 건물 청소하는 거, 파워샷 이런 것도 있고.
0: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님 방송 듣다 옛날 생각나서 문자 보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시골에서 작게 구멍꽃 가게 하셨거든요. 그때 가게 앞에 공중전화가 하나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줄 서서 전화 걸던 모습이 선합니다. 저가 살짝 그 시대에 있긴 했었어요.
1: 저도 공중전화 써봤죠. 네,
0: 공중전화
1: 많이 썼죠.
0: 줄 서가지고.
1: 그 공중전화로 삐삐 막 그 메시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0: 아니, 근데 공중전화에 뒤에서 줄 설고 있는데,
1: 네.
0: 공중전화 안에 들어가서 기대가지고, 전화를 네. 오래 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심리인가요? 어떤 철판을 깔아도 쉽지 않을 텐데.
1: 연애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0: 그쵸. 근데 뒤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눈치 보여서 좀 힘들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일단 연애를 하고 네. 있으면 눈이 멀었으니까.
0: 그리고 옛날에는 또 돈을 한번 넣으면 그 뽕을 뽑아야 돼요.
1: 그렇죠.
0: 네. 네. 안 그러면은 돈 아까우니까.
1: 또 돈
0: 비싸잖아요.
1: 그렇지.
0: 전화 카드도 있었어요.
1: 돈 남아있으면은 또 네. 그냥 수화기 위에
0: 올려놓고 맞아요. 아 이런 거 공감하면 안 되는데. 네.
1: 근데 이제 카드가 생기면서 네. 이제 그런 수화기를 올려놓는 문화가 없어졌잖아요.
0: 맞아요. 네,
1: 카드가 생기니까.
0: 아 참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1: 지금 이런 네. 얘기하는 늘크크.
0: 완전 늘크크죠. 그 저는 근데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 제가 태어나서.
1: 저도 그게 좀 네. 재밌긴 해요.
0: 네. 이것도 네.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봤기 네.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들었었는데요. 얼음장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오늘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서 아침에 얼음컵 커피 샀다가 낭패봤어요. 사무실 걸어오는 10분 사이에 얼음이 다 녹아서 그냥 맹물 커피가 된 거 있죠. 옛날 얼음장수들은 이 더위에 덩어리 얼음을 어떻게 안 녹이고 배달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빠르게,
1: 열심히, 네. 잘.
0: 진짜 빠르게 해야 네. 되겠죠.
1: 포장 잘해서.
0: 그러면 마지막에 배달되는 사람은 좀 낭패네요.
1: 그럴 녹으니까. 수 있겠네요. 네.
0: 아니면 약간 나는 녹은 얼음이 좋아. 반숙같이 이렇게.
1: 아, 저희 아내가 딱 그 살짝 녹은 얼음 좋아합니다.
0: 아, 그래요?
1: 그거 씹어 먹는 걸 좋아해요.
0: 아,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잘게 갈린 얼음들을 좋아해요. 그 가게마다 얼음 스타일이 다른데.
1: 맞아요.
0: 그 비네딕트? 그
1: 비네딕스. 예. 아, 거기 무슨 얼음인지 알아요.
0: 거기 얼음 맛있어요. 얼음 맛집.
1: 아.
0: 예. 그 아이키아 얼음도 맛있고.
1: 예. 맞아. 그게 막 부서져서 이제 막 그 덩어리가 작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0: 맞습니다. 오늘 오프닝 주제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저 옛날 직업부터 요즘 직업까지 들으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쯤에 어떤 신기한 직업을 생겨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방송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저희 노래 듣고 올까요? 저희 신나가지고 너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태민이 부르는 노래. 요즘에 노래 많이 출시한 가수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1: 안 그래도 아까 들었던 네. 그 아이유 노래는 네. 저도 네. 오늘 들었었는데.
0: 네, 오늘 나온 노래. 네. 따끔따끔한 노래. 태민이 부릅니다. Parasite.

0: 하루만에 한 이슈를 담았다. K-업데이트. 연예계 소식과 로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 리사가 9월 16일 MBC 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 Show에 출연합니다. 미국 대표 심야 토크쇼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번 출연에는 새 솔로 음악뿐 아니라 다큐멘터리와 라스베거스 활동 등도 이야기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K-POP 스타가 미국 토크쇼에 나가는 게 이제는 특별한 뉴스가 아니라 정기 코스트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1: 이미 르세라핌이 더 제니퍼 허드슨 쇼에 출연합니다. 예, 현지 녹화는 9월 10일 오늘이네요. 예, 10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하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예. 특히 또 요즘에 미국 대중문화 시장에서 K-POP 그룹 음악들이 음악뿐만 아니라 또 토크쇼 예능 프로그램들도 활동 영역을 이제 미국 대중문화에서도 많이 넓혀지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는 사례입니다.
0: 에이티즈가 9월 10일 새벽 갑자기 정체불명의 티저 이미지 두 장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컴백이라고 정확히 발표한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 명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구가 더 화제입니다. The journey will be endless, eternal and infinite. 팬들 사이에는 새 앨범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세븐틴은 일본 컴필레이션 앨범인 Always Yours가 밀리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ATG, IVE, NCT Wish가 이제 플래티넘, 그리고 에스파와 아일렛 등이 골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음악 시장에서도 K-POP 앨범 소비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0: 김지연이 주연으로 나오는 판타지 로맨스 Dive Into You의 새로운 티저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내용이 꽤 독특합니다. 주인공이 쌍둥이 남동생과 몸이 바뀌고 오래된 캠코더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 첫사랑의 죽음을 막으려 한다는 설정입니다. 박수함도 출연하고 9월 26일 첫 방송 예정입니다.
1: 요즘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죠.
0: 그러니까요. 뭔가 네. 바꾸고 캠프도 네. 타고 과거까지 또 가고 네.
1: 회귀물 막 이런 거.
0: 맞습니다. 네. 김지연은 우주소녀 보나입니다.
1: 그리고 배우 김지원의 새 드라마 닥터 X도 오늘 한국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의사가 의료계의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다크 히어로형 의료 드라마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김지원은 기존 이미지와 좀 다른 역할이라는 점 때문에 드라마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0: 한소희가 최민식과 함께 출연하는 영화 더 인턴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 더 인턴을 한국식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한소희가 젊은 CEO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소희는 원작이 유명한 만큼 리메이크에 도전하는 것이 영광이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원작에서는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가 맡았던 캐릭터를 최민식과 한소희가 연기한다는 점입니다.

0: 코리아 아메리카 공연. 네. 마지막은 미국 현지 K컬처 뉴스입니다. 오늘 9월 10일에 LA에서 콘서트 250, 콘서트 250, Sounds of Korea and America가 열립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과 미국 음악을 함께 선보이는 공연으로 LA 한국문화원이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공연이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K컬처가 단순히 K-POP 콘서트를 넘어서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함께하는 형태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1: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K-업데이트였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K플레이 DMB 이 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Thursday입니다. Thursday. 실제로 있는 그 세상, 실제로 있는 세상 특이한 직업들이 있다고 해요.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는요, 프로 잠자는 사람입니다.
1: 프로 잠잘러. 예.
0: 특정 목적과 조건에서 수면을 테스트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는 직업. 과연, 네.
1: 저희 와이프가 진짜 이런 거 잘할 것
0: 같아요. 한번 보시고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한번 네, 예. 해보세요. 두 번째는 포춘 쿠키 아시죠?
1: 네.
0: 문장 작가래요.
1: 근데 이거는 진짜 네. 있을만도 해요.
0: 그러니까 너무 되게 많긴 하죠. 그죠?
1: 근데 약간 그 작곡가 느낌으로, 이건 있을 것 같아요.
0: 작사비, 작곡, 그런 거 받으려나?
1: 네, 네.
0: 포춘 쿠키를 뜯으면 나오는 촌철살인의 짧지만 여운 가득한 문장을 작성하는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형 전문 의사가 있다고요. 오랜 시간 지나서 망가진 인형 등을 최대한 원래의 형태로 수선해주는 추억을 살리는 직업. 신기하네요.
1: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0: 인형을 보통 새로 산다고 하지 않나?
1: 근데 네. 이게 우리는 아저씨들이어가지고 그거를 네. 공감은 못할 것 같은데
0: 네.
1: 좀 어린 아이들은 좀 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다니는 그 인형이나 이런 게
0: 애착.
1: 추억이 예. 애착 인형 같은 거 이제 네. 그런 거 망가지면은 그렇게 이런 거에 또 맡겨서 할 만도 할 것 같아요. 예, 그 뭐 아니면은 가족의 추억이 있었던 네. 그런 인형이나 이런 거면 예, 그렇게 복원을 하지 않을까.
0: 그래도 우리 이 대장님이 FA 감성이 좀 있어서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의성어 번역가가 있어요. 만화에서 꽝, 꽈당, 우다당, 쾅쾅쾅 이런 소리를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번역하는 역할을 가진 번역가.
1: 그럴 네. 수 있겠는데요?
0: 옛날에는 영화가 번역되면 직역이 돼가지고 좀 말이 안 되거나 이상한 게 또 있었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태극기 휘날리며를 미국에서 봤거든요.
1: 네.
0: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해석 번역하시는 분이 she's fine 이런 식으로 하길래 어이 이거 제 뭐지 이런 느낌
1: 아.
0: 너무 좀 성의 없게 번역하시는 근데 요즘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다들
1: 요즘 또 네. AI가 또 번역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저는 이제 그 투어 같은 걸 돌면 콘서트에서 네. 한국 아이돌이 이제 말을 하면 그 바로 통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1: 통역사님. 예.
0: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걸 바로바로 그렇게 통역을 하지?
1: 그런 분들 있죠.
0: 맞아요.
1: 그래서, 특히 이거 비즈니스 컨퍼런스 하거나 이제
0: 네.
1: 그러면
0: 네.
1: 아니면 정치인들
0: 이렇게
1: 통역하시는 분들
0: 그쵸,
1: 보면 그쵸. 진짜 순발력이 대단하고
0: 맞아요.
1: 근데 그 유퀴즈에도 나왔었잖아요. 그 통역하시는 분들. 나왔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분들이 막 되게 그 순발력도 좋고 약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0: 네.
1: 개그를 이제 드립을 치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문화에 따라서는 이게
0: 다르죠.
1: 다 이게 네. 이 드립이 안 맞을 수 있는데
0: 맞아요.
1: 그 드립마저도 그 문화에
0: 그러니까.
1: 맞게 네. 또 맞춰가지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0: 좀 신기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거 직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0: 맞아.
1: 예, 네, 그래서.
0: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
1: 센스도 대단하고,
0: 예. 네. 네. 네.
1: 진짜 순발력.
0: 네. 맞습니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물 소믈리에가 있어요. 물의 맛, 냄새, 향, 미네랄 등 먹는 물의 품질을 전문직으로 감별하고 평가하는 물 전문가. 물 맛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 주위에.
1: 제가.
0: 예. 네.
1: 최근에
0: 네.
1: 저 좀 느끼고 있습니다.
0: 물 소믈리에 이제.
1: 아니 그런 게 아니라
0: 네.
1: 저희 집 정수기 물이
0: 네.
1: 한 3년 썼거든요.
0: 네.
1: 근데 최근에 물맛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0: 제가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과 네. 좀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체인점이 이제 내셨어요.
1: 네.
0: 네, 카페인이라는 그 되게 엄청 제가 좋아하는 커피집 중에 하나인데,
1: 네.
0: 그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똑같이 만들기가 너무 힘든 게, 물 온도, 뭐 물 그, 또 다르대요, 그런 것들이.
1: 그 지역마다 또, 예, 다르고. 네,
0: 그래서 똑같은 커피 맛을 내기가 힘들다고.
1: 어렵죠.
0: 사실 웬만한 사람들 그런 것까지는 못 느끼는데, 또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또 잘
1: 그렇죠.
0: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좀 신기했어요. 네. 물맛도 다르게.
1: 아무튼 저는 요즘에 네. 물맛이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늘크크가 되면서 몸에 변화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그거는 근데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나 여기 물 별로다.
1: 나는 에비앙만 마셔야 돼.
0: 그런 거는 아닌데 탭워러를 유독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1: 근데 저도 탭워러랑 이제 그거는 좀 차이가 확실하게 나긴 나죠. 약간 그 소독 느낌이 그쵸. 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옛날에는 약간 그 생수도 다르거나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 청소기 물맛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하고 타사 브랜드의 정수기 걸 마셨는데 물맛이 딱 다른 거예요. 그 딴 집 가서 마셨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정수기 회사에다가 뭐 컴플레인 했습니다. 죄송한데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물맛이 좀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진짜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필터를 한번 교환해보라고 필터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0: 아직 안
1: 왔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맛이 다르다는 거를 최근에 좀 확 느끼고 있는 중이긴 하죠.
0: 그 물 제조 업체 뭐 설명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노르웨이에 가서 네. 최고의 물만 받아왔다. 뭐 어디 가서
1: 뭐 제주 삼다수 막 이런
0: 그런 거. 저는 궁금한 게 거기서 물을 팠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타고 햇빛도 노출도 되고 비행기를 타고 또 왔어요.
1: 그렇지.
0: 그 맛이 똑같을까요? 요런 생각이.
1: 다르죠.
0: 그 스위스 그 뭐 청정물 맛이 나는 건지 아무튼 네.
1: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와 마케팅은 네.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렇죠. 예. 그렇죠. 옛날에 그 기억나는 그 광고 선전이 생각나네요. 백구가 멀리서 다른 주인한테 팔려갈 그 백구가 예. 트럭에서 뛰어내렸나?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 삼보 컴퓨터.
1: 맞죠. 진짜.
0: 이거 뭐 찾아왔어.
1: 한 15년 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
0: 제가 궁금했어요. 우리 강아지는 과연 찾아올 수 있을까?
1: 말이 안 되죠.
0: 사실. 이런 생각이 네. 나는 예, 백구의 삼보 컴퓨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애견 사료 시식가, 강아지들의 사료를 먼저 먹고 맛, 향, 질감 등을 분석 및 평가하여 사료의 최종 품질을 보증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합니다.
1: 근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건강이 나빠질 것 같아요.
1: 아니요. 그 저번에 네. 제가 이제 진행할 때 오셨던 셰프차님 있잖아요.
0: 네네네.
1: 셰프차님이 요즘에 그 애견 사료 네.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0: 정말요?
1: 네,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이분이 이걸 하면서 그 사료 개발을 엄청 하고 있는데
0: 대박.
1: 들어가는 재료가 사람이 먹는 거랑 똑같아요.
0: 진짜요?
1: 네, 뭐 닭고기, 뭐 야채 이런 거 똑같아요. 똑같고 네. 네. 사람이 먹어도 되고 직접 본인도 먹으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먹어보고 맛도 보고 근데 물론 이제 사람 음식하고 다르니까 간 같은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직접 먹어보고 그리고 제가 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 친구가 네. 지금은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갔지만, 예, 그 강아지 엄청 애지중지 키우면서, 이 강아지한테 주는 사료도 본인이 직접 먹어보고 고르고 했었어요. 예.
0: 그럼 다음 주에 한번 셰프참님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저희 강아지 사료를 시식해버리는 걸로.
1: 네. 근데 이제 그 네. 사료에 따라서, 네. 그 정말 강아지의 건강 상태가 너무 달라진대요. 셰프차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털의 윤기도 달라진대요.
0: 그래요? 그러면 네. 저희 강아지도 한번 먹여보는 네. 그런 느낌으로. 탈취제 테스터가 있어요. 연구 목적에 따라서 겨드랑이 냄새와 발냄새를 맡고 얼마나 지독한지 평가하는 직업. 쉽지 않다. 이거 쉽지 않네.
1: 진짜 쉽지 않다 이거.
0: 네. 그리고 네. 신혼여행 테스터. 이거는 네.
1: 이거는 뭐 거의 뭐 블로거들
0: 네
1: 뭐,
0: 이거는 예, 밑에도 제가 좀 해놨는데 예. 또 프로 사과 대행인 저 이거 봤어요. 일본에서
1: 저 일본에 그 있다고 네. 얘기 들었어요.
0: 일본에서 기업이나 개인을 대신하여 정중하게 사과해주는 전문 사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1: 그 뭐 이렇게 퇴사 대신 얘기해주는 네. 그런
0: 맞아요. 요즘에는 그런 걸 못 한대요. 직접 전화나 직접 그런 거.
1: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세대가 달라진 거죠.
0: 부끄럼 컨설턴트가 있어요. 수줍음이 많거나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담을 키워주고 자신감 회복을 도와주는 직업. 이건 사회성 결여 아닌가.
1: 그러게.
0: 생각이 드는데.
1: 이 프로사과랑 네. 부끄럼 네. 이거는 예, 좀 사회성
0: 그렇죠.
1: 예, 결여 네.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0: 그리고 이제 새우 껍질 대신 까주기. 새우 껍질을 대신 까주는 중국 직업인데요.
1: 자, 중국 직업.
0: 네, 가격을 보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4시간 기준이고 시급 2만원밖에. 예. 네.
1: 근데 이게 네. 그 나라마다 지역마다 네. 그 최저임금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2만원이 중국에, 네. 제가 중국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네네. 중국에 또 어느 지역이면 이 한 시간에 어찌 보면 5천 원인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아 어쩌면 그쪽에서는 또 돈을 많이
1: 높은
0: 버는 그런
1: 걸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0: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라리님이 꿀잡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1: 꿀잡. 아.
0: 그래서 이제 코코몽님이 양봉하는 일이 꿀잡.
1: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0: 아 다쳤다, 긁혔다. 네. 네. 그리고 한 번쯤 또 해보고 싶은 특이한 직업을 그 돈과 함께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가격과 함께요.
1: 와.
0: 네, 침대 테스터부터 알려주시죠.
1: 예, 침대 테스터. 여러 침대에서 자보면서 침대의 품질과 성능을 테스트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최대 연봉 얼마일까요? 여기 댓글이 아니고 예, 채팅방으로 메시지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테스터들 어떤 테스트들이 있는지 네. 먼저 좀 얘기해보고
0: 네.
1: 참여해 주시면은 또
0: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워터 슬라이드 테스터. 워터 슬라이드 런칭 전에 직접 타보면서 테스트하는 집.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테스트 아닌가요? 네?
0: 워터 슬라이드 정도면 목숨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재미가 있을 것 같을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재미도 재미인데 저는 네. 한편으로는
0: 날라가서.
1: 여기 이제 네. 그 네. 스파실바니아라고 여기 그 프레드릭스볼 가기 전에 네. 칼라리라고 여기 리조트 저기 오픈 이제 하잖아요.
0: 어디요?
1: 그 스파실바니아라고 여기서 이제 95번 도로로 가면은 네. 지금 오른쪽에
0: 얼마나 걸리죠? 여기서?
1: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0: 스파실바니아?
1: 예, 예. 네, 칼라리라는 엄청 큰 리조트가 지금 이제 네. 오픈할 겁니다. 제가 진행할 때 그 오픈할 거라고 그 뉴스에 제가 넣었었어요.
0: 아.
1: 네. 근데 그거 제가 여기 95번 도로 타고 가면 네. 거기 인도 수영장 그 워터 슬라이드 있잖아요.
0: 네네.
1: 그게 밖으로 나온 게 보여요.
0: 아, 대박.
1: 근데 그 지나갈 때마다 한번 보면서 야, 저거를 그러니까 초반에는 뭔가 안전에 대한 검증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안전하게 잘 만들긴 하겠지만
0: 네.
1: 나는 초반에 가지 말고 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썼을 때 가야지.
0: 아, 그렇죠.
1: 이런 그렇죠. 생각을 저는 좀 하긴 했었어요. 자,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
0: 네.
1: 아이스크림 테스터.
0: 네.
1: 새로운 맛 출시하기 전에
0: 워터 슬라이더 테스터는 4천만 원 연봉.
1: 네. 예, 4천만 원입니다.
0: 네.
1: 4천만 원이면 이제 연봉은 제가 우리 나중에 얘기하고.
0: 네,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아이스크림 테스터.
0: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리스트를 5개를 드릴 텐데
1: 네.
0: 제일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을 해 주시면
1: 선택해 주십시오.
0: 네, 저희가 이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스크림 테스터. 새로운 맛 출시하기 전에 아이스크림 맛을 평가하는 미식가의 직업입니다. 뭐 거의 뭐 소믈리에 같은 사람이겠네요.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커피로는 이제 Q그레이더.
0: Q그레이더.
1: Q그레이더라고 이제 커피 감별사.
0: 아. 예. 그것도 돈을 좀 많이 버나요?
1: 그것도 일단은 지금은 사람들이 그 Q그레이더 안 그래도 이제 아까 제가 미팅 여기 이제 오기 전에 미팅을 하고 왔었는데 이제 유명한 커피집 사장님하고 같이 했거든요.
0: 네.
1: 이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 Q그레이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커피 맛을 감별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게 제 기억에 한 지금은 아마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저 아는 동생이 한국에 있을 때 그 Q그레이더 라이센스 땄거든요. 한 15년까지는 아니고 한 13년 전쯤에.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얘기해 줄 때 전 세계 한 3,000명 정도밖에 없다고 그랬었어요.
0: 오.
1: 근데 이제 예, 네, 근데 따기도 꽤나 힘들고
0: 굉장히 전문가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 네. 네,
0: 커피도 많이 마셔 봐야 되고.
1: 아무튼 예, Q그레이더는 여기서 지금 있는 리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네. 아이스크림 테스터 얘기하다 나온 거고.
0: 그렇죠.
1: 그리고 신혼여행 테스터.
0: 아까 나왔죠?
1: 예. 근데 이거는 돈을 받으면서 하니까 완전 이거야말로 꿀잡 아닙니까?
0: 네.
1: 몇 개월 동안 전 세계 신혼여행지를 직접 가보고 평가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0: 아,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와이프분이 아, 자기야 저거 빨리 도전해봐 빨리.
1: 네. 연봉 이것도 꽤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잠수부. 어, 이거는 저도 이거 얘기 들었어요.
0: 오, 네. 재밌겠다.
1: 골, 네, 골프장 그 호수에 빠진 이제 골프공들을 잠수해서 이제 꺼내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저 이거는 얘기 들었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침대 테스터, 네. 워터 슬라이드 테스터, 아이스크림 테스터, 신혼여행 테스터, 그리고 골프장 잠수부. 뭐가 제일 높을까요?
0: 여기서 뭐를 해보고 싶으세요?
1: 저는 신혼여행 테스터 해보고 싶어요.
0: 아, 그거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건 진짜 꿀잡이고.
1: 이거 돈 조금 줘도 해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0: 저는 그거 뺏겼으니까. 네. 골프장 잠수부 해보고 싶어요. 어. 제가 또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요런 것도 이제 좋아하거든요. 네. 하루에 막 엄청 막 10시간 넘게 하면 좀 힘들 것 같고. 네. 한 뭐 3, 4시간만 물질하면. 네. 좋지 않을까.
1: 근데 제가 골프장 잘 안 가서. 네. 이제 잘 모르겠는데 골프장 호수가 그렇게 깊지 않을 것 같은데. 깊은 데가 있어서 이런 직업이 또 있을
0: 그렇지 않을까. 또 이제 또 골프장마다 다르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하청을 쓸 수 있죠. 저라면 이제 그 드론을 써가지고. 네. 또 이제 드론 그 조종사 4명을 하이어 한 다음에 배 위에서. 네.
1: 끌어올려.
0: 네. 네. 배 위에서 이제 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 김땡땡님이 골프장 잠수부 연봉 듣고 진지하게, 이직 고민했습니다. 근데 저 소형 1도 못해요. 그리고 의성어 번역가라는 직업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저 만화 덕후인데 이거 완전 제 적성인 듯. 어디서 뽑나요? 애견 사료 시식가. 저희 집 강아지 사료 맛없다고 안 먹던데 그분들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사람 먹는 밥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1: 김치찌개 이런 거요?
0: 네, 김치찌개라든지 갈비 이런 거. 신혼여행 테스터는 모르는 여자랑 가야 할지도. 에, 예? 골프장 잠수부는 악어 조심. 여기 레이크인데 악어는 없잖아요. 아, 있나? 레이크?
1: 뭐 이렇게 영화 같은데. 아, 근데 네. 뭐 가끔씩 뉴스에서 그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뭐,
0: 호수에서.
1: 예, 뭐 나왔다 막 이러면서.
0: 그 저기
1: 큰 악어 아니고 이제 좀 네. 작은 거.
0: 오, 아, 악어는 무서운데. 뭐 그 생각하니까 조금 약간 꺼려지게 되네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테스터 아, 이건 아니구나. 탈취제 테스터는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 제 발냄새도 못 맡겠던데 남의 겨드랑이를 어떻게.
1: 아, 진짜. 그, 우리 또, 뭐, 네. 뭐 인종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네. 특정 분들이 네. 좀 그런 분들이 좀 우리 동네에도 이제
0: 아, 이번 투어할 때 힘든 분 계셨어요. 이번, 네. 이번에.
1: 아, 그래요?
0: 네, 힘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좀 그 두 번 정도를 저희가 그 버스 타고 한 몇 시간을 갔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빨리 타서 자리를 이제
1: 먼 곳으로
0: 했죠.
1: 아, 이제 그분이 딱 이제 네. 이게 창문을 열고 팔을 딱 올렸어.
0: 아유, 쉽지 않죠. 쉽지 않더라고요. 어지럽던데요. 프로 사과 대행인이라니 일본답다 싶으면서도 좀 우프네요. 저도 대신 사과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피처링하고 와이프.
1: 아, 와이프한테 사과할 일? 아.
0: 새우 껍질 까주는 직업 저 완전 부러운데요. 저희 집 냥이밥도 누가 대신 까줬으면 좋겠어요. 새우 껍질 못 까시는 분들 많아요. 새우 껍질을 네. 못 까서 안 좋아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러면 저는 그러죠. 먹지 마.
1: 저는 저희 와이프가 까줍니다.
0: 오.
1: 오. 네. 자, 근데 지금 네.
0: 네. 말씀하세요.
1: 아, 우리 아까 네. 테스터들 네. 연봉 네. 밝히지 못했는데
0: 공개해 볼까요?
1: 네. 연봉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침대 테스터는 연봉이 이거 뭐 한국 환율로 돼 있는데 네. 4,500만 원 아. 최대 연봉이. 그리고 워터 슬라이드 테스터는 최대 연봉이 4,000만 원. 아이스크림 테스터가 6,000만 원. 6,000만 원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4,500만 원 미국 환율로 제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면은
1: 3만 불 좀 넘겠죠?
0: 3만 불. 네, 맞아요. 네.
1: 그리고 신혼여행 테스터는 최대 연봉이 약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돈을 받고 다니니까 일단
0: 최고인데
1: 완전
0: 진짜.
1: 네. 완전 해자인데요. 그리고 골프장 잠수부. 대박입니다. 대박. 제이드님이 이거 해보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대 연봉이 약 10억.
0: 와, 10억은.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 침대 테스터가 3만 불이면, 그렇게 많,
1: 근데 이게, 네. 그, 일단 한국, 그, 원으로 이제 따지면, 그리고 이제, 이, 그 환율과 네. 최저임금 이런 거를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0: 아, 그런가요? 오케이, 네. 오케이. 3만 불하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 오케이. 일단은 근데 이거는 사이드 잡으로 느낌이, 이것만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예. 네. 근데 골프장 잠수부는 괜찮네요. 10억 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또 저희가 그, 직업들을 알아봤는데요. 어, 오늘 방송 듣다가 정말 우천 실패했어요. 저는 평소에 남들이 안 알아주는 직업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들으니까 세상 진짜 넓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 물 소믈리에는 처음 들어봤는데 생수 살 때 그냥 아무거나 잡집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네요.
1: 근데 물 마셔보고 그냥 네. 물이 맛이 그냥 거기서 거기면 아무거나 마셔도 되죠.
0: 그렇죠. 네. 네. 본인만 괜찮으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포춘쿠키 문장 작가라니 저 완전 몰입해서 들었어요. 그 짧은 한 줄에 여운을 담는 게 오히려 그 긴 글 쓰는 것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직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신선했습니다. 그
1: 근데 저는 이게 네.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포춘쿠키 예. 어.
1: 이게 진짜
0: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왠지.
1: 어 근데 어 그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언어라는 게 그 짧은 글 안에 네. 그 많은 내용을 담는다라는 거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0: 그렇죠. 예. 기대하게 되잖아요. 포춘쿠키 하면 이제 서로 아, 그렇죠. 주면서 내 거 빨리 까보고 안 좋은 거 나왔으니까 네 거 보자 먼저. 이렇게 느낌. 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좀 뭔가 살짝 기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좋은 거 나오면 이제 뭐 핸드폰 뒤 케이스에다가 꽂아놓고.
1: 아. 그건 생각을 못 해봤네. 네. 네.
0: 그래요?
1: 어, 네, 그거 안 해봤었어요.
0: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아, 그렇네. 꽂아놓는 느낌. 아, 네.
1: 근데 포춘쿠키에 대부분 뭐 이렇게 불운에 대한 거는 나오지 않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0: 가끔 나와요. 막 불운이라기보다도 네. 조심해라.
1: 아, 조심해라. 뭐, 그럴 수 있지. 네,
0: 네가 네. 거래하는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1: 그 뒤에 네. 밤길 골목 조심해라.
0: 그런 것들.
1: 뒤통수 조심해라.
0: 그러니까요. 뭐 건강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있고 예.
1: 남쪽으로 가지 말아라
0: 남쪽으로 가지 마라 그런 느낌도 있고 어 신혼여행 테스터는 저도 꿈꿔본 직업입니다. 아내랑 신혼여행 갔을 때 숙소 선택 때문에 진짜 고생했거든요. 이런 전문가가 미리 다 검증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은퇴하면 제 2 직업으로 진지하게 고려해보려고요. 고려를 할 때 이미 없어졌어요. 이미
1: 그렇지
0: 네. 네. 좋은 직업들은, 저희가 느낀 건데, 그, 어머님들이 해주는 조언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 저게 뜬다더라. 너 그거 공부해. 이미 없습니다.
1: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0: 이미 얘기하는 데는.
1: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근데 이 신혼여행 테스터는 뭔가 테스트를 해보고,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세요가 아니라, 여행사에서 상품을 개발할 때 할 것 같은데요? 생각에는.
0: 아무래도, 네. 뭘 더 끼어팔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것들 그렇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거
1: 그리고 루틴 뭐 이런 네. 코스로 돌리면은 재밌을까, 네. 뭐 그쵸, 사람들이 그쵸. 좋아할까,
0: 만족도
1: 그리고 이 코스에서 네. 어디에 그 저기 물건 파는 데를 껴넣을까 그러니까,
0: 그러니까요. 네. 네. 보통은 정차할 때 많이 하더라고요.
1: 네. 메모리 폼 뭐 베개 막 이런 거
0: 그런 것 또 있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 많이 팔겠죠. 그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
1: 아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0: 아이들에게 오늘 방송 내용 들려줬더니 다들 눈이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테스터 되고 싶다는 애들이 많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1: 근데 아이스크림 테스터는 네. 진짜 되게 생각보다 연봉이 높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스크림도 계속 먹으면 질릴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0: 저희가 항상 아르바이트 할 때 그 음식 잘 안 먹는 것처럼 네. 아이스크림 테스터도 아 오늘 또 먹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노래 들을까요? 루피가 부릅니다. Truth is.

0: 스트레이 키드가 노래를 낼 때마다 댓글에 이런 게 나와요. 나는 얘네들이 사전 소식 없이 이렇게 툭 노래 내는 게 좋다. 되게 땡땡도 맞아요. 11월 11일이라는 제목인데 그걸 오늘 냈어요.
1: 빼빼로 데이 날.
0: 그러니까 또 빼빼로도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빼빼로 협찬을 받은 11월 11일 그런 네. 생뚱맞은 시간에 듣는 생뚱맞은 재미있는 반전상식 팩트입니다. 오늘은요. 우주에 나가면 소금과 후추를 액체 형태로 쓴대요. 미세중력 환경인 우주정거장의 가루 형태의 소금이나 후추를 뿌리면 공중에 흩날려서 우주비행사의 눈이나 코에 들어가거나
1: 근데 그럴만도 한데요?
0: 네, 정밀장부 정비 통풍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이 이유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네.
0: 그 통풍구 막을 수 있으니까요.
1: 그 장비가 고장날 수 있으니까.
0: 맞아. 네. 우주식량용 소금은 물에 녹인 소금물, 후추는 기름의 갠 액체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후추는 또 필요하죠.
1: 그렇죠.
0: 제가 이번에 그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1: 네.
0: 삼겹살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삼겹살을 쓸 때 집에 고추장, 뭐 된장, 쌈장 다 버린 거예요.
1: 아,
0: 예. 그래가지고 뭐가 있을까 하다가 소금과 후추가 있어서 그걸로 간에 먹었더니 괜찮더라고요.
1: 그럼 뭐 끝나죠. 네.
0: 네. 끝나는 느낌.
1: 고기는 뭐로 먹어도 맛있죠. 네. 설탕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0: 설탕은 안 해봤어요. 좀 끔찍할 것 같은데.
1: 아 근데 불고기에 설탕 꽤 들어가잖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은근히.
0: 아 네. 그런 느낌으로 맛있겠다. 내일은 네, 내일 바쁘세요?
1: 내일요?
0: 네.
1: 내일 아 예.
0: 내일은
1: 내일 죄송하지만 네, 다음 주는
0: 내일 점심은 불고기로 네. 네, 먹고 다음 주에 한번 또 네, 좋은 또
1: 오케이 오케이
0: 고래는 헤엄치면서 한쪽 뇌만 번갈아 가면서 잔다.
1: 이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0: 네, 고래나 돌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는 무의식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숨을 쉬어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번갈아 수면을 취하는 반구 수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1: 진짜.
0: 네, 생명 어떻게 또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을까. 예. 맞게 딱 만드신 그런.
1: 그러니까요. 예. 조화롭게.
0: 네. 우주 비행사복의 원조 기술은 브라지어 제조회사가 만들었다. 1969년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기사들이 입은 우주복 A7L은 군수업체가 아니라 여성용 속옷, 플레이텍스를 만들던 인터내셔널 라텍스 코퍼레이션의 재봉사들이 손으로 한땀 한땀 박음질해서 만들었습니다. 재봉사들 돈 많이 벌었겠다.
1: 우리 기술이죠, 이것도.
0: 네.
1: 이거 뭐 세탁소에서도 그 얼터레이션 그 네. 기술자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0: 오늘 또 업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직장 생활 혹시 많이 해보셨어요?
1: 저는
0: 네.
1: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그 직장 생활을 많이 네. 해보진 않았습니다.
0: 아.
1: 네. 그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네. 직장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0: 네네.
1: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신기하군요. 그래서 오늘 한번 또 K 직장어 실전 번역기 탑5를 한번 읽어주시죠. 5위부터 네. 해서.
1: 5위부터.
0: 네. 겉으로는 겉으로는 지극히 교양 있고 정중하지만 속은 차갑게 식어 있는 K 직장인들의 암호문입니다.
1: 아, 자, 5위. 아, 네. 확인했습니다. 예, 진짜 속마음은 예, 더 이상 말 걸지 마라. 영어는 0g으로 타이핑만 친 상태. 여기서 이제 해설 내용이 네는 너무 딱딱하고 네는 부담스럽고 네. 이 가장 안전한 사회적인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0: 제가 저 얼마 전에 스레드에 올라왔던 이 글을 또 봤는데
1: 네.
0: 거기에 그렇게 쓰셨대요. 뭐 나 50세고 나 직장 생활 많이 해봤다. 니네 직장 생활에 살아남고 싶으면 넵이라고 하지 마라. 하니까 댓글에서 넵.
1: 또 스레드 그런 거 못 참지.
0: 예, 네, 그렇게.
1: 저라도 가서 달았을 것 같은데. 제 알고리즘에 떴으면.
0: 냅냅냅냅. 네. 자, 4위 알려주시죠.
1: 자, 4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아, 여기 거의 다 됐습니다. 하고 이제 느낌표가 있죠. 그리고 진짜 이 의미는 지금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원래 근데 진짜 속마음은 방금 보낸 이제 메신저, 그 메시지를 보고 급하게 파일 열어서 이제 제목 타이핑을 쳤다. 이제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 이제 시작 중이라는 얘기죠.
0: 그렇죠.
1: 까먹고 시작을 못했다.
0: 약간 한국인들이 거의 다 왔어. 집 앞이야. 이런 느낌. 네.
1: 예. 주차장 앞이야. 이런데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고 막 이런 거.
0: 침대에서 일어난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1: 저 아는 형 중에 그런 형이 있었어요. 진짜로.
0: 쉽지 않은데요. 예.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1: 목소리는 지금 잠에서 깼어. 근데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막 이런 형이 있었어요.
0: 쉽지 않아요.
1: 항상 그런 형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이었는데.
0: 네. 과거형.
1: 아니 지금도 좋아합니다. 아, 요즘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못 봐서 그렇지.
0: 아 네. 예.
1: 자 3위는 편하게 가감 없이 의견 주세요.
0: 편하게 가감 없이.
1: 이 진짜 이 말의 속마음은 내 생각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나를 감탄시킬 만한 의견만 가져와라.
0: 아.
1: 내가 듣고 그럼. 싶은 것만 가져와라.
0: 상당히 좀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말씀하신 거겠죠.
1: K 직장인들 참 쉽지 않네요.
0: 네, 쉽지 않네요.
1: 그래서 이 해설이 이 말 믿고 진짜 편하게 자기 철학을 늘어놓거나 뼈 때리는 피드백을 주면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이 눈빛이 싸늘해지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0: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의견 주세요. 하지만 쓸데없는 의견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속 시원한 것 같긴 해요. 네. 어차피 의견 줄 거면 쓸데없는 거 굳이 얘기해서 이런 느낌.
1: 자, 2위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거절의 마음이죠. 거절의 멘트죠. 이거는. 진짜 속마음은 절대 안 할 거고 다음 주쯤 되면 너도 나도 이 얘기 잊어버리길 바란다. 여튼 거절을 정중하게 포장한 완곡어법의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적극 검토는 한번 쳐다나 보겠다. 내부 검토는 뭐 철학 깊숙이 묻어두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0: 좀 배운 것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 검토하겠습니다. 되게 기분 나쁘지 않고.
1: 근데 이거. 네.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그 한인회 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0: 아 그러세요.
1: 그래서 네. 근데 한국 공무원들이 이 멘트 많이 써요.
0: 아 진짜요? 네. 근데 검토 절대 안 한다는 거죠. 네. 자 1위입니다. 네.
1: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0: 아 이거 저 많이 들었어요.
1: 자 속마음은 내가 규정 히스토리 다 확인하고 칼 갈아 왔는데. 너 지금 헛소리 하는 건지 스스로 증명해봐라.
0: 한국말이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욕 깔아놓고 말하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1: 좀 그런 게 있죠.
0: 스킬이 좀. 네. 네. 오늘도 많이 배우는 또 K플레이 업데이트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버티게 해준 생존 치트키를 가져왔어요. 월급쟁이가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도 매일 지옥철과 도로를 뚫고 출근할 수 있는 이유. 5가지를 가져왔습니다. 5위는요. 무적의 방어구,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1: 아.
0: 귀에 꽂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는 순간 타자기 소리나 옆팀의 고성, 우는 소리, 상사의 한숨 소리가 완벽히 차단되면서 나만의 안전지대가 형성됩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회사에서 쓴다고요?
1: 네. 저기 뭐야. SNL에서 봤어요, 이런 거.
0: 가끔은 음악을 틀지 않고 그냥 꽂아만 돼도 훌륭한 접근 금지 결계가 된 회사에서 이걸 낀다고요? 와.
1: SNL에서는 심지어 네. 헤드폰.
0: 헤드폰은 없다. 아니,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 최근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있나요? 저 많이 쓰는데 1위. 저 라리님이 1위가 뭐였죠? 아까 그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이런 느낌. 잘 쓰고 계시는군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아, 이거, 네. 저 좀 충격받았습니다.
1: 회사에서 쓴다는 게.
0: 네. 4위는요. 캘린더. 연차 공휴일 D-Day 카운트다운. 생존 바탕화면 한 구석에 띄어는 달력의 빨간 날. 혹은 내가 신청해둔 금요일 반차. 앞으로 3일만 버티면 쉰다. 다음 달에 징검다리 연휴 있다라는 희망 고문이야말로 직장인을 앞으로 걷게 만드는 유일한 당근입니다. 어, 그쵸.
1: 이런 게 있어야 또 버티죠, 또.
0: 또 반차, 예, 이런 게 있어야. 자, 3위는요, 수혈용, 아, 이거는 무조건이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생명수. 맞습니다. 생명수 맞습니다. 네. 간식창고. 출근길에 손에 쥐는 아는 음료가 아니라 뇌를 깨우는 링거액입니다. 맞죠? 여기에 서랍 깊숙이 숨겨놓은 젤리, 초콜릿, 당 충전용 간식들은 멘탈이 바사삭 부서질 때마다 즉각적인 도파민을 써주는 응급기체 역할을 합니다. 당 떨어지면 뭐. 근데 제가 이제 뭐 투어라든지 이렇게 돌아보면 네. 계속 깨 있어야 되니까 아를 아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1: 아,
0: 아를 먹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수혈용으로 진짜 그렇지, 뭔지 알아요.
1: 그렇지, 이게. 그렇지. 와. 차도 또 진하게 해서. 또.
0: 네. 네. 아침부터 스탠바이 해놓고 저녁 6시가 되면
1: 되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0: 엄청 그렇죠. 네. 근데 아침 일찍 굳이 저희가 네. 출근을 해요. 네. 공연장으로. 그래서 스탠바이를 해요. 아침을 먹고 거기 커피차가 있어요. 커피차를 먹고 거기서 게임 뭐 게임기도 있어요.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좀 있으면 이제 카메라 체크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고 나면 이제 또 아티들이 들어온대요. 네. 그래서 아티들 들어오니까 또 가서 카메라 가서 만져주고 다시 또 들어오면은 이제 사운드 체크를 해요. 사운드 체크는 이제 아티들이 VIP들에게만 주는 특권인데 노래 세 곡만 딱 부르고 가는 거예요. 춤은 안 춰요. 그럼 저희 가서 저희는 또 카메라 봐줘야 되고 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진짜 찐 공연 하는데 찐 공연 하기 한 30분이 그 미친 듯이 졸려요 진짜. 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1: 대기하고 그래서, 있어야 되니까.
0: 네, 그래서 또. 전에는 노하우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 VCR이라고 네. 이제 콘서트 하다가 의상 체인지하는 시간이 있어요.
1: 네, 그 영상 틀어주는
0: 시간. 영상 틀어주는 시간. 근데 요즘에 그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11분 30초여가지고 화장실도 뭐 넉넉하게 쓰고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장난이었어요. 진짜. 그리고 저희가 전에는 또 스테이지 위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제가 뭘 하든 다 보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암전될 때만 화장실 싹 갔다 왔는데 어, 쉽지 않았습니다. 2위는요. 점심 후 15분 옥상 비상구 뒷담화 세션. 마음 맞는 동기와 동료 한 명과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구석에서 터는 15분이 정신과 상담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아 오늘 김 부장 진짜 왜 저러냐. 한마디에 폭풍 공감받는 순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동감과 연대감이 생깁니다.
1: 이런 걸로 스트레스 푸는 거죠, 또.
0: 네, 연대감이 네. 또 생기면 또 도파민이 또 생성되고 네, 야, 끝나고 우리 한 장... 이렇게. 네.
1: 네. 그리고 또 공공의 적이 생겨야.
0: 그러니까. 또 이제. 맞아요. 자, 1위입니다. 통장 스치는 월급 임금 알람. 한 달 동안 꺾여나간 자존심과 자존감과 영혼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순간입니다. 카드값과 대출 이자로 5분 만에 스쳐 지나갈지언정 지키는 숫자 하나로 그래 이번 달도 내가 값비싸게 팔렸다 하면서 버티림을 얻습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그 달라스를 갔는데 호텔을 네. 너무 안 좋은 걸 줬어요.
1: 네.
0: 호텔 방에 들어간 순간 거의 뭐 시궁창 냄새가 나면서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쉬운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좋은 호텔로 다른 방으로 달라고 해서 방을 배정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컴플레인 하다가 이제 툭 나온 저희가 이제 그 페이를 좀 빨리 받았거든요.
1: 네.
0: 그걸 보면서 이제 아 그래 이거지. 이거지. 아, 버텨야지.
1: 금융치료 받고 이제 그 컴플레인이 사라진 거지.
0: 그럼요. 그 네. 버텨야지. 뭐 어쩌겠어.
1: 그 이렇게 돈 준 사람은 네. 네. 야 그냥 닥치고 그냥 해.
0: 어, 닥치고 해.
1: 이런 느낌으로 준 거네요.
0: 그러면 이제 그러죠. 넵, 넵.
1: 네, 넵, 넵. 넵,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이렇게 많은 사연을 알아봤는데요. 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노래 빨리 한 곡 듣고
1: 네. 네,
0: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노래가 계속 귀에 맴돌아요. 빅뱅이 부릅니다. B-I-I-I-G.

퇴근길 쓰레드 마렵다. 어머 이건 봐야 돼. 지친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여러분의 도파민을 싹 채워드리는 시간 퇴근길 쓰레드 지금 이건 봐야 돼. 첫 번째 쓰레드 시간입니다. 오늘자 직장인 퇴근 10분 전 심리학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칼퇴 요정님이 퇴근 10분

0: 갑니다. 키보드 소리만 요란함.
1: 뛰쳐나가는 거죠.
0: 일하는 척, 일하는 네. 척.
1: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뛰쳐나가고.
0: 맞아요. 네.
1: 세 번째 댓글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1층 도착할 때까지 숨 참음. 이제 마주치면 야근이다.
0: 아, 야근이 좀 많이 하나 보다, 진짜.
1: 한국이니까 또.
0: 네. 한국이 좀, 한국 야근을 하면 돈을 더 받나요?
1: 그 오버타임,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이제
0: 일반적으로
1: 예, 그냥 갑시다 요런 분위기인 아, 것 같아요.
0: 그냥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날 약속이 진짜 있을 때예요.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나 뭐 친구나 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친구는 그렇겠죠. 너 내일 보자. 너 내일 일 몇 시 끝났는데? 6시. 그러면 이걸 미리 플랜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6시 반에 거기까지 오면 되겠네.
1: 파워 제2형.
0: 아, 그러면은 네. 그래. 근데 이렇게 갑자기 김대리 그때 그거 해놨나? 아 잠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러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느낌. 아, 좀 불쌍해요 오늘. 네. 두 번째 세례됩니다. 자취생 1인의 파마늘 지옥. 이건 뭘까요? 혼자 산다 그램님이 파 한 단 샀더니 냉동실이 슈렉집 됨. 예? 마늘 한 봉 샀더니 곰도 사람이 돼서 나갈 판. 왜 마트는 1인 가구용으로 파 3뿌리 마늘 5알씩 안 파냐고. 아, 나 혼자 사는데 식재료는 잔치집
1: 너무 남으니까.
0: 맞네요.
1: 그래서 밀키트 같은 거로 요즘 먹는 사람들 꽤 많이 있잖아요. 저 셰프차님.
0: 맞아요, 맞아요.
1: 밀키트 딜리버리.
0: 다음에 한번 오셔가지고 예, 예. 제대로 한번 그 광고 한번 해주시는 걸로.
1: 예. 그래서 여기서 댓글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은 파는 사자마자 썰어서 냉동실 넣고 영원히 있는 게 국물입니다. 6개월 뒤 화석 발굴.
0: 근데 파는 괜찮지 않죠? 아, 괜찮죠.
1: 근데 일단 얼려놓으니까.
0: 얼려놓으면 괜찮죠. 예. 아, 오케이. 오늘도 약간 주부의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마늘 다섯 알 사러 들어갔다가 대용량이 그람당 단가 싸다고 1kg에 카트에 담아 나오는 게 인간의 욕심.
1: 아, 그렇지.
0: 그렇게 돼요.
1: 항상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돼요. 그 가격 책정할 때 그 네. 전략이잖아요.
0: 아.
1: 약간 애매하게 올려가지고
0: 맞아요.
1: 결국 그걸 사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티코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사고.
0: 맞아요, 거. 맞아요. 네. 진짜. 마케팅이죠, 이게 다. 네. 배워야 돼.
1: 세 번째.
0: 네. 네.
1: 해결책이 대파를 키우세요. 그럼 시들기 전에 스스로 자라서
0: 많긴해 맞긴해 이게 네. 네. 자라더라고요 진짜 키우면. 좋습니다.
1: 식물이 또 생각보다 엄청 잘 자라죠 또.
0: 아
1: 이런 거
0: 좋아요. 식물을 저희 그 베란다에 키웠던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
1: 네.
0: 깻잎까지 키웠던. 깻잎이 자라.
1: 베란다에서.
0: 네.
1: 깻잎 근데 되게 잘 퍼져요 또.
0: 퍼진다고요?
1: 그러니까 잘 네. 옆으로 이게 네. 막 되게 많이 퍼지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 미국은 이렇게 백야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잎들 저희 집은 안 키우는데 깻잎 키우시는 분들 보면 여기 잠깐 심어놨어.
0: 씨가 이렇게 저,
1: 씨가
0: 저러로,
1: 이렇게 퍼지면서 아. 옆으로 쫙 해서 깻잎 밭이 그냥 이렇게 형성이 돼요.
0: 또 깻잎을 좋아하는데 많이 안 팔더라고요. 진짜
1: 네.
0: 한번 심어보는 것도 생각.
1: 깻잎 되게 비쌉니다.
0: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그 깻잎 농사를.
1: 네.
0: 자 오늘 깻잎 같은 남자 이 대장님과 함께 또 목요일을 또 불살라봤는데요.
1: 비싼 남자.
0: 네. 어떠셨나요?
1: 네, 네. 또
0: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셨죠 방송국에?
1: 지난 주에 제가 네. 좀 바빠가지고 못 와서.
0: 네.
1: 네. 네. 원래 지난 그 제이드님이랑 목요일에 네. 또 나오기로 했었는데 네, 네. 지난 주에 제가. 부득이하게 못 나왔는데.
0: 저번에 그 방송을 또 일주일 살짝 넘게 하셨는데
1: 네.
0: 어떠셨어요?
1: 좀 재밌기도 했고.
0: 네.
1: 또 이제 사실 저는 방송을 또 이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0: 네네. 네.
1: 뭐 대본을 짜고 또 게스트 섭외하고 이런 게 좀
0: 쉽지가 않아요, 사실.
1: 바쁘긴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긴 했지만 바쁘긴 했었죠. 그래서 또 제이드님의 또 뒤를 이어서 제가. 예, 열심히 해놔야.
0: 아유,
1: 또
0: 감사합니다.
1: 예, 온전히 네. 잘 받으실 수 있으니까.
0: 그럼요.
1: 최선을 다했습니다.
0: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제가 또 투어 돌는 그런 짬짬이 또 들으면서
1: 네.
0: 또 모니터링을 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예. 네. 제가 또 이제 어렸을 때 라디오 네. 방송을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또 시간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런 느낌으로 네, 항상 옛날에 돌아갔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 네. 네.
0: 다음 주에 또

0: 보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네.
1: 이렇게 못을 네. 박아놓고.
0: 네. 오늘 조심히 또 들어가시고요.
1: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0: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졸린 눈 비비며 버틴 순간, 회의 시간에 하기 싫은 말 꾹 참고 웃어넘긴 순간, 퇴근하고도 머릿속에서 일이 떠나지 않던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상에 쉬운 일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남들 눈엔 별게 아니게 보이는 일도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만 아는 무게가 있잖아요. 새벽에 첫차 타고 나가는 사람, 손끝이 갈라지도록 뭔가를 만드는 사람, 누군가의 웃음을 위해서 자기 감정은 잠시 접어두는 사람.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은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특이 직업 이야기 들으면서 다들 느끼셨죠? 세상엔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있구나. 근데 그 별의별 일 하나가 다 누군가의 갓생이었다는 거.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것도 직업이 되고 아이스크림 맛보는 것도 커리어가 되는 세상. 결국 중요한 건 나 지금 이 일 좀 사랑하는데? 이 느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은근히 특이 직업러 하고 계신 거 압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만 아는 그 디테일, 그 프로페셔널함.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그 업을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저는 제이든이었고요. 우리는 내일도 더 신나게 놀아요. 지금은 노는 시간. 게이 플레이! TMB.

0: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 호 8번째 페이지. 여러분, 도대체 노벨 과학상은 어떤 연구에 주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왜 아직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없을까요? 노벨 물리학상으로 읽는 의심과 논쟁, 합의의 역사, 우리는 어쩌다 과학을 믿게 되었을까의 저자 카이스트 김갑진 교수님과 지난주에 이어서